0: 서울 도봉구에는 이번 장마철 들어 전국 처음으로 산사태 경보까지 내려졌는데요. 현재는 주의보로 하향돼 있고요. 서울 은평구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1: 네, 그럼 이제 강원도에 비가 내리고 나면 큰 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0: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비가 강도는 다소 약해지겠지만 내일까지는 지역을 바꿔가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 특히 경기 남부, 그리고 충청, 전북, 경북에 오늘 밤에도 한 차례 강한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새벽만큼은 아니지만 시간당 20에서 30mm, 그리고 경기 남부에는 최대 시간당 50mm까지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총 예상 강수량은 지금까지 내린 비를 감안해서 크게 줄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에 최대 100mm, 강원과 경북 60mm, 호남은 40mm 수준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라 추가로 강수가 이어진다면 계곡과 하천은 언제든지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맛비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하천 근처나 저지대는 접근하지 말고 재난문자가 발송됐다면 지하에서는 즉시 안전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1: 중부지방에 본격적인 폭우가 시작된 뒤 저희 YTN에 경기 고양시 화전동 일대가 침수됐다는 피해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2: 일부 주택은 내부로도 물이 넘치면서 주민들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3: 네, 경기 고양시 화전동 침수 피해 현장입니다.
1: 네, 지금 비는 많이 잦아든 것 같은데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3: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화전동, 1시간 전쯤과 비교하면 비축기는 많이 약해진 상황이지만 침수 현황은 여전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이 원래는 마을 앞에 있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물에 잠겨 있는 모습인데요. 제 뒤쪽으로 육안으로 보기에 20, 30m가 넘는 길이에 걸쳐서 도로가 물에 잠겨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깊은 곳은 성인 남성의 무릎 높이까지 물이 들어찬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밤사이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며 새벽부터 갑자기 도로가 잠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와 인접한 주택들도 함께 침수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한 주민은 주방이 이미 물에 잠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곳과 인접한 대로변 역시 도로에 물이 가득 들어차며 경찰이 교통을 통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2: 네, 몇 가구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집계되고 있습니까?
3: 네, 일단 제 오른쪽을 보시면 이곳이 주택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입니다. 물에 가득 잠겨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같은 방식으로 주민들은 지금까지 6가구 정도가 침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까지 들어찬 물 때문에 주민들은 집에 있지도 못하고 밖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직접 침수 피해를 본 주택에 다녀왔는데 집안 살림살이들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도 내려가 있고 냉장고와 밥솥 같은 가전제품 역시 물에 잠긴 상태였습니다. 지금 도로 끝에서는 소방과 지자체 등이 도로에 들어찬 물을 인근 하천으로 빼내는 배수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사리 물이 빠지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주민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같은 침수 피해가 반복되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배수 작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고양시 화전동 침수 피해 현장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1: 네,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아침 7시 반부터 서울에 내려졌던 호우 경보는 해제됐습니다.
2: 하지만 여전히 서울 시내에서는 동부간선도로가 양방향 전면 통제되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영수 기자.
4: 네, 서울 동부간선도로 한천교입니다.
1: 네, 서울 동부간선도로가 전면 통제됐다는 속보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는데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4: 네, 제 뒤로 중랑천이 흙탕물로 뒤덮여 있고 중간중간에 쓰레기가 떠내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때 산책길로 쓰였던 곳은 이미 물에 잠겼습니다. 중랑천 바로 옆에는 동부간선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멀리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는 안내문이 전광판에 떠 있고 도로에는 차량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때 서울 전역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해제됐지만 중랑천 수위가 차오르면서 동부간선도로 수락 지하차도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모든 구간 차량 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재난안전문자를 보내고 해당 도로를 이용할 수 없으니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우회하라고 안내했습니다.
2: 예, 서울 곳곳 하천 수위가 오르면서 통제되는 도로들이 더 있다고요?

0: 네, 우선 동부 간선도로와 마찬가지로 중랑천 근처에 있는 시내도로인 가람길이 군자교부터 성동교까지 양방향 통제 중입니다. 또 서울 불광천 수위가 오르면서 증상교 아래 불광천길도 마찬가지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한강에서 빠져나오는 수로 물이 불면서 행주 1교 아래에 있는 금포로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 목감천을 건너는 너부대교 근처로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도봉구와 성북구 일대에 산사태 예비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간선도로 한천교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1: 네,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지난해 장마철 충남 서산에 하루 만에 무려 2년치에 달하는 벼락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극한 호우 역시 낙뢰를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난해 7월 17일 충남 서산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진 폭우. 이와 함께 쉴 새 없이 천둥번개가 내리쳤습니다. 하루 동안 쏟아진 낙뢰가 무려 2,570차례. 2년 동안 떨어질 벼락이 하루에 쏟아진 겁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한 해 낙뢰의 22%가 이날 하루에 집중됐습니다. 낙뢰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랐고 기상관측 장비가 벼락을 맞아 강수량 자료 전송이 한동안 끊기기도 했습니다. 낙뢰는 대기의 상층과 하층 온도 차가 크고 대기가 불안정할 때 생깁니다. 높이가 12km에 달하는 정란운 속 입자들이 부딪히며 마찰을 일으키고 구름 아래쪽에 모인 음전하가 땅에 있는 양전하와 만나며 1억 볼트 넘는 전압이 발생하는 대지방전, 즉 낙뢰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난해 전국의 낙뢰 횟수는 10만 6,750차례로 최근 10년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낙뢰가 특정 지역과 시기에 집중된다는 겁니다. 충남 전북 서해안 지역의 단위 면적당 낙뢰 횟수는 평균의 5배를 웃돌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일찍 발달한 데다 서해를 중심으로 따뜻한 대기가 유입되면서 대기 불안정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태풍이 올 때 대부분 동반됩니다.
4: 서해 바깥쪽에서부터 들어오는 동아시아 몬순 기류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높은 구름들을 많이 발생시키면서 낙뢰가 많이 친다라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많은 그런 강수를 유발하는 극한 강수
5: 그런 것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3: 폭염이나 폭우와 달리 낙뢰에는 기상특보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번개를 보고 30초 이내에 천둥 소리가 들린다면 즉시 건물이나 자동차로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등산, 골프, 낚시 등을 계획하기 전에 미리 예보를 확인하고 폭우가 예상된다면 야외 활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1: 매년 장마철이면 집중호우에 차량이 침수돼 차 안에 고립되는 사고가 반복되는데요.
2: 수위가 50cm만 돼도 차 문 개방이 어려울 수 있어서 그 전에 탈출해야 하고 만일에 대비해 비상탈출 망치를 상시 구비해야 합니다. 유사시 대응 요령을 차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 지난해 7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충남 서산. 60대 운전자가 침수된 차량 안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차량 침수 사고가 3만 5천여 건인데 96%가 장마와 태풍이 몰리는 7월에서 10월에 집중됐습니다. 운전 중 차량이 침수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탈출은 언제 해야 할까? 소나기가 한두 시간가량 내려 타이어 기준 절반가량이 잠기면 물이 운전석 발밑까지 차오르긴 하지만 아직은 문을 열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비가 더 집중적으로 내려 수위가 50cm, 타이어가 80%가량 침수된 상황. 차문 하단을 통해 물이 유입되는 이때부터는 차량 안팎의 수압 차이로 문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물이 타이어 절반을 넘어 차오르고 있다면 당장 주행을 멈추고 탈출해야 합니다.
7: 차량 타이어 절반 정도가 차게 되면 그 이상 유입되는 물로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타이어 절반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6: 급작스럽게 차가 완전히 침수됐다면 어떻게 할까? 창문을 깨고 탈출해야 하는데 머리 받친 대로 창문을 가격하는 방법은 실제로는 유리 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8: 흔히 알려진 방법들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것은 저와 같은 성인 남성에게도 힘들었습니다.
6: 비상탈출용 도구의 경우 차량용 망치가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 침수 구간을 지날 경우엔 저속으로 주행해야 엔진 쪽에 물 유입이 덜했습니다.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지하차도나 저지대 도로 침수 사고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빠른 상황 판단과 신속한 대피가 중요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네, 지난 밤사이 중부지방, 특히 서울에 올해 들어 가장 강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2: 서울의 호우경보가 해제되면서 큰 고비는 넘겼다는 평가인데요. 내일까지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걸로 보여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상황은 과학기상부 유다연 캐스터와 알아보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9: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새벽에 서울에도 정말 거센 비가 쏟아졌는데 지난 밤사이 상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9: 네, 지난 밤사이 중부 곳곳에 극한 호우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에는 경북과 충청에, 그리고 오늘 늦은 새벽부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됐습니다.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는 1시간에 89mm로 올해 들어 가장 강한 폭탄이 쏟아지면서 처음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이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기상청이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인데요. 기존 호우 긴급 재난 문자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최고 수준의 호우 경보입니다. 15분 강수량이 25mm 이상이면서 1시간 강수량이 85mm 이상이거나 100mm를 넘으면 발송이 되는데요. 서울에도 시간당 50mm가 넘는 비가 집중이 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시간당 비가 오는 수치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보통 시간당 30mm 정도만 와도 운전을 할 때 와이퍼 작동을 해도 운전이 힘들고요. 또 우산을 쓰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만약에 시간당 50mm를 넘어가면 침수 피해가 일어납니다. 도로에 빗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또 차량도 물에 잠겨서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또 시간당 70mm가 넘으면 극한 호우로 침수 피해가 현실화되는 단계고요. 시간당 100mm가 넘으면 재난 수준입니다. 차량이 물에 떠내려갈 수 있고 지하 공간은 물론 또 건물 저층까지도 침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비는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시간당 10mm 정도로 지금 약한 편인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만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과 철원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포천은 호우주의보에서 경보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 밖에 현재 호우특보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중부지방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많이 해제됐습니다. 서울에 내려졌던 호우경보 해제가 됐고요. 현재 호우경보가 내려진 곳은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철원, 화천, 춘천, 홍천입니다. 그 밖에 강원과 경기 동부, 또 충남 일부에는 호우주의보가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2: 예. 체감하기로 비가 뭐 굉장히 많이 왔다라는 건 알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양의 비가 온 겁니까?
9: 네, 어제부터 지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왔습니다. 비가 얼마나 왔는지 그래픽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루에만 1시간에 50에서 80mm에 넘는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충남 보령에는 124mm, 대구도 120mm 안팎의 많은 비가 왔고요. 또 동두천과 파주에도 100mm 이상, 서울도 110.7mm의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앞으로 내릴 비의 양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미 100mm 이상이 내린 서울 경기는 내일까지 많은 곳은 100mm 이상이 더 오겠고, 또 강원 내륙의 많은 곳은 250mm 이상, 충청과 경북 북부도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이 되는데요. 어젯밤만큼의 극한 호우는 아니지만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만큼 적은 강수량으로도 침수와 또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끝까지 안심하면 안 됩니다.
1: 네,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많은 비가 내렸는데 또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산사태를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현재 산사태 위험은 어느 정도인가요?
9: 네, 먼저 산사태 주의보 내려진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 곳곳과 또 경북 김천 등에는 지금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대부분 지방은 주의 단계고 서울 등 수도권의 산사태 위기 경보는 경계 단계입니다. 서울 도봉구의 산사태 주의보는 경보로 한번 격상이 됐다가 주의보로 하향된 상태고요. 서울에 산사태 특보가 내려진 건 올해 처음이고 특보 지역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 누적된 비로 집안이 불안정한 상태인 만큼 적은 양에 비해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산사태는 전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면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전조 증상으로는 땅 울림, 또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짐, 또 계곡 상류에서 흙탕물이 쏟아지거나 돌 떨어짐이 있는데요.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때는 위험 지역에서 야외 활동을 하지 않고 기상정보나 스마트폰 앱, 스마트 산림 재난을 통해서 산사태 정보를 잘 확인을 하시고 마을회관 또 학교 등 대피 장소로 이동합니다. 산사태 발생 시에는 가스나 전기를 차단해서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데요. 신호등이나 가로등, 고압 전선에 접근을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또 이웃집에 알려서 함께 대피해야겠습니다.
2: 예, 아직 비가 모두 그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밤 사이에는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까?
9: 네, 사실 이번 비는 오늘 오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말 내내 지역을 오가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원도와 충청, 또 전북, 경북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다시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미 많은 비가 내리는 상태에서 또다시 추가로 비가 이어지는 만큼 계곡과 하천은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가 있고 산사태 위험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하천 근처와 저지대 접근을 자제하고 재난 문자가 발송되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네, 오늘 밤사이 또 한 번의 고비가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는 비 전망이 어떻습니까?
9: 네, 다음 주는 다시 날이 맑아졌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도 내내 우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체전선이 오르내리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자세한 다음 주 날씨 전망은 그래픽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제 시작된 비는 다음 주 후반까지 이어집니다. 수요일에만 중부지방, 충청과 중부지방은 잠깐 비가 쉬어가겠는데요. 이 비가 내려도 낮 동안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더 꿉꿉하겠는데요. 이번 예보 기간 동안에 정체전선의 위치 변화와 또 태풍의 발생 등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예. 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면서 궁금해하는 부분일 텐데 올해 장마 언제쯤 끝날 걸로 보입니까?
9: 네, 보통 7월 하순에 이 장마가 종료가 되는데요. 그래서 장마가 언제 끝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다만 장마 종료 시기는 해마다 차이가 커서 올해도 지금 시점에서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장마가 끝났다는 것은 정체전선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벗어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덮기 시작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현재는 정체전선이 계속 우리나라 주변을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음 주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비 예보가 들어져 있습니다. 기상청도 아직 장마 종료를 판단할 단계는 아니라며 당분간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장마철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장마가 끝났다고 안심하기보다는 최신 기상정보 계속 확인하시면서 대비해야 합니다.
10: 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 유다영 캐스터와 장마 전망 살펴봤습니다.
1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2: 합성목재 예스팀바
11: 경동산업 주식회사.
13: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알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지금까지 YTN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4: 라디오 청취율 조사.
3: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4: 02.
3: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4: YTN 라디오.
3: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0: 받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 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 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일부 하천 인근에서는 홍수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서울 구로구 천왕동 인근의 너부대교 부근과 동두천시 송천교 지점에 있는 신천, 경기 포천의 포천천에도 홍수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서울 도림천과 청계천 등 서울 시내 하천 29개 모두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요. 행주 1교 하부도로 구간의 금포로도 이용 어렵습니다. 증산교 하부와 행주 1교 하부, 가람길, 현천 육관문도 전면 통제 중인 상태고요. 내부순환도로 성동에서 마장 가는 길, 동부간선도로 수락에서 수락고등학교 가는 길 이용 어렵고 성수분기점에서 상도 지하차도 구간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여파로 동일로에서 정체 중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곡 구간 양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YTN 라디오 주말 음악 감상 프로그램 뉴스 앤 뮤직 9시 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9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이 시간도 호우에 따른 기상 관련 실시간 주요 뉴스 전해드리고요. 다양한 음악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깐촌에 준비했어요. 니콜라 리바리의 이 조르니 델 아르크 발레노, 무지개 같은 나날들 함께 들어볼게요.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YTN 라디오 9시 뉴스앤 뮤직입니다. 서울의 호우 경보는 해제되면서 큰 고비는 넘겼는데요. 그래도 내일까지 많은 곳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린다고 하니까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통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우리가 집중호우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50mm를 넘기기 시작하면 차량이 와이퍼를 가장 빠르게 작동해도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고요. 시간당 70mm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극한호우로 지하차도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100mm를 넘어서면 말 그대로 폭포수를 온몸으로 맞는 것과 같은 강도라고 하는데 이미 비가 너무 많이 내린 탓에 적은 강수량이어도 비 피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가요? 지나가고 있는 도로 중에 통제 중이거나 배수 작업 중인 곳이 있다, 시설물 피해 있다라면 전해주시죠. 함께 나누고 안전을 위해 정보 공유해보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더불어 이렇게 비 피해도 많고 아직도 장마는 좀 더 남았으니까 저희가 힘을 좀 더 보태드리면 좋겠죠. YTN 라디오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해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20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02로 걸려오는 청취율 조사 전화 받게 되신다면 주말에는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 잘 듣고 있다. 매시간 20분의 생방송이 되는데 그 방송 정말 좋다. 꼭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YTN 라디오에서 새로운 유튜브 채널도 오픈했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가 열렸는데요. 유튜브에 YTN 경제 라디오 지금 검색해 보시고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양한 콘텐츠들이 업로드돼 있는데 감상해보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YTN 경제 라디오 저 구독했어요 라는 인증샷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역시 커피 쿠폰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합니다. 마마샘 파파스, 캘리포니아 드리밍, 글렌 캠벨의 린스톤 카우보이 노래 두 곡 더 만나보고요. 저는 간추린 뉴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살펴봅니다. 새벽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서울에 호우경보가 내려지고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재난 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큰 고비는 넘긴 상태입니다. 서울은 현재 시간당 10mm 정도 수준으로 빗줄기가 약해져서 호우경보는 해제가 됐고 경기 포천과 강원도에만 남아있습니다. 다만 중랑천의 수위가 차오르면서 수락 지하차도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시내 도로인 가람길도 군자교부터 성동교까지 증상교 아래 불광천길과 행주 1교 아래에 있는 금포로 등 동부간선도로가 양방향 전면 통제됐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에 80에서 150mm, 강원도는 100에서 150mm 등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 등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3도가 예상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열린 국제축구연맹 FIFA 행사에서도 부정선거론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FIFA 리셉션 연설에서 2018년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와 함께 이번 월드컵을 유치할 때 자신이 현직 대통령이었다면서 자신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지고 2024년 재선에 결과적으로 월드컵이 열린 해에 2기 대통령직에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트럼프는 8년 동안 대통령을 해야 했는데 그들이 선거를 조작했다면서 2020년 대선 패배가 부정선거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오전 9시 39분 32초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이에요. YTN 라디오 9시 뉴스 뮤직. 9371번님, 저 지금 실시간 비 피해 통제 방송 YTN 라디오로 듣고 있습니다. 커피 쿠폰까지 준다고 해서 바로 구독하고 인증샷 보내요 하시면서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하신 인증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커피 쿠폰 선물해 드릴게요. 4723님, 주말 뉴스 앤 뮤직 유튜브에서 YTN 경제 라디오 구독하고 있어요. 댓글도 남겼고요. 좋아요도 눌렀습니다. 저 참 착한 청취자 맞죠? 라고 하셨는데요.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업로드된 콘텐츠에 정말 좋아요까지 눌러주신 인증사진 보내주셨네요. 잘 받았습니다. 역시 커피 쿠폰 선물해 드릴게요. 7843님, 주말에 비가 많이 내려서 곳곳이 위험지역이니까 모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은 날에는 안전한 곳에서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함께합시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비가 오면요. 바깥 활동은 일단 취소하는 게 맞겠죠. 비도 오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하니까 집에서 음악과 함께 이 시간을 동행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 텐데요. 여러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02 청취율 조사 전화가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과 휴일에도 걸려온다고 하잖아요. 오늘 그 전화를 받게 되신다면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을 잘 듣고 있다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뉴스 앤 뮤직이라는 다섯 글자로 오행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뉴스 앤 뮤직 오행시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인데요. 오행시 지으셔야 되니까 아마 긴 글 100원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걸고 진행하는 뉴스 앤 뮤직 오행시 청취자 이벤트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칸촌의 한 곡을 더 준비했습니다. 질리온의 칭게티 논 호레타, 나는 아직 어려요. 먼저 들어보고요. 이어서 호세 펠리치아노의 레인까지 두 곡 띄워드릴게요.

YTN 라디오 9시 뉴스의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서해안에 높은 파도가 예상되면서 인천항에서 백령도를 향하는 여객선을 포함해 전국에서 모두 15개 항로, 18척의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오늘 오전 인천항에서 백령도와 연평도, 덕적도 등으로 가는 8개 항로 여객선 9척의 운항이 통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군산항에서 출발하는 여객선 1척과 보령항의 6척, 완도항의 2척이 인근 해역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로 인해 출항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항공과 철도는 모두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주유소 석유값이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중동전쟁 우려가 다시 확대되면서 하락폭은 크게 축소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7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15.5원 내린 1877.5원으로 집계됐습니다. 7월 둘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전주 대비 59.1원 하락한 것과 비교해 하락폭이 3분의 1 이상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경유의 평균 판매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17.7원 내린 1862.5원을 기록해 62.3원의 하락폭을 기록했던 둘째 주보다 내림폭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7205번님, 뉴스는 빠르게, 스토리는 깊게, 엔딩은 웃음으로, 뮤직은 크게, 지금부터 라디오는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하시면서 오행시를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커피 선물 드릴게요. 경제라디오 구독해주신 4723님, 9371번님, 새싹 청취자분 9001님, 4987님, 그리고 7205번님께 다음 주 월요일 청취율 조사 기간이 완료된 후에 저희가 문자 메시지로 커피 쿠폰 선물해드리겠습니다. 문자 꼭 확인해주시고요. 반갑게 받아주세요. 모바일 커피 쿠폰 이벤트 10시 20분에도 이어갑니다. 끝곡 전해드리면서 9시 뉴스의 뮤직은 마무리할게요. 카펜더스의 슈퍼스타,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이 곡은 신청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외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외 봅시다.
2: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3: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0

0: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1: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 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미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 앞으로도 강한 비가 예고돼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에 200mm 이상 오는 곳이 있고요. 강원 내륙과 산지에도 2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북 서해안도 120mm 이상, 경북 북부 지역도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기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비에 차량 이동량은 거의 없는 편이지만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상서 하이패스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내리천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줄포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방향 신천진입로 2차로에도 사고 있고요. 서울 용마터널 사가정역 방향은 차량 화재사고로 인해서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 쪽은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마포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도 서행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4: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5: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7: 많은 비가 내리면서 수도권 일대에는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8: 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영수 기자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9: 네, 서울 동부간선도로 한창교입니다.
7: 네, 배민혁 기자는 어디 나가 있습니까?
10: 네, 경기 고양시 화전동 침수 피해 현장입니다.
7: 네, 먼저 서울 동부간선도로가 전면 통제됐다고 하는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9: 네, 제 뒤로 중랑천이 흙탕물로 뒤덮여 있고 중간중간에 쓰레기가 떠내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산책길은 이미 물에 잠겨서 나무 윗부분과 구조물만 물 위로 겨우 보이고 있습니다. 중랑천 바로 옆 동부간선도로에서는 도로가 침수 위험으로 전면 통제되고 있다는 안내문이 전광판에 나오고 있고 지금 차량은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 전역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해제됐지만 중랑천 수위가 여전히 내려가지 않아 동부간선도로 수락 지하차도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모든 구간 차량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재난안전문자를 보내고 해당 도로를 이용할 수 없으니 교통정보를 확인해 우회하라고 당부했습니다.
8: 네, 서울 곳곳 하천 수위가 오르면서 통제되고 있는 도로들이 더 있다고요?
9: 네, 우선 동부 간선도로와 마찬가지로 중랑천 근처 시내 도로인 가람길이 군자교부터 성동교까지 양방향 통제 중입니다. 또 서울 불광천 수위가 오르면서 증산교 아래 불광천길로 마찬가지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한강에서 빠져나오는 수로 물이 불면서 행주 1교 아래에 있는 금포로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새벽 시간대부터 서울 마포구와 강서구, 은평구는 침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목감천을 건너는 너부대교 근처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도봉구와 성북구 일대에 산사태 예비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7: 자, 이번엔 배민혁 기자, 경기 고양시의 화전동 상황은 어떻습니까?
10: 네, 저희 YTN 취재진이 아침에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하면 빗줄기는 상당히 약해

0: 졌지만 침수 피해 상황 여전합니다. 제 오른쪽을 보시면 밭이 물에 가득 잠겨서 이 비닐하우스 상단만 겨우 보일 정도입니다. 일부 작물들은 아예 흔적조차 보이지 않고요. 이 옆쪽을 보시면 마을 도로도 2, 30m 넘는 길이에 걸쳐서 물에 잠겨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일부 주민들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 있는 모습인데요. 이 소방당국이 이른 새벽부터 도로에 들어찬 물을 인근 하천으로 빼내는 배수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근 하천물도 상당히 불어난 데다가 이 마을에서 떠밀려 내려온 쓰레기도 곳곳에 보입니다.
1: 네, 화면을 보니까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 상황 어떻습니까?
0: 네, 이 주민들은 지금까지 6가구 정도가 침수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집까지 들어찬 물 때문에 주민들이 집에 있지 못하고 밖에 나와 있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조금 전에는 제가 직접 침수 피해를 본 주택에 다녀왔는데 이 집안 살림살이들이 물에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전기도 내려가 있고 냉장고나 밥솥 같은 가전제품 역시 물에 잠긴 상태였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당장 오늘 안에 물이 다 빠지지 않으면 인근 마을을 간 등 잘 곳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내일까지 비 소식이 이어지자 오늘도 밤잠을 못 이룰 것 같다고 걱정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소방과 지자체 등이 도로에 들어찬 물을 계속해서 빼내는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주민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같은 침수 피해가 반복되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2: 네, 지금까지 수도권 폭우와 피해 상황 알아봤습니다. 정영수, 배민혁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을 보면서 비 피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1: 조경원 기자, 먼저 수도권에서는 도로가 잠기고 하천이 불어난 곳이 있었죠?
3: 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어두운 새벽에 도로 위로 물이 차올랐고 차량 바퀴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물보라가 일어납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경기 파주시 교화동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제보자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 갑자기 도로에 물이 차올라 깜짝 놀랐고 얼른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 다급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단기 주차장으로 빗물이 들이차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촬영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단기 주차장 모습인데 자동차들이 물살을 가르며 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제보자는 주차장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러다 침수로 이어질까 우려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천 수위도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서울 월계동에서 촬영된 우이천 상황입니다. 불어난 물이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고 산책로에 있던 운동기구들도 대부분 잠겼습니다. 제보자는 평소 잔잔히 흐르던 개천이 교량 아래까지 차오르고 있어 심각해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2: 네, 대구 지역에는 처음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령됐는데 이 지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랐다고요?
3: 네, 화면 보시는 것처럼 내부는 물이 가득 찼고 소방차가 출동해 배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대구 지산동에 있는 주택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찬 모습입니다. 제보자는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토사가 밀려와 배수 작업도 원활하지 않고 배전반도 물에 잠긴 탓에 건물의 전기 공급도 끊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어천에서는 불어난 물에 도로가 잠기면서 차량이 제대로 통행을 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앞서 어젯밤 10시쯤 대구 중구에 있는 동신교 하단 부근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제보자는 결국 차량들이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역주행하면서 올라가며 도로를 빠져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구 신천동로에서 차량이 고립됐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신고자는 다치지 않고 무사히 차량을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이처럼 100여 건이 넘는 침수 신고가 접수됐는데 주로 짧은 시간 많은 비가 쏟아진 지산동과 범물동에 집중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2: 네, 이번에는 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서해상에서 시작해 서울과 경기 지역을 지난 비구름은 지금은 강원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1: 특히 강원 중북부 지역에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침수와 산사태, 고립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환 기자.
4: 네, 강원도 춘천입니다.
2: 네, 강원도 지역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겁니까?
4: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은 그친 것 같은데 강원도는 아직입니다. 이곳 강원도는 새벽 2시가 넘어서 빗줄기가 거세지기 시작했는데 아침인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강원도 춘천입니다. 지금 제대로 강원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계곡이 보이는데요.

0: 네, 정말 엄청나게 많은 흙탕물이 무서울 정도로 이 좁은 계곡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계곡이 원래 이렇지는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좀 잔잔한 계곡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리니까 금세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강원 지역 대부분 산간 계곡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금세 물에 쓸려 내려갈 수도 있고요. 또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불어난 물에 접근하거나 혹시라도 야영 같은 걸 하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네, 현재 강원 전 지역에 호우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철원이나 화천, 춘천, 홍천에는 새벽 4시 반부터 호우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좁은 구름대를 따라 같은 강원도라도 지역마다 크게 다른 이 변덕스러운 강우 형태입니다. 자정부터 8시간 동안 철원이나 인제 등 많은 곳은 150mm가 넘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곳에 따라 철원 같은 경우에 시간당 4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영월 국도 31호선 낙석이나 춘천의 이 나무 쓰러짐 사고 외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인명피해 사고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하죠. 이 강원도에서는 많은 비가 장시간 이어지면 무엇보다 지반이 약해지면서 인명피해 가능성이 큰 산사태가 우려됩니다. 강원도가 관리하는 산사태 취약지구가 약 3,300여 곳에 달하는데요. 북한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인근 북한강, 한탄강, 화강도 점차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요. 인근 주민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강 상류댐들도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팔당과 철평댐이 오전 6시부터 다시 수문을 열었고요. 상황을 지켜보던 지금 제 바로 뒤에 보이는 게 춘천댐인데 이곳 춘천댐이나 좀 더 하류에 있는 의암댐들도 이 수문을 열 계획입니다. 수문을 여는 시간은 잠시 뒤죠. 5분 뒤인 오전 10시부터고요. 일단 한 초당 300톤에서 400톤 정도의 규모의 물을 하류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이 하류로 내려보내게 되면 이후에 의암댐과 청평댐, 팔당댐을 거쳐서 계속해서 하류에 내려가는 물의 양이 늘고 한강 수위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주민들은 많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YTN 지환입니다.
1: 네, 각 지역별 상황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지금 이 시각 비 상황을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 먼저 지금까지 얼마가 내린 겁니까?
2: 네, 지금 현재 서울에 내리고 있는 빗줄기는 약해져서 현재는 시간당 2에서 5mm 수준의 비만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만 집계해보면 서울에 118.7mm, 경기 동두천에 162.9mm, 강원 인제에 109mm가 내렸습니다.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가 정점이었는데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에 올해 처음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비구름 보면 서울과 경기 서부는 비구름이 약해지고 동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경기 포천과 강원도 철원, 화천 일대에 시간당 40에서 50mm 수준의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대부분에 내려졌던 호우 경보는 해제된 반면 경기 포천에 호우경보가 새로 내려졌고 강원 철원과 화천, 춘천, 홍천에는 호우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산사태 위기경보는 새벽 6시부터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서울 도봉구에는 이번 장마철 들어 전국 처음으로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다가 주의보로 하향됐고 서울 은평구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3: 네, 조금 전에 강원 지역 비 상황도 알아봤었는데 강원도의 비가 내리고 나면 좀 잦아드는 걸까요?
2: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비는 강도는 다소 약해지더라도 내일까지 지역을 바꿔가며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 특히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경북에 오늘 밤에도 한 차례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새벽만큼은 아니지만 시간당 20에서 30mm, 경기 남부는 최대 시간당 50mm까지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총 예상 강수량은 지금까지 내린 비를 감안해 크게 줄었는데요. 경기 남부 많은 곳에 100mm 이상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앞으로 30에서 80mm 정도가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추가로 강수가 이어지면 계곡과 하천은 언제든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맛비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하천 근처와 저지대는 접근하지 말고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면 지하에서는 즉시 안전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1: 오늘도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이어서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3: 네, 대응 상황 취재기자 연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중대본 2단계 가동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4: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거나 예보가 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새벽 4시 반부로 풍수의 위기 경보를 경계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달부터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린 상황에서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예보가 됐다며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지하차도와 하천변 같은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또 위험이 우려가 될 때 모든 기관이 주민 대피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방청도 서울과 인천 등 4개 시도에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지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선제 가동했습니다. 통제단은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상황대책반과 긴급대응팀, 현장상황관리반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호우피해와 소방대응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필요한 소방력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서울과 인천에 내려진 호우경보는 오늘 아침에 해제가 됐지만 밤사이 내린 많은 비로 도심 침수와 산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와 은평, 마포구에 침수 경보가 발령됐고 은평과 도봉구에는 각각 산사태 주의보와 예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도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가 된 만큼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보통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천둥, 번개까지 동반하는데요. 지난해 장마철 충남 서산은 하루 만에 무려 2년치에 달하는 벼락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3: 이번 극한호우 역시 낙뢰를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지난해 7월 17일 충남 서산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진 폭우. 이와 함께 쉴 새 없이 천둥,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하루 동안 쏟아진 낙뢰가 무려 2,570차례. 2년 동안 떨어질 벼락이 하루에 쏟아진 겁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한 해 낙뢰의 22%가 이날 하루에 집중됐습니다. 낙뢰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랐고 기상 관측 장비가 벼락을 맞아 강수량 자료 전송이 한동안 끊기기도 했습니다. 낙뢰는 대기의 상층과 하층 온도 차가 크고 대기가 불안정할 때 생깁니다. 높이가 12km에 달하는 정란운 속 입자들이 부딪히며 마찰을 일으키고 구름 아래쪽에 모인 음전하가 땅에 있는 양전하와 만나며 1억 볼트 넘는 전압이 발생하는 대지방전, 즉 낙뢰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난해 전국의 낙뢰 횟수는 10만 6,750차례로 최근 10년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낙뢰가 특정 지역과 시기에 집중된다는 겁니다. 충남 전북 서해안 지역의 단위 면적당 낙뢰 횟수는 평균의 5배를 웃돌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일찍 발달한 데다 서해를 중심으로 따뜻한 대기가 유입되면서 대기 불안정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태풍이 올 때 대부분 동반됩니다.
6: 서해 바깥쪽에서부터 들어오는 동아시아 몬순 기류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높은 구름들을 많이 발생시키면서 낙뢰가 많이 친다라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많은 그런 강수를 유발하는 극한 강수 그런 것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5: 폭염이나 폭우와 달리 낙뢰에는 기상특보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번개를 보고 30초 이내에 천둥 소리가 들린다면 즉시 건물이나 자동차로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등산, 골프, 낚시 등을 계획하기 전에 미리 예보를 확인하고 폭우가 예상된다면 야외 활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7: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문지기.com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닭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1: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3: 라디오 청취율 조사.
2: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3: 02.
2: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3: YTN 라디오.
2: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3: YTN 라디오.
1: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4: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3: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2: 어떻게 다르게?
3: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5: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1: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6: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7: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호우특보도 축소 약화되면서 현재는 강원 지역에서만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확대됐는데요. 호남과 경남, 경북 남부와 제주 등 남부지역 많은 곳에 발효 중입니다. 낮 기온 서울 27도, 강릉 24도, 광주 31도로 예상됩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이제 이용 가능해졌지만 일부 구간에는 물이 고여 있어서 감속운전이 필요합니다. 성수분기점 방향 상도 지하차도에서 수락고등학교 구간 주위에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상서 하이패스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북단양 갓길에서 승용차 사고 발생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신천 진입로 2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안쪽으로 광화문과 해화동에서는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11시 반부터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 구간 2개 차로 이용이 어렵습니다. 집회 후에는 행진도 예정돼 있고요. 3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현재도 도로 이용 어려운 상태입니다. 해화역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는 2개 차로 이용이 어렵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Music. News and music.
1: 와이티엔 라디오 주말 뉴스앤뮤직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10시 뉴스앤뮤직 양수진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은요, 평소와도 같은 길인데 그 길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미끄럼 사고, 낙상 사고, 침수 사고까지 비 오는 날이면 꼭 주의해야 할 각종 사고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야겠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오전 10시 뉴스앤뮤직 첫 곡, 이 노래 함께 들어볼게요. 제이스 도노반의 Any Dream Will Do.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7월 18일 토요일 함께하는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제이스 도노브안의 Any Dream Will Do 첫 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7월 20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주말에 즐겨 듣는 라디오가 뭐냐는 02로 걸려오는 청취율 조사 전화 받게 되신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이다라고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오전 10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감사의 마음 담아서 커피 쿠폰 선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대 9시 뉴스 앤 뮤직에 샵 0945번으로 뉴스 앤 뮤직 오행시 보내주세요. 해서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오행시 받아봤는데요. 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5804번님, 뉴스가 궁금해지면 슬며시 나도 모르게 94.5MHz를 켜지. 엔돌핀이 도는 뉴스 앤 뮤직. 뮤직도 들려주고 그래서 직접 한번 들어봐야겠다. 주말에는 뉴스 앤 뮤직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0979번님은요. 뉴스, 스킵 금지, 앵간한 예능보다 웃기고 매력이 넘치고 직관적으로 빠져든다. 뉴스 앤 뮤직. 와, 굉장히 고민 많이 해서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8920번님. 뉴스 앤 뮤직으로 오행신데 뉴구신가요? 아, 스진님이시구나. 앵두처럼 예쁜 목소리로 뮤직도 소개해 주시고 직접 즉석 커피 쿠폰도 쏘신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직접 커피 쿠폰을 쏘고 있습니다. 4757번님, 그 전화를 받고 싶은데 전화가 안 와요라고 하셨는데 혹시 몰라요 또 오늘 올 수도 있습니다. 받게 되신다면 02 전화 반갑게 받아주시고 청취율 조사라면 뉴스 뮤직 잘 듣고 있다고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샵 0945번으로 여러분들 뉴스앤뮤직 오행시 더 보내주시면 이번 시간도 추첨을 통해 많은 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입니다. 존 폴 영의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Love is in the air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비틀즈의 The Long and Winding Road까지 노래 두곡 만나고 올게요.

존 폴 영 그리고 비틀스의 음악 노래 두 곡 차례로 만나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행정안전부가 새벽 4시 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날부터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린 상황에서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다며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지하차도와 하천변 같은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또 위험이 우려될 때 모든 기관이 주민 대피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방청도 서울과 인천 등 4개 시도에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지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선제 가동했습니다. 서해안에 높은 파도가 예상되면서 인천항에서 백령도를 향하는 여객선을 포함해 전국에서 모든 15개 항로 18척의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오늘 오전 인천항에서 백령도와 연평도, 덕적도 등으로 가는 8개 항로 여객선 9척의 운항이 통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운항도 통제가 됐는데 국내 항공과 철도는 모두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등은 호우 피해가 늘고 있지만 낙동강 권역 등 일부 지역에선 강수량이 부족해 가뭄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 0시를 기준으로 경북 청송군 성덕댐의 가뭄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성덕댐은 경산시와 영천시, 청송군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원인데 댐으로 유입한 강수량이 예년의 43%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경기 포천과 강원도 철원 지역에 내려졌던 폭우경보 오전 10시를 기해 모두 해제가 됐고요. 호우주의보로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더불어서 제주 서귀포에는요. 폭염경보가 또 호남, 영남 곳곳은 폭염주의보가 이제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발효될 예정이라는 기상청 속보 소식인데요. 변화하는 기상과 관련한 자세한 뉴스들은 계속해서 뉴스앤뮤직 통해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0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을 드리는 청취자 감사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뉴스앤뮤직으로 오행시 보내주세요 라고 제가 퀴즈를 내드렸는데 6955번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새싹 청취자 분이십니다. 뉴욕에서 온 듯한 스위트한 목소리, 앤서니 해서웨이보다 더 뮤즈 같은 양수진 아나운서님, 직소 퍼즐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저 퍼즐 맞추는 거 되게 좋아요. 딱딱딱 그 끼워 맞춰 나가면서 그림을 완성하는 거 굉장히 희열이잖아요. 좋아합니다. 아, 또 이렇게 뉴스앤뮤직을 오행시로도 표현할 수 있군요. 아, 잘 들었습니다. 보내주시는 동안 또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주디 콜린스의 Both Sides Now, 모튼 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10시 뉴스 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폭우로 중단됐던 서울 동부간선도로 통행이 상하행선 모두 재개됐습니다. 서울시는 비가 잦아들어 중랑천의 수위가 내려가면서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통행이 오늘 오전 9시 50분쯤부터 차례로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앞서 새벽 4시 50분쯤 중랑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전면 통제가 이뤄졌습니다. 내부순환로와 가람길, 불광천길 증산교 하부도로에 내려졌던 통제 조치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밤사이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가운데 경기도 일대에선 나무가 쓰러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경기 김포시 하성면에 있는 공장 일부가 폭우로 침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4시 40분쯤에는 경기 양주시 율정동에 있는 한 지방도로에서 나무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새벽 6시 반쯤에는 경기 시흥시 광석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새벽 5시 50분쯤에는 경기 양평읍 백안리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전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월드컵 기간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은 미국 대표팀 공격수 발로건에게 레드카드를 줬을 때였다면서 16강전 출전 금지 조치가 번복된 이른바 발로건 구하기 논란을 거듭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피파 립세션 연설에서 친분이 두터운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을 지칭하며 그래서 잔니에게 전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통화에서 자신이 잔니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면서 그 선수를 계속 뛰게 해달라고 요구한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게 훨씬 좋았다면서 상대팀은 경기에서 이겼고 우리 팀은 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의 새로운 유튜브 채널 YTN 경제 라디오 구독 인증 보내주신 4757님 감사합니다. 커피 쿠폰 선물해 드릴게요. 11시 뉴스앤뮤직에서는요. 이렇게 YTN 경제 라디오 구독 좋아요 인증 문자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오행시 참여해 주신 6955번님께 커피 선물 드릴게요. 쿠폰은 청취율 조사 기간이 모두 종료된 후에 문자로 일괄 발송 드리겠습니다. 끝곡 보내드려야겠죠. 프레드의 Make It With You 준비됐습니다. 이어서 프랭크 시나트라의 낸시 시나트라, Something Stupid, 비지스의 Words까지 세 곡 전해드리고요. 저는 11시 뉴스 앤 뮤직으로 먼저 가 있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죠.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요란한 새벽과 아침이 지나고 이제는 조금 안정을 찾았습니다. 다만 침수 피해가 많아서 걱정인데요. 앞으로 내릴 비의 양도 많아서 대비 더욱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에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 남부지방도 12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이제 원활해졌습니다. 이용 가능한데 아직 용마터널 사가정역 방향 입구에서 출구 가는 길은 전면 통제 중입니다. 차량 화재 사고가 있어서 진압 중인데요. 우회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용산과 마포에서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마포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에서 아직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6km 정도 밀리고, 부산 방향은 독립기념관 부근에서 천안 호두휴게소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서운분기점에서 송내 구간 정체입니다. 일산 쪽은 자유로에서 일산 구간 2차로와 3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밤사이 올해 들어 가장 강한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서울에도 12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2: 내일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현장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3: 네, 서울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밤사이 서울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지금 잠수교 상황 어떻습니까?
3: 네, 지금 이곳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밤사이 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수변 무대에는 물이 들어차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고요. 제 뒤로 보이는 한강은 눈으로만 봐도 수위가 높아진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3시간 전 잠수교의 수위는 3.8m였는데 현재 잠수교의 수위는 4.8m까지 높아졌습니다. 이곳 잠수교는 수위가 5.5m까지 올라가면 출입이 통제되는데요. 내일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추가로 쏟아질 수 있어서 통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레이더 상황으로 비 상황 자세히 보겠습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북동쪽으로 빠지면서 수도권 지역은 빗줄기가 다소 약해졌습니다. 강한 비구름이 주로 강원 북부 지역을 지나면서 시간당 10에서 30mm의 비가 오고 있고 강원도에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내일까지 비가 강약을 반복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지만 다시 비구름이 발달하며 언제든 호우가 쏟아질 수 있는데요.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도에 250mm 이상, 충청 북부에 200 이상, 서울 등 수도권과 경북, 전북에도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에 산사태 위험도 커졌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의 산사태 위기경보는 경계 단계,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주의가 발령 중입니다. 현재 수도권 곳곳과 경북 김천 등에는 산사태 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지반이 매우 약해졌기 때문에 산림 근처로 접근은 절대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당분간 장맛비와 폭염이 번갈아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상정보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1: 이번 비로 도로 곳곳이 통제되기도 했는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또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현재 고속도로 상황은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알아봅니다. 양정원 캐스터 전해주시죠.
4: 네, 제헌절 연휴 둘째 날인 오늘 곳곳으로는 비

0: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줄기가 곳에 따라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 비는 연휴 내내 이어진다고 해서 연휴 기간 동안 운전대 잡으시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다행히 현재 고속도로 많이 붐비지 않고요. 아주 조금씩 정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빗길 속 사고도 계속해서 속출합니다. 동해고속도로 삼척 방향 인구 나들목 일대로 갓길 쪽에서 사고 차량 처리하는데 사고 지점 길도 많이 굽어져 있고요. 차들 지나갈 때마다 물살까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감속 운전으로 통과해 주셔야겠고요. 또 다른 사고 55번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북단양 나들목 진출로 일대인데요. 진출하실 분들 갓길 통으로 통행 가능합니다. 조심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권으로 가는 길은 60번 서울 양양선만 밀리면서 양양 쪽으로 화도 부근에서 짧게 주춤하고요. 다행히 인제를 포함한 강원권 지나는 데는 물이 없겠지만 이곳도 마찬가지로 노면이 많이 젖어 있습니다. 비가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터널 내부도 젖어 있으니까요. 조심히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번 제2경부고속도로 신천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신다면 양재부터 반포까지, 반대 부산 쪽으로는 충청권인 독립기념관 나들목 지나기가 버겁습니다. 빗길 감속 운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양정훈이었습니다.
1: 매년 장마철이면 집중호우에 차량이 침수되면서 차 안에 고립되는 사고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2: 수위가 50cm만 돼도 차량 문 개방이 어려울 수 있어 그 전에 탈출해야 하고요. 만일에 대비해 비상 탈출 망치를 상시 구비해야 합니다. 유사시 대응 요령 차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지난해 7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충남 서산. 60대 운전자가 침수된 차량 안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차량 침수 사고가 3만 5천여 건인데 96%가 장마와 태풍이 몰리는 7월에서 10월에 집중됐습니다. 운전 중 차량이 침수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탈출은 언제 해야 할까? 소나기가 한두 시간가량 내려 타이어 기준 절반가량이 잠기면 물이 운전석 발밑까지 차오르긴 하지만 아직은 문을 열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비가 더 집중적으로 내려 수위가 50cm, 타이어가 80%가량 침수된 상황. 차문 하단을 통해 물이 유입되는 이때부터는 차량 안팎의 수압 차이로 문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물이 타이어 절반을 넘어 차오르고 있다면 당장 주행을 멈추고 탈출해야 합니다.
4: 차량 타이어 절반 정도가 차게 되면 그 이상 유입되는 물로 물이 차오르기
5: 유보석
4: 때문에 타이어
5: 한국교통안전공단
4: 절반 정도를
5: 교수입니다.
4: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3: 급작스럽게 차가 완전히 침수됐다면 어떻게 할까? 창문을 깨고 탈출해야 하는데 머리 받친 대로 창문을 가격하는 방법은 실제로는 유리 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6: 흔히 알려진 방법들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것은 저와 같은 성인 남성에게도 힘들었습니다.
3: 비상 탈출용 도구의 경우 차량용 망치가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 침수 구간을 지날 경우엔 저속으로 주행해야 엔진 쪽에 물 유입이 덜했습니다.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지하차도나 저지대 도로 침수 사고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빠른 상황 판단과 신속한 대피가 중요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차 상태부터 살피기 마련이지만 요즘 같은 빗길에서는 시야가 흐리기 때문에 뒤차에 들이받치는 사고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2: 이런 2차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5배나 높은 만큼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형체를 찾기 힘들 정도로 구겨진 차량. 사고 이후 도로는 꽉 막혔습니다. 새벽 시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현장입니다. 갓길에 정차한 SUV를 냉동 탑차가 먼저 들이받았고, 도로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운전자들을 뒤따라오던 8.5톤 화물차가 덮쳤습니다. 두명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8: 운전자들 두 분이 내려 계셨던 것 같아요.
5: 강원경찰청
8: 내용차량
5: 고속도로 순찰
8: 운전자는
5: 대장입니다.
8: 그 전방의 그 사고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7: 유사한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도로 공사 도중 발생한 작업 차량 추돌 사고, 터널 내 멈춘 고장 차량이나 갓길 정차 차량도 예외는 아닙니다. 빗길 사고가 많은 장마철엔 시야가 어두워 더 자주 발생합니다. 고속도로 2차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 무엇보다 일반 사고와 비교해 치사율이 5배 이상 높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차량 파손 확인보다는 대피가 최우선. 대피 시 비트박스 행동 요령을 따라야 합니다.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 문을 열어둔 뒤 밖으로 대피하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대피할 때는 가드레일 바깥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고 장마철엔 무엇보다 차량 속도를 줄여야 고속도로 2차 참변을 막을 수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1: 극한호우가 내리면서 곳곳에 산사태 위험이 커졌습니다.
2: 짧은 시간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이른바 극한호우형 산사태는 과거의 방제 공식이 통하지 않아 더 위험한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거대한 토성류가 산자락을 따라 무섭게 흘러내립니다. 순식간에 마을을 집어삼킨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최근 발생하는 산사태는 과거보다 피해 면적과 인명피해 규모가 훨씬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가져온 극한 호우를 꼽습니다.
9: 산사태는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발생하는데요. 산사태 자체로도 피해가
10: YTN
9: 크지만 최근에는 의원입니다. 산사태로 발생한 흙, 바위, 나무 등이 한꺼번에 내려와 계곡 하류에 인가를 덮치는 토성류 형태로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5: 강우 강도가 워낙 크다 보니 산불로 지지력이 약해진 지역은 물론 일반 산림 지역까지 단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현재의 방제 인프라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9: 기존의 사방댐이나 배수시설은 통산 100년 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해왔는데 최근 빈발하는 재난성 호우에 대비해서 지역별 최근 5년간 극한 호우를 설계 기준으로 강화하였고 또한 토속류 예측에도 AI 기술을 도입하여
5: 다만 이 같은 재난 예측체계 전면 고도화에도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의 대피 타이밍입니다. 기상특보나 산사태 특보가 발령되면 산 아래나 계곡 주변 주민들은 즉시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지정된 학교나 마을 회관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보, 경보 전 단계에 추가로 발령되는 예비경보는 산림청이 1시간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받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 바람이 없는데 나무가 흔들리거나 산울림, 땅울림 등 징조가 있으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 서울 강남역 일대가 침수돼 물난리가 난 지 4년이 흘렀습니다.
2: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에 또 극한호우가 예상되면서 도심 침수가 우려되는데요. 올해부터는 시범 도입된 도시 침수 예보로 얼마나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11: 서울 강남에 2022년처럼 비가 쏟아지면 올해는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반복된 세 차례 여름. 다행히 1시간에 140mm 기록적 폭우는 도심을 비껴갔습니다. 하지만 호우의 계절은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12: 대한민국의 수도, 그것도 그중에서도 가장 잘 발전돼 있다는 강남에 비가 오면 지하철이 잠기더라. 네. 황당무계한 일이죠.
11: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서울 강남 일대 6개 자치구부터 도시 침수 예보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맨홀 아래 수위계와 CCTV를 설치해 10분마다 침수 위험을 분석하고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그동안 하천 따로, 하수도 따로 관리되던 데이터를 공유, 연계하는 게 핵심입니다. 강남역 일대에 비가 오면 빗물이 하수관을 따라 인근 반포천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폭우로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 배수구가 막히고 물은 역류합니다. 강남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에 1시간 100mm가 쏟아졌던 지난해 8월 중랑천입니다. 도심의 빗물이 빠져나가는 대형 배수구 위까지 하천 수위가 올라왔습니다. 빗물이 나갈 구멍이 통째로 막힌 겁니다.
13: 환경관리입니다. 여기는 지자체입니다. 하수관 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관리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연동이 안 되는 겁니다.
11: 올해 도입된 도시 침수 예보는 이 벽을 허물려는 시도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하천 모델과 하수관 모델의 데이터를 각각 가져다가 판단할 뿐 시스템을 통합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평가해 전국 확대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민규입니다.
1: 이번에는 YTN에 들어온 제보 영상을 통해서 밤사이 호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물이 고여 있고요. 자동차들이 물살을 가르면서 주차장을

0: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있는 단기 주차장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제보자는 주차장 내리막길에 빗물이 많이 고여서 위험해 보이는데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1: 네, 다음 영상도 보겠습니다. 불어난 물이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고요. 산책로에 있던 운동기구들도 대부분 잠겼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서울 월계동 우이천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제보자는 평소에 산책로 밑으로 잔잔하게 흐르던 개천이 교량 아래까지 차오르고 있어 상황이 심각해 보인다고 전해왔습니다.
0: 어두운 새벽에 도로 위로 점점 물이 차오르고 차량 바퀴가 지나간 자리에는 연신 물보라가 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경기 파주시 교화동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제보자는 갑자기 도로에 물이 차올라서 깜짝 놀랐고 얼른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면서 다급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1: 네, 이번엔 오늘 아침 8시쯤 서울 북가좌동 증산 지하차도 영상입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펄떡이는 검은 물고기 보이시나요? 네, 폭우로 바로 옆에 불광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잠겼던 도로에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가 남겨진 겁니다. 물고기는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불광천으로 돌려보내줬습니다.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지금까지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강원 지역은 여전히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간당 10에서 30mm가량 내리고 있고요. 정체전선이 발달하면서 내일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에 양이 특히 많겠습니다. 시간당 20에서 50mm까지 내릴 수 있어서 시설물 대비 잘해주시고요.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서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은평구와 도봉구는 산사태주의보와 예비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마포구도 입산을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 시내 29개 하천도 통제 중입니다. 증산교 하부와 행주 1교 하부, 가람길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세종대로 숭례문 방향 동암은세점에서 대한문 구간 2개 차로를 막고 현재 집회 중입니다. 효자파출소까지 3시 반부터 행진도 예정돼 있습니다. 동아면세점에서 출발해 세종대로 사거리와 광화문, 경복궁을 거쳐서 효자파출소까지 이동하겠습니다. 종로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도 2개 차로를 막고 집회 중입니다. 12시 반에는 2개 차로를 통해서 행진도 있겠는데요. 종로 5가를 지나서 종로구청 입구 교차로까지 지나가겠습니다. 정오부터 2시 반까지 서울역 4번 출구 앞에서 집회 있겠습니다. 참고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용마터널 사가정역 방향 입구부에서 출구부 가는 길 전면 통제 후 현재 차량 화재 사고 진압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성동분기점에서 성수분기점 구간 4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고요.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체는 크지 않은데 곳곳에서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신내나들목에서 구리나들목 구간 그리고 종암분기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반대 종암분기점 방향도 같은 구간 서행 중입니다. 용산과 강남에서 서행 흐름 보이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주말 오전 11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실시간 주요 뉴스들 그리고 귀에 익숙한 가요 함께 듣겠습니다. 생방송이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자세한 방법은 첫 곡 듣고 와서 얘기 나눠볼게요. 11시 뉴스 앤 뮤직은 NRG의 음악으로 출발해봅니다. 할 수 있어.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YTN 라디오에서 전해드리는 주말 음악 감상 프로그램 오전 11시 뉴스 앤 뮤직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 말미 예고해드렸듯이 이번 타임은요. YTN 라디오 경제 라디오 오픈맞이 구독 인증 모바일 커피 쿠폰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YTN 라디오의 대표 경제 프로그램들이에요. 조태현의 생생경제,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론칭한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또 재무상담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채널,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YTN 경제 라디오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새롭게 런칭한 채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일단은 구독 누르신 다음에 구독했다라는 그 화면을 캡처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선물 드립니다. 보내주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과 사진 이미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인증샷과 함께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래도 준비하겠습니다. REF의 마음속을 걸어봐.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 노래 두 곡 만나볼게요.

REF의 마음속을 걸어가,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오전 11시 뉴스앤뮤직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폭우로 중단됐던 서울 동부간선도로 통행이 양방향 모두 재개됐습니다. 서울시는 비가 잦아들어 중랑천 수위가 내려가면서 오늘 오전 9시 50분쯤부터 수락지하차도에서 성수분기점 사이 동부간선도로 통행이 차례로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내부순환로와 가람길, 분광천길 증산교 하부도로에 내려졌던 통제 조치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경기 양주시 광사동에서 새벽 6시쯤 단독주택 건물 축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흙이 쏟아지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주민 60대 여성이 우측 팔에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다른 주민 2명은 대피했습니다. 새벽 6시 20분쯤에는 경기 가평군 상천리 46번 국도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고 수습 과정에서 두 개 차로 중 한 개 차로가 통제돼 교통 불편이 빚어졌습니다. 전국 주유소 석유값이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중동전쟁 우려가 다시 확대되면서 하락폭은 크게 축소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7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15.5원 내린 1877.5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17.7원 내린 1862.5원을 기록해 62.3원에 하락했던 둘째 주보다 내림폭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11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분들 3690번님 지금 방송 듣고 있다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와, 다급히 라디오 켰는데 11시 뉴스앤뮤직은 들을 수 있게 됐네요. 밤사이 산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쓰러진 나무도 있고 배수로에도 흙이 많이 쌓여서 급한 거는 제가 좀 조치해놓고 숨 좀 돌리며 밥 먹고 있습니다. 8616번님. 아, 그렇군요. 아유, 진짜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막힌 배수로 청소해주시고 쓰레기 치워주시는 모범 시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큰 피해 없이 정말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하게 항상 해주셔야 되겠고요. 4568번님. YTN 경제 라디오 좋아요. 구독했습니다 하시면서 구독 인증 사진까지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했다는 인증 사진과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세요. 포지션의 썸머타임 정재욱의 시즌 인 더 선 노래 두 곡 만나고 옵니다.

11시 뉴스앤뮤직 이어서 들어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은 집중호우 가능성이, 남부지방은 장맛비와 함께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예보되면서 강수와 폭염이 동시에 나타나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서남 서부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한때 호우 경보가 발효되기도 했지만 강한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서울 지역의 호우특보는 7시 30분부로 해제됐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호우 가능성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부산, 경남과 전남 남동부를 중심으로는 체감온도 33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 산업이라며 이제라도 식량 안보를 지키고 농업과 농민을 살리려는 농업 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우리나라의 농업 보조금이 다른 농업 선진국에 비해 적다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글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효율성이 높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업지원금 증액 효과를 조금은 내고 있고 주식거래금과 연동되는 농어촌 특별세가 증시 활성화로 폭증해 재원도 충분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야구 KT가 힐리어드의 홈런 두 방을 앞세워 이틀 연속 LG를 물리치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KT의 힐리어드는 3회에 말로 홈런을 터뜨린 데 이어 5회에도 트럼프를 쏘아올려 팀의 6-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KT는 3연패에 빠진 2위 LG의 한 경기 반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두산은 연장 10회 박준순의 결승타로 NC의 4-2로 승리했습니다. 나성범이 석점 홈런 포함 3안타 5타점으로 활약한 기아는 SSG를 6-3으로 물리쳤고 데이비슨과 박찬혁의 홈런을 터뜨린 키움은 한화에 7-6으로 승리했습니다. 네, 프로야구 경기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금은 비가 좀 소강 상태 같지만요. 충청 지역 늦은 밤 사이에 또다시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됐고 남부지방에는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발효됐으니까요. 계속해서 안전관리와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지금 제가 들어가 보니까 594명이 구독을 눌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끝곡 소개해드리기 전에 600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 인증샷 보내주시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에 커피 쿠폰 선물해드릴게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인증샷 보내주실 문자번호 샵 0945번입니다.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합니다. 11시 뉴스앤뮤직 이번 시간 커피 쿠폰 당첨되신 분들 4568님, 9744, 4754, 4568번님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청취율 조사가 모두 끝난 후에 문자로 일괄 발송해 드릴게요. 이어지는 오후 뉴스 앤 트롯과 뉴스 앤 뮤직도 여러분들 많이 이벤트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의 스위티,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 노래 두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and I? I think it was springtime when we first met, right?

0: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 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 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들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2: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1: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3: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밀 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찌르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2: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강원과 경북, 충남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외 지역은 대부분 그쳤습니다. 강원 지역도 호우특보가 축소되면서 남부와 동해안 지역에만 발효 중입니다. 남부지방은 더위가 심해졌는데요. 남부지방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방향 은현 3터널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강릉휴게소 갓길에도 사고 있습니다. 정체는 거의 조금 늘었지만 서행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구간 밀립니다. 수원에서 신갈분기점 가는 길 정체고 양재에서 반포 구간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 쪽은 동작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위로는 용산에서 서행 흐름 보이는데요. 구리 방향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일산 쪽은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용마터널 상하정역 방향 입구부에서 출구부 가는 길 아직 전면 통제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3: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서울 경계에 이어 강원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원 중북부 지역에 비가 집중됐는데요.
4: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돼 침수와 산사태, 고립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지환 기자.
5: 네, 강원도 춘천입니다.
3: 네, 지금 강원 지역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5: 네, 새벽부터 내린 이 장대비, 거짓말처럼 지금은 뚝 그쳤습니다. 춘천이나 철원 등 강원 중북부 지역에 내렸던 호우경보도 오전 11시를 기해서 해제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강원도 춘천, 제 뒤로 이 강원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곡이 보이는데요. 좀 보실까요? 정말 이 좁은 계곡 사이로 무서울 정도로 급류, 흙탕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 지역 대부분 산간 계곡의 사정이 비슷합니다. 저희 취재팀은 이 계곡이 잘 보이지만 안전한 곳에서 이 방송을 전하고 있는데요. 워낙 급류다 보니까 이 물에 쓸려서 내려갈 수도,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불어난 물에 접근하거나 혹시라도 야영 계획을 세우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강원 중북부에 내려진 호우경보는 해제됐지만 지금 강원 남부와 산간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좁은 구름대를 따라서 같은 강원도라도 지역마다 크게 다른 변덕스러운 강우 형태인데요. 자정부터 오전까지 철원 동성읍 등 많은 곳은 17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빗길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터널 화재 사고 발생한 강릉에서였는데요. 오늘 오전 8시쯤 강릉시 사천면에서 25인승 버스와 승용차가 빗길에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탑승객 12명 가운데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영월에 있는 국도 31호선에서는 낙석이 따른 도로 통제가 발생했고요. 강원도 곳곳에서는 나무 쓰러짐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확인됐는데 인제군 남면 지역에서 60대 2명이 고립됐는데 119 구조대에 무사히 구조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강원도에서 인명피해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이 비가 계속될 경우 가장 걱정은 지반이 약해지며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입니다. 강원 지역에 산재한 산사태 취약지구는 무려 3,300여 곳에 달하는데요. 강원도는 오늘 새벽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예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앵커 나와주십시오.
4: 네,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면서 북한강 수계댐도 방류를 시작했다고요?
5: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 계곡에서 내려가는 호수로 내려가는 물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물이 그대로 의암호로 빠지고 그 상류 지역에 제 바로 옆으로 있는 춘천댐이 보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조율하고 있는 춘천댐, 오늘 오전 10시부터 올해 들어 첫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모두 12개 수문 가운데 10개를 열고 초당 1,200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오면서 담수량이 늘다 보니까 이 북한강 수계댐이 수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최상류에 있는 춘천댐이나 의암댐이 수문을 열면서 하류에 있는 청평댐이나 팔당댐도 점차 방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남한강 횡성댐도 수문 개방을 예고했는데요. 이 상류 지역 댐이 수문을 차례대로 열면 당연하게도 한강의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한강 근처에 있는 우리 주민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YTN 지환입니다.
3: 한때 호우경

0: 호우경보가 발령됐던 수도권에서 비구름대가 빠져나가면서 아침 7시 반부터 호우경보는 해제됐습니다.
1: 하지만 한때 서울 시내에서 동부간선도로가 양방향 전면 통제되고 주택에 침수되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졌는데요.
0: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영수 기자.
2: 네, 서울 동부간선도로 하천교입니다.
0: 네, 이제는 통행이 재개됐다고 들었는데 하천 근처 상황은 어떻습니까?
2: 네, 취재진이 처음 이곳에 도착했던 아침 시간대만 해도 비가 많이 내렸는데 이제 비가 잦아들면서 중랑천 수위도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한때 물에 잠겼던 산책길이 이제 드러났고 물이 휩쓸고 간 자리로 수풀이 누워있고 흙탕물은 여전합니다. 앞서 중랑천 수위가 불면서 전면 통제됐던 동부간선도로는 이제 정상적으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었던 도로로 이제 차량들이 달리고 있고 통제 문구도 사라졌습니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하천 수위가 내려가서 범람 우려가 줄어 오전 9시 50분쯤부터 통제를 해제했다고 밝혔는데 통제된 지 5시간 만입니다.
1: 네, 서울 곳곳 하천 수위가 오르면서 통제되고 있는 도로들이 더 있다고요?
2: 네, 서울 전역을 덮쳤던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한때 통제됐던 도로 교통이 재개됐습니다. 각각 하천 수위가 내려가면서 중랑천 근처 시내 도로인 가람길과 서울 불광천 근처 불광천길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또 앞서 통제됐던 서울 강서구 행주 1교 아래 금포로도 통행이 재개되면서 시민들 불편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다만 내일까지도 계속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각 지자체는 등산로나 공사장 등 위험 지역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네, 이번에는 침수 피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어디에 계십니까?
3: 네, 경기 고양시 화전동 침수 피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그곳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3: 네, 지금 이곳 화전동도 비는 모두 그친 상황입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마을 도로가 1시간 전쯤까지만 해도 2, 30m 구간에 걸쳐 물이 가득 들어차 있던 곳입니다. 다만 오전 내내 이뤄진 배수 작업으로 인해 지금은 도로가 제 모습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다만 도로와 인접해 있는 밭에는 일부 물이 가득 들어차 있는 모습인데요. 주민들은 집안에 들어찼던 물을 바가지로 퍼내는 등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물에 잠겼던 살림살이들을 정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주민들은 침수 흔적을 정리하면서도 또다시 예보된 비 소식에 걱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0: 예, 배민혁 기자, 몇 가구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정리가 좀 나왔습니까?
3: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은 이번 침수로 인해서 6, 7가구 정도가 침수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집까지 들어찼던 물 때문에 주민들은 한때 집안에 있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대기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오전에 침수 피해를 본 주택을 직접 갔다 왔는데 집안에 살림살이들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기 차단기도 내려갔고 냉장기와 밥솥 같은 가전제품도 물에 잠겼었습니다. 불과 1년 전에도 같은 침수로 인해 새로 장만한 가전제품을 또다시 못 쓰게 됐다며 걱정하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 방 안까지 물이 들어차다 침대 위로 온갖 짐을 모두 올려두기도 했는데요. 일단 물이 빠지긴 했지만 이 주민들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비 소식에 오늘도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또 이 저지대인 마을 구조 탓에 매년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오늘 밤에 비가 많이 오면 또다시 침수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폭우 피해 상황 알아봤습니다. 정영수 배민혁 기자 수고했습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1: 오늘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대응 상황 알아봅니다. 자, 사상 기자, 둔대본 2단계 가동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4: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거나 예보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새벽 4시 반 통수의 위기 경보를 경계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날부터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린 상황에서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다며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0: 지하차도 하천변 같은 취약 지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또 위험이 우려될 때 모든 기관이 주민 대피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방청도 서울과 인천 등 4개 시도에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지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선제 가동했습니다. 통제단은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상황대책반과 긴급대응팀, 현장상황관리반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호우피해와 소방대응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필요한 소방력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서울과 인천에 내려진 호우경보는 오늘 아침에 해제가 됐지만 밤사이 내린 많은 비로 도심 침수와 산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와 은평, 막포구에 침수경보가 발령됐고 은평과 도봉구에는 각각 산사태 주의보와 예비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도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간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지만 오늘 밤 다시 충청과 강원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겠다는 예보입니다.
2: 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장하영 기자, 간밤에 비가 얼마나 온 건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3: 네, 밤사이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만 집계해 보면 경기 파주 적성면에 197.5mm로 가장 많이 왔습니다. 강원 철원 24시간 강수량이 171.1mm, 서울의 공식 집계도 121.1mm를 기록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가 정점이었는데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에 1시간 50mm 이상 비가 쏟아지면서 서울 지역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비구름이 많이 동쪽으로 이동한 상황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쳤지만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는 곳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과 평창, 삼척 등지에 여전히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 있습니다.
1: 네, 현재 특보가 내려진 곳 어딘지도 전해주시죠.
3: 네, 경기 포천과 강원 철원, 화천 등지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10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지금은 강원도 평창 등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 10시부터는 폭염주의보도 되살아났습니다. 전남과 전북, 경남과 경북 일대에 폭염주의보 발령된 곳이 많습니다. 제주 서귀포 동부 지역은 폭염경보입니다. 낮 동안 태양이 내리쬐겠지만 이번 장맛비가 완전히 물러간 건 아닙니다. 전국에 오늘 밤에도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 특히 경기 남부에는 자정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시간당 50mm까지도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기상청의 최신 예상 강수량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중북부 지역이 최대 200mm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가 내리겠고 대전과 강원 내륙, 경북 북부 지역에 150mm 이상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은 경기 남부에 많게는 100mm 이상이 예상되고 서울도 60mm가 앞으로 더 올 걸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추가로 강수가 이어지면 계곡과 하천은 언제든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산사태 위기경보도 오늘 아침 6시쯤 주위에서 경계로 상향돼 아직 유지 중입니다. 재난문자를 받는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1: 전해드린 것처럼 밤사이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2: 주차장에 물이 들어차고 교량 턱 밑까지 물이 차올랐는데요. 이번엔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광현 기자, 먼저 수도권에서는 도로가 잠기고 하천이 불어난 곳이 있었죠?
4: 네, 그렇습니다. 제보 화면 하나씩 보시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다시피 어두운 새벽이고요. 도로 위로 물이 차올랐습니다. 차량 바퀴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물보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경기 파주시 교화동에서 촬영된 영상 함께 보고 계십니다. 제보자께서는 일을 마치고 귀가를 하다가 갑자기 도로에 물이 차올라 깜짝 놀랐다. 얼른 빠져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뿐이었다며 다급했던 상황, 당시 상황을 전하셨습니다. 네, 다음 보실까요? 네, 늘어선 다른 차들 옆으로 전조등을 켠 차가 물살을 가르며 주차장을 조심조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촬영된 인천국제공항 J터미널 단기주차장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주차장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침수로 이어질까 우려했다고 제보 주셨습니다. 네, 하천 수위도 급격하게 올라갔는데요. 오늘 아침 7시쯤 서울 월계동에서 촬영된 우이천 상황 보고 계십니다. 불어난 물이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고 산책로에 있던 운동기구들도 대부분 잠겨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보자는 평소 잔잔하게 흐르던 개천이 교량 아래까지 타오르고 있어서 심각해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해주셨습니다.
1: 네, 처음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된 대구 지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죠.
4: 네, 이번엔 대구 지산동 상황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네, 보시다시피 내부는 물이 가득 찼고 소방차가 출동해서 배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상황입니다. 대구 지산동에 있는 주택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찬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토사가 밀려와 배수 작업도 원활하지 않았고 배전반도 물이 잠긴 탓에 건물의 전기 공급도 끊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시청자분이 전해주신 영상인데요. 범어천에선 불어난 물에 도로가 잠기면서 차량이 제대로 통행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앞서 어젯밤 10시쯤 대구 중구에 있는 동신교 하단 부근을 촬영한 영상인데요. 제보자는 결국 차들이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역주행하면서 올라갔고 도로를 빠져나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또 비슷한 시각 대구 신천동로에서 차량이 고립됐다 이런 신고도 들어왔는데요. 다행히 신고자는 다치지 않았고 무사히 차량을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대구에선 100건 넘는 침수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주로 짧은 시간 많은 비가 쏟아진 지산동과 법물동에 집중됐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 YTN으로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우와 관련된 영상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보도에 활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광현이었습니다.
5: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지금까지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5: 라디오 청취율 조사.
4: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5: 02.
4: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5: YTN 라디오.
4: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5: YTN 라디오.
6: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7: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7: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8: 어떻게 다르게?
7: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9: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10: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11: YTN is FM.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말 동안 강하고 많은 장맛비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다시 시간당 20에서 50mm로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도에는 최대 250mm 이상, 충청 북부에도 200mm, 경북 북부에는 150mm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됐는데요. 산사태나 시설물 붕괴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셔야겠습니다. 도로에서는 용마터널 사가정역 방향 입구에서 출구 사이 차량에 발생한 화재 사고 때문에 용마터널 전면이 모두 통제돼 있습니다. 한편 도심에서는 집회의 소식이 있는데요. 서초대로 서초역 8번 출구 앞이 집회 관련 무대 설치로 전 차선이 통제 중입니다. 반대 가변 차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일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화동, 대화로섬 대학로 해화동 방향 마로니 공원 앞도 집회 관련 무대 설치로 하위 1개 차선이 모두 통제돼 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파주에서 포천 방향 음마터널 3천을 부근 3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빗길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일대 감속해서 안전하게 이용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금 서울 쪽으로 옥산 일대부터 교통량이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청주 휴게소까지는 4km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12시 뉴스 앤 트롯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오늘은 7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제헌절부터 시작된 3일 연휴를 즐기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늦잠도 자고 여행도 가고 또 밀린 집안일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무엇을 하든 마음만큼은 여유로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 기상 상황이 심상치가 않죠. 야간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는데요. 뉴스 앤 뮤직에서도 관련 뉴스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12시 뉴스 앤 트롯, 김범용의 목소리로 출발해볼까요? 인생길 듣고 오시죠.

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YTN 라디오 12시 뉴스앤트로 첫 곡으로 김범용의 인생길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1시 뉴스앤트로까지 성인가요 트롯 함께 듣고요. 실시간 기상예보를 포함한 주요 뉴스도 중간중간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막바지입니다. 7월 20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데요.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갑니다. 꼭 받아주시고 YTN 라디오 주말 뉴스앤트롯 혹은 육세뮤직 즐겨 듣는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성적표 같은 거라서 이 청취율이 잘 나오면 보람이 되고 기분도 좋고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 들어주고 계시는구나 더 잘해야겠다 하고 힘을 얻곤 하거든요.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게 오늘 작은 미션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 퇴근 전까지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구독자 수 최소 600명 달성하기 미션을 부여받았는데요. 아, 이게 지금 거의 다 왔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현재 595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오셔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YTN 경제 라디오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독 화면을 캡처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시간 끝나기 전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한 장씩 보내드릴게요. 구독 캡처 사진 보내주실 곳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유튜브에서 YTN 경제라디오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 꾹 누른 캡처 인증 사진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지금 클릭 한 번이 구독자 수 600명 또 그 이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꼭 함께해 주세요. 최진희의 사랑에 빠졌어, 강문경의 팔자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노래 두 곡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폭우로 중단됐던 서울 동부간선도로 통행이 양방향 모두 재개됐습니다. 서울시는 비가 잦아들어 중랑천 수위가 내려가면서 오늘 오전 9시 50분쯤부터 수락 지하차도에서 성수분기점 사이 동부간선도로 통행이 차례로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앞서 새벽 4시 50분쯤 중랑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전면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내부 순환로와 가람길, 불광천길, 증산교, 하부도로에 내려졌던 통제 조치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밤사이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경기도 일대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경기 양주시 율정동에 있는 지방도로에 나무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새벽 5시 50분쯤에는 경기 양평읍 백안리 단독주택에서 새벽 6시쯤과 6시 반쯤에는 각각 경기 의정부 자일동과 시흥 광석동에 있는 도로에서 나무 전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출동해 전기톱 등 장비를 이용해 쓰러진 나무를 제거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55분쯤 인천시 성남동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물류센터 안에 있던 직원 120여 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더 번질 우려는 없지만 내부에 가연물이 많아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 구독 참여 이벤트, 커피 쿠폰 보내드린 이벤트 안내해드렸죠. 595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꼭 한 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599명이 됐는데요. 감사합니다. 구독 인증 사진 보내주신 분들 중 뒷번호 7810번님 그리고 1508번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YTN 라디오 구독 인증 사진을 보내주신 분들도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YTN 라디오 외에 새롭게 만들어진 유튜브 채널 YTN 경제 라디오 이 해당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치기 전까지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하는 3시 뉴스앤뮤직까지 이 이벤트 계속되니까요.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고 구독 캡처 인증 사진 샵 0945번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곡은 두 곡입니다. 정동원의 당신 먼저 들으시고요. 조황조의 거짓말 이어드릴게요.

정동원의 당신, 조항조의 거짓말 두 곡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투입해 응급 복구를 신속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피해와 대응책을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이나 도로 침수, 개인들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를 입은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21211번 쓰시는 구독자, 청취자분께서 600번째 구독자가 되려고 했는데 아쉽게 601번이 됐습니다. 와이팅 라디오 언제나 함께하고 있어요. 경제 라디오도 화이팅이라고 문자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1211번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지금 600명이 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저희 경제 채널 와이팅 경제 라디오 구독자 수가 늘고 있어요. 더불어 저도 오늘 제 시간에 퇴근할 수 있게 됐고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네, 12시 뉴스 앤 트롯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끝곡으로 유진아의 무슨 사랑, 유기진의 사랑도 모르면서 두 곡 보내드릴게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1시 20분 뉴스 앤 트롯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강한 비구름대는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호우특보가 해제된 곳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되어 있는데요. 내일까지 곳곳으로는 집중호우가 예상돼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내륙에는 250mm 이상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충청에는 200mm, 전북 서해안과 경북 북부에도 100mm 넘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곳곳으로 집중 호우가 예상돼 하천변 근처 산책로나 지하철의 출입은 반드시 삼가하셔야겠고요. 교통 안전에도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마로네 공원 앞에서 집회 이후 행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종로 5가에서 종로구청 입구 교차로까지는 합이 2개 차선 이용해서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고속도로는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방향 빗길의 천마터널 갓길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빗길에 일대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잘 살펴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비룡 분기점에서 청주까지가 빗길인데요. 수원 부근에서는 3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고 양재 부근부터 반포나 대목까지 6km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부터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3: 밤사이 수도권 지역에 20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서울에도 12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4: 한강 물이 불어나면서 현재 잠수교는 보행자 출입이 통제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합니다. 이혜민 캐스터.
5: 네,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언제부터 보행로 출입이 통제됐습니까?
5: 네, 잠수교의 수위가 5.6m까지 불어나면서 오전 11시부터 보행자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장 강하게 비가 내렸던 새벽 5시의 수위가 3.5m였는데 그 사이 물이 2m 이상 불어났습니다. 아직 차량은 다리를 오가고 있는데요. 잠수교 수위가 6.2m를 넘으면 차량 통행도 전면 통제됩니다. 실시간으로 한강물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차량도 통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밤사이 폭우를 쏟아낸 비구름은 북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영서 남부에만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빗줄기가 약해진 가운데 오늘 낮 동안 비강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을 지나는 가운데 밤부터는 다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충북에 200mm 이상, 강원 영서와 경북 북부에 150 이상, 경기 남부와 전북 서해안에 100에서 12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 최고 6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에 산사태도 위험이 커졌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주의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현재 일부 중북부 지역과 경북 김천 등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지반이 매우 약해졌기 때문에 산림 근처로 접근은 절대 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비가 잦아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모레 아침부터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는 등 다음 주 내내 장맛비가 내렸다 그치길 반복하겠습니다.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다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당분간 장맛비와 폭염이 번갈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3: 폭우로 중단됐던 서울 동부간선도로 통행이 양방향 모두 재개됐습니다. 서울시는 비가 잦아들어 중랑천 수위가 내려가면서 오늘 오전 9시 50분쯤부터 수락 지하차도에서 성수 분기점 사이 동부간선도로 통행이 차례로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앞서 새벽 4시 50분쯤 중랑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전면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내부 순환로와 가람길, 불광천길 증산교 하부도로에 내려졌던 통제 조치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처럼 이번 비로 도로 곳곳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4: 오늘부터 내일까지 또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운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고속도로 상황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알아봅니다. 양정원 캐스터 전해주시죠.
6: 네, 제헌절 연휴 둘째 날인 오늘은 곳곳으로 비가 내립니다. 지금은 비구름이 조금씩 물러가며 강원 지역을 제외하고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새벽과 오전 사이에 워낙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다 보니 피해 신고도 많이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고속도로 위로도 보시다시피 긴급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평소보다 안전운전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강원 일부 지역 위로 여전히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빗줄기 자체는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도로 상황 굉장히 미끄러워 보입니다. 감속운전 필수로 챙겨주셔야겠고요.

0: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터널 내부도 미끄럼 사고 위험성 높으니까 언제나 천천히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60번 서울 양양선은 서울 쪽으로 강원권에서 밀리는데 초이빈 양양분기점 부근에서 속도가 뚝 떨어지고 있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역시 인천 쪽으로 진부 부근 통과 어려운데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전방주시 잘해주셔야겠고요. 이곳을 지나더라도 면옹 부근에서 부분적인 정체 감안해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노선 상황 무난한 편입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신다면 경기권 안쪽에서는 수원신갈부터 신갈분기점까지 다시 한번 시구간 중심으로 답답해서 양재부터 반포까지 차간격을 좁힙니다. 빗길 감속 운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양정원이었습니다.
1: 장마철에 타이어가 많이 닳았다면 미끄럼질 현상으로 빗길 교통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2: 특히 최근 보급이 늘어난 전기차는 차량 무게와 높은 출력 때문에 타이어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3: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상황을 가정한 실험입니다. 마모된 타이어를 장착한 검은색 전기차는 순식간에 통제력을 잃고 회전하더니 간신히 멈춰섭니다. 반면 새 타이어를 낀 하얀색 전기차는 곧바로 자세를 회복하며 정상 주행을 이어갑니다. 제동거리 실험에서도 차이는 뚜렷했습니다. 시속 80km로 달리던 차가 급제동했을 때 정상 타이어 차는 36m를 간뒤 멈춰섰지만 타이어가 마모된 차는 58m를 미끄러진 뒤에야 정지했습니다. 마모로 타이어 홈 깊이가 얕아져 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접지력이 떨어지는 수막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젖은 곡선 구간을 지날 때도 마모된 타이어를 장착한 차는 새 타이어 차보다 크게 미끄러져 차로를 벗어났습니다.
4: 일단은 코너를 잘못 쫓아가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동에서는
5: 주행시험
4: 우선
5: 운전자입니다.
4: 마모된 타이어는 쉽게 제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거기에 차량이라든지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 최근 이용자가 늘어난 전기차는 타이어 관리를 더 꼼꼼히 해야 합니다. 배터리 때문에 일반 차보다 200에서 300kg 정도 무겁고 순간 가속력도 강해 타이어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6: 내연기관 차량 대비 마모도가 좀더 빨리 올라가고요. 가까운
5: 타이어
6: 타이어 전문점에
5: 책임
6: 가셔서
5: 연구원입니다.
6: 그 마모도를 한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3: 전문가들은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빗길에서는 규정 속도보다 20% 이상 감속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차 상태부터 살피기 쉽지만 요즘 같은 빗길에서는 시야가 흐려 추돌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2: 이런 2차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5배나 높은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7: 형체를 찾기 힘들 정도로 구겨진 차량. 사고 이후 도로는 꽉 막혔습니다. 새벽 시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현장입니다. 갓길에 정차한 SUV를 냉동 탑차가 먼저 들이받았고, 도로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운전자들을 뒤따라오던 8.5톤 화물차가 덮쳤습니다. 두명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8: 운전자들 두 분이 내려오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차량
5: 강원경찰청
8: 운전자는
5: 고속도로 순찰대
8: 그
5: 제7 지구
8: 전방에 그
5: 대장입니다.
8: 사고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7: 유사한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도로 공사 도중 발생한 작업 차량 추돌 사고, 터널 내 멈춘 고장 차량이나 갓길 정차 차량도 예외는 아닙니다. 빗길 사고가 많은 장마철엔 시야가 어두워 더 자주 발생합니다. 고속도로 2차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 무엇보다 일반 사고와 비교해 치사율이 5배 이상 높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차량 파손 확인보다는 대피가 최우선. 대피 시 비트박스 행동 요령을 따라야 합니다.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 문을 열어둔 뒤 밖으로 대피하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대피할 때는 가드레일 바깥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고 장마철엔 무엇보다 차량 속도를 줄여야 고속도로 2차 참변을 막을 수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1: 예측하기 힘든 폭우가 쏟아지는 건 이례적인 바다 고수온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2: 기상 전문가들은 뜨거워진 바다가 비구름에 더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극한 호우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0: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는 2023년부터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올해 역시 평년보다 0.6도 이상 높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는 지난해 평균 17.7도로 최근 10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주변 바다도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다가 따뜻해질수록 증발이 활발해지고 비구름의 재료가 되는 수증기 공급이 늘어납니다.
1: 아무리 상승이 강하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재료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2: 실제
1: 강수 강도를 결정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0: 수증기가 풍부해지면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쏟아낼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전국에서 15차례나 관측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장마와 집중호우를 전망할 때 대기뿐 아니라 바다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극한 호우는 워낙 변동성이 심해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해수면 상태 분석이 더해지면 정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3: 쏟아지는 폭우에 강풍까지 겹치면 그 위험은 배가 됩니다.
4: 침수뿐 아니라 감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중요한데요. 심한 비바람이 몰아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행동요령, 김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장마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곳은 지하 공간입니다. 특히 지하차도나 지하주차장은 짧은 시간에도 순식간에 물이 차오를 수 있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운전 중 폭우로 지하차도에 물이 고였다면 차를 버리고 즉시 몸만 빠져나와 고지대로 대피해야 합니다.
6: 도시 침수 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하 공간 측은 피해하고요. 특히 신호등, 가로등 혹은 간판 주변으로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가까이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5: 벼락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때는 우산을 쓰기보다 건물 로비나 지하철역 같은 안전한 실내로 신속히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와 더불어 강풍까지 불면 더욱 위험합니다. 창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창틀을 고정해야 하고 유리창이 깨지는 걸 막으려면 테이프를 붙이거나 창틈 사이를 메우는 게 필요합니다. 공사장 주변의 자재나 옥상 화분, 간판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미리 치우거나 단단히 묶어두는 등 예방 조치가 필수입니다. 강풍의 전선이 끊어졌다면 절대 만지지 말고 즉시 119나 한국전력에 신고해야 합니다. 침수 도로를 지나갈 때 물이 타이어 높이의 절반 이상 차올랐다면 엔진이 고장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4: 오늘 새벽 3시쯤 경기 김포시 하성면에 있는 공장 일부가 폭우로 침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양수기를 이용해 배수 작업을 벌였고 시청에 상황을 인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 밤사이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경기도 일대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경주 양주시 율정동에 있는 지방도로에 나무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새벽 5시 50분쯤에는 경기 양평읍 백안리 단독주택에서 새벽 6시쯤과 6시 반쯤에는 각각 경기 의정부 자일동과 시흥 광석동에 있는 도로에서 나무 전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출동해 전기톱 등 장비를 이용해 쓰러진 나무를 제거했습니다.
4: 오늘 새벽 6시 20분쯤 경기 가평군 상천리 46번 국도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수습 과정에서 두 개 차로 중 한 개 차로가 통제돼 교통 불편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사고가 난 거로 보고 안전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3: 지금은 잠시 비가 소강 상태지만 오늘 밤사이 또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4: 자세한 날씨 상황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7: 네,
3: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폭우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비가 어디에 가장 집중이 많이 된 겁니까?
7: 서울, 경기, 강원 북부에 많이 내렸습니다. 그 지역에서 호우 경보까지 다 내려졌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은

0: 이제 그런 그때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다 이제 쏟아부었거든요, 비로.
1: 네.
0: 그래서 소강 상태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걸로 이제 깔끔히 끝날 것이냐? 그렇진 않고, 낮에는 이제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다시 밤이 되면, 지금 저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북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같은 남쪽 공기도 더 뜨겁고, 북쪽 공기도 뜨겁고, 근데 여기는 습하고, 북쪽 공기는 건조하거든요. 그게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기압이 발달했고, 비를 다 쏟았는데, 다시 이 지금 낮 동안은 건조한 공기가 좀 세력이 우세해질 겁니다. 그래서 바로 햇빛이 나고 이런 상황인데, 밤이 되면 다시 하층 제트가 강해지면서, 그러니까 그 역할이 뭐냐면 고온다습한 수증기를 계속 우리나라 쪽으로, 어디서부터 오는 공기냐면 저 인도양 그 열대바다에서부터 쭉 오는 그런 공기인데, 굉장히 고온다습합니다. 이게 북쪽에 내려온 건조한 공기와 이제 또 밤이 되면 부딪히게 되고, 그게 또 대류운을 더 발달시키고, 그게 이제 비의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밤이 또 어제 밤과 같은 그런 현상이 다시 재현될 텐데, 주로 중부지방과 전라도지방, 경상북도지방 이쪽에 강한 비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예.
1: 네.
2: 자, 대구에는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0: 네.
2: 문자가 처음으로 지금 발송이 됐고, 서울 지역에도 처음으로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상특보 중에 호우특보가 있는데,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그거는 이제 한 이틀 전부터 많은 비가 올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정보를 주는 건데, 긴급 재난 문자는 비가 지금 많이 왔습니다.
3: 간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지만 오늘 밤 다시 충청과 강원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 상황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지금까지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7: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8: 어제 다이어트 약 일주일 먹어본 썰 푼다. 배고픔이 줄어들고 하늘로 다이어트 효과가.
9: 효과 같은 소리 하네. 처방약이라고 막 먹었다가 나 큰일 날 뻔. 난 그런 알약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차단한다.
10: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11: YTN is FM.
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지금은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든 지역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늦은 오후부터 다시 시간당 2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까지 강원도에는 최대 250mm 이상, 충청 북부에도 200mm, 경북 북부에는 150mm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됐는데요. 산사태나 시설물 붕괴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장맛비는 다음 주 후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잠수교의 수위가 5.6m까지 상승하면서 오늘 오전 11시부터 보행자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방금 전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여의상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구간 2차선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뒤로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 부근 정체에 서행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도심에서는 동아면세점에서 대한문까지 집회로 바위 4개 차로가 통제됐습니다. 집회 이후 행진도 예정되는데요. 동아면세점에서 광화문, 경복궁 교차로 신교동 지나 전 화주 쇼자 파출소까지는 합의 2개 차를 이용해서 행진이 진행되겠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음악과 뉴스로 이어드리는 YTN 라디오 1시 뉴스앤트롯 문 열었고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입니다. 기다리던 주말, 주말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라디오. 신나는 트롯과 따뜻한 목소리로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세요. 오늘도 기분 좋아지는 선곡 기다립니다. 0690번님의 문자입니다. 트롯 시간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는 시간이죠. 1시 뉴스앤트롯도 기분 좋아지는 트롯으로 꽉꽉 채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이 시간 첫 곡입니다. 저구의 미스트롯 4에 나온 곡이죠. 잃어버린 정 듣고 오시죠.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YTN 라디오입니다. 1시 뉴스엔트로 첫 곡으로 저구의 잃어버린 정 듣고 오셨습니다. P74127이군님, 맑은향기님, 찐사랑 옹바라기님, S010님, 파란수국님, 이번 시간도 반갑게 앱을 통해 인사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토요일 오후 1시 26분 48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마포구 상암동은 비가 소강 상태입니다. 낮 동안은 이렇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지만 오늘 밤이 되면 다시 강한 비가 쏟아질 거라고 합니다. 남은 연휴 기간 전국 곳곳에 강한 장맛비 예보가 있는데요. 앞으로 강원 내륙과 충남,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최대 150mm 이상, 충북 지역은 최대 200mm 이상의 강한 폭우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서울은 앞으로 1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릴 거란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기상 상황 계속해서 주의 깊게 챙겨주시고요. 뉴스앤트롯, 뉴스앤뮤직에서도 계속해서 관련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인증 사진 많이 보내주셨어요. 7607번님, 휘 아나운서님,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완료요. 라고 하셨고요. 0089번님은 최휘 아나운서님의 간절한 호소에 구독 눌렀어요. 경제 라디오 화이팅 화이팅 두 번이나 외쳐주셨네요. 1960번님 아파트 경비실입니다. YTN 라디오 채널 고정 유튜브 경제 라디오도 앞으로 애청할게요. 라고 문자 주셨어요. 1960번님께서는 기존 YTN 라디오 구독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경제 라디오 채널이 새로 생겼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 채널도 구독 꼭 눌러주세요. 1960번님과 7607번님, 0089번님 이렇게 세 분께 이번 시간에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YTN 경제 라디오 구독 인증 커피 쿠폰 이벤트는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 두 곡입니다. 윤천금의 천사 같은 아내, 송대근의 딱 좋아,

네, 노래 두 곡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폭우로 중단됐던 서울 동부간선도로 통행이 양방향 모두 재개됐습니다. 서울시는 비가 잦아들어 중랑천 수위가 내려가면서 오늘 오전 9시 50분쯤부터 수락 지하차도에서 성수 분기점 사이 동부간선도로 통행이 차례로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앞서 새벽 4시 50분쯤 중랑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전면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내부 순환로와 가람길, 불광천길, 증산교, 하부도로에 내려졌던 통제 조치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투입해 응급 복구를 신속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우대처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 피해와 대응책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충청과 강원 등 일부 지역은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도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다며 산림청과 지방정부는 위험지역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장윤기 사건 대응 과정의 책임은 지휘부에 있다며 결의문을 내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어제 긴급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고 지휘부는 외부 기관이 지적할 때까지 경찰 내부의 자정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김영근 광주경찰청장 역시 안일한 지휘와 부실한 관리로 사건을 키우고 장기간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거취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주말 1시 뉴스 앤 트롯입니다. 택시 기사님이신 3920번님이 주신 문자예요. 안녕하세요. 손님하고 잘 들으면서 가요. 아참, 저는 개인 택시 하거든요. 손님이 아나운서님 목소리가 참 예쁘대요. 좋으시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정말요? 제 목소리 예쁜가요?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종종 택시를 탔을 때 기사님께서 YTN 라디오 듣고 계시면 그렇게 반갑고 감사할 수가 없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소소한 모든 행운이 우리 기사님과 손님분께 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9849번님은 제가 보자마자 입이 떡 부러지는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시골에 사는 아기 강아지 사진인데요. 아, 이게 뭐 찹쌀떡 같기도 하고 아기 강아지 같기도 하고 누구 강아지인가요? 9849번님. 여러분,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 사진, 동물 사진 대단히 환영합니다. 혼자만 보지 마시고요. 자랑 마구마구 해주세요. 귀여운 강아지 사진과 신청곡, 또 유튜브 YTN 경제 라디오 구독 인증 사진 보내주실 곳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샵 0945, 오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신청곡이나 사연만 주실 분들은 무료 참여가 가능한 YTN 라디오 앱, 실시간 채팅창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9849번님이 청해 주신 곡 진시몬의 아슬아슬 먼저 보내드리고요. 박민수의 보르마 이어집니다.

신청곡 진시몬의 아슬아슬, 박민수의 보르마 두 곡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국 주유소 석유값이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중동전쟁 우려가 다시 확대되면서 하락폭은 크게 축소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7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15.5원 내린 1877.5원으로 집계됐습니다. 7월 둘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전주 대비 59.1원 하락한 것과 비교해 하락폭이 3분의 1 이상 줄었습니다. 호르무즈해협에서 현지 시간 18일 한밤중 유조선 두 척이 폭발해 큰 불이 났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성명에서 미국 첩보 기관들의 소가 호르무즈 해협 남부 기뢰 매설 구역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두 척이 폭발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 내용대로라면 폭발은 이란 현지 시각 18일 0시 무렵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인명피해 여부나 선적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9080번님이 뽀글뽀글한 귀여운 갈색 털의 강아지 조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2시 뉴스앤뮤직 시간에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사진 자랑 기다립니다. 맑은향기님은 제가 있는 곳도 해가 살짝 났어요 하셨는데요. 여러분 지금 비가 안 온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밤부터 쏟아질 호우에 대한 준비, 대비 잘 해주시고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지는 2시 20분 뉴스앤뮤직에서 여러분과 소소한 이야기 나누고요. 또 날씨 상황 잘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 신청곡 송가인의 서울의 달 먼저 들으시고요. 홍지윤의 아리랑 이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한입니다. 작년 여름 큰 사랑을 받았던 서울 썸머비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물론 올해는 세종로 공원까지 넓어졌고 에너지 가득 충전할 푸드트럭도 기다립니다.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서울 썸머비치에서 워터슬라이드와 대형 수영장을 즐겨보세요. 선선한 바람과 휴식이 필요한 열대에는 청계천 광교 아래 청계 소울 오션을 들리셔도 아주 좋습니다. 사계절 내내 즐길 거리 넘치는 서울, 서울관광재단이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환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3: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S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의 더위는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27도, 강릉 2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반면에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제주 32도, 광주 31도, 울산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는 전국에 강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에는 지금 100mm, 충청권에는 200mm 이상, 강원권에도 15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될 수 있어서 저지대나 지하철의 접근은 반드시 삼가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는 하남방향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로는 차량들 여파로 속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반대 김포 쪽으로도 성산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전 서강대교부터 성산대교 지나 월드컵 대교 일대까지는 매우 정체에 서행되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호우로 단독주택 옹벽이 무너지면서 대피하던 60대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4: 비가 빠져나간 수도권에선 나무가 쓰러졌다거나 공장이 침수됐다는 등 신고가 잇따랐는데요. 현장에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5: 네, 경기 양주시의 한 단독주택입니다.
3: 네, 비는 그친 걸로 보이는데 사고가 난 주택의 옹벽은 아직 복구되지 않았나요?
5: 네, 단독주택 주변으로 아직 통제선이 쳐 있고 주택 아래 무너진 옹벽으로는 파란 방수포가 덮여 있습니다. 옹벽으로 쓰였던 돌과 흙이 바닥으로 쏟아졌지만 지금은 통행을 위해 한쪽으로 치워진 모습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사고 목격자는 새벽에 비가 올 때 큰 소리를 듣고 많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6: 올 시간에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는
7: 사고 목격자입니다.
6: 갑자기 뭐가 하냐? 쾅 하는 거예요.
5: 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이 단독주택 아래 옹벽이 무너져 내려 대피하던 60대 주민이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함께 살던 40대 아들과 손자는 무사히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0대 아들은 앞으로 비가 오면 추가 붕괴가 있지는 않을지 걱정된다고 토로했습니다.
4: 네, 비가 많이 오면서 수도권에 다른 신고도 잇따랐다고요?
5: 네, 비가 휩쓸고 간 수도권에는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연이어 접수됐습니다. 새벽 6시 20분쯤에는 경기 가평군 상천리 국도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개 차로 등 1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교통 불편이 빚어졌습니다. 새벽 4시 40분쯤에는 경기 양주시 율정도에 있는 도로에 나무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새벽 6시와 6시 반쯤에는 의정부와 시흥에서 나무 전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새벽 3시쯤에도 경기 김포시 하성면에 있는 공장 일부가 폭우로 침수되면서 소방 당국이 양수기로 배수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4: 네, 이번에는 침수 피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어디에 있습니까?
8: 네, 경기 고양시 화전동 침수 피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그곳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8: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곳 화전동 비는 모두 그친 상황입니다. 이 제 뒤로 보이는 도로가 오전까지만 해도 2, 30m 구간에 걸쳐서 물이 가득 찼던 도로입니다. 하지만 오전 내 이어진 배수 작업으로 지금은 물이 모두 빠진 상황이고, 옆쪽으로 보이는 도로 옆 밭에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일부 물이 차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빠진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조금 전까지 집안에 들어찼던 물을 바가지로 퍼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 물에 잠겼던 세간사리들을 정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주민들은 침수 흔적을 정리하면서도 오늘 밤 또다시 예고된 비 소식에 걱정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3: 네, 몇 가구나 피해를 본 겁니까?
8: 네, 조금 더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 경기 고양시 화전동 주민센터는 지금까지 16세대에서 20명이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집까지 들어찬 물 때문에 이 주민들은 한때 집에 있지 못하고 밖에 나와서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오전에 제가 직접 이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을 다녀왔는데 이 집안의 살림살이들이 물에 둥둥 떠다니는 모습도 봤습니다. 당시 전기 차단기도 내려가고 냉장고와 밥솥 같은 가전제품도 물에 잠겨있기도 했는데요. 주민들은 불과 1년 전에도 같은 침수 피해로 이 새로 장만한 가전제품을 또 못 쓰게 됐다며 걱정했습니다. 또 일부 주민은 방 안까지 물이 들이치자 이 침대 위로 온갖 집안에 있는 짐을 올려두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물이 빠지긴 했지만 주민들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비 소식에 오늘도 밤잠을 못 이룰 것 같다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저지대인 마을 구조 탓에 매년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오늘 밤에 또 비가 많이 오면 또다시 침수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 네, 지금까지 폭우 피해 상황 알아봤습니다. 정영수, 배민혁 기자 수고했습니다.
3: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4: 경기도 포천 캠핑장에선 이용객들이 한데 고립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이광현 기자, 먼저 캠핑장에 고립됐던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7: 네,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관인

0: 면 캠핑장인데요. 다리 아래에는 거센 물살이 저렇게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고 차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포천시 관인면에 있는 캠핑장 상황 보고 계신데 제보자는 물이 더 불어나 캠핑장을 덮칠까 가슴을 졸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엔 포천시 이동면에 있는 캠핑장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폭우로 불어난 하천에 캠핑장으로 연결되는 다리가 완전히 잠겨버린 건데요. 제보자는 가족과 캠핑을 즐긴 뒤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는데 다리를 건너지 못했다며 수위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늘어선 차들 옆으로 전조등을 켠 차가 물살을 가르며 조심조심 주차장 입구를 빠져나오고 있죠.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촬영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단기 주차장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주차장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침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했다라고 제보했습니다. 자, 이번에 송도 차고지 함께 보실 텐데 사무 공간으로 쓰는 컨테이너 시설들에 흙탕물이 들어차 있고 바닥이 잠겨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상황, 인천 송도동에 있는 버스 차고지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제보자는 비만 오면 이렇게 침수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천 수위도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서울 월계동에서 촬영한 우이천 상황 보고 계신데 불어난 물이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고 산책로에 있던 운동기구들도 대부분 저렇게 잠겨 있습니다. 제보자는 평소 잔잔히 흐르던 개천이 교량 아래까지 차오르고 있어 심각해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 네, 처음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대구 지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죠?
0: 네, 그렇습니다. 역시 이어서 화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내부는 물이 가득 찼고 소방차가 출동해 배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상황, 대구 지산동에 있는 주택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찬 모습 보고 계시죠? 제보자는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토사가 밀려와 배수 작업도 원활하지 않았고 배전반도 물에 잠긴 탓에 건물의 전기 공급도 끊겼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범어천에선 불어난 물에 도로가 잠기면서 차량이 제대로 통행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어젯밤 10시쯤 대구 중구에 있는 동신교 하단 부근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제보자는 결국 차들이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역주행하면서 올라갔고 도로를 빠져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에선 이렇게 100건 넘는 침수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주로 짧은 시간 많은 비가 쏟아진 지산동 또 범물동에 집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광현입니다.
1: 네, 간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2: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지만 오늘 밤 다시 충청과 강원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겠다는 예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장하영 기자, 간밤에 비가 얼마나 온 건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3: 네, 밤사이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만 집계해보면 경기 파주 적성면에 197.5mm로 가장 많이 왔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185.5mm가 기록됐고요. 강원 철원군에도 밤사이 171.1mm가 내렸습니다. 양도 양이지만 비의 강도는 올해 들어 가장 강했습니다. 서울 서대문에는 1시간 동안 65mm가, 경북 김천에 72mm, 구미에는 65.2mm가 퍼부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가 정점이었는데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에 1시간 50mm 이상 비가 쏟아지면서 서울 지역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전국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강원 평창과 태백 일대의 호우주의보가 오후 1시에 해제됐습니다. 오전 10시부터는 폭염주의보도 되살아났습니다. 전남과 전북, 경남과 경북 일대에 폭염주의보 발령된 곳이 많습니다. 제주 서귀포 동부 지역은 폭염경보입니다.
1: 네, 그렇다면 호우 상황은 끝난 겁니까?
3: 아닙니다. 낮 동안 태양이 내리쬐겠지만 이번 장맛비가 완전히 물러간 건 아닙니다. 전국에 오늘 밤에도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밤부터 정체전선 위에서 중규모 저기압이 다시 발달하면서 약해졌던 비구름이 힘을 키우게 됩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 특히 경기 남부에는 자정에서 새벽 3시까지 이 시간당 50mm까지도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기상청의 최신 예상 강수량 살펴보면 충북 중북부 지역이 최대 200mm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가 내릴

0: 걸로 예상되고 대전과 강원 내륙, 경북 북부 지역에 150mm 이상이 쏟아지는 곳 있겠습니다. 수도권은 경기 남부에 많게는 100mm 이상이 예상되고 서울도 60mm가 앞으로 더 올 걸로 보입니다. 밤사이 비가 쏟아진 뒤 내일 오전부터는 다시 빗줄기가 약해지겠습니다. 하지만 정체전선이 완전히 물러나는 건 아니어서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강한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도 계속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1: 밤사이 집중호우로 행정안전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2: 오늘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정부의 대응 상황 알아봅니다. 차상한 기자, 호우 대처 상황 전해주시죠.
3: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거나 예보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새벽 4시 반 풍수의 위기 경보를 경계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날부터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린 상황에서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다며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지하차도와 하천변 같은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또 위험이 우려될 때 모든 기관이 주민 대피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방청도 서울과 인천 등 4개 시도에 한때 호우 경보가 내려지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선제 가동했습니다. 호우 피해와 소방 대응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필요한 소방력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대본이 오전 10시까지 집계한 피해 상황을 보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주택과 도로 등 침수 피해가 148건, 토사나 낙석, 나무 쓰러짐 등이 392건으로 집계돼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6개 시도 13개의 시군에서 95명이 안전한 곳으로 임시 대피한 상황입니다. 또 하천 내 산책로 5,900여 곳과 하천변 주차장 100여 곳이 통제 중입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안전사고와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한성석 국무총리는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장비와 인력을 총투입해 응급복구를 신속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호우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 피해와 대응책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충청과 강원 등 일부 지역은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다며 산림청과 지방정부는 위험지역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밤사이 중부와 경부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 우려가 커졌습니다.
2: 수도권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됐는데요. 이우균 고려대 환경생태공학과 교수와 함께 현재 위험 상황과 주의할 점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시죠?
4: 예,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이우균입니다.
1: 네, 중부지방 곳곳에 극한 호우가 쏟아졌는데 이제는 산사태가 걱정입니다. 현재 위험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4: 예, 잠시 비가 그쳤긴 했지만 여전히 산사태 위험은 높은 상태입니다. 이미 지난 며칠 동안 많은 비가 내려 토양이 물을 충분히 머금고 있고 여기에 지난 밤 사이 극한 호우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도 300mm까지의 극한 호우가 예상돼 있어서 여전히 산사태 위험은 높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경북 등 강한 비가 집중된 산지에서는 산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응해야 합니다.
2: 예,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큰데 수도권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이 경계단계는 어느 정도 상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4: 예, 현재 산사태 위험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네 단계로 운영이 됩니다. 경계는 단순히 비가 많이 온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광역지역의 여러 시군구, 즉 여러 장소에서 산사태 위험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 산사태가 발생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주민 대피 준비와 위험지역 통제가 실제로 작동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산지 인접 주민과 재취약계층은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대피 장소와 이동로를 미리 확인하거나 거기에 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0: 생각됩니다.
1: 네, 산사태 주의보도 잇따라 발령되고 있는데 특히 위험한 지역은 어디고 산사태 특보는 어떤 기준으로 발령되는 겁니까?
0: 예, 그동안 비가 많이 왔고 또 어제 집중호우가 온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과 강원 지역 그리고 경북 산지가 특히 위험합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급경자치, 계곡 주변, 산지 하단부 그리고 특히 절개지나 공사장 주변 등 최근에 형질 변경이 이루어진 곳의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2: 다음 주 후반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일 장맛비가 이어지며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와 같은 피해를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관련 내용 이우균 고려대 환경생태공학과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경동산업 주식회사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7: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2: 지금까지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비가 소강상태 되면서 햇살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늦은 오후부터 다시 시간당 20에서 50mm로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도에는 최대 250mm 이상, 충청 북부에도 200mm, 경북 북부에도 150mm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강하고 많은 장맛비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 24도에 머물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먼저 수원 나들목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기흥 나들목에서 수원 신갈 나들목까지 평균 속도 시속 30km 안팎입니다. 이전 청주 휴게소 2차로에서 승용차 간에 사고가 났고 다시 죽전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도 차량 간의 추돌 사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빗길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감속해서 이 일대 안전하게 운행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용담 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매송 나들목에서 2km 구간 정체인데요. 매송 나들목에서 용담 터널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64km 내외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티엔 라디오 주말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아나운서 최입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 저녁부터 또다시 강한 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특히 취약 시간인 밤부터 내일 새벽엔 야행성 폭우가 예상됩니다. 반면 비의 양이 적은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목이 마르다고 느끼기 전에 물을 잘 마셔야 합니다. 갈증이 느껴진다는 건 이미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갔다는 신호거든요. 커피나 시원한 음료보다는 맑은 물 한 잔 마시기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 시간 최신 가요 듣는 시간입니다. 꿉꿉함을 잊게 해줄 시원한 곡으로 이 시간 신나게 열어봅니다. 다영의 바디 듣고 오시죠.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네, YTN 라디오 오후 2시 뉴스앤뮤직 첫 곡으로 다영의 바디 듣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해서 보내드리는 곡 외에도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준비해서 들려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YTN 라디오 앱 실시간 채팅창은 무료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중이죠. 커피 쿠폰 받아가실 수 있는 YTN 경제 라디오 구독 인증 사진 보내주실 곳도 같은 곳입니다.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8894번님, 영월 친정집에 있는 8개월 된 진돗개 뭉칩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 혼자 지내시는 아버지께는 자식보다 더 든든한 동반자예요. 우리 뭉치, 아버지가 농산일을 하실 때도 또 약수터에 가실 때도 늘 함께 다닌답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진 같이 보내주셨어요. 사진을 보니까요.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 하얀 진돗개 뭉치가 아버님 곁에 딱 지키고 서 있는 모습이 정말 늠름하네요. 아직 8개월이면은 아기인데 진돗개라 그런가요? 포스가 남다른 듬직한 느낌이 드네요. 아버님과 뭉치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8894번님. 9080번님, 조카 강아지가 더워서 미용을 했대요. 강아지도 혀를 내밀고 웃더라고요. 하면서 미용을 곱게 한 갈색 푸들 사진, 조카 강아지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저도 2년 전까지는 앵두라는 이름의 아주 귀여운 치와와가 있었거든요. 말씀처럼 강아지도 웃더라고요. 조카 강아지 자랑할 만한 미모네요. 사진 고맙습니다. 9080번님. 여러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잘안 받으시는 편인가요? 저도 그런데요. 다음 주 월요일 7월 20일 내일 모레까지는 전화를 좀잘 받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01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갑니다. 전화 꼭 받아주시고 YTN 라디오 주말 뉴스앤트롯 혹은 뉴스앤뮤직 즐겨 듣는다고 답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에이프릴의 Now or Never, Promise 9, Stay This Way 두곡 듣고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노래 두 곡 함께 하셨고요. 와이팅 라디오 주말 2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서해안에 높은 파도가 예상되면서 인천항에서 백령도를 향하는 여객선을 포함해 전국에서 모두 18개 항로, 20척의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오늘 오전 인천항에서 백령도와 연평도, 덕적도 등을 오가는 18개 항로 여객선, 20척의 운항이 통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산항에서 출발하는 여객선 11척과 군산항 3척, 보령항의 6척이 인근 해역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로 인해 출항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밤 수도권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이어진 가운데 국내 항공과 철도는 모두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강원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에서 25인승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가 옆으로 넘어져 버스 탑승객 12명 가운데 6명은 스스로 빠져나왔고 나머지 승객들도 구조됐습니다. 승용차에 탔던 2명도 자력으로 탈출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대원 40여 명을 투입해 구조작업을 벌였으며 현재 4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투입해 응급 복구를 신속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 피해와 대응책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충청과 강원 등 일부 지역은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도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다며 산림청과 지방정부는 위험지역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와이팅 라디오 주말 2시 뉴스 앤 뮤직 생방송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후 2시 37분 35초 막 지나고 있네요. 계속해서 노래 태양의 리브 페스트 다이 슬로우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두 곡 띄워드릴게요.

태양의 리브 페스트, 다이 슬로우, 지드래곤의 삐딱하게까지 두 곡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고 김호중 대우그룹 회장의 배우자 정희자 씨가 우양미술관 측에 미술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만 돌려받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정 씨가 옛 대우개발인 우양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정 씨는 우양산업개발에 우양미술관이 점유하고 있는 미술품 188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3점만 정 씨 소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남 광주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영아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3시쯤 광산구 어린이집에서

이 집에서 20개월 영아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심정지 상태의 영아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숨진 영아가 낮잠 시간이 지나고도 일어나지 않자 이상징후를 느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장윤기 사건 대응 과정의 책임은 지휘부에 있다며 결의문을 내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어제 긴급 임시대의원 회의를 열고 지휘부는 외부 기관이 지적할 때까지 경찰 내부의 자정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김영근 광주경찰청장 역시 안일한 지휘와 부실한 관리로 사건을 키우고 장기간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거취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직협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7062번님 문자 사연입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장모님 댁에서 맛있는 밥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오후 3시에 퇴근하는 짝꿍도 기다리고 있고요. 요즘 유행하는 헤르판 진화를 잘 견뎌내고 완치 확인서까지 받은 5살 아들은 차 뒷자리에서 꿈나라 여행 중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귀여운 아드님이 정말 푹 자고 있네요. 헤르판지나 수족구죠. 아기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이겨내고 완치를 했다니 다행이고 정말 기특하네요. 어머님, 아버님도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오늘 장모님이 차려주신 밥 많이 드시고요. 가족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2시 뉴스앤뮤직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키스 오브 라이프의 스티키, 그리고 여자친구의 여름여름의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 세 곡 띄워드릴게요. 저는 3시 20분 뉴스앤뮤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초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교통안전 1분 턱.
1: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전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강원도를 중심으로 남아있던 호우특보는 해제됐습니다. 다만 내일까지는 곳곳으로 집중 호우가 예상돼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내일까지 강원 내륙에는 250mm 이상 장맛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충청권에 200mm, 전북 서해안과 경북 북부에도 100mm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곳곳으로 집중 호우가 예상돼 하천변 근처 산책로나 지하차도의 출입은 반드시 삼가하셔야겠고요. 교통안전에도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화성휴게소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람 나들목에서 3km 구간 정체되고 있는데요. 이전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 2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서산 나들목 갓길에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발생해서 지금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둔대 분기점 1차로에서도 승용차 간에 부딪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군포 나들목에서 둔대 나들목까지는 2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오늘 포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와 와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YTN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6: 밤사이 내린 폭우에 충청권 곳곳에 도로가 침수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7: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또다시 많은 비 예보가 된 상태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8: 네, 대전 갑천에 나와 있습니다.
7: 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8: 네, 이곳에는 오늘

0: 아침까지 많은 비가 내렸지만 지금은 비가 모두 그쳤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내린 집중호우에 이 갑천물이 불어난 상태인데요. 대전 엑스포다리 아래를 보면 평소보다 수위가 높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후 2시까지 충청권의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면 충남 보령이 126mm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계령이 83mm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대전은 44mm, 세종은 38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권 곳곳에서도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남 예산 덕산면에 있는 도로가 침수돼 소방당국이 배수작업에 나섰고 서산 성현면에서 강풍에 건물 외벽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충남에서는 7건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또 대전에서도 강풍에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4건이 접수됐고 세종에서도 도로 위로 아카시아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2건 접수돼 현장 조치에 나섰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충청권에는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충청권에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는데요. 많은 곳은 최고 20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지대 지역에는 침수 피해 등이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1: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나 지금 현재 대응 2단계로 격상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화재의 신고는 오늘 오전 6시 54분에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후 대응 1단계가 발령이 됐다가 현재는 대응 2단계로 격상된 상태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물류센터 6층에서 화재 신고가 들어왔고요. 연기가 다량으로 분출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이 실시가 됐는데 근로자 121명이 스스로 대피해서 다만 완지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서 장시간 화재 진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은 저희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1: 네, 다시 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밤새 최대 17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강원 지역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남리 계곡에서 주민 2명이 급류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계곡 수위가 불어난 상황이었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약 1시간 만에 60대 남녀를 로프를 이용해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이어 정오쯤에는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더구리에 있는 도로에서 토사가 유출돼 당국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 철원과 춘천 등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등 강원 지역에서만 오늘 하루 50건이 넘는 소방구조 활동이 집계됐습니다.
2: 폭우 피해가 속출한 강원 지역에선 북한강 상류 수계댐이 수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춘천댐과 의암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수문을 열고 초당 2,000톤 안팎의 물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춘천댐과 의암댐이 수문 개방에 나선 건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남한강 지류인 횡성댐 역시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수문을 열고 초당 120톤 안팎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설악산 고지대 탐방로를 포함해서 강원 지역은 국립공원 부분 또는 전면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대구, 경북 지역에도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와 고립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2: 대구 지산동에는 처음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개운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대구 지산동에 있는 주택 주차장이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소방차까지 출동했지만 토사가 덮치며 물을 빼내는데 애를 먹었고 설상가상 전기마저 끊겼습니다.
4: 토사가 밀려와가지고 펌프가 자꾸 이제 쓰러지에 막히고 이러니까 좀 애로 소방관님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계시네요.
3: 시간당 89mm의 폭우가 때린 대구 지산동에는 밤 10시 10분쯤 처음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신속한 대피와 대응을 위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는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1시간 누적 강수량이 100mm 이상이거나 1시간 강수량이 85mm 이상이면서 15분 강수량이 25mm 이상이면 발송됩니다. 지산동뿐 아니라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내린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하천 범람으로 도로가 잠기며 승용차들이 아슬아슬 역주행으로 겨우 벗어나기도 했고
5: 우측 상단으로 올라가는 길이 역주행하는 겁니다. 이제 급하니까 역주행해서
6: 대구 침수 피해 목격자입니다.

0: 아찔한 차량 고립도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하천 주변과 산책로 등도 물에 잠기며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대구 신천동과 신안동 등에서는 강풍과 호우로 나무가 고압선을 건드리며 400호가 정전됐다 복구되기도 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1: 네, 이번에는 시청자들이 YTN으로 제보해 주신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9시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에 있는 캠핑장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폭우로 불어난 하천에 캠핑장으로 연결되는 다리가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가족들과 캠핑을 즐긴 뒤 집으로 돌아가려던 제보자는 다리를 건너지 못해 고립됐다며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 몇 시간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포천시 관인면에 있는 캠핑장에서도 하천 수위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차량 한 대가 위태롭게 다리를 건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제보자는 물이 더 불어나서 캠핑장을 덮칠까 봐 가슴을 졸였다고 전했습니다.
2: 네, 다음 제보 영상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인천 송도동에 있는 버스 차고지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사무 공간으로 사용되는 차고지 내 컨테이너 시설들에 물이 들어차 바닥이 잠긴 상태입니다. 이 주차장 역시 저수지처럼 변해 바퀴가 절반 이상 잠긴 버스 하부까지 물이 아슬아슬하게 차오른 상태입니다. 제보자는 비만 오면 침수가 반복되고 있다며 차량 침수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네, 오늘 새벽 4시 40분쯤에는 경기 양주시 율정동에 있는 지방도로에 나무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새벽 5시 50분쯤에는 경기 양평읍 백안리 단독주택에서 새벽 6시쯤과 6시 반쯤에는 각각 경기 의정부 자일동과 시흥 광석동에 있는 도로에서 나무 전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출동해 전기톱 등 장비를 이용해 쓰러진 나무를 제거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밤사이 중부를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낮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오늘 밤사이 다시 집중호우가 예보됐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3: 네,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오전에는 잠수교 출입이 통제됐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3: 네, 밤사이 폭우가 쏟아진 탓에 오전 한때 잠수교의 보행로는 출입이 통제됐었는데요. 낮 동안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수위가 내려가면서 지금은 보행자도 다시 출입이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서울은 하늘이 점차 개고 있습니다. 햇살이 비추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사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도 다시 폭우가 예고됐습니다. 낮 동안 배수구 등 시설물을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밤사이 폭우를 쏟아낸 비구름은 대부분 빠져나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일부 비구름이 내륙에 비를 뿌리고 있지만 낮 동안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을 지나는 가운데 밤부터 다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겠는데요. 오늘 밤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5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충북에 200mm 이상, 강원 영서와 경북 북부에 150 이상, 경기 남부와 전북 서해안에 100에서 12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 최고 6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밤사이 이렇게 호우가 쏟아지고 나면 내일 오후에는 서쪽 지역부터 비가 잦아들겠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때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출 텐데요. 전남 광양과 순천, 제주도에는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사이 남부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30도, 대구 32도, 부산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사이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모레 아침부터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다음 주는 장맛비와 무더위가 번갈아서 나타날 전망입니다. 오늘 밤사이 다시 강한 비가 예보된 가운데 산사태도 비상입니다.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반이 매우 약해진 만큼 산림 근처로는 절대 접근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2: 서해안에 높은 파도가 예상되면서 인천항에서 백령도를 향하는 여객선을 포함해 전국에서 모두 18개 항로, 20척의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오늘 오전 인천항에서 백령도와 연평도, 덕적도 등을 오가는 18개 항로 여객선, 20척의 운항이 통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산항에서 출발하는 여객선 11척과 군산항 3척, 보령항의 6척이 인근 해역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로 인해 출항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밤 수도권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이어진 가운데 국내 항공과 철도는 모두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1: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긴급 복구를 신속하게 지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 호우 피해와 대응책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택이나 도로 침수, 개인들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를 입은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충청과 강원 등 일부 지역은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도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다며 산림청과 지방정부는 위험 지역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천둥, 번개까지 동반합니다.
2: 지난해 장마철 충남 서산에 하루 만에 무려 2년치에 달하는 벼락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극한 호우 역시 낙뢰를 몰고 올 수 있습니다. 보도에 윤웅성 기자입니다.
4: 지난해 7월 17일 충남 서산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진 폭우. 이와 함께 쉴 새 없이 천둥,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하루 동안 쏟아진 낙뢰가 무려 2,570차례. 2년 동안 떨어질 벼락이 하루에 쏟아진 겁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한 해 낙뢰의 22%가 이날 하루에 집중됐습니다. 낙뢰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랐고 기상관측 장비가 벼락을 맞아 강수량 자료 전송이 한동안 끊기기도 했습니다. 낙뢰는 대기의 상층과 하층 온도차가 크고 대기가 불안정할 때 생깁니다. 높이가 12km에 달하는 정란운 속 입자들이 부딪히며 마찰을 일으키고 구름 아래쪽에 모인 음전하가 땅에 있는 양전하와 만나며 1억 볼트 넘는 전압이 발생하는 대지방전, 즉 낙뢰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난해 전국의 낙뢰 횟수는 10만 6,750차례로 최근 10년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낙뢰가 특정 지역과 시기에 집중된다는 겁니다. 충남 전북 서해안 지역의 단위 면적당 낙뢰 횟수는 평균의 5배를 웃돌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일찍 발달한 데다 서해를 중심으로 따뜻한 대기가 유입되면서 대기 불안정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태풍이 올 때 대부분 동반됩니다.
5: 서해 바깥쪽에서부터 들어오는 동아시아 몬순 기류들이 들어오면서
6: 김정훈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도 교수입니다.
5: 낙뢰가 많이 친다라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많은 그런 강수를 유발하는 극한 강수 그런 것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4: 폭염이나 폭우와 달리 낙뢰에는 기상특보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번개를 보고 30초 이내에 천둥 소리가 들린다면 즉시 건물이나 자동차로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등산, 골프, 낚시 등을 계획하기 전에 미리 예보를 확인하고 폭우가 예상된다면 야외 활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1: 전기차가 침수되면 고전압 배터리도 물에 젖어 감전이나 누전 위험은 없을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2: 어떤 안전수칙을 지켜야 할지 박규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7: 전기차 배터리는 대부분 차량 하부, 바닥 전체에 걸쳐 넓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승용차 기준으로 바퀴의 3분의 1 정도만 물에 잠겨도 배터리 하단이 물에 닿게 됩니다. 하지만 배터리 자체는 방수와 밀폐 처리가 되어 있어 단순히 물에 잠기는 것만으로 고장이 나진 않습니다. 또 물이 배터리 내부로 스며든다고 해도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가 함께 작동하게 됩니다. 다만 방수 기능도 시간이 지나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침수된 지역은 우회하는 편이 좋습니다.
8: 노화가 되면 될수록 방수 기능은 떨어지고 100% 안전성이라는 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6: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입니다.
8: 실제로 우회도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전기차 안쪽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품도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구간으로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충전 역시 장마철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9: 이곳 같은 옥외 충전소는 비가 올 때도 감전 위험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커넥터나 플러그가 젖은 상태에 있다면 다소 위험할 수 있어서 지붕이 있거나 실내에 있는 충전소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7: 내연기관차 운전자도 장마철 사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최근 3년간 평시보다 노면이 젖어 있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은 1.5배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막 현상으로 제동거리가 늘어나 빗길에는 20% 이상, 폭우때는 50% 차간거리를 더 확보하고 침수된 도로는 우회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차 안으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면 차 안팎의 수위가 비슷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탈출을 시도해야 합니다. 다만 수위가 높아 이미 차량이 물 위로 떴을 때는 평소 차량 안에 구비해 둔 비상 탈출용 망치를 이용해 신속하게 탈출하는 게 우선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차 상태부터 살피기 마련이지만 요즘 같은 장마철 빗길에서는 시야가 흐려져 뒷차에 들이받치는 사고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2: 이런 2차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5배나 높은 만큼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원 기자입니다.
10: 형체를 찾기 힘들 정도로 구겨진 차량. 사고 이후 도로는 꽉 막혔습니다. 새벽 시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현장입니다. 갓길에 정차한 SUV를 냉동 탑차가 먼저 들이받았고 도로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운전자들을 뒤따라오던 8.5톤 화물차가 덮쳤습니다. 두 명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11: 운전자들 두 분이 내려오 계셨던 것 같아요.
6: 네, 강원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그 제7회 지구 대장입니다.
11: 사고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고가 사고를 냈다.
10: 유사한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도로 공사 도중 발생한 작업 차량 추돌 사고, 터널 내 멈춘 고장 차량이나 갓길 정차 차량도 예외는 아닙니다. 빗길 사고가 많은 장마철엔 시야가 어두워 더 자주 발생합니다. 고속도로 2차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 무엇보다 일반 사고와 비교해 치사율이 5배 이상 높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차량 파손 확인보다는 대피가 최우선. 대피 시 비트박스 행동 요령을 따라야 합니다.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 문을 열어둔 뒤 밖으로 대피하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대피할 때는 가드레일 바깥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고 장마철엔 무엇보다 차량 속도를 줄여야 고속도로 2차 참변을 막을 수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6: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13: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외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외 봅시다.
14: 충성!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15: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16: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 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전국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되면서 비는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다시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는 주의 단계로 상향됐고 서울 등 수도권에는 경계 단계로 내려져 있습니다. 사전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도심에서는 집회의 소식이 있습니다. 서초대로 서쪽 8번 출구 앞에서 전 차선을 통제하고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반대의 가변 차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 일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강남대로 강남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지나 신사역까지는 양방향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성수대교에서 한남대교 지나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이후 월드컵 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은 양방향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한편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화성휴게소 갓길에서 일어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바란 나들목에서 3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7월 18일 토요일입니다. YTN 라디오 3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3일 연휴의 한가운데 토요일 오후가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느긋하게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지 않아도 좋아하는 음악 한 곡만으로도 충분히 쉬었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죠. 잠시 일상의 속도를 늦추고 좋은 음악과 함께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첫 곡입니다. 시저 시스터스의 I Don't Feel Like Dancing.

YTN 라디오입니다. 3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시저 시스터스의 곡 I Don't Feel Like Dancing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시간 팝송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뉴스도 챙겨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경제에 관심 많으시죠? 그래서 YTN 라디오에 새 유튜브 채널 YTN 경제 라디오가 생겼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지금 바로 유튜브 검색창에 YTN 경제 라디오 검색하셔서요. 채널 구독하시고요. 구독한 화면, 캡처 사진을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이번 시간 마치기 전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도 같은 곳으로 받아볼게요. 문자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앱 실시간 채팅창은 무료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두 곡입니다. 휴그랜트와 헤일리 베넷이 함께 부른 Way Back into Love, 돌리 파튼과 케니 로저스의 Islands in the Stream.

휴그랜트 헤일리 베넷이 함께 부른 Way Back into Love, 돌리 파튼 케니 로저스의 Islands in the Stream 노래 두 곡 차례로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경기 연천군 임진강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필승교 수위가 하천 행락객 대피 기준인 1m를 넘어서 대피 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기준 필승교 수위는 1.32m로 관측됐습니다. 필승교 수위는 앞서 아침 8시 10분쯤 1m를 넘긴 뒤로 대피 기준을 넘긴 수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필승교 인근 군남댐 수위는 한기 수위 40m에 못 미치는 29m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북한강 상류 수계댐이 수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춘천댐과 의암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수문을 열고 초당 2,000톤 안팎의 물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춘천댐과 의암댐이 수문 개방에 나선 건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이틀 동안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나 토사 유출 등 5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전 10시까지 집계한 피해 상황을 보면 주택이나 도로 침수, 토사 유출과 나무 쓰러짐 등이 54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6개 시도, 13개 시군에서 95명이 침수 우려 등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하천 수위가 높아지며 하천 산책로 5,900여 곳과 둔치 주차장 105곳이 통제 중입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3016번님이 24시간 근무가 끝나고 오전에 퇴근할 때 장성철의 뉴스명당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근무하느라 듣지 못하는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좋고 진행자의 깊이 파고드는 질문이 뉴스명당을 즐겨 듣게 하는 이유네요. 롱런하시고 시청률 1위로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3016번님이 주신 이 문자는 담당 PD인 이은지 PD와 박지혜 PD에게 꼭 전해줘야겠네요. 감사합니다. 7월 20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때까지는 공의로 오는 전화 잘 받아주시고요. 이렇게 장성철의 뉴스명당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라고 답해주셔도 좋고요. YTN 라디오 주말 뉴스앤뮤직 즐겨 듣습니다라고 답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전해드리고 있죠. 현재 비는 소강 상태지만 밤부터 다시 거세게 내릴 거라고 합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가 쏟아질 거라는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는 비가 많이 올 때는 고립될 위험이 있으니까요. 출입을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운전하시는 분들, 보행자분들 모두 도로가 미끄러우니까요. 천천히 서행 운전하시면서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고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준비된 곡 프랩의 As It Was, 선셋 롤러코스터의 Cup Is On Me 두 곡입니다.

네, 노래 두 곡 함께 하셨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쯤 발생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소방당국이 경보령을 격상했습니다. 인천 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오늘 낮 12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 15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가 물류센터 내부 면적이 넓고 가연물이 많아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경보령을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해군은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하고 차량은 우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벌이기로 했던 공개 토론이 무산됐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뜻과 우려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토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SNS에 민주당 의원 누구라도 좋으니 국민 앞에서 보안수사권이 왜 필요한지, 폐지가 왜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지 공개적으로 토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이 의원이 검사 20년의 대장동 변호인으로 정치검찰의 실상을 겪은 만큼 국민 앞에서 보안수사권 폐지가 왜 필요한지 하나하나 말하겠다고 제안을 수락했고 오는 22일로 토론 날짜까지 잡았지만 끝내 불발됐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과의 보안수사권 공개 토론이 무산되자 일방적으로 밀릴 것 같으니 도망쳤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민주당 정치인들과 일부 지지자들이 도망치라고 이 의원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들었다며 민주당은 공당이 맞느냐고 적었습니다. 이어 장윤기 같은 살인자 편을 드는 민주당 정권의 보안수사 금지는 이런 용기도 실력도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 추진하는 거라며 자신 혼자라도 국민 앞에서 설명할 테니 토론을 그대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YTN 라디오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3363번님, 기차 타고 대구 가고 있어요. 친구가 되어주는 노래 선곡이 너무 좋습니다. 신청곡은 맨해튼스의 Kiss and Say Goodbye. 그런가요? 저희가 선곡 맛집으로 소문이 날만한지요. 감사합니다. 뉴스 앤 뮤직은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 공휴일에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계속 찾아주시고요. YTN 라디오 3시 뉴스 앤 뮤직은 어느덧 마칠 때가 다 됐습니다.

0: 그래도 문자창은 계속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신청곡 맨해튼스의 키스 앤 세이 굿바이 함께 하시고요. 오늘 제가 진행하는 뉴스 앤 뮤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This has got to be the saddest day of my life. I called you here today for a bit of bad news. I won't be able to see you anymore because of my obligations and the ties that you have. We've been meeting here every day. And since this is our last day together, I want to hold you just one more time. When you turn and walk away, don't look back. I want to remember you just like this. Let's just kiss and say goodbye.

0: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의 더위는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27도, 강릉 24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습니다. 반면에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제주 32도, 광주 31도, 울산 33도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는 전국에 강한 장맛비가 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는 서울 방향 화성 휴게소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여파가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서평택 분기점부터 바란 나들목까지 10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이후 매성 휴게소에서 용담 터널까지는 10km 구간 밀리고 있고,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나들목 사이 2km 구간 다시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양양 고속도로는 서울 가는 길 인제 나들목부터 교통량이 늘고 있는데요. 상남 3터널까지 8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는 가운데 내천부근 갓길에서는 고장 차량이 발생해서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북방 3터널에서 동산 2터널까지 4km 구간과 설악 나들목에서도 다시 4km 구간 정체가 이어집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7: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살아있는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안녕하십니까,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호우로 단독주택 옹벽이 무너지면서 대피하던 60대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0: 비가 빠져나간 수도권에서는 나무가 쓰러졌다거나 공장이 침수됐다는 등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11: 네, 경기 양주시의 한 단독주택입니다.
9: 네, 비는 그친 걸로 보이는데요. 사고가 난 주택의 옹벽은 아직 복구되지 않은 거죠?
11: 네, 단독주택 주변으로 아직 통제선이 쳐져 있고 주택 아래 무너진 옹벽은 파란 방수포가 덮였습니다. 옹벽으로 쓰였던 돌과 흙이 바닥으로 쏟아졌지만 지금은 통행을 위해 한쪽으로 치워진 모습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사고 목격자는 새벽에 비가 올 때 큰 소리를 듣고 많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12: 우리 시간에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는
5: 사고 목격자입니다.
12: 갑자기 뭐가 하냐? 쾅 하는 거예요.
11: 오늘 새벽 5시 50분쯤 이 단독주택 아래 옹벽이 무너져 내려 대피하던 60대 주민이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함께 살던 40대 아들과 손자는 무사히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양주시는 사고 직후 방수포를 덮어놓고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긴급 조치를 마쳤다면서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10: 네, 비가 많이 오면서 수도권에 다른 신고도 잇따랐다고요?
11: 네, 오늘 비가 휩쓸고 간 수도권에는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새벽 6시 20분쯤에는 경기 가평군 상천리 국도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두 개 차로 중 한 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교통 불편이 빚어졌습니다. 새벽 4시 40분쯤에는 경기 양주시 율정동에 있는 도로에 나무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새벽 6시와 6시 반쯤에는 의정부와 시흥에서 나무 전도 신고가 연이어 들어왔습니다. 새벽 3시쯤에도 경기 김포시 하성면에 있는 공장 일부가 폭우로 침수되면서 소방당국이 양수기로 배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9: 네, 이번에는 침수 피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13: 네, 경기 고양시 화산동 침수 피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9: 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13: 네, 지금은 날씨가 개어서 비가 그친 상황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도로가 오전까지만 해도 2, 30m 구간에 걸쳐서 물에 가득 잠겼었는데 오전 내 이어진 배수 작업으로 지금은 물이 모두 빠진 상황입니다. 이 도로와 인접한 밭도 배수 작업이 모두 완료된 상태고요. 조금 전까지 주민들이 집안에 들이친 물을 퍼내고 젖은 세간 살림을 정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지자체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이 물이 빠진 곳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이렇게 오늘 오전 발생했던 침수 피해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10: 네, 현재 몇 가구나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까?
13: 네, 이 경기 고양시 화정동 주민센터는 지금까지 16세대에서 20명이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배수 작업은 끝났지만 피해를 복구하는 일은 막막하기만 하는데요. 이 주민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14: 신난하죠. 또 뭐 이게 금방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장판 다 걷어내고 바닥 말려야 되고 이제 볼락해서 말려야 되고.
13: 주민들은 또 지난해에도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찰 정도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었는데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발생한 침수에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밤에도 또다시 폭우가 예고된 만큼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할 것 같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9: 네, 지금까지 폭우 피해 상황 알아봤습니다. 정영수, 배민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오전 6시 54분쯤에 인천 서해구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나서 낮 12시 25분쯤에는 대응 2단계가 발령이 됐는데요. 조금 전에 국가 소방동원령이 발령이 됐습니다. 인천에 있는 쿠팡 물류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청이 인근 5개 시도의 소방력을 집결시키는 국가 소방동원령을 전격 발령했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서 서울과 경기, 충청, 강원 지역에서 고가 사다리차와 무인 소방 로봇 등 첨단 소방 장비 21대가 현장으로 급파돼 총력 대응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소방력을 동원해서 불길을 조기에 잡는 한편 현장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밤사이 호우특보가 내려진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10: 경기도 포천 캠핑장에서는 이용객들이 한때 고립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이광영 기자, 먼저 캠핑장이 고립됐던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15: 네, 먼저 포천 관인면 캠핑장에서 들어온 화면입니다. 다리 아래에는 거센 물살이 빠른 속도로 흐르고 차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죠. 오늘 오전 9시쯤 포천시 관인면에 있는 캠핑장 상황인데 제보자는 물이 더 불어나 캠핑장을 덮칠까 가슴을 졸였다고 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포천시 이동면에 있는 캠핑장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폭우로 불어난 하천에 캠핑장으로 연결되는 다리가 완전하게 이렇게 잠겨버린 겁니다. 제보자는 가족과 캠핑을 즐긴 뒤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는데 다리를 건너지 못했다면서 수위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번엔 늘어선 다른 차들 옆으로 전조등을 켠 차가 물살을 가르며 조심조심 주차장 입구를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촬영된 인천국제공항 J터미널 단기 주차장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주차장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침수로 이어질까 우려했다고 제보했습니다. 네, 이번엔 차고지인데요. 이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시설들에 흙탕물이 들어찼고 이렇게 바닥이 잠겼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인천 송도동에 있는 버스 차고지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제보자는 비만 오면 이렇게 침수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천 수위도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서울 월계동에서 촬영된 우이천 상황인데 불어난 물이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고요. 산책로에 있던 운동기구들도 대부분 잠겨 있습니다. 제보자는 평소 잔잔하게 흐르던 개천이 교량 아래까지 차오르고 있어 심각해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9: 네, 또 처음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된 대구 지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랐다고요?
15: 네,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내부는 이렇게 물이 가득 찼고 소방차가 출동해 배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대구 지삼동에 있는 주택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찬 모습입니다. 제보자는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토사가 밀려왔고 배수 작업도 원활하지 않았다. 그리고 배전반도 물이 잠긴 탓에 건물의 전기 공급도 끊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번엔 범어천인데요. 불어난 물에 도로가 잠기면서 차량이 제대로 통행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앞서 어젯밤 10시쯤 대구 중구에 있는 동신교 하단 부근을 촬영한 영상인데 제보자는 결국 차들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역주행을 하면서 올라갔고 도로를 빠져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에서는 100여 건이 넘는 침수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주로 짧은 시간 많은 비가 쏟아진 지산동, 범물동에 집중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광현입니다.
9: 네,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새벽 도로 위로 점점 물이 차오르고 또 차량 바퀴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연신 이렇게 물보라가 일어납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경기 파주시 교화동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제보자는 갑자기 도로에 물이 차올라 깜짝 놀랐고 얼른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 다급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10: 네, 다음 영상도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서울 북가좌동 증산 지하차도 영상입니다. 이 아스팔트 바닥에 펄떡이는 검은 물고기가 등장했습니다. 이 폭우로 바로 옆 불광천이 범람하면서 이 물에 잠겼던 도로에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가 남겨진 겁니다. 이 물고기는 지자체 공무원이 불광천으로 돌려보내줬습니다.
9: 대구 경북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0: 특히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는 기상청이 올해 도입한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처음 발송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피해 현장을 오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6: 밤사이 1시간 만에 90mm에 가까운 비폭탄이 쏟아진 대구 수성구 지산동. 날이 밝자 피해 현장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땅을 파서 도로보다 낮게 만든 원룸 건물 주차장은 여지없이 물에 잠겼습니다. 침수된 차량은 아직 수습도 안 됐습니다.
17: 어디 외출하고 오니까 여기 물이 한강이에요.
18: 대구 지산동 침수 피해 주민입니다.
17: 낙엽으로 배수가 다 막혀 있었어요. 산에서 내려오면서 낙엽 다 속에 내려온 거예요.
16: 밀려든 빗물에 배수구가 역류하면서 1층 상가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가게 바닥에 놓인 고가의 가전제품은 모두 망가졌습니다. 겨우 수습에 나서보지만 생계가 걱정입니다.
19: 오늘 예약 손님들 일단 다 취소했고요. 가전들 물에 다 잠겨 있어서 전기로 연결하는 것들 조명 켜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전동 배드도 지금 작동이 안 되고요.
16: 이번 대구 지역에 내린 폭우로 기상청이 올해 도입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까지 처음 발송됐습니다. 예보를 웃돈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23년 만에 최악의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14: 이 개딴이 일도 힘 뭐 없는데 이 이런 피해까지 입으니까 대구 수성구라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 상황이 있다 하는 게 내가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16: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집계되지 않은 상황. 설상가상으로 이번 주말까지 또 한 차례 많은 비가 예보돼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9: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행안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10: 다행히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걸로 파악됐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정부의 대응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호우 대처 상황 전해주시죠.
20: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거나 예보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새벽 4시 반 풍수의 위기경보를 경계를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날부터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린 상황에서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다며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지하차도와 하천변 같은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또 위험이 우려될 때 모든 기관이 주민 대피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방청도 서울과 인천 등 4개 시도에 한때 호우 경보가 내려지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선제 가동했습니다. 호우 피해와 소방 대응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필요한 소방력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대본이 오전 10시까지 집계한 피해 상황을 보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주택과 도로 등 침수 피해가 148건, 토사나 낙석, 나무 쓰러짐 등이 392건으로 집계돼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6개 시도 13개 시군에서 95명이 안전한 곳으로 임시 대피한 상황입니다. 또 하천 내 산책로 5,900여 곳과 하천변 주차장 100여 곳이 통제 중입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안전사고와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5: 건강해.
2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5: 건강기능식품.
26: 지금까지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6: YTN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낮 동안에 비는 소강 상태에 들면서 햇살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다시 시간당 20에서 50mm로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도에는 최대 250mm 이상, 충청 북부에도 200mm, 경북 북부에는 150mm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강하고 많은 장맛비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 24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영동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3,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이 부근은 차량들 속도 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부 순환로 성산 방향 홍원 진출 부근에서도 승용차 간의 충돌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홍심은 터널부터 홍원 램프까지 많이 밀리고 있고 반대 성수 분기점 쪽으로 현재 홍제 램프에서 정릉 터널 입구까지는 차량들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부 간선도로는 묵동 나들목을 중심으로 양방향이 정체 서행입니다. 한편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는 구리에서 판교 방향, 계양 나들목에서 송내까지 7km 구간 정체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머니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연금저축보험 해지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7%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해지에 따른 지급 규모도 증가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노후준비 자산 일부가 이탈한 흐름으로 해석을 합니다. 최근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출시와 고환율에 따른 외국인 매도세 증가가 맞물리면서 코스피도 큰 폭으로 출렁거렸는데요.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재무 상황에 빨간불이 켜진 분들 많습니다. 오늘도 굿머니 굿나이프와 함께 꼼꼼하게 내 재무 상태 점검해보고요. 설계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머니 소식 알려드립니다.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 숨은 보험금 찾기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코너 굿라이프 상담소에선 오랫동안 관리해주던 담당자가 사라져서 불안했던 청취자분의 고민 사연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코너 돈어리 상담소에서는요. 실시간 문자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 시원한 해결책 만나봅니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도 YTN 라디오 스튜디오에 이렇게 많은 정보를 들고 찾아주신 두 재무설계 전문가분들과 함께 돈 되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맞춤 재무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상담에 따른 전문가 비용은 모두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샵 0945번으로 굿머니 굿나이프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면 청취율 조사 기간 맞이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해 드릴게요.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첫 코너 시작합니다. 머니 인사이트 만나볼게요.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세 감면을 우대하는 등 기업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방우대 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우대 세제 3종 패키지에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고용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방으로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정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올해 실질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3%대 성장은 2021년 이후 5년 만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 확대도 반영이 됐으며 이에 따라 올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4만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대외 지정학적 리스크와 내수 회복 속도 등 하방 요인이 있어 정부는 사회 구조 혁신을 통해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23개사가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해당 매장에서 개인 컵을 이용하는 경우 가격 할인과 탄소 중립 포인트를 받아 매장에 따라 최대 8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빨대 등이 필요한 경우 키오스크 또는 점원에게 별도로 주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올해 10조 원이 넘는 숨은 보험금에 대한 집중 안내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몰라서 못 받은 보험금이 10조 3천억 원이나 된다는데 한 건당 약 404만 원 규모입니다. 환급이 이뤄진 숨은 보험금은 매년 전체의 30% 안팎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이 머니 인사이트 내용과 함께 전문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숨은 보험금이 10조 3천억 원이다. 이거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숨은 보험금 어떻게 좀 조회를 해보면 될까요?
2: 네, 우선 숨은 보험금은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아직 청구하지 않는 보험금을 뜻하고요. 보험금 지급 사유는 발생을 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보험회사에 아직 남아있는 보험금입니다. 주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좀 짚어보면요.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만기가 되었는데 만기가 된 줄 모르고 있는 경우 꽤 있죠. 두 번째입니다. 중도보험금, 휴먼보험금이 발생을 했는데 이걸 또 놓치는 경우 꽤 있습니다. 세 번째죠. 폐업, 도산 이후 찾아가지 않는 퇴직연금 적립금도 꽤 많이 있습니다.
1: 수면보험금은 2025년 말 기준으로 약 10조 3천억 원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남아있는 수면보험금은 중도보험금이 가장 많습니다. 중도보험금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전 보험들 중에서 배당이 되는 유배당 상품의 배당금, 장수 축하금, 자녀 교육자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도보험금이 약 7조 8천억, 만기보험금이 약 1조 9천억, 휴면보험금이 6,200억 원 정도입니다. 2025년 소비자에게 환급된 수면보험금은 총 3조 2,470억, 건수는 80만 건이었습니다. 이를 평균을 내보면 1인당 환급 금액은 약 404만 원에 이릅니다. 좀 엄청나죠. 지난 5년 동안 소비자가 찾아
3: 많은 금액이에요. 아니 내가 깜빡하고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통장에 돈 넣어둬서 깜빡해서 실효된 그런 보험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너무 오래전에 가입을 해서 가입한 건지도 잊어버린 보험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놓쳤던 숨은 보험금 내 돈 찾아야겠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2: 네, 맞아요. 이런 경우 정말 많죠. 정말 많은 분들께서 깜빡하고 잊어버리셔서 지나간 보험금의 보험금들, 바로 숨은 보험금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사실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불편했습니다. 각 보험사별로 연락을 하거나 내가 직접 방문을 했어야 했거든요. 속된 말로 너무 바빠 죽겠는데 어느 세월에 보험사마다 연락을 해야 되나. 그런데 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제는 정말 간단하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인터넷에 숨은 보험금 찾기라고

0: 이 분할 보험금을 보유한 고객들에게 우편 안내장,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찾아가시라는 홍보를 하고 있고요. B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전화보다는 지점에 방문을 하셔도 찾아드리겠다, 이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C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회사를 통해 조회해서 숨은 보험금을 찾으면 커피 쿠폰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홍보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휴면 보험금이 많기 때문에 찾아가시라는 뜻이겠죠?
1: 어디에서 잠자고 있을지 모르는 내 돈을 이렇게 찾으실 필요가 당연히 있겠습니다. 그럼요. 혹시 제가 이제 뭐 수술을 했다거나 병원을 다녔는데 그 당시 때는 아파서 미처 보험금 청구하는 거 생각도 못 했는데 나중에 아, 그때 내가 청구 못 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건들도 요 숨은 보험금 찾는 기능을 통해서 다볼수 있는 걸까요?
2: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내가 방금도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병원비가 한90 얼마 나왔어요. 근데 보험금이 100 얼마 나온 거예요. 생각보다 내가 낸 것보다 적게 받았죠? 그러면 다들 그냥 많이 받아서 가만히 계세요. 근데 내가 받았던 게 수술비가 있을 수도 있고 입원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보험이 하나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여기서 찾아질 수 있고요. 사실 이런 경우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보험금이 없을 수도 있긴 합니다.
1: 보험금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2: 그죠? 당연히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특정 보험사는 통신망 장애, 전산 작업 등의 이유로 인해서 실시간 조회가 당연히 안될수 있어요. 정각인 12시 이후에 다시 한번 조회해 보실 필요도 있고요. 또한 석연치 않으실 수 있어요. 해당 손해보험사로 간단한 전화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도 나는 청구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나운서님?
1: 제일 편하고 간단한 방법은요. 그냥 굿모닝 굿나이프에 도움 요청하시면 됩니다. 전문가와의 아주 긴밀한 상담 통해 숨어 있었던 보험금, 미처 몰라서 청구 못했던 잠들어 있는 이 보험금이 있는지 전문가분이 꼼꼼하게 찾아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복잡한 재무 고민 시원하게 풀어내고 내일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를 굿라이프 솔루션 지금 시작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재무 경제 속에서 알짜 정보를 골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 시원하게 해결됐을지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가장입니다. 퇴근길에 항상 굿모닝 굿라이프를 듣고 있어요. 이 자리를 빌어 항상 유용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네요. 어느 날 들었던 방송 사연이 저희 집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저희도 도움받고 싶어 사연 보냅니다. 저희 집은 저, 아내, 딸 둘인 4인 가정이에요. 저희 집 보험을 오랫동안 관리해 주시던 분이 그만두셔서 지금은 관리해 주신 분이 안 계세요. 여태까지는 이 분을 믿고 잘 되어 있겠거니 하고 보험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지냈었는데 막상 그만두시고 나니까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를 않네요.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는 특약들도 집에 가서 혼자 보니까 있는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 불안한 마음이 빨리 없어졌으면 해서 사연 보냅니다.
0: 네, 오늘의 사연 듣고 왔습니다. 오랫동안 보험 관리를 해주시던 분이 아무래도 안 계시다 보면은 막 불안하죠. 그렇다 보니까 내 보험 잘 돼 있는 건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막연한 마음에 굿모닝 굿라이프로 상담 문자를 보내주신 청취자님입니다. 이럴 때 점검을 한번 받아보면 좋겠죠?
2: 네, 맞아요.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내 현재 상황에 맞는지를 먼저 체크하셔야겠죠. 예를 들어 자녀는 없는데 무리한 종신보험에 과도한 사망보험금이 있으면 안 되겠죠. 부모님 중 한 분이 어떤 유전적인 예를 들어 가족력과 같은 질병, 암이라던가 치매가 있으신데 이에 대한

0: 보장의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으면 이것도 안 되겠죠.
1: 그렇죠.
0: 네, 이렇듯 내 상황에 맞는 보장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을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2: 또 다른 상황은 재무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내 소득에 대비해서 과도하면 안 되겠죠. 가계부가 적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1: 그렇죠.
2: 건강이 염려가 되어서 너무 많은 진단금을 가입했거나 모든 보험은 무조건적으로 비갱신형으로 가입한다면 중간에 보험을 해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재무적인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진단금, 비갱신형과 갱신형의 적절한 조합이 중요하겠습니다.
1: 맞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처한 우리 집 가정의 재무적인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맞춤 설계가 필요할 텐데요. 그럼 청취자님도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직접 우리 이재환 팀장님 찾아가 주셨겠죠?
2: 네, 그렇습니다. 저 청취자님의 고민을 해결드리기 위해서 일상 자택 근처의 한 카페로 찾아갔었는데요. 저는 되게 좀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가는 편입니다. 좀 차가 막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1: 오늘 방송국도 이재환 팀장님이 1등으로 오셨어요.
0: 대단하세요.
2: 네, 저희 청취자 부부께서는 20분이나 일찍 와주셔서 좀 평소보다 좀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갖고 계신 보험의 증권도 잘 챙겨와 주셨기 때문에 한결 수월하게 상담을 진행했고요.
1: 네.
2: 어떻게 가입했는지 여쭤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께서 가입시켜주신 보험이었어요. 청취자 본인께서는 직접 가입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관심이 크게 없으시다가 이번에 담당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시면서 불안함이 생기셨다고 하네요.
1: 그렇군요. 그럼 내가 필요한 보장을 직접 구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우리 청취자님의 부부 소득은 일단 세후 700만 원이었고요. 보험료는 한 달에 60만 원으로 단순히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은 적정했습니다. 본인께서는 36만 원, 아내분은 16만 원, 아이들은 각각 4만 원씩 가입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보장을 살펴보니 몇 가지 문제점이 조금 보였어요. 먼저 사연 주신 청취자님의 보험은 총 10가지였어요. 이 중 6건이 갱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 실손의료비, 종신보험이 있었고요. 운전자 보험과 실손의료비는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바꿀 필요가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종신보험 두 가지 중 하나는 사망보험금 3천만 원, 나머지 하나는 사망보험금 3천만 원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1호종 수술비, 입원비 특약이 있었습니다.
2: 이 종신보험들이 약간 아쉬웠던 점은 납입기간이 60세 납부로 좀 다소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15년 이상 납부를 하셨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길지 않아서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은 사망보험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그렇죠. 그러면은 가장이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느냐. 이게 또 사실 좀 헷갈리거든요.
2: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돈이 되는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의 적절한 사망보험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1번 연봉 정도. 2번 연봉의 3배 정도.
1: 1번, 2번밖에 없는 건가요?
2: 그렇죠.
1: 가장의 적절한 사망보험금은 어느 정도이냐? 연봉 정도, 연봉의 3배 정도. 그래도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좋으니까 연봉의 3배 정도는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요 정도 준비하면은 가장 사후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데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신 거죠?
2: 맞습니다. 각종 대출, 생활비 때문에 대개 이 정도를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대출이 좀 많다거나 생활비가 좀 적다 이러면 조정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걸 다 종신보험으로 준비하게 되면 금액이 너무 비싸집니다.
1: 맞아요.
2: 그래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섞는 방향으로 가져갑니다. 종신보험은 죽을 때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보장기간이 길고 나중에 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 비싸죠. 정기보험은 60세면 60세, 70세면 70세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해지 환급금이 따로 없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비하면 많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님은 기존 사망보험금 6천만 원에 추가로 1억 2천만 원 정도 정기보험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6가지 갱신형 보험이 있었죠. 모두 건강에 관련된 보험이었는데요. 어떻게 가입을 하셨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보니까 정확한 상담을 통해 가입하기보다는 전화를 통해서 거절하지 못해서 가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중복되는 부분도 너무 많았고 보장 범위도 굉장히 좁았습니다. 우리 굿모닝 굿라이프 청취자님들 너무 많이 들으셔서 정말 잘하실 겁니다. 갱신형 보험은 언제까지 내야 될까요? 평생 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정리를 좀 권해드렸고요. 비갱신형으로 보장 범위도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순환계 치료비, 암주 치료비 등으로 보다 폭 넓게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취자님의 보험료요. 기존 36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28만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미래에 갱신된 부분까지 생각하면 사실 월 한 달 8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보장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1: 그렇군요. 보장 넓히면서 보험료 많이 줄었죠. 여기에다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사망보험금의 액수까지 정기보험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보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님 본인의 불안함은 이제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청취자님 아내분은 어떠셨을까요?
2: 우리 청취자님 아내분께서는 운전자보험, 실손보험, 종합보험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계셨고요. 보험료는 총 16만 원이었습니다. 청취자님과 마찬가지로 운전자보험하고 실손보험은 잘 되어 있어서 잘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종합보험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우선 납입기간이 30년으로 너무 길었습니다. 한 달에 나가는 돈이 13만 원인데 이게 같은 13만 원이라도 20년 납이냐 30년 납이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30만 원, 뭐 23만 원짜리 30년 납을 단순히 20년 납으로 바꾸게 되면 약 20만 원이 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속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청취자님께 여쭤보니 30년 납인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험은 대부분 10년, 20년 납이니까 이 보험도 당연히 그러려니 했고요.
0: 네, 맞아요. 이 종합보험은 비교적 최근이 2025년에 가입을 하셨고요. 그래서 당장은 좀 손해를 보시더라도 바꾸시는 게 어떤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그러면서 새로 교체할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체할 보험은 거의 같은 금액이지만 20년 납입입니다. 그리고 보장 범위도 더 넓었어요. 청취자분께서 아니 어떻게 보장 범위가 더 넓어졌는데 납입기간이 또 짧아졌고 보험료가 비슷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 그렇죠. 궁금하죠. 막.
0: 그렇죠. 맞아요.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같은 보장이라도 보험회사마다 예를 들어 A보험사는 40대 남성이 또 저렴할 수 있고요. B보험사는 아니에요. 50대 여성이 저렴할 수 있어요. C보험사는 또 아니에요. 40대 초반 여성에도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의 상황에 맞는 보험사를 찾도록 모든 보험사를 비교해봤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그랬더니 청취자님께서 좀 감동이라고 하시면서 이래서 보험사 비교하는 게 중요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1: 그렇죠. 보험사마다 똑같은 보장이라고 해도 특정 연령대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더 저렴한 보험사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보험사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비교하시는 게 중요한데 일반 소비자가 그걸 일일이 다 검색하기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거겠죠. 자,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 도움받아서 나도 이렇게 나에게 꼭 맞는 맞춤 보험 점검 리모델링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계속해서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사연 살펴봤고 자녀 보험도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녀는 어땠을까요?
2: 자녀분들은 같은 보험을 갖고 계셨는데요. 실손 보험과 완납된 어린이 보험 그리고 갱신형 3대 질병 보험이 있었어요. 실손 보험은 마찬가지로 유지하고요. 어린이 보험은 30세 만기였습니다. 그리고 종수술비와 조금의 입원비가 있었고요. 만기 시 냈던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어서 굳이 해지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갱신형 3대 질병 보험은 15년마다 갱신되고 암진단금, 뇌혈관진단금, 허혈성 심장진단금으로 보장 자체는 괜찮았지만 갱신인이라는 점에서 좀 교체를 권해드렸습니다. 아이들은 15년마다 갱신되면 최소한 5번은 갱신될 텐데 그때마다 옳은 보험료를 내야 하잖아요.
0: 그렇죠.
2: 그렇게 하기보다는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게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2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게 되면 갱신형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조금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기존 4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여쭤봤더니 단순히 똑같이 3대 질병만 넣기보단 N대 수술비, 순환

0: 생계주요 치료비, 암주요 치료비 등을 다 넣었는데 보험료가 좀 비쌀 수 있지만 20년만 내면 그 이후에는 아이들 보험료에 대한 부담 전혀 없이 생활 가능하니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흔쾌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1: 그렇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청취자님도 되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아이들이 30대 중반이 된 이후부터는 사실 이제 보험료 낼 걱정 뭐 크게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거니까 미래를 위한 저축 금액을 불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겠죠. 보험 점검을 받아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다 잘못됐다고 해서 이거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 가입 권유 받을까봐 그게 제일 염려가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지금 굿모닝 굿라이프 굿라이프 상담소 솔루션 들어보시면 필요한 것들은 다 남겨놓고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보험사 비교 분석을 통해 최대한 가성비 있게 얹으면 보험료 낮추면서도 보장 튼튼하게 가져가는 게 가능합니다. 자, 내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변화한 청취자님의 이 사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2: 청취자님 가족 내 이제 보험료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갱신형 보험을 정리하고 비갱신형으로 바꾸시면서 미래에 오를 보험료를 많이 절약하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가입하셨을 당시에는 없던 담보인 암 주요 치료비, 순환계 주요 치료비 등을 추가하면서 보장의 측면이 월등히 넓어지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담당자가 그만두고 느끼셨던 불안감은 말끔히 없어지셨다고 하셨고요. 상담이 끝나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말고 다른 전문가도 두분 정도 만나보셨다고도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바꿔야 되는지,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은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전문가는 없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굿모닝 굿라이프에 신청해 보자 라고 신청했는데, 그런데 정말 사연 보내길 정말 잘 하셨다라고 감사하게도 말씀해 주셨고요. 미래에 오를 수 있는 갱신형 보험을 정리해서 불안감 없앨 수 있었고요. 현재 상황에 부족했던 부분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망보험금의 필요성을 또한 말씀해 주셔서, 만약 내가 잘못되더라도 남은 우리 가족이 몇 년간을 버틸 수 있어 다행이다, 안심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제 나이대, 본인의 나이대가 되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어질 수 있어 너무 좋다라고 해주셨습니다.
1: 그렇죠. 이거 몰랐으면은 자녀에게 갱신형 보험 물려줄 뻔한 상황이었잖아요. 아, 이렇게까지 고마움을 표현하시다니 진짜 두 분도 현장에서 되게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제
0: 네.
1: 마음도 다 뿌듯한데요. 청취자분들도 전문가의 도움받아 이렇게 보험 점검해보고 리모델링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굿모닝 굿라이프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시원하게 해결하고 노후와 은퇴 등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에 대안을 제시하는 돈워리 상담소 이어갑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 질문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4752번님이 요새 퇴직연금 주식형으로 굴려야 한다고 주변에서 말을 많이 해주던데 제 퇴직연금은 아직도 현금으로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2: 이런 질문 사실 요즘 너무 많이 받습니다.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요. 먼저 내 투자 성향은 어떤지 테스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내 투자 성향이 위험한 걸 선호하냐, 안정적인 걸 선호하냐에 따라서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요. 성장형, 성장 추구형, 위험 중립형, 안정 추구형, 안정형으로 나뉩니다. 이에 따라서 펀드를 선택하시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펀드 종류는 금융투자협회가 제공하는 펀드 다모아 사이트를 통해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ETF, 파생형 등등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펀드를 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근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0: 맞아요. 맞아요. 어려우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찾아보기 어려우시다면 TDF 펀드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TDF 펀드란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하고요.

0: 목표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설계된 펀드입니다. 나이에 따라 위험이 있는 주식과 안정적인 채권 비중을 자동으로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면 20, 30대에는 주식 비중을 70%, 채권 비중을 30%로 다소 공격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40에서 50대에는 주식 비중을 30%, 채권 비중을 70%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다만 TDF 펀드는 수수료가 일단 ETF 등에 비해 조금은 높기 때문에 수수료가 마음에 걸리신다면 다른 걸좀 선택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1: 내가 직접 운용을 해보겠다라고 마음 먹는 분과 아니다, 나는 내 판단이 불안하다. 자동으로 조정되는 걸 선택하겠다 하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겠네요.
2: 그렇습니다. 이렇게 투자 성향을 진단하고 펀드에 투입해서 운용을 하시다 보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 이렇게 해도 진짜 괜찮은가? 그런데 3년 정도 지켜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아, 하길 잘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 그렇죠.
2: 이번 기회에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1: 그렇기 때문에 상담 신청도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는 게 좋아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열려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4487번님 질문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도 노후 준비해야 하는데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주변에서는 아직 젊은데 뭐 벌써 노후야라고 하는데 전문가 의견 궁금합니다.
2: 개개인마다 좀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는 크게 세제 적격하고 세제 비적격 두 가지를 통해서 준비하시는 게 일반적인데요. 세제 적격 상품은 흔히들 연말정산 때 돌려받으실 수 있어서 연말정산 때 돌려받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죠. 연저펀으로 불리는 연금저축펀드나 IRP가 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연봉에 따라서 납입한 금액의 15.4%에서 13.2% 이렇게 돌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0: 네, 세제 적격 상품의 단점은 중간에 해지하면 안 됩니다. 여태 받은 세액 공제액을 다 뱉어내야 돼요.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중간에 만약 나는 결혼을 할 거예요. 집을 구매할 것 같습니다. 라고 큰돈이 들어갈 일이 있으면 나이대에 맞춰서 그분들께서는 너무 큰 금액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제 비적격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 이자, 연금소득세가 모두 비과세되는 비과세 연금인데요. 비과세 연금보험의 경우 3년 이상 납입하게 되면 중간에 인출을 또할수 있으니 자금 운용에 있어서 세제 적격 상품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4487번님은 보다 자세한 상담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 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7: 그래서 보토링크 집진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진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6: 지금 바로 보토링크 하세요.
7: 1577-7097. 집진기는 보토링크.
8: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먼 훗날 미래의 나를 위한 보험 설계 고민하는 분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에게 맞춤 재무 상담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는 분들을 위한 문자 메시지 창 샵 0945번 열려 있습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머니 굿나이프 끝곡은 심규선의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머리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2: 라디오 청취율 조사.
1: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2: 02.
1: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2: YTN 라디오.
1: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2: YTN 라디오.
3: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4: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4: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5: 어떻게 다르게?
4: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6: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7: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8: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 is
9: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낮 동안에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다시 시간당 2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까지 강원도에 최대 250mm 이상, 충청 북부에도 200mm, 경북 북부에는 150mm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됐는데요. 산사태 나 시설물 붕괴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주 후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내부 순환로 성산 방향 홍원램프 3차로에서 발생한 승용차 관련 사고는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파로 홍지문 터널에서 홍제램프까지는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영동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5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청담대교부터 영동대교 지나 한강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강남 순환로 성산 방향 봉선 터널 부근 2차선 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뒤로는 차량들 정체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부터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곳곳에 산사태 위험이 커졌습니다.
3: 짧은 시간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이른바 극한 호우형 산사태는 과거의 방제 공식이 통하지 않아 더욱 위험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4: 거대한 토성류가 산자락을 따라 무섭게 흘러내립니다. 순식간에 마을을 집어삼킨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최근 발생하는 산사태는 과거보다 피해 면적과 인명피해 규모가 훨씬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가져온 극한 호우를 꼽습니다.
5: 산사태는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발생하는데요.
2: 이창호 YTN 재난자문위원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 연구과장입니다.
5: 바위, 나무 등이 한꺼번에 내려와 계곡 하류에 인가를 덮치는 토성류 형태로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4: 강우 강도가 워낙 크다 보니 산불로 지지력이 약해진 지역은 물론 일반 산림지역까지 단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현재의 방제 인프라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5: 기존의 사방댐이나 배수시설은 통산 100년 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해왔는데 최근 빈발하는 재난성 호우에 대비해서 지역별 최근 5년간 극한 호우를 설계 기준으로 강화하였고 또한 토성류 예측에도 AI 기술을 도입하여
4: 다만 이 같은

0: 재난 예측책의 전면 고도화에도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의 대피 타이밍입니다. 기상특보나 산사태 특보가 발령되면 산 아래나 계곡 주변 주민들은 즉시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지정된 학교나 마을 회관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보, 경보 전 단계에 추가로 발령되는 예비경보는 산림청이 1시간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받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 바람이 없는데 나무가 흔들리거나 산울림, 땅울림 등 징조가 있으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 황금 연휴 기간 많은 비가 내려서 도로 상황도 걱정입니다.
2: 이 시각 전국 주요 고속도로 상황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다윤 캐스터 전해주시죠.
3: 네, 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이 시각 고속도로 다행히 돌발 상황이 속출했던 오전보다는 주행 여건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비구름이 지나는 곳이 있는데다가 오늘 밤사이 또다시 강한 비가 예보된 만큼 안전거리 유지와 감속운전 등 빗길 안전운전 계속해서 실천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자세한 고속도로 상황을 CCTV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계신 곳 20번 익산 장수선이 지나는 진안 일대인데요. 화면상으로도 굵은 빗줄기가 살펴지고 있습니다. 도로 역시 상당히 젖어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평소보다 최소 20% 이상 감속해 주셔야겠고요. 이 밖에도 35번 통영대전선 금산 부근, 또 45번 중부내륙선 상주 일대 역시 강한 빗줄기 지나면서 현재 도로 많이 젖어 있습니다. 감속운전과 함께 안전거리 유지로 미끄럼 사고 꼭 예방해 주셔야겠습니다. 같은 시각 고속도로 교통량 자체는 서울 방향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지나신다면 인제 부근에서 8km 구간 막혔다가 이후로 북방 3터널부터도 4km 구간 안에 차량 속도 많이 떨어지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충청권에서 길게 정체인데요. 옥산 하이패스부터 청주 휴게소 사이로 10km 구간, 이후로 경기권 진입해선 안성분기점 부근에서도 5km가량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빗길에선 꼭 감속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나다윤이었습니다.
1: 이번 연휴 장거리 운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2: 연휴 내내 폭우가 내려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전운전 수칙을 김대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사흘간의 연휴에 차량 이동이 많은 가운데 폭우까지 내려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빗길 운전에 대비해 타이어 점검은 필수입니다. 수막 현상으로 차량 제어가 안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타이어 마모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5: 홈의 깊이가 너무 마모가 많이 돼서 1.6mm 이하가 되면은
6: 김필수 대림대 미래 자동차 공학부 교수입니다.
5: 미끄러진다든지 차가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그런 타이어가 있으면 교체를 한다든지.
4: 비가 내리면 평소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이고 폭우 시에는 50% 이상 감속 운행해야 합니다. 앞차와의 거리는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하고 차량 침수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5: 타이어의 과반 정도까지는 진입이 가능하지만은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진입 안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만 돼도 침수도로 진입하지 말고 우회도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4: 비나 눈의 영향으로 아스팔트 도로가 움푹 파여서 생기는 구멍, 포트홀은 자칫 전복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5: 바퀴가 빠지면서 타이어가 터진다든지 굉장히 큰 사고가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포토홀이 있으면은 달리면서 순간적으로 핸들을 약간만 틀면서 포토홀을 완전히 피하지 말고 걸쳐서 지나가는 거죠.
4: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비가 지나치게 많이 내릴 경우 아예 차를 운전하지 않는 게 또 하나의 안전 요령이라고 조언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1: 전기차가 침수되면 고전압 배터리도 물에 젖어서 감전이나 누전 위험은 없을지 우려되기도 하죠.
2: 어떤 안전수칙을 지켜야 할지 박기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7: 전기차 배터리는 대부분 차량 하부, 바닥 전체에 걸쳐 넓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승용차 기준으로 바퀴의 3분의 1 정도만 물에 잠겨도 배터리 하단이 물에 닿게 됩니다. 하지만 배터리 자체는 방수와 밀폐 처리가 되어 있어 단순히 물에 잠기는 것만으로 고장이 나진 않습니다. 또 물이 배터리 내부로 스며든다고 해도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가 함께 작동하게 됩니다. 다만 방수 기능도 시간이 지나면

0: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침수된 지역은 우회하는 편이 좋습니다.
1: 노화가 되면 될수록 방수 기능도
2: 김필수
1: 떨어지고 100%
2: 자동차과
1: 안전성이라는
2: 교수입니다.
1: 것은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회도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전기차 안쪽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품도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구간으로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충전 역시 장마철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곳 같은 옥외 충전소는 비가 올 때도 감전 위험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커넥터나 플러그가 젖은 상태에 있다면 다소 위험할 수 있어서 지붕이 있거나 실내에 있는 충전소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연기관차 운전자도 장마철 사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최근 3년간 평시보다 노면이 젖어 있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은 1.5배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막 현상으로 제동거리가 늘어나 빗길에는 20% 이상, 폭우대는 50% 차간거리를 더 확보하고 침수된 도로는 우회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차 안으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면 차 안팎의 수위가 비슷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탈출을 시도해야 합니다. 다만 수위가 높아 이미 차량이 물 위로 떴을 때는 평소 차량 안에 구비해둔 비상 탈출용 망치를 이용해 신속하게 탈출하는 게 우선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3: 중동 소식입니다. 미군은 일주일 연속 야간 공습을 이어가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 전력 약화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중동 전역에서 무력 충돌 수위가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4.5% 상승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우뚝 솟은 구조물로 어둠 속 미사일이 날아듭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오만만 연안을 따라 구축된 차바하르 항구의 감시탑을 성공적으로 파괴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수십 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을 표적으로 삼는 용도로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은 혁명 수비대의 해군 기지가 있는 반다르 아바스 주변 교량과 철도, 내륙과 이어지는 도로를 타격하며 군수물자 수송로 차단에도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장악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기반시설 공격을 시작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5: 발전소를 공격하고 다음 주에는 교량을 공격할 겁니다. 협상장에 나오지 않으면 모두 무너뜨리고 파괴할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미국은 이란을 향한 야간 공습을 1회째 이어갔는데 유럽기지 미 전투기들도 중동으로 다시 전진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이날 혁명수비대의 경고를 무시한 채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한 태국 국적 선박 한 척이 공격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5: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개입하는 걸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는 이란에 침범할 수 없는 레드라인입니다. 이란군 배변인입니다.
4: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은 미국이 이란 내 어떤 지역이라도 점령하면 방어전이 아닌 공세전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다시금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4.5% 급등하며 $90에 육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호르무즈 해협 장악력을 바탕으로 종전협상 지렛대를 극대화하려는 포석인지 통제 불능의 확전으로 이어질 조짐인지 관측도 분분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걸프국 민간 인프라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미군의 철도 다리 공습에 맞서서 이란은 쿠웨이트의 발전소와 해수 담수화 시설을 타격하고 앞으로 공격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6: 폭격을 맞은 이란 남부 반다르 카미르의 다리 일부가 내려앉았습니다. 미군이 철도와 다리 등 민간 시설로 공습 범위를 확대하면서 7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남부 지역의 전력 시설도 공격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5: 에너지부는 시민들이 전기를 절약하며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6: 이란군은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지원 시설을 향해 드론을 발사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또 걸프국들의 민간 기반 시설까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쿠웨이트는 이란이 자국의 발전소와 해수 담수화 시설을 공격해 불이 나고 설비와 발전 장비가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는 극악무도한 침략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0: 자국민에게 전기를 절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쿠웨이트 식수의 약 90%가 담수화 설비를 통해 공급돼 이 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남부 해안선과 호르무즈 해협의 평화가 올 때까지 적을 향한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테헤란과 남부는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이란이라면서 호르무즈 해협 부근의 군사시설을 노리는 미군을 향한 보복 의지를 다졌습니다. 미국의 공습 수위에 따라 걸프국 인프라를 겨냥한 이란의 공격 강도가 높아질 수 있어 걸프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1: 이란의 공습으로 요르단 주둔 미군 장병 여러 명이 다쳤다고 미 CBS가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이란이 요르단 내 미군 기지 중 최소 2곳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장병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미국과 요르단 정부는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지만 부상자 상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 장윤기 사건 이후 정치권에서는 보안수사권 폐지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국민이 피해본다는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은 당내 신중론과 강경파의 신경전까지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3: 주요 증거인 케이블 타인을 숨겼고 수사팀은 성범죄로 몰지 말란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4: 우리 채은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5: 고
4: 것이라
5: 이채원
4: 믿었던
5: 형
4: 경찰이
5: 유가족입니다.
4: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3: 경찰의 성범죄 은폐 시도를 검찰 보안수사로 밝혀낸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당내 회의 발언부터 강력범죄 피해자와의 토론회까지 경찰 부실 수사 사례를 부각하며 보안수사 존치 여론전이 한창입니다.
6: 경찰은 제 속옷에 팬티까지도 감식을
7: 부산 돌려차기 사건
6: 검찰에 송치를
7: 피해자입니다.
6: 하지 않았었고, 관련해서 이 청바지에 그 겉핥기 식으로.
3: 경찰 송치 사건 등의 한정해 보안 수사를 살려두는 대체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하며 폐지안에도 맞불을 놨습니다.
8: 보안 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7: 정점식 국민의힘
8: 이루어졌다면
7: 원내대표입니다.
8: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은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3: 반면 보안수사권 폐지의 법안을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여론 악화와 당내의 이견에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의원총회에선 10명 가까이 전면 폐지가 걱정된다는 발언을 내놨고, 언론 인터뷰나 법안 발의로 공개 반대에 나선 경우도 부쩍 늘었습니다.
1: 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7: 이소영 민주당
1: 검찰개혁의
7: 의원입니다.
1: 완성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그건 선동이라고 생각해요.
3: 당 지도부도 숙의가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섰는데 여권 일각에선 폐지 법안을 섣부르게 처리했다간 다음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됩니다.
9: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는 형소법 관련해서는
7: 강준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9: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습니다.
3: 다만 강성 당원의 지지를 등에 업은 범여권 강경파는 보안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검찰 개혁은 지연될 거라며 전면 폐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을 심사 중인 강경파 중심의 국회 법사위도 속도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10: 그동안 검사가 어떤 일을
7: 서영교
10: 했는지
7: 민주당
10: 제일
7: 의원입니다.
10: 하이라이트는 윤석열 아닙니까? 다 잊으셨습니까?
3: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에선 주요 당권 주자부터 장외 스피커까지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에 합세하며 당내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야당의 반발과 당내 신중론이 최종 법안 내용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7: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0: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3: 김나입니다.
2: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3: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에 더위는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27도, 강릉 24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습니다. 반면에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제주 32도, 광주 31도, 울산 3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는 전국에 강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강원도에는 최대 250mm 이상, 충청 북부에도 200mm, 경북 북부에는 150mm 넘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나 지하차도의 출입은 반드시 삼가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강변북로 구리 방향 청담대교에서 영동대교 지나 한강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영동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5차선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여파로 속도가 더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여의 상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구간 1차로에서도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 차선 변경에는 미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다시 밀리고 있고 반대 김포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한강대교 지나 서강대교 일대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5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News and Music for Weekend.
1: 주말을 보내는 기분 좋은 습관. Weekend Radio 오후 5시 News and Music. 7월 18일 토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사흘간의 연휴 중에 둘째 날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간밤에 거센 빗소리에 잠을 설치신 분들 많았을 텐데요. 잠시 비가 그친 하늘을 보면서 이제 다 끝났나 싶겠지만 밤사이 다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연휴 때면 푸른 하늘 보면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는 상상 먼저 하게 되는데요. 이번 제헌절 연휴는 비와 습기가 주인공이 돼버렸습니다. 한 걸음만 걸어도 옷깃이 눅눅해지고 가만히 있어도 더위가 몸을 감싸는 오후. 그 꿉꿉함을 저희 뉴스 앤 뮤직이 좋은 노래로 산뜻하게 바꿔드리겠습니다. 늦은 저녁으로 가는 길목에서 함께하는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장기하와 얼굴들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풍문으로 들었소.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틴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틴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YTN 라디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장기하와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었소 듣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도 청취율 조사 문자 이벤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분기마다 진행되는 청취율 조사죠. 올해 3분기 조사 한창 진행 중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혹시 이 기간 동안에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가 있다면 차단하지 마시고요. 청취율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조사원분들이 어떤 프로그램 즐겨 들으시는지 질문을 던지실 텐데요. 그럼 저희 YTN 라디오 꼭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주말 휴일 매시 20분에 시작하는 뉴스 앤 뮤직 재밌게 잘 듣고 있다고 답해 주시면 저희가 프로그램 제작하고 진행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이 방송

수인은 모바일 쿠폰 보내드려요. 그런데 방송 끝나고 나서 저 당첨됐다고 했는데 왜 도착 안 하죠? 라고 문의해 주시는 분들 계세요. 당첨자분들은 청취율 조사가 모두 종료된 뒤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문자 보내드립니다. 오늘 바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며칠 좀 소요가 되니까 잠깐 기다리시면서 일상을 보내고 계시면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문자로 쿠폰이 도착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보내고 싶으신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신청곡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게요.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 이어서 10cm가 부릅니다. 그라데이션.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틀 동안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나 토사 유출 등 5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전 10시까지 집계한 피해 상황을 보면 주택이나 도로 침수, 토사 유출과 나무 쓰러짐 등이 54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6개 시도, 13개 시군에서 95명이 침수 우려 등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는 오늘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투입해 응급 복구를 신속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 피해와 대응책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충청과 강원 등 일부 지역은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도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다며 산림청과 지방정부는 위험 지역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쿠팡 물류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청이 인근 5개 시도의 소방력을 집결시키는 국가 소방동원령을 전격 발령했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서울과 경기, 충청, 강원 지역에서 고가 사다리차와 무인 소방 로봇 등 첨단 소방 장비 21대가 현장으로 급파돼 총력 대응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가용한 모든 소방력을 동원해 불길을 조기에 잡는 한편 현장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익숙한 가요, 또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시는 신청곡 함께 준비해서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5시 37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게요. 이무진의 신호등, 이어서 전미도의 버터플라이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뉴스의 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2차 종합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사업 위법 백지화 선언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다음 주 소환합니다. 특검은 원 전 장관이 오는 23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주유소 석유값이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중동전쟁 우려가 다시 확대되면서 하락폭은 크게 축소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15.5원 내린 1877.5원으로 집계됐습니다. 7월 둘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전주 대비 59.1원 하락한 것과 비교해 하락폭이 3분의 1 이상 줄었습니다. 이란의 공습으로 요르단 줄은 미군 장병 여러 명이 다쳤다고 미국 CBS가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이란이 요르단 내 미군 기지 중 최소 두 곳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장병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미국과 요르단 정부는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지만 부상자들의 상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9849번님 평택에서 문자 주셨습니다. 평택은 해가 떴다 흐리다를 반복하고 있네요. 좋은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4831번님 뉴스와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두 분의 신청곡으로 5시 뉴스앤뮤직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먼저 4831번님의 신청곡 장범준 잠이 오질 않네요 듣고요. 이어서 9849번님의 신청곡이에요. 김한선 이젠 잊기로 해요까지 띄워드리고 저는 밤 9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는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들이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 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서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2: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1: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3: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꼿꼿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의 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났습니다.

0: 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일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날씨가 많이 굳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강한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는데요. 다만 오늘 밤부터 중부와 전북, 경북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한 차례 더 쏟아지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은 만큼 추가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4도, 한낮에 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올림픽대로 따라서 가는 길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2차로 쪽에 고장차 있고요. 그리고 공항으로 들어가는 길은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차량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 양재에서 반포까지 차 간격 좁히고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상남 5터널에서 3터널, 북방 3터널 에서 동산 2터널까지 차 간격 좁히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따라 서울 방향으로는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가다서다 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새마을,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서창에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밤사이 수도권에 극심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대응 2단계를 가동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 흙탕물이 들어차 나무 합판만 떠다닙니다. 저수지처럼 변한 주차장에는 버스 하부까지 물이 아슬아슬하게 차올랐습니다. 간밤 수도권의 퍼부은 비로 인천의 버스 차고지가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경기 김포에서도 공장이 침수돼 소방당국이 양수기로 배수 작업에 나서는 등 곳곳에서 침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밤사이 수도권에 쏟아진 비는 그야말로 물폭탄이었습니다. 서울의 은평구에 130mm 넘는 비가 쏟아졌고 경기 김포에 최대 148mm, 인천 서해구에도 120mm 이상 맹렬한 폭우가 기록됐습니다. 은평구와 강서구에는 올해 서울에선 처음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될 정도였습니다. 올해 신설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100mm 이상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 85mm와 15분 누적 강수량 25mm가 동시에 관측됐을 때 보냅니다. 두 자치구에 더해 마포구까지 세 곳에는 시간당 50mm 이상,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일 때 내려지는 침수 경보도 발령됐고, 은평구, 도봉구엔 각각 산사태 주의보와 산사태 예비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풍수의 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하고 중대본 2단계 비상근무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2: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경기 고양시 화전동 일대 16세대가 침수됐습니다.
3: 반나절 만에 물은 빼냈지만 1년 만에 또 반복된 침수 피해에 주민들 걱정이 큽니다. 배민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5: 이른 새벽 거센 빗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로가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미처 치우지 못한 세간사리가 둥둥 떠다닙니다.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경기 고양시 화전동에 있는 마을이 침수됐습니다.

0: 침수된 겁니다.
1: 도로와 인접한 주택으로 들어가는 골목길도 물이 가득합니다. 성인 남성 종아리 높이까지 물이 들어찼고 집 안쪽으로도 넘쳤습니다.
0: 장판과 벽지는 물론 냉장고, 밥솥 같은 가전제품도 물에 잠겨 못 쓰게 됐습니다. 10여 세대에 걸쳐 주민 20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당혹스러움을 나타냈습니다.
2: 수시간에 물이 차더라고요.
3: 마을 주민입니다.
2: 집안에 거리막까지 찼었거든. 그래갖고 다 갖다 버리고 장난으로 뭐 그냥 가전제품 뭐 다 갖다 버리고 다시 사다 놨는데.
0: 연신 배수 작업을 벌인 끝에 반나절 만에 물은 모두 빼냈지만 피해를 복구하는 길은 막막합니다.
4: 신난하죠. 또 뭐 이게
3: 마을 주민입니다.
4: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장판 다 걷어내고 가장 말려야 되고 이제 볼락해서 말려야 되고.
0: 미처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비 소식이 예고되며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5: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불안해서 어떻게 또
3: 마을 주민입니다.
5: 소리 없이 들어오잖아요.
0: 한밤중 수도권을 강타한 장대비는 가장 취약한 곳에 또다시 수마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6: 대구, 경북 지역에도 폭우가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7: 특히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는 기상청이 올해 도입한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처음 발송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피해 현장을 오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8: 밤사이 1시간 만에 90mm에 가까운 비폭탄이 쏟아진 대구 수성구 지산동. 날이 밝자 피해 현장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땅을 파서 도로보다 낮게 만든 원룸 건물 주차장은 여지없이 물에 잠겼습니다. 침수된 차량은 아직 수습도 안 됐습니다.
9: 어디에 외출하고 오니까
3: 대구 지산동 침수 피해 주민입니다.
9: 그래서 배수구를 하긴 하니까 낙엽으로 배수가 다 막혀 있었어요. 산에서 내려오면서 낙엽이 다 속에 내려온 거예요.
8: 밀려든 빗물에 배수구가 역류하면서 1층 상가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가게 바닥에 놓인 고가의 가전제품은 모두 망가졌습니다. 겨우 수습에 나서보지만 생계가 걱정입니다.
10: 오늘 예약 손님들 일단 다 취소했고요.
3: 침수 피해 주민입니다.
10: 가전들 물에 다 잠겨 있어서 전기로 연결하는 것들 조명 켜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전동배드도 지금 작동이 안 되고요.
8: 이번 대구 지역에 내린 폭우로 기상청이 올해 도입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까지 처음 발송됐습니다. 예보를 웃돈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23년 만에 최악의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11: 이 대단히 일도 힘 뭐 없는데
3: 침수 피해 주민입니다.
11: 피해까지 입으니까 대구 수성구라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 상황이 있다 하는 게 내가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8: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집계되지 않은 상황. 설상가상으로 이번 주말까지 또 한 차례 많은 비가 예보돼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6: 기록적인 폭우로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곳곳에서 고립되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7: 불어난 물에 계곡에서 발이 묶여 있거나 다리가 잠겨 캠핑장 안에서 물이 빠지길 기다린 이용객도 있었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빠르게 흐르는 물살 위로 소방대원들이 로프를 이용해 고립된 주민을 구하고 있습니다. 밤새 많은 비가 내려 계곡 수위가 불어나 60대 두 명이 발이 묶여 있었고 1시간 만에 무사히 빠져나온 겁니다. 이 밖에도 토사가 유출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강원 지역에는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선 캠핑장 외부로 연결되는 다리가 완전히 잠겨 가족과 함께 몇 시간씩 물이 빠지길 기다린 이용객도 있습니다.
13: 숙박이 만석인데 다들 못 나가고 있는데 길을 지금 이용객입니다. 거의 그쳤는데 물이 범람해서 다리가 이제 낮아요 되게. 그래서 못 나가고 있어요. 물이 좀 빠져요.
12: 경기 연천군 임진강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필승교 수위는 기준을 넘기면서 야영객과 인근 주민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스에서 폭우가 내릴 거란 예보를 들었다면 가급적 물가 캠핑은 삼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14: 내 지역뿐만 아니라 내 지역의 상류 지역, 한마디로 내가
3: 이용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입니다.
14: 많이 오냐 따라서 기상 정보들을 정확하게 잘 확인하시고요.
12: 특히 시간 단위로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불가피하게 캠핑을 간다면 주변에 안전한 대피소 위치부터

0: 부터 확인하라고 강조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1: 이른 아침부터 쏟아져 내린 폭우에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2: 강원도 강릉에서는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4명이 크게 다쳤고 정선에서는 산비탈을 따라 토사가 유출돼 한때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승훈 기자입니다.
3: 버스가 도로 한복판에 넘어져 있고 반대편에는 승용차가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아침 8시쯤 강원 강릉시 사천면의 한 도로에서 25인승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12명이 타고 있었는데 탑승객 4명이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 화물차 한 대가 쓰러져 있고 크레인을 동원해 현장 수습에 나섰습니다. 새벽 4시쯤 서울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남단에서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사고 수습을 위해 4개 차로 중에 2개 차로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비탈면 위에서 토사와 빗물이 콸콸 쏟아져 내려옵니다. 정오쯤 강원 정선군에서는 갑작스러운 폭우에 산에서 도로 위로 토사가 유출됐습니다. 지자체와 소방당국이 한때 도로 일부를 통제하고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난간이 크게 파손돼 있고 커다란 바위들이 도로 위를 덮쳤습니다. 강원 영월군 상동읍의 한 도로에 낙석사고가 발생해 이틀째 도로가 통제됐고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톱을 이용해 도로 위에 쓰러진 나무를 자릅니다. 기습적인 폭우에 대전과 세종에서는 도로 위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만 6건이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과 지자체가 안전조치에 나섰고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저지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1: 이틀 동안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나 토사 유출 등 5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전 10시까지 집계한 피해 상황을 보면 주택이나 도로 침수, 토사 유출과 나무 쓰러짐 등이 54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6개 시도, 13개 시군에서 95명이 침수 우려 등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2: 한성숙 국무총리는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투입해 응급 복구를 신속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 피해와 대응책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충청과 강원 등 일부 지역은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도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다며 산림청과 지방정부는 위험지역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밤이 가까워오면서 기상청이 다시 호우 예비특보를 발표했습니다.
2: 오늘 밤부터 새벽 사이 대구 경북 지역에 최대 150mm, 대전 충북과 강원 내륙에도 최대 120mm 이상 비가 내리는 등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어제에 이어 또다시 밤에 집중호우가 예고됐네요. 기상청이 발표한 호우 예비특보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4: 네, 앞서 간밤에 극한호우를 쏟아냈던 비구름이 동쪽으로 물러가며 오늘 오후 1시에 마지막 남아있던 호우주의보까지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기상청이 오후 4시에 다시 호우 예비특보를 발표했습니다. 자정부터 강원, 태백, 평창 등 남부 내륙과 대전과 충북 전역, 전북 거의 모든 지역, 또 경북 봉화, 예천 등 경북 위쪽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폭염주의보는 대구, 경북 일부와 제주에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경남과 전남, 부산과 울산에는 열대야주의보도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비 예상 강수량 살펴보겠습니다. 오후 5시에 발표한 예상 강수량은 오전에 비해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비가 들어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내리겠고 전북과 대전, 충북에도 최대 120mm 이상이 예보됐습니다. 수도권은 경기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곳은 60mm 이상 내릴 걸로 보입니다.
1: 이번 장마 양도 양인데 국지적으로 강도가 무척 셉니다. 이번에도 강한 비가 내리는 거죠?
4: 네, 이번 비도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하게 쏟아붓고 이동하는 형태를 띨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의 초단기 예측 모델 살펴보면

0: 저녁 7시부터 짙은 보라와 남색, 시간당 70mm 이상인 극한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이 범위를 넓히면서 한반도 내륙을 지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밤이 될수록 강수 범위가 곳곳으로 넓어지며 국지적으로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초단기 예측은 오늘 밤 11시 정도까지만 나와 있는데요. 기상청은 가장 강한 비가 뿌리는 시간은 내일 이른 새벽부터 아침 사이, 그러니까 자정부터 9시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시간당 최고 50mm의 강한 비가 아까 말씀드린 강원 내륙과 대전 충북, 전북, 또 경북 곳곳에 쏟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밤사이 비가 쏟아진 뒤 내일 오전부터는 다시 빗줄기가 약해지겠습니다. 하지만 정체전선이 완전히 물러나는 건 아니어서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강한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도 계속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지금까지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4: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한입니다. 작년 여름 큰 사랑을 받았던 서울 썸머비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물론 올해는 세종로 공원까지 넓어졌고 에너지 가득 충전할 푸드트럭도 기다립니다.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서울 썸머비치에서 워터슬라이드와 대형 수영장을 즐겨보세요. 선선한 바람과 휴식이 필요한 열대에는 청계천 광교 아래 청계 소울 오션을 들리셔도 아주 좋습니다. 사계절 내내 즐길 거리 넘치는 서울, 서울관광재단이 함께합니다.
6: 교통안전 1분 턱.
7: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8: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9: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빗길입니다. 빗길 안전운행 하셔야겠고요. 그래도 정체는 조금씩 더 줄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북방 3터널에서 동산 2터널까지 속도 내려가고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당진분기점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가다서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 고속도로는 양평 가는 게 충주에서 충주분기점까지 6km 안에서 차가 많은데요. 창원 쪽으로는 정체는 없지만 문경세제 부근에 고장차 한 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 영덕간 고속도로 영덕 쪽으로 동상주 부근에 2차로에 승용차 단독사고 발생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로 올라오는 길 옥산에서 청주휴게소, 양재에서 반포까지 가다서다 하고 있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는 흥천 2포에서 동곤지항까지 차량 몰려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대저분기점에서 덕천까지 짧은 구간이지만 교통량이 좀 많은 모습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간선도로 정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현재는 강변북도 양방향으로 크게 막히지 않고 통과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2026년 7월 18일 토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슬기데이.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요요마의 챌린지였습니다. 북중미 월드컵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 6시에 3, 4위전이 열리고요. 모레 새벽에 결승전이 열린다고 하네요. 이번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오른 국가는 아르헨티나, 스페인, 프랑스, 잉글랜드입니다. 4강에 오른 나라들을 보면 어떤 음악이 떠오르시나요? 방금 들은 탱고 음악은 아르헨티나를 상징하는 음악이죠. 프랑스 하면 샹송이 생각나고요. 프랑스 성악가의 노래로 샹송 들어보시죠. 빠담빠담,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가 부릅니다. 이어서 스페인 작곡가 로드리고의 아랑페즈 협주곡을 편곡한 노래 사랑의 아랑페즈,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빠담빠담 테너 로베르토 알라야의 노래, 로드리고의 아랑페지오 쪽을 편곡한 노래 사랑의 아랑페즈,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노래였습니다. 듀엣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토요일 슬기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시죠. 4007님, 슬기님, 남자는 늙어도 철이 안 든다는 말이 딱 맞나 봐요. 며칠 전에 발목을 삐끗해서 인대가 늘어나 발목, 부목을 대고 저녁상을 차리는데, 아니 좀 거들어주면 자기 인대도 늘어난대요? 아무리 TV 뉴스를 보며 저녁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라도 이럴 때는 반찬가루 정도는 직접 날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까지 TV 뉴스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아들이 없다 보니 남편이 철없는 아들 노릇을 하고 있네요. 슬기님은 그런 아들 아니죠?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 어머니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데 아들과 또 이거는 지금 남편의 이야기니까

나중에 결혼했을 때제 아내한테 그러진 않겠죠. 예. 저는, 그쵸. 아들과 남편은 다른 거죠. 저는 자신 있으나. 아무튼, 네. 그래서 아픔은 서러운 거고. 뭐, 원래 남편분께서 처음부터 이러셨겠습니까? 처음에는, 어이구, 자기야, 내가 그렇게 하셨겠죠. 만약에 처음에도 안 그랬는데 결혼하신 거면, 4007님의 선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룬님. 그제 에어컨이 역류해서 방에 물바다 됐어요. 침대 매트 건조시키느라 아직도 바닥 서 자고 있습니다. 어째 매년 한 번씩은 겪는 것 같네요. 뭐가 문제인지. 이제 영상 40도 더위가 온다니 실디 몸조심하시고요. 이번 개편서도 살아남은 뒤덕을 앞으로도 쭉쭉 100주년까지라고 보내셨네요. 에어컨이 역류했다. 그러니까 에어컨에서 물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이게 보통 물이 나가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반대로 되면 물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죠 아주 그냥. 아유 가뜩이나 더워서 이거 에어컨 없이 못 사는데 지금 습하고 꿉꿉해서 답답하시겠네요. 진짜 여러분 날씨가 말이 안 되더라고요. 올해 사신 분들이 이 정도 더위는 94년도에 한번 겪어봤다. 네 근데 아니 저도 앞에 편의점 나가는데 뜨거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와! 왜 이러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와, 이거는 아니 더운 것도 더운 건데 너무 뜨겁더라. 이게 이거 지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큰일 날것 같다라는 생각이 했고 제가 요새 집에서 웬만해서 에어컨을 잘안 틀려고 하는데 선풍기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날씨를 보니까 온도가 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거 비가 온다고 해놓고 비가 안 오고 지금 비가 와도 오히려 습해가지고 더 힘들어요. 지금 막 사우나를 걷는 기분이더라고. 습식 사우나. 와.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씨. 제발. 아무도 다치지 마십시오. 아. 퓨어보이스님. 실디는 모기 잘 물리나요? 저는 진짜 모기 때문에 여름이 괴로운 사람인데 도대체 제 피는 무슨 맛이길래 모기들이 환장을 하는 걸까요? 저번에도 혼자 카페에서 순식간에 10방 정도 물리는 거 보고 같이 간 지인이 놀랄 정도였어요. 기피제를 뿌렸는데도 모기에 물린 부위를 아주아주 뜨거운 열로 지져주면 가려운 게 바로 가라앉는데 외국에는 아예 꾹 누르면 모기 물린 피부 가려움증 없앨 만큼 뜨거운 열이 3초 정도 생기는 기계가 있대요. 신기하죠? 저도 갖고 싶은데 국내엔 없나 봐요. 실디만의 모기 퇴치 비법은 뭔가요? 듀에토의 그림 끝에 신청해 하셨습니다. 이거 예전에 뭐 많은 사람들이 뭐 혈액 형태로 물린다라고 해서 이거 실험했잖아요. 피가 뜨거운 사람한테 간다고 하더라고요. 피가 뜨겁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거나 땀을 흘렸거나 이게 땀 냄새보다도 피가 뜨거워서 그 열을 느껴서 가는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한 국밥을 먹는 거랑 똑같나 봐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데워 먹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모기가 따뜻한 피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몸이 뜨거운 사람 있잖아요. 열잘 나고 막땀잘 흘리고 이런 분들이 잘 물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열 받으면 이제 몸이 확 뜨끈뜨끈하신 분들 운동하고 안 씻으면 열을 안 내리고 열이 올라가 있으니까 많이 물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진짜 잘 물리거든요. 5명 있는데 나만 물려가지고 내가 진짜 누가 너가 바늘로 찌는 거 아니냐고 나만 물리냐고 어떻게 이게 왜 나만 제가 진짜 뜨거워요. 저도 이렇게 집에 있어 누워 있어 보면 뜨거워 몸이 막 활활 타올라. 어우 진짜 더위 못 참아요. 그리고 저 이거 알아요. 저도 이거 해봤어요. 그 스테인레스 숟가락을 정수기 뜨거운 물에 살짝 한번 딱댄 다음에 그 뜨거운 숟가락을 물린 자국에 딱 대면 진짜 안 간지럽더라고요. 진짜 좋은 방법이 안 간지러워요. 이거 의사분들이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조심하세요. 이게 숟가락이다 보니까 그 정수기 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서 제가 아는 분은 그걸로 화상 입었어요. 너무 뜨겁게 데워가지고 화상 입었습니다. KSY님. 이번 부천 아트센터의 조성진 실내악 공연 정말 최고의 무대가 될 듯해요. 티켓팅에 실패해서 슬퍼요. 부천 아트센터의 실내악 소리 하나하나가 상상이 됩니다. 예전에 노브스카르텟의 실내악 연주를 관람한 적이 있는데 소리가 너무 깔끔하게 들려 감탄한 기억이 있어요. 부천 아트센터에서의 소리가 타 공연장과는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엔 합창석도 경험해 봐야겠습니다. 뿌띠뿌띠님, 와사비 베어 완전 째려보네요. 눈이 매력인가 봐요. 베어들이 모두 같으니까 눈으로 다른 면을 표현한 거에 박수를. 와사비 색상으로 이름도 잘 지었습니다. 로콘에서 합창석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대규모의 합창단의 입모양과 소리가 너무나도 환상적으로 좋았던 기억입니다. 네, 저희가 공연에서
자리 꿀팁을 알려드리는 건데, 그때 부천 아트센터에서 합창석에서 보는 것도 묘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합창석에서 보는 거는 오케스트라의 뒤를 보는 거고 지휘자를 볼수 있고 또 많이 앉아있는 관객석을 바라보게 되니까 사람들의 표정도 보이는 그런 재미도 있겠습니다. 리얼님, 고개를 저으며 슬디를 바라보는 백윤학 지휘자님의 표정과 미소는 기막히게 맛깔나게 노래를 잘 부른다는 감탄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어요. 슬디와 백윤학 지휘자님과의 협연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열심히 해서 함께 공연하는 날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6902님, 매일 듣습니다. 다른 시간 프로그램 모두요. 라고, 네, 밤 11시 40분쯤 뿌띠 주덕크를 들으며 문자를 주셨습니다. YTN 라디오 애청자셨군요. 이런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YTN 라디오를 뉴스를 듣다 보니까 계속 틀어놓고 계신 분들이. 아무튼 그 덕에 주덕클도 들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듀엣토의 더 클래식 우물정 공구사업원 50번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YTN 라디오 애청해주시는 분들, 특히 청취율 조사 기간에 참여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아주시고요. 청취율 조사 전화면 듀엣토의 더 클래식 잘 듣고 있다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편 기념, 청취율 조사 기념으로 이번엔 커피 쿠폰을 더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물정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쿠폰은 조사 후에 발송됩니다. 우물정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듀엣토의 그리움 끝에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미라클라스의 미라클 듣겠습니다.

0: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7월 18일 토요일 슬기대 1부 마치겠습니다. 앞서 아르헨티나, 스페인, 프랑스, 잉글랜드가 이번 북중미 월드컵 4강에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르헨티나, 스페인, 프랑스의 경우엔 그 나라들을 상징하는 음악도 들어봤는데, 아까 잉글랜드가 나오지 않아서 뭔가 잉글랜드가 서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역시나 마지막이 있네요. 잉글랜드를 떠올리게 하는 음악도 있습니다.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이죠. 잉글랜드에선 이 곡의 중간부 선율에 가사를 붙여 제2의 국가처럼 부르고 있죠.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 존 바비롤리가 지휘하는 피라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올게요. 2부에도 함께해요.

0: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2: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3: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일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날씨가 많이 굳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강한 비구름대는 동쪽으로 빠져나갔는데요. 하지만 오늘 밤부터 중부와 전북, 경북에

시간당 20mm에서 50mm의 강한 비가 한 차례 더 쏟아지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은 만큼 추가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은 24도, 부산은 26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많이 한산해졌습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들어가는 길 한강대교 위에서만 짧게 지체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쪽으로 군자교에서 장안교 그리고 창동교와 상계교 사이로 속도 떨어집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로 짧게 지체 나타납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은 길지 않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분기점에서 청주유기소까지 막히는데 청주유기소 부근 2차로에 사고가 발생해서 부근 혼잡하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현재 정체 구간 없이 일찍과 금천 포함해서도 비교적 여유 있게 통과합니다. 와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극한호우가 내리면서 곳곳에 산사태 위험이 커졌습니다.
2: 짧은 시간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이른바 극한호우형 산사태는 과거의 방제 공식이 통하지 않아 더욱 위험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혜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 거대한 토성류가 산자락을 따라 무섭게 흘러내립니다. 순식간에 마을을 집어삼킨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최근 발생하는 산사태는 과거보다 피해 면적과 인명피해 규모가 훨씬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가져온 극한호우를 꼽습니다.
4: 산사태는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발생하는데요.
0: 이창호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4: 산사태 자체로도 피해가 크지만 최근에는 산사태로 발생한 흙, 바위, 나무 등이 한꺼번에 내려와 계곡 하류에 인가를 덮치는 토성류 형태로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3: 강우 강도가 워낙 크다 보니 산불로 지지력이 약해진 지역은 물론 일반 산림 지역까지 단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현재의 방제 인프라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4: 기존의 사방댐이나 배수시설은
0: 이창호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4: 기준으로 설계해왔는데 최근 빈발하는 재난성 호우에 대비해서 지역별 최근 5년간 극한 호우를 설계 기준으로 강화하였고 또한 토성류 예측에도 AI 기술을 도입하여
3: 다만 이 같은 재난 예측 체계 전면 고도화에도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의 대피 타이밍입니다. 기상특보나 산사태 특보가 발령되면 산 아래나 계곡 주변 주민들은 즉시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지정된 학교나 마을 회관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보, 경보 전 단계에 추가로 발령되는 예비경보는 산림청이 1시간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받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 바람이 없는데 나무가 흔들리거나 산울림, 땅울림 등 징조가 있으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 예측하기 힘든 폭우가 쏟아지는 건 이례적인 바다 고수온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2: 기상 전문가들은 뜨거워진 바다가 비구름에 더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극한 호우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는 2023년부터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올해 역시 평년보다 0.6도 이상 높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는 지난해 평균 17.7도로 최근 10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주변 바다도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다가 따뜻해질수록 증발이 활발해지고 비구름의 재료가 되는 수증기 공급이 늘어납니다.
6: 아무리 상승이 강하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재료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0: 장은철 실제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입니다.
6: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5: 수증기가 풍부해지면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쏟아낼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전국에서 15차례나 관측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장마와 집중호우를 전망할 때 대기뿐 아니라 바다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극한 호우는 워낙 변동성이 심해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해수면 상태 분석이 더해지면 정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1: 중부지방은 호우 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데 반대로 낙동강 권역은 댐 저수량이 부족해서 용수 공급을 줄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정부는 아직 먹을 물 공급에 문제 있는 곳은 없다며 남은 장마 기간 충분히 비가 내리면 가뭄이 해소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7: 댐 수문에서 거센 물줄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추가 호우가 예보되자 물그릇을 확보하기 위해 춘천댐이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낙동강 성덕댐은 반대로 생활용수 등 물 공급량을 하루 최대 3만 5천 톤 줄였습니다. 강수량이 부족해 저수율이 30%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장마 기간이지만 비가 오는 곳에만 집중되면서 한쪽에선 가뭄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낙동강 권역이 그렇습니다. 낙동강 안동댐과 이마댐, 밀양댐, 영천댐에 이어 이번엔 성덕댐이 가뭄 주의 단계에 접어들었고 대구시 등의 용수를 공급하는 운문댐은 지난 15일부터 가장 최악인 심각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정부는 도수로와 수계 전환 등으로 먹는 물 공급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8: 기존의 그 금호강 도수로 그다음에 낙동강을
9: 이상훈 기후에너지 환경부 수자원 개발 과장입니다.
8: 물로 공급하는 지역에 물 공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7: 그런데 낙동강 권역뿐 아니라 댐 유역 강수량이 올해 들어 어디다 할 것 없이 줄어든 거로 나타났습니다. 사대강 권역 다목적 댐과 용수댐 총 34곳 가운데 금강 고령댐을 제외한 33곳의 강수량이 모두 예년 수준을 밑돌았습니다. 섬진강댐과 영산강 평림댐도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한 상황. 정부는 며칠간 전국적으로 큰 비가 예보돼 가뭄이 많이 해소될 거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1: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뛰어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전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로를 향해 연일 이어지던 강경 발언의 수위는 조금 낮춘 채 당심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10: 후보 등록 절차가 끝나며 예비후보 신분이 된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전당대회의 시작과 끝을 장식할 대전으로 달려간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당을 바로잡을 시점이라며 바통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각 구 지역위원회를 돌며 당원들을 만나고 윤석열 정부 시절 대민지원을 나갔다가 숨진 고 최수근 해병 묘소도 참배했습니다.
11: 우리 사회는
9: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11: 당사자들의 아픔만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담고 새기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10: 정청래 전 대표는 광주를 찾아 지역 당원대회에 참석한 뒤 서울 마포을 지역구를 찾았습니다.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다면서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드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2: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9: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2: 개혁이 정체성입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페달을 멈추면 자전거가 쓰러집니다.
10: 출마 자격 논란이 일었다가 당권 레이스에 합류한 송영길 전 대표는 약세 지역으로 꼽히는 경남과 울산으로 향했고 2박 3일째 호남 행보에 나선 고민정 의원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13: 울경의 미래 전략.
9: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0: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제가 생각하는 그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2030의 정책이
2: 고민정
1: 필요하다.
2: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 이런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는데 이제는 진짜로 좀 하자.
3: 후보 등록이 끝난 다음 날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서로를 향한 날선 발언의 수위는 낮추고 각자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한 달 남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민주당이 분출된 계파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벌이기로 했던 공개 토론이 무산됐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뜻과 우려를 외면하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토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동훈 의원은 이건태 의원이 일방적으로 밀릴 것 같으니 도망쳤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한 의원은 SNS에서 민주당 정치인들과 일부 지지자들이 도망치라고 이 의원에게 압박을 가했다 들었다며 민주당은 공당이 맞느냐고 적었습니다. 이어 장윤기 같은 살인자를 편드는 민주당 정권의 보안수사 금지는 이런 용기도 실력도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 추진하는 거라며 자신 혼자라도 국민 앞에 설명할 테니 토론을 그대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날선 발언에 한미관계 파열음까지 변수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23일 열릴 부동산 대토론회가 여론에 미칠 영향도 관심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MBS에 이어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이어 나토 몽골 순방으로 지지율 반등 흐름이 예상됐지만 소폭 하락하며 정체 흐름을 보인 겁니다. 응답자의 소수였지만 주식시장 대응이 새로운 부정평가 이유로 등장했는데 주가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6: 자, 한국 거래소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
7: 예, 그렇습니다.
6: 보안대 제가 잘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시고요.
5: 그동안 대응책을 논의해온 금융당국은 대통령 발언 하루 뒤 기본 예탁금을 늘리는 등 해당 상품 투자 요건을 강화하는 보안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습니다. 여권 대표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의 정계 구상과 검찰 개혁에 쓴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와대는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와 맞물려 진영 내 분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8: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을
2: 강유정
8: 가지거나
2: 청와대 수석 대변인입니다.
5: 여기에 쿠팡 사태와 대미 투자 문제 등으로 강경화 주미대사가 일시 귀국하면서 불거진 한미관계 이상기류도 국정운영의 변수로 거론됩니다. 청와대는 관련 경제부처는 물론 강대사가 함께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위 NSC 상임위원회까지 열며 파장 최소화에 주력했지만 야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9: 결국 강대사의 일시 귀국은 악화일로를 걷고
2: 박성훈
9: 있는
2: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9: 냉혹한 현실을 정부 수뇌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5: 청와대는 아울러 수도권 민심과 직결되는 부동산 문제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오는 23일 대통령이 참석하는 토론회가 열리는데 이를 통해 해법을 찾고 반전의 계기를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0: 인천에 있는 쿠팡 물류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청이 인근 5개 시도의 소방력을 집결시키는 국가 소방동원력을 전격 발령했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서울과 경기, 충청, 강원 지역에서 고가 사다리차와 무인 소방 로봇 등 첨단 소방 장비 21대가 현장으로 급파돼 총력 대응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소방력을 동원해 불길을 조기에 잡는 한편 현장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화재 진화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무엇보다 현장 소방대원의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고 강수석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0: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앞서 정인용 기자 리포트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 지지율,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부정 평가 이후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로 지난 2026년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나른함이 팡팡! 멍 때리는 재미! 스트레스? 긴장감? 젤리로 확 날려버려!
6: 젤리 같은 소리 하네. 내 중독의 시작은 이거였어. 난 그런 젤리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상담한다.
5: 24시 마약류 전화 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7: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8: 라디오 청취율 조사.
7: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8: 02.
7: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8: YTN 라디오.
7: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8: YTN 라디오.
5: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9: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9: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7: 어떻게 다르게?
9: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10: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11: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YTN is
12: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지금은 비가 좀 잦아들었지만 오늘 밤 강원과 충청 이남엔 밤사이 곳곳에 시간당 20에서 50mm의 폭우가 집중되겠고요. 그리고 서울과 경기, 경기 북부는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폭우 시에는 저지대나 지하차도 접근은 자제하시고 운전 시 감속과 안전거리 확보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에는 자동차 전용 도로 곳곳으로 흐름 많이 좋아졌습니다. 강변북로는 양방향 정체 구간 없고요.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만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짧게 지체입니다. 동작대로는 경문고등학교에서 사당역까지 신호를 다소 길게 받으면서 통과하고 있고요.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지금은 길지 않은데요. 다만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청주교에서 청주 부근을 지날 때 속도가 약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경기권으로 밀리지 않다가 시구간 진입하는 양재에서 반포까지만 정상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는 각방향 원활하고요. 서울 양양간고속도로도 각방향 정체 구간 없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슬기드의 2부 첫 곡은 호프,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테너 스피보가 불렀습니다. 중간에 삽입된 내레이션은 남아공화 전 대통령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넬슨 만델라의 음성 메시지입니다. 인종차별을 딛고 일어서 새로운 희망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1918년 7월 18일은 넬슨 만델라가 태어난 날이라고 합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의 공식 주제곡이죠. 이 곡을 부른 테너 스피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으로 검은 파바로티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음악 잡지 듀더클 토요 매거진, 국내 대표 공연장들의 알짜배기 공연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공연장과 그곳의 공연에 대해

0: 가장 잘 아는 관계자가 직접 전하는 생생한 공연 소식, 공연 외 꿀팁 정보까지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주시죠. 듀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국립극장입니다. 국립극장 홍보팀 정선영 PD,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2: 네, 오랜만에 뵙네요.
0: 잘 지내신 것 같고.
1: 네네.
0: 국립극장 진짜 바빴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맞아요. 네, 지금도 한창 공연 중이에요.
0: 네, 지금 방송 오셨는데 지금도 일하고 계신 느낌이 강합니다.
1: 네, 맞아요.
0: 어떻게 여우락 페스티벌 잘 진행 중인가요?
1: 네네. 저희 7월 3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25일까지 진행되는 축제고요. 저희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줄임말인데 네. 매년 여름 전통 국악을 비반으로 재즈, 록, 팝, 스트릿댄스 다양한 장르와 과감한 크로스오버를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음악 축제입니다. 네, 지금 25일까지 공연되면서 개막 작은 그 괜찮아 잘 될 거야. 네, 슈퍼스타로 유명한 이한철 감독님이 저희 예술 감독님이세요. 개막작을 형대하게 열어주셨고 또 강산혜 씨와 저희 소리꾼 정복원 씨가 같이 협업하는 무대, 또 선우정아 씨와 국악 작곡가 최지혜 씨 함께한 무대, 그리고 댄서 립지 씨와 유희, 박동성이 함께했던 몽중유희, 뭐 이외에도 뭐 삼산 서희철가단, 뭐 하림 씨와 뭐 구이임의 공연까지 굉장히 다채로운 공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0: 정말 대단한데요.
1: 네.
0: 지금 이게 나오시는 분들만 봐도 이게 도대체 어떤 공연일까 궁금증이 생기는.
1: 네, 굉장히 전통 쪽에 계신 그런 음악 뮤지션들과 또 이제 대중음악 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네. 과감하게 크로스오버를 하는데 그냥 요번 한번 그냥 단편적으로 행사한다는 느낌보다는 아예 새롭게 창작곡들을 만드셨어요. 이번 공연만을 위해서. 또 굉장히 좀 독특하고 어디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무대들이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중입니다.
0: 보니까 안예은 씨도 나오시네요.
1: 네, 맞아요. 상자루 밴드와 안예은 씨가 같이 하는데 네. 안예은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국악풍의 노래를 그동안 꽤 많이 맞죠. 선보이셨잖아요. 근데 정작 직접 국악을 배워보셨거나 이런 경험은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술 감독님께서 한번 이 김에 제대로 이제 국악과의 그런 만남을 추진해보면 어떠냐라고 해가지고 또 재미있는 무대 준비 중이시고요.
0: 이야,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아, 뭐 너무 많아서.
1: 네,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절반쯤 와서 네. 또 절반 뒤에 남은 공연들이 많은데요. 일단 당장 오늘 오후 3시에 네. 컨트리 공방이랑 소리꾼 정윤영이 함께하는 무대가 있어요. 네. 컨트리 공방 같은 경우에는 블루그래스라고 해서
0: 블루그래스.
1: 미국의 컨트리 음악의 계열이라서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해외에서 더 많이 알아주고 있는 그런 팀이고
0: 네.
1: 정윤영 씨는 이제 굉장히 헌칠하고 멋진 소리꾼이신데 이 두 팀이 같이 협업을 하는데 이제 저희 예술 감독님 개인적으로는 이 팀을 또 가장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무대가 펼쳐지고 그 뒤에 19일 내일 오후 3시에는 김백찬 씨와 김관장과 생기복덕 요 두 팀이 합동 공연이 있는데
0: 네.
1: 작곡가 김백찬 씨의 경우 이렇게 이름만 말하면 좀 생소하시겠지만
0: 네.
1: 그 저희 예전에 지하철 환승음악 혹시 아시나요? 국악으로 따란따란따란
0: 네.
1: 그 음악의 작곡가로도 잘 알려진 작곡가분이에요. 이제 국악을 기반으로 뭐 영화, 방송, 뮤지컬 다양한 음악을 만들어 오고 계신데 이분이 생기복덕이라는 록밴드와 함께 선보이는 무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대도 이제 내일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22일 수요일과 23일 목요일 양일간 진행되는 공연 중에 김수인과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 이렇게 저희 국악과 블루스의 어떤 합 작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멋진 공연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
0: 네.
1: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말 기대되는
0: 기대되시는?
1: 공연인데 김수인 씨 같은 경우에 팬텀싱어 시즌
0: 맞죠.
1: 4에 나왔던 저희 국립창극단 소속 단원이기도
0: 네네.
1: 하고 멋진 소리꾼인데 이분이 블루스 밴드인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랑 함께 만나서 어떤 국악과 블루스가 지닌 좀 닮은 정서를 이끌어낸다고 해요. 특히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 같은 경우에 미국과 유럽에서 굉장히 활약 중이라 최근까지도 미국과 유럽을 투어 공연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더 여우락 무대에 함께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 같은 경우에 블루스의 리듬에 판소리 보컬이 더해지고 굉장히 진하고 강렬한 그런 무대를 선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4일과 25일 금요일 토요일에는 폐막작으로 음악감독을 맡은 유태평양 씨의 내 다음 곡은요 라는 제목의 공연을 선보이는데요. 유태평양 씨 같은 경우에는 국악 신동으로 원래 유명했고
0: 네.
1: 그 국립창극단 단원으로도 엄청나게 활약을 해주셨고 근데 이분이 재주가 너무 많으세요.
0: 아하.
1: 작곡도 잘하시고
0: 아하.
1: 사진도 잘하시고
0: 오.
1: 그래서 이제 올해 1월에 이제 퇴단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음악 생활을 찾아 나셨는데 국립극장을 나가시자마자 바로 저희가 국립극장 음악감독
0: 다시 오셨어요.
1: 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데
0: 네.
1: 본인이 직

0: 될것 같은데 그렇게 제안을 해서
1: 하는
0: 네 그래서
1: 경우가.
0: 굉장히 의외의 조합들이 많이 나와서
1: 그러니까요.
0: 섭외 받으신 분들도 제가요? 제가 해도 되나요? 이렇게
1: 그러니까요.
0: 망설이시다가 이렇게 함께 응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또 굉장히 재밌는 결과물들이 저희가 많이
1: 그렇겠죠.
0: 나왔기 때문에 이번 공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또 추후에 멋진 콜라보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1: 진짜
0: 있습니다.
1: 굉장히 좋은 시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지난 7월 8일에 2026년, 2027년 레퍼토리 시즌 프로그램 공개하셨다고요?
0: 네, 맞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진짜 바빴는데
1: 네.
0: 저희 국립극장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그한 해의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년간의 프로그램을
1: 아이돌을,
0: 한꺼번에 공개를 해요.
1: 예.
0: 보통은 1월 달에 애들 많이 신년 계획을 발표하시지만
1: 그렇죠.
0: 저희는 약간 프리미어 리그처럼 이제
1: 네.
0: 9월에 시작해서 이듬해 끝나는 뭐
1: 오호.
0: 그런 시즌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8월 말부터 이제 내년 6월까지 이어지는 국립극장 레퍼토리 시즌 프로그램을 7월 8일에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8월 2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 27일까지 311일간 신작 19편, 레퍼토리 12편 등등 해서 총 75편의 작품이 국립극장에 선보일 예정인데요.
1: 오우야.
0: 네. 근데 국립극장이 이걸 2012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공연장들이 그 공연 대관이 비어 있으면 뭐 그때그때 맞는
1: 네네네.
0: 공연팀을 초빙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는
1: 네네.
0: 1년 단위의 공연 프로그램을
1: 짜여 있기
0: 미리
1: 때문에.
0: 짜서 이제 기획을 진행하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준비 과정이라던가 어떤 프로그램의 유기성 같은 게더 나아지기 때문에 그걸 지금 2012년부터 진행을 해왔고 덕분에 작품을 한번 공연을 해서 이 작품이 잘 나오면
1: 네.
0: 이듬해 계속 공연을 하면서 저희 레퍼토리로 만들어요. 그래서 신작과 레퍼토리가 이렇게 계속 교차하는 식으로 그렇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매해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통의 울림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인공지능이며
1: 네.
0: 디지털 기술이며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공연 예술이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 전통 기반의 공연 예술이 많다 보니까 과연 이 가운데서 어떻게 본질적 가치를 찾을 수 있고 또 동시대랑 어떻게 발맞출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담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1: 와, 그지 공연이 많으면 이제 홍보팀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0: 그쵸.
1: 지금 보니까 이게 이 많은 궁창단
0: 프로그램들,
1: 무용단
0: 네.
1: 다 하시는 거예요, 홍보를?
0: 그렇습니다. 다 저희 공연이니까요.
1: 아, 이건 뭐 하루도 빠짐없이 홍보를 해야 되는
0: 그래서
1: 상황인데요.
0: 그냥 거의 하루 걸로 하루씩 보도자료를 이제
1: 아,
0: 양산하고
1: 대단합니다.
0: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1: 어쨌든 지금 공연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0: 네.
1: 예, 하나씩 소개해달라고 해도 지금 하루가 모자랄 정도입니다.
0: 맞아요.
1: 그래도 하나씩 하반기 공연 계획 소개
0: 네.
1: 부탁드립니다.
0: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 하반기 공연 중에 좀각 전속단체별로 대표 공연들 위주로 오늘은 소개를 해드릴까요? 또
1: 네네.
0: 앞으로 달마다 또 소개를 해드릴 수
1: 와,
0: 있으니까.
1: 예.
0: 먼저 저희 국립창극단의 하반기 공연 계획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신작으로는 오이디푸스라는 작품을 준비 중입니다.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에는 배삼식 작가님께서 극작을 맡았고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공연으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저희 레퍼토리 공연 고선욱 연출의 귀토라는 공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오이디푸스가 서양 고전입니다. 이걸 판소리로 해석하는 게 어떨지 궁금하네요.
0: 네,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에는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 요 줄거리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1: 네네.
0: 이제 오이디푸스 이제 극 중에서는 남성으로 나오지만 이번 창극에서는 여성으로 설정을 했고요. 파격적인 발상을 통해서 익숙한 고전을 좀 다른 시선으로 뒤집어 보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배삼식 작가님께서 굉장히 인생이라든가 인간상에 대한 통찰이 되게 깊고 문장이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그래서 워낙 저희 창극단하고도 오래 작업을 하셔갖고 창극에 대한 이해가 깊으시고 배삼식 작가님과 더불어서 같이 연출을 맡으신 분은 계속 작품에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시고 끝까지 파고드는 스타일의 연출력을 지닌 최진아 연출께서 연출을 맡아서 뭔가 치밀한 구성력 또 멋있는 미장센이 함께하는 그런 작품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보니까 귀토 아까 말씀하신
0: 네.
1: 전통 수군가하고 어떻게 다른 차이가 있나요?
0: 네, 귀토 같은 경우에는 국립창극단을 대표하는 아주 반가운 레퍼토리인데요.
1: 오, 귀토가.
0: 네, 2026년 9월 3일부터 6일까지 해오름극장에서 공연될 예정인데 판소리 다섯 파탕 중 수군가는 다 아시죠? 토끼가의 자라를 따라갔다가
1: 네네네.
0: 이제 다시 무트로 돌아오는. 근데 이제 토끼가 용궁에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 토끼가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왔지만 독수리에 잡아먹혀서 운명하시고

0: 이제 그 아들이 이렇게 삶이 여기 너무 고달프다. 이제 다른 데로 가볼란다 해서 다시 자라를 따라서 응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약간 설정을 조금 비틀어가지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고선용년 출린 같은 경우 굉장히 재치 있고 전개도 빠르고 이렇게 누구나 좀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극을 쓰시는 분인데 여기에 이제 작창계에서는 거의 거장이라고 하실 수 있는 한승석 작창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 국립창극단을 대표하는 흥행 레파토리로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셨는데 이번에 또 오랜만에 돌아오고요. 예전에는 그 소리꾼 김준수 씨가 토자라고 해서 토끼의 아들 토자 역을 맡았고 유태평양 씨가 자라 역을 했는데 그분들께서는 이제 퇴단을 하셔서
1: 네네.
0: 이번에는 올 유캐스팅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예전에 보셨던 분들도 또 굉장히 새로운 매력으로 이번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작창이 창을 작곡하시는 분인가요?
0: 맞아요. 저희가 그냥 일반 작곡과 다르게 창은 판소리처럼 일종의 말맛도 살려야 되고 그런 것들이 까다로워서 사실 아직까지는 그 풀이 많지는 않은데 저희도
1: 네.
0: 그래서 작창가 이런 분들도 계속 개발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는데 한승석 선생님의 경우 이쪽에서 거의 국립창극단의 어떤 작창의 뼈대를 세우셨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1: 기대가 됩니다.
0: 네.
1: 창극, 오페라 뮤지컬과 좀 다른 게 있잖아요.
0: 네,
1: 이
0: 맞아요.
1: 창극을 볼때 우리 관람객 처음 보는 분들에게 필요한 팁이 있다면요.
0: 네, 사실 창극이라고 하면은 뭔가 판소리라고 하니까
1: 그렇죠.
0: 어려울
1: 그렇지만
0: 것
1: 생각할 수 있죠.
0: 같고 진입장벽도 있을 것 같고 걱정을 하실
1: 그렇죠.
0: 텐데
1: 그렇죠.
0: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 사실 맞았어요. 그냥 다섯 바탕이 있으면 소리꾼이 원래 내가 토끼도 했다, 자라도 했다가 뭐
1: 네.
0: 용왕국도 했다가 혼자서 원맨쇼를 하는 거라면 창극은 이제 자라역, 뭐 토끼역 이렇게 나눠서 이 창을 하는 형태에 가까웠다면 최근에 들어서 그냥 꽤 오랫동안 저희 창극단은 사실 뮤지컬을 보는 거랑 크게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요. 음악 장르만 오히려 약간 판소리 창법에 그런 곡들일 뿐이지 그냥 관람하는 방식도 그렇고 저희 뭐 대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쉽게 동시대 관객들이 봐도 전혀 어려움 없이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음악 장르가 다른 뮤지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굉장히 편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창극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그 소리 같은 경우에 들을 때왜 이렇게 사람의 심장을 이렇게 파고든다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이렇게
1: 그렇죠.
0: 다가오기 전에 소리가 먼저 소리가 사람을 찌르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현장에서 거의 그냥 소리로 일단 압도당하는 그 힘이 커서 처음 보더라도 굉장히 위력적인 작품들이 많고 그래서인지 뮤지컬을 보시다가 창극으로 또 같이
1: 오신
0: 보시는
1: 분들이.
0: 그런 팬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1: 아니, 따져보면 사실 이게 진짜 K 뮤지컬이네요.
0: 그렇죠. 저희 한국적인 소리를
1: 판소리를 서로
0: 바탕으로
1: 사용하니까.
0: 만든 뮤지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1: 한
0: 것
1: 번도 안
0: 같아요.
1: 봤지만 진짜 보고 싶다는 생각 진심으로 하고
0: 다음
1: 있습니다.
0: 시즌에 꼭 저희가
1: 네.
0: 초대하도록
1: 꼭
0: 하겠습니다.
1: 가겠습니다. 국립무용단도 공연이 많으니까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국립무용단이 다음 시즌에 기대작이 굉장히 많은데 처음으로 이제 무용단의 그 시작을 여는 게 10월 8일부터 시작하는 더블빌 시나위라는 작품이에요. 더블빌이 뭐냐면은 같은 작품 안에서 두 개의 작품을 나란히 선보이는 게 더블빌이라고 무용에 있는 용어인데
1: 아, 네.
0: 그 작품에서 한국 창작춤의 거장인 배정희 선생님이랑 그 굉장히 젊은 안무가예요. 차세대 안무가인 배진호 씨가 각각 한 작품씩을 맡아서 선보이는 무대인데요.
1: 네.
0: 요 공연 같은 경우에는 각 세대가 선보일 수 있는 각기 다른 한국 춤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한국 춤을 다 아우르신 배정희 선생님께서 선보이는 어떤 내공 깊은 그런 깊이 있는 무대의 한 축, 그리고 이제 배진호 씨 같은 경우 굉장히 요즘의 트렌드를 잘 반영하는 안무가인데 이분이 또 새롭게 해석한 동시대의 한국 춤, 그 데뷔를 한 공연에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서
1: 아하.
0: 저희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는 향연이라는 공연이 있어요. 그 패션 디자이너로 잘 알려지신 정구호 선생님께서 한국 무용 쪽으로도 굉장히 또 조예가 깊으셔서
1: 네.
0: 국립무용단과 좀 여러 차례 작업을 함께 하셨는데 향연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이후로 공연할 때마다 매진을 기록한 저희의 확실한 킬러 콘텐츠이자 대표작인데요. 왜 저희 발레단 같은 경우에는 12월만 되면 꼭 호두까기
1: 그렇죠.
0: 인형하잖아요.
1: 그런 것처럼
0: 국립무용단은 향연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좀
1: 연말에
0: 연말에 굉장히 풍성하고 화려하고 멋진 그런 한국 춤의 진수성찬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한국 무용 잘 모르겠는데 나 이렇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 여기 오시면 한 번에 다 보실 수가 있고 종류별로 저희 한국 춤의 향연이 말 그대로 펼쳐지는데
1: 그래서 향연이군요.
0: 네, 그리고 의상도 너무 아름답고 네. 무대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아마 보고 나시면 한국 무용 되게 재밌다, 멋있다 그런 생각을 반드시 하실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고 자신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올해 국립무용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작품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이게 뭐 말로만 들어도 정말 우리 피디님이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다 보여요 이렇게 공연이.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1: 그래서 막 기대가 더 돼.
0: 많이들 봐주셔야 할 텐데요.
1: 네. 정말 국립 국악 관현악단도 그렇고 국립 창극단도 그렇고 무용단도 그렇고 새로운 시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0: 맞습니다.
1: EDM도 DJing도 결합하신다고?
0: 네 맞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년 시즌에 예정되어 있는 미인이라던가 5x5 같은 작품인데 네. 저희가 한국 무용을 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현대 무용을 하신 안무가들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작업을 많이 해요. 그렇다 보니 그 안무 동작의 기본은 한국 무용의 근간을 두되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거는 필요하다면 굉장히
1: 얼마든지.
0: 동시대의 음악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쩔 때 뭐 하우스 음악이라든가 힙합 리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의외로 잘 어우러지는 지점들이 있어서 오히려 웬만한 공연보다 한국 무용계 쪽에서 그런 실험들이 더 요즘에는 적극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1: 맞아요. 저도 예전에 국악하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걸 되게 저는 되게 폐쇄적일 줄 알았는데 국악이 제일 대중화를 많이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그리고
1: 진짜
0: 전통 쪽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 계승을 정말 무용문화 유산을 위해서 그렇게 계승하시는 분 외에 이제 본인이 창작자로 활동을 어느 정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스스로 조금 그 위협 그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창작의 길을 무조건 거쳐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들은 그렇죠. 적이 있어요. 항상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크고 작은 시도들을 좀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크로스오버 1등이 국악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우리 국립극장은 공연이 너무 많고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0: 맞아요.
1: 또 국악 관현악단 공연도 있습니다.
0: 맞아요. 국립국악관현악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현악 시리즈 공연으로 협연의 연대기, 음악 오디세이 거상, 신보 이렇게 세 개의 시리즈가 있고요. 명절 공연에는 추석엔 국악가요. 그리고 연말연시 공연으로는 2026 윈터 콘서트, 2027 신년음악회, 또 페스티벌형 공연, 애주가, 상설 공연, 정오의 음악회까지 좀 다양한 라인업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1: 보니까 작곡가 프로젝트, 네. 관현악 시리즈, 네. 뭐 진지한 음악회, 네. 국악가요, 네. 말씀하신 정오의 음악회, 어린이 음악회, 윈터 콘서트 다양한 프로그램인데 이 음악들에 대한 특징 소개 부탁드립니다.
0: 네, 일단 뭐 관현악 시리즈 하면 저희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어떤 음악적 정체성이라든가 완성도를 보여주는 공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협연의 연대기 같은 경우는 70년대부터 뭐 현재까지 뭐 시대를 대표하는 저희 국립국악관현악단의 협연곡들 네. 이렇게 선보이는 그런 공연이고 저희 또 뭐 신보 같은 경우에는 국립국악관현악단과 굉장히 오래 작업했던 최지혜 작곡가를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곡을 위촉을 해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어떤 스타일의 레퍼토리 곡을 선보일지 좀 그런 음악적 고민을 담은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게 관현악 시리즈고요. 근데 저희가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 국립국악관현악단이 대중들과 가깝게 소통하는 그런 기획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추석엔 국악가요 같은 경우에는 국악가요라고 해서 뭐 꽃분내야라든가 이제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국악가요라는 형태의 음악이 있는데 요거를
1: 네.
0: 조금 이제 동시대적으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요즘에 트로트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거처럼 이제 국악가요도 명절 때 좀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그런 흥겨운 공연으로 마련을 했고 어린이 음악회 신나락 만나락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어린이 음악회의 명가라서 굉장히 두 번 공연을 했는데 그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이제 또 어린이와 가족 관객들을 찾아가는 그런 어린이 공연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페스티벌형 야외 공연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2024년에 첫 선을 보였는데 술을 마시면서 국악관현악을 듣는 야외 광장에서
1: 맥주 페스티벌처럼
0: 네 맞아요. 그때는 이제 전통주를 마시면서 그 전통주의 페어링된 그 전통주와 어울리는 음악을 이제 맞춰서 네. 선보였다면 이번엔 좀 주종을 다양하게 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종과 어울리는 또 국악관현악곡을 야외에서 함께 신기하네. 만나볼 수 있고 그 지휘자분도 그 무대에서 또 한 잔씩 하시면서 또 연주하시고 굉장히 흥겹고 재밌는 공연이라 제발 다시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드디어 이제 내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2027년 5월이니까 이것도 이제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면 이 공연장 할 때는 주모가 들리겠어요. 주모!
0: 그래서 모두가 흥겹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1: 기대됩니다. 국립극장 오시면 공연 소개만으로도 시간이 꽉 찹니다.
0: 네, 맞아요.
1: 심지어 아직 다 못했어요.
0: 네, 그래서 빠르게 말해야 돼요, 제가.
1: 피디님도 대단하십니다. 이게 네. 공연에 대한 소개를 하시면서 쉬지도 않고 다다다다다 얘기하시는 게
0: 거의 랩을 하고 있어요.
1: 대단하세요, 진짜. 이거 보통 다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0: 네. 다 이해하고 싶은 제가 소개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작품이니까 제가 먼저 잘 알고 팀이니까. 있어야 되니까요.
1: 아, 대단합니다, 네네. 진짜. 아, 국립극장 오실 때마다 정말 대단한 생각을 해요. 벌써 마칠 시간인데 마치기 전에 지도컬 토요 매거진 오늘의 국립극장 오늘 3회차 공통 꿀팁 질문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좋은 공연들 중에 이제 대극장에서 볼 때 어디가 과연 제일 공연을 보기 좋은 좌석일까? 명당 좌석.
0: 일단 사실 보이는 걸로는 이게 취향차가 있기는 해요. 그렇죠. 무조건 옆으로 가더라도 전진해서 가깝게 보겠다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난 정중앙에서 좀 그 전체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사실 취향이 갈리는데 이건 저 개인적으로 이제 네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공연장에서도 고를 때 내가 음향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면 중요하죠. 공연장마다 왜 콘솔이 있잖아요. 그 FOH라고 해서 보통 음향 콘솔 잡는 네네. 거기 부근을 잡으시면은 가장 그 연출팀이라든가 제작진에서 가장 추구하는 음향과 가까운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운드를 그 자리에서 잡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 근방에 앉으시면 이거 기준으로 이제 음향을 잡았다를 느낄 수가 있어서 만일 단 사운드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 FH 기준으로 이제 좌석을 잡으시면 조금 더 나은 음향으로 감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현명한 선택이네요.
0: 네.
1: 이건 사실 어떤 극장에 가서도 필요한
0: 맞아요.
1: 선택이고요. 아주 그냥 정말 이건 진짜 꿀팁이네요. 네, 공연장에 대한 것보다도 공연을 보는 사람으로서에 대한 얘기 좋았습니다. 아 진짜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정말 물 한 잔 드실 시간도 없이 공연 소식만 하시다가 가시는 우리
0: 저희로서는 너무 좋죠.
1: 우리 정성현 PD님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고 오늘도 좋은 공연 소식 꿀팁 감사드립니다.
0: 네,
1: 다음에
0: 감사합니다.
1: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국악 관현악단은 우리 전통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연주곡 준비했습니다. 영화 천민밀 중에서 I'm Still Loving You 여성 국악 실내악단 다스름의 연주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7월 18일 토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슬기데이 마치겠습니다. 1927년 7월 18일 오늘은 독일의 지휘자 쿠르트 마주어가 태어난 날입니다. 쿠르트 마주어는 동독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주빈 메타의 뒤를 이어 뉴욕필의 지휘자로 활동했죠. 그의 연주 준비했는데요.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듀에토 유수지였고요. 인태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듀더콜로 돌아올게요.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봅시다.
2: 충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3: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4: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 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계속되는 장맛비 소식에 크고 작은 걱정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잠시 현재 소강상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중부와 전북, 경북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한 차례 더 쏟아지겠습니다. 추가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비가 와도 열기가 식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4도, 부산 26도로 시작해서 서울과 청주는 30도, 그리고 광주 30도, 대구 32도, 울산은 33도까지 오르며 후덥지근하겠습니다. 고속도로나 서울 시내 상황은 비교적 좋습니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위로 현재 밀리지 않고요. 내부순환로나 북부간선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영동대교 다리 위에서 사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7시 57분경 방금 전에 난 사고로 영동대교 남단에서 북단 가는 길 3차로에 사고 났습니다. 고속도로 위로는 경부고속도로 따라 신갈 가는 길 잠원과 반포 사이에서 정상 속도가 안 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쭉 밀리는데 또 안성 부근에는 고장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곳곳으로 빗길이기 때문에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에 박화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3: 밤사이 수도권에 극심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대응 2단계를 가동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5: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 흙탕물이 들어차 나무 합판만 떠다닙니다. 저수지처럼 변한 주차장에는 버스 하부까지 물이 아슬아슬하게 차올랐습니다. 간밤 수도권의 퍼부은 비로 인천의 버스 차고지가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경기 김포에서도 공장이 침수돼 소방당국이 양수기로 배수 작업에 나서는 등 곳곳에서 침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밤사이 수도권에 쏟아진 비는 그야말로 물폭탄이었습니다. 서울엔 은평구에 130mm 넘는 비가 쏟아졌고 경기 김포에 최대 148mm, 인천 서해구에도 120mm 이상 맹렬한 폭우가 기록됐습니다. 은평구와 강서구에는 올해 서울에선 처음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될 정도였습니다. 올해 신설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100mm 이상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 85mm와 15분 누적 강수량 25mm가 동시에 관측됐을 때 보냅니다. 두 자치구에 더해 마포구까지 세 곳에는 시간당 50mm 이상,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일 때 내려지는 침수 경보도 발령됐고 은평구, 도봉구엔 각각 산사태주의보와 산사태예비경보도 내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풍수의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하고 중대본 2단계 비상근무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3: 밤새 수도권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경기 양주시 단독주택 옹벽이 무너져 60대 주민이 다쳤습니다.
4: 새벽부터 5시간 동안 동부간선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도로가 통제돼 시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무너진 벽에 파란 방수포가 덮였고 주위로는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경기 양주시에 있는 단독주택 옹벽이 밤새 계속된 비를 버티지 못하고 새벽에 무너진 겁니다.
7: 옹벽 아래 놓여있던 컨테이너는 붕괴 충격으로 2m쯤 밀렸고 지금은 통행을 위해 한쪽으로 옮겨졌습니다.
6: 이 사고로 60대 주민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 2명이 대피했습니다.
8: 그 시간에 비가 많이 왔어요.
9: 사고 목격자입니다.
8: 비가 많이 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뭐가 하냐? 쾅 하는 거예요.
6: 양주시는 사고 직후 긴급 조치를 마쳤다면서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된 비에 서울 곳곳에서는 도로 통제도 이어졌습니다. 산책로가 잠길 정도로 중랑천 수위가 오르면서 동부 간선도로는 새벽부터 5시간 동안 양방향 통제됐고 내부 순환로 사근 나들목과 마장 나들목 사이 구간도 한때 통제됐습니다. 성동구 가람길, 불광천길, 금포로 등 하천과 가까운 도로 곳곳에서도 차량 통제가 이뤄졌는데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뒤에야 해제됐습니다. 폭우로 한강 수위가 오르면서 잠수교 보행자 출입도 한때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0: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경기 고양시 화전동 일대에 16세대가 침수됐습니다.
1: 반나절 만에 물은 빼냈지만 1년 만에 또 반복된 침수 피해에 주민들 걱정이 큽니다. 배민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 이른 새벽 거센 빗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로가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미처 치우지 못한 세간사리가 둥둥 떠다닙니다.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경기 고양시 화전동에 있는 마을이 침수된 겁니다.
3: 도로와 인접한 주택으로 들어가는 골목길도 물이 가득합니다. 성인 남성 종아리 높이까지 물이 들어찼고 집 안쪽으로도 넘쳤습니다.
2: 장판과 벽지는 물론 냉장고, 밥솥 같은 가전제품도 물에 잠겨 못 쓰게 됐습니다. 10여 세대에 걸쳐 주민 20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당혹스러움을 나타냈습니다.
4: 수시간에 물이 차더라고요.
5: 마을 주민입니다.
4: 장을 집안에요. 거리막까지 찼었거든. 그래갖고 다 갖다 버리고 장난을 뭐 그냥 가전제품 뭐다 갖다 버리고 다시 사다 놨는데.
2: 연신 배수 작업을 벌인 끝에 반나절 만에 물은 모두 빼냈지만 피해를 복구하는 길은 막막합니다.
6: 신난하죠. 또 뭐 이게
5: 마을 주민입니다.
6: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장판 다 걷어내고 가장 말려야 되고 이제 볼락해서 말려야 되고.
2: 미처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비 소식이 예고되며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4: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불안해서.
5: 마을 주민입니다.
4: 어떻게 또 어떻게 물은 소리 없이 들어오잖아요.
2: 한밤중 수도권을 강타한 장대비는 가장 취약한 곳에 또다시 수마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0: 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 특히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는 기상청이 올해 도입한 극한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처음 발송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피해 현장을 오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7: 밤사이 1시간 만에 90mm에 가까운 비폭탄이 쏟아진 대구 수성구 지산동. 날이 밝자 피해 현장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땅을 파서 도로보다 낮게 만든 원룸 건물 주차장은 여지없이 물에 잠겼습니다. 침수된 차량은 아직 수습도 안 됐습니다.
8: 어디에 회출하고 오니까 여기
5: 대구 지산동 침수 피해 주민입니다.
8: 그래서 배수구를 하긴 하니까 낙엽으로 배수가 다 막혀 있었어요. 산에서 내려오면서 낙엽이 다 속에 내려온 거예요.
7: 밀려든 빗물에 배수구가 역류하면서 1층 상가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가게 바닥에 놓인 고가의 가전제품은 모두 망가졌습니다. 겨우 수습에 나서보지만 생계가 걱정입니다.
9: 오늘 예약손님들 일단 다 취소했고요. 가전들 물에 다 잠겨 있어서 전기로 연결하는 것들 조명 켜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전동배드도 지금 작동이 안 되고요.
7: 이번 대구 지역에 내린 폭우로 기상청이 올해 도입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까지 처음 발송됐습니다. 예보를 웃돈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23년 만에 최악의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10: 이 개딴이 일도 힘 그 뭐
5: 침수
10: 없는데
5: 피해 주민입니다.
10: 이런 피해까지 입으니까 대구 수성구라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 상황이 있다 하는 게 내가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7: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집계되지 않은 상황. 설상가상으로 이번 주말까지 또 한 차례 많은 비가 예보돼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0: 이른 아침부터 쏟아져 내린 폭우에 전국 곳곳에서는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 강원도 강릉에서는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4명이 크게 다쳤고 정선에서는 산비탈을 따라 토사가 유출돼 한때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버스가 도로 한복판에 넘어져 있고 반대편에는 승용차가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아침 8시쯤 강원 강릉시 사천면의 한 도로에서 25인승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12명이 타고 있었는데 탑승객 4명이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 화물차 한 대가 쓰러져 있고 크레인을 동원해 현장 수습에 나섰습니다. 새벽 4시쯤 서울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남단에서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사고 수습을 위해 4개 차로 중에 2개 차로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비탈면 위에서 토사와 빗물이 콸콸 쏟아져 내려옵니다. 정오쯤 강원 정선군에서는 갑작스러운 폭우에 산에서 도로 위로 토사가 유출됐습니다. 지자체와 소방당국이 한때 도로 일부를 통제하고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난간이 크게 파손돼 있고 커다란 바위들이 도로 위를 덮쳤습니다. 강원 영월군 상동읍의 한 도로에 낙석사고가 발생해 이틀째 도로가 통제됐고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톱을 이용해 도로 위에 쓰러진 나무를 자릅니다. 기습적인 폭우에 대전과 세종에서는 도로 위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만 6건이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과 지자체가 안전조치에 나섰고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저지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0: 이틀 동안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나 토사 유출 등 500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전 10시까지 집계한 피해 상황을 보면 주택이나 도로 침수, 토사 유출과 나무 쓰러짐 등이 540건 집계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6개의 시도, 13개 시군에서 95명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 또다시 야행성 폭우가 예고됐습니다.
1: 이번에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조금 전 비구름이 강해진 대구 경북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호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12: 네, 기상센터입니다.
0: 네, 지금 경북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다고요?
12: 네, 그렇습니다. 내륙 곳곳으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지만 경북 지역에는 다시 강한 비구름이 발달했습니다. 현재 경북 의성과 청송, 안동 그리고 대구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호우주의보도 발효됐는데요. 오늘 밤에는 충청 이남에 야행성 폭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강원과 충청, 경북과 전북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 내일 새벽부터 시간당 최고 50mm 의 호우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도 경북 많은 곳에 150mm 이상, 강원과 충청, 전북에는 120mm 이상으로 많겠는데요. 이렇게 강하고 많은 비에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와 강원 북부, 경북 김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땅이 울리거나 산비탈에서 많은 양의 물이 솟구치는 경우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신고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폭우가 주춤하는 사이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립니다. 내일 아침 충청 이남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대구 32도, 울산은 33도까지 오르겠고 그 밖에 내륙에서도 서울과 대전 30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다음 주 후반까지 장맛비와 무더위가 번갈아가며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0: 오늘 오전 인천 성남동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14시간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아침 일찍 시작된 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은 거죠?
13: 네, 그렇습니다. 8층짜리 쿠팡 물류센터 건물 6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늘 새벽 6시 55분쯤인데요. 연기가 삽시간에 주변으로 번지면서 일대가 온통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3시 15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고 서울과 경기, 충청과 강원에 있는 소방력을 포함해 현재 인력 480명, 장비 160여 대를 동원해 총력 진화에 나섰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낮 12시 25분쯤 대응 2단계로 격상하기도 했습니다.
0: 네, 불이 빨리 꺼져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진화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13: 네, 소방당국은 물류창고 안에 3단으로 쌓여있는 생활용품 등이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인데다 많은 연기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소방대원이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불을 끄던 소방대원 한 명으로 연기를 마셔 고압 산소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에 있던 직원 121명은 모두 스스로 대피해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이 난 6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있었지만 작동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더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6층과 7층에 연소 확대 저지선을 만들고 큰 불을 서둘러서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한층 면적이 만평으로 축구장 15개를 합친 것만큼 큰 데다 짙은 연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 화재 진압 작업은 밤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14: 지금까지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6: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1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7: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9: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2: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강원 내륙과 충청 이남에 시간당 2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한 차례 더 쏟아지겠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에 최대 150mm 이상, 강원 내륙과 충청 호남에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4도를 시작해서 한낮에는 30도까지 오릅니다. 서울 시내에 비교적 한산합니다. 양재대로 가락시장 역 부근 여유 있게 양방향 통과하고 있고요. 송파대로 잠실역 부근으로도 양방향 신호 대기에서만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위로도 정체 구간은 없고요. 영동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사이 3차로 쪽에 사고가 나면서 현재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연이었습니다.

0: 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입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가 실시간으로 퍼지는 시대. 그만큼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도 빠르게 확산되면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요.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플랫폼에도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의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미디어 비평에서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유현재 서강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우리나라에서는 치맥 회동을 하더니 일본에서는 꼬치구이 회동을 가졌습니다. 대표가 어디 가서 뭘 먹는지 하나하나에도 누군가의 치밀한 계산이 있다고 하는데요. CEO 브랜딩의 비밀, 김서 PI 컨설턴트와 함께 분석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1: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 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0: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전화로 만나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유현재입니다.
0: 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플랫폼도 허위 조작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생긴 건데 교수님께서는 이번 개정 전반적으로 잘 만들어졌다고 보세요?
2: 예. 저 뭐 그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 그 이제 가장 뭐 제가 반기는 것은 예전에는 그 플랫폼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뭐 직접적인 책임을 물거나 아니면 그걸 뭐 그 뭐 위법사항이 있으면 뭐 단죄하거나 관리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이 없었잖아요.
0: 네. 근데
2: 아시다시피 지금 뭐 그 인터넷 없으면 못 살고 온라인 없으면 못 살고 플랫폼 없으면 못 살잖아요.
0: 맞아요. 근데
2: 그 플랫폼이 또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또 이제 그 빅테크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전 세계에서 전부 다 이렇게 막 그 돈을 많이 벌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또 많이 쓰기도 하고 뭐 그런데.
0: 네.
2: 그동안은 이제 그 플랫폼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책임성 요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약했다고 보면 이번에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제 들어갔죠. 이제 앞으로
0: 네.
2: 뭐 조금 더 보완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높게 좀 평가하고 있고요. 저 미디어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이제 반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이번에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플랫폼의 책임성이 부여됐다. 이 점을 가장 높이 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행 첫날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 소원이 제기됐다고 하더라고요.
2: 예.
0: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뭘까요?
2: 이게 처음에 이제 그 뭐 입법 취지나 이런 거 이제 밝힐 때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사이버 레카들 있지 않습니까?
0: 네.
2: 그런 이제 그 허위 정보, 조작 정보, 그러니까 허위를 넘어서 이제 조작하잖아요. 그럼 사실 이제 대중은 바쁘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뭐 만들어낸 어떤 그런 정보에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뭐 일부는 어느 정도 허위가 있다라는 것도 또 뭐 알면서도 그냥 계속 퍼뜨리고 또 뭐 유통되고 그러는 와중에 또 누군가는 상처받고 막 그렇잖아요.
0: 네.
2: 인생이 망가지고. 그래서
0: 네.
2: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뭐 예상은 좀 했습니다만 표현의 자유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뭐 헌법 소원도 나오고
0: 네.
2: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이틀만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돼서 그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이나 그 취지나 이런 것들은 저는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 편인데
0: 네.
2: 약간 디테일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올 건가를 좀 생각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정책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 효용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반발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해서 그 뭐 모호성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약간의 모호성을 두는 거는 법의 정신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네.
2: 약간은 디테일로 좀 준비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표현의 자유가 사실은 약간 정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죠.
0: 네.
2: 그래서

0: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하면 무조건 이거는 뭔가 표현의 자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약간 좀 분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입법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훨씬 더 부작용이 많으니까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안정기를 맞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1: 자, 그러면 안정기를 맞기 위해서 자,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EU나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 법은 어떤 점을 좀 보완을 하면 좋다고 보세요?
0: 네, 저는 아까 그 사이버레카 우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뭐 이제 유럽형 DSA도 있고 뭐 이제 그 다른 나라도 있는데 그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네. 그 이제 돈이에요, 돈. 돈인데 우리도 분명히 요번에 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그 돈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 위법 사항이 있을 때는 이게 이제 배상액의 몇 배다, 몇 배다 있는데
1: 네.
0: 우리는 뭔가 10억 한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그 알면서도 뭔가 계속 퍼뜨렸을 때 뭔가 그 다섯 배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1: 네.
0: DSA를 찾아보면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네.
0: 그 빅테크 플랫폼이 뭐 이게 분명히 허위 조작 정보인데 그걸 만약에 방치했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플랫폼이 뭐 그 올린 매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6%를 매기겠다 막 이럽니다. 그러면 사실 뭐 저는 구경도 못 해본 돈이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다, 뭐 5억이다 이러면 일반인들한테도 어마어마하지만 사실 빅테크들이 버는 돈으로 하면 글쎄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약간 과태료처럼 생각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뭔가 버는 돈에 비하면
1: 네.
0: 그러니까 타격감이 조금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 네.
0: 그게 이제 그 높이면 이게 약간 예방 효과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뭔가 이 법의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좀 밝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어떤 그런 플랫폼들은 대부분 그 뭐 본사가 미국에 있거나 캘리포니아에 있거나 이렇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예. 우리가 국내법으로 뭔가를 만든다 그래서 그들이 뭐 굉장히 무서워하고 막 그 이제 국내 사업자처럼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건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최소한 유럽에서 만들어진 DSA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압박은 느낄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한국 땅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런 법이 생겼어. 그럼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디테일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은 말이 나온 김에 만약 이 구글이나 메타, X 같은 해외 플랫폼들이 예. 이런 책임을 지는 것들을 잘 이행하지 않을 시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0: 계속해서 뭐 압박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국내법에 이제 촘촘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가 그런 건데요. 이번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구글이다라고 하면 이제 구글 코리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한국에 뭔가 사업 사무소가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 마케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1: 네.
0: 광고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그 매출과 관련된 분들인데
1: 네.
0: 이번 개정안은 아예 담당자를 지정해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컨텐츠와 관련돼서 만약에 위법 사항이 어떻게 돼서 우리나라 뭐 방미통이가 뭐 문제를 삼는다라든가 아니면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났다라든가 아니면 누가 피해를 입어서 이러이러한 신고 사항이 있다라든가 그러면 반드시 그걸 관리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관리를 안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법들은 또 이제 파생이 되겠죠.
1: 네.
0: 우리가 만든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땐 이러이러한 뭐 과징금이 뭐 생길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아주 긍정적인 의미에서 뭔가 진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다라는 건데
1: 네.
0: 현실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미국의 그 국내법에 통신품위법이라고 있어요. 그 통신품위법은 뭐냐면 그 미국 플랫폼, 그러니까 빅테크죠. 그들이
1: 네.
0: 뭐랄까 유통시키는 그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 책임성에 대해서 약간은 면제해 주는 듯한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1: 네.
0: 국내법에. 그러니까 그거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정치인들이 좀 민감하기도 하고 정부 관계자들이 민감하긴 하겠습니다만 약간 통상 문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디어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차라리 그렇게 화두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1: 네.
0: 한국 정부의 의도를 밝혀주는 거죠. 우리는 요거까지는 못 봐주겠다. 요로요로한 거는 너무 부작용이 많아서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라는 메시지를 던지면 뭐 진실은 중간쯤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뭐랄까 그 좀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로 간의 넛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출발, 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저는 환영하는 위치입니다.
1: 네.

0: 그다음에 앞으로 오늘도 뭐 그런 기사가 났던데 이제 그 정치권에서도 계속 이제 갑론을박하면서 서로를 뭔가 이제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1: 네.
0: 이게 사실 뭐 꼭 성악서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 자체가 뭔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는데 근데 가뜩이나 이런데 이번에 법이 통과가 되면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공격을 하면 또 상대는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네.
0: 이런 부작용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디테일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1: 이런
0: 갈등들이 쌓여서 나중에 조금 안정기로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과도하게 뭔가 정치인끼리 공격하면 안 되고 이러이러한 사례는 우리 법의 정신에 뭔가 그 위배되며 이러이러한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뭔가 그런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한다든가
1: 네.
0: 그 누가 누구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근거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걸 문제 제기해 근데 그거를 일주일에 5번씩 6번씩 해 그러고 한 달이 지나니까 뭐 네. 500번을 해 이거는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보고서로 나오면 나중에 뭔가 정착되는 데 있어서
1: 네.
0: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그냥 제 바람은 어떤 분이든 정치인들도 본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인들 얘기하라고 이걸 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거 국민들한테 조금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반 국민들이 너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뭔가 이런 법안이 만들어진 거라고 하면 그 본인들 얘기만 해서 본인들한테 자꾸만 그러지 말고 다른 일들도 뭔가 벌어지는 사안에 대해서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게 제 희망입니다.
1: 네, 정치권에서는 입틀막법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 연일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말씀처럼 일반인들도 참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가짜뉴스로 인해서.
0: 예.
1: 자, 그러면 이 법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반인들도 SNS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올리면은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0: 요번에 이제 요거 보고 그 약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DSA, 유럽행 DSA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레퍼런스를 삼았구나. 그 참고를 하셨구나라는 어떤 그런 고민의 흔적들이 보였는데 거기에
1: 네.
0: 이제 기본적으로 그 방금 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이,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뭔가를 올리고 그 다음에 조금 폐쇄성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커뮤니티에 올렸을 때를
1: 네.
0: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1: 아.
0: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대상은
1: 네.
0: 우리가 아까 빅테크 얘기했지 않습니까? 빅테크들 기본적으로 플랫폼들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인데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1: 어.
0: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유튜브로 얘기를 하자면 실버 버튼 있지 않습니까? 그럼
1: 네.
0: 그게 상징적인데 10만 명이잖아요.
1: 그럼
0: 그 정도 수준에 올랐을 때는 책임을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1: 어.
0: 그리고 뭐 한 달 평균으로 하면은 뭐 10만 회 정도 뭐 조회수가 올라갔다. 그럼 이거 누군가 굉장히 많이 본다라는 얘기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개인의 차원을 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직업적으로 뭔가 그 수익을 올릴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일탈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러니까 허위 저작 정보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게 위법이 나타난 위법 사항이 분명히 그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할 땐 뭐 10억을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거니까 이 완전 뭐 그냥 진짜 일반인인데 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저도 그런 기사 봤습니다만 아 이제 말할 때는 뭐 이게 안전한가를 살펴서 막 이런 이 과도하게 이렇게 막 걱정하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사실 그 조금 그 정치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일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뭔가 조금 이게 과장해서 말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1: 네, 그러니까 모든 이용자가 대상은 아니고
0: 예.
1: 뭐 구독자 10만 명 이상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개성의 이용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0: 맞습니다. 예.
1: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이 벌써 이 법의 허점을 분석한 사람들도 보이더라고요. 모모라고 주장한다.
0: 예.
1: 모모가 논란이다처럼 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편법 이야기도 돌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0: 저도 그 기사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모모라고 얘기하지 말고 지금 제가 인터뷰할 때도 그렇습니다. 모모라고 단정형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모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라든가
1: 네.
0: 그걸 한 5번 꼬아서 얘기하면 괜찮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게 결국은 마지막 이게 이제 허위 저작 정보다 아니다 이거 판단하는 건 법원이에요.
1: 법원이요?
0: 근데 법원에서 판단할 때 그 우리 한국어가 고맥락이잖아요. 고맥락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도가 뭔지 실체가 뭔지를 판단하고
1: 네.
0: 정황을 다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그 단어가 뭐가 하나가 이렇게 5번 꼬았고 6번 꼬았을 때 단정하게 안 썼기 때문에 단죄하지 않겠어. 이거는

0: 이게 법원에서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다. 물론 이제 그 1차적인 어떤 그런 그 콘텐츠의 허위 조작 이런 것들을 약간 판단해야 되는 곳이 이제 그 플랫폼이잖아요. 요번에 그 개정안에 보면 1차적으로는 뭐 네이버가 됐든 카카오가 됐든 그 플랫폼이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뭔가 AI를 돌리면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뭐랄까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요거는 요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전 개인적으로는 넌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뭐뭐라고 주장한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식의 방법으로는 법망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2: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1: 마이티엔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하셨나요?
3: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방송하는 이동형의 뉴스 전면 승부를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7월 9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1: 네.
3: 지난 2018년부터 22년까지 뉴스 정면 승부를 진행했던 이동형 작가가 지난 7월 6일 4년여 만에 다시 진행자로 복귀했습니다. 이에 프로그램명을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로 포기하기도 하는데요. 진행자 교체 후 프로그램의 유튜브 라이브 채널 실시간 접속자 수나 조회수, 구독자 증가 추세 등의 지표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1: 네, 지표들이 좋아졌다고 하니 참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어떤 부분들이 청취자 유입에 도움이 됐을까요?
3: 이동형 작가는 코어 지지층이 많은 대형 스피커 중 한 명인데요. 진행자도 이달까지 구독자 100만 명 돌파하겠다와 같은 발언을 거침없이 하듯이 본인도 어느 정도 청취율을 예측하고 자신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3: 그래서 오늘 모니터링에서는 이제 막 시작한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가 가져온 변화를 중심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흥미로웠던 점은 기존 패널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진행자가 바뀐 후 코너명에 조금씩 변화를 주기는 했지만 패널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이 경우 패널들이 겹자취하던 태도나 발언도 크게 변화가 없는 게 보통인데요.
1: 네.
3: 그런데 대표적인 보수 패널인 서종욱 변호사의 태도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서종욱 변호사에 대해 좋은 모니터링을 남긴 적이 없었는데요.
1: 네.
3: 패널이니까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른 해석은 자유입니다만 그 발언이 너무 극단적이거나 직관적으로 그렇다와 같이 비논리적인 근거를 드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1: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진행자가 이동형 씨로 바뀌면서 좀 변화가 생겼다라는 말씀이신가요?
3: 일단 이동형 작가의 진행에서는 아직 그런 발언은 나오지 않았고요. 오히려 지난 10일 정치 한상에서 서종욱 변호사는 정치가 생물이듯 평론도 생물이다라며 자신의 뉘앙스가 변한 이유를 설명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1: 네.
3: 재밌는 것은 이렇게 서정욱 변호사가 뉘앙스를 달리하자 그동안 부정적 의견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던 청취자 댓글 역시 재밌다며 호감도가 높아졌습니다.
1: 네.
3: 제작진도 방송 중에 서정욱 변호사에게 프로그램 유튜브 채널 홍보 멘트를 해달라고 할 정도로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진행자의 존재감이 있습니다. 청취자 반응을 보면 진행자가 바뀌니 패널들이 말을 잘 듣는다, 진행자를 존중하고 말도 조심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많았고요. 심지어 패널들이 착해졌다, 정상이 됐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1: 네.
3: 진행자에 따라 패널이나 방송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은 저 역시 임시 진행자가 왔을 때 기존 패널들이 좀 막말하며 감정이 격화되더라나 젊은 출연자에게만 진행자가 유독 무시하는 발언을 하더라는 모니터링을 남긴 적이 있기에 공감이 됩니다.
1: 네, 패널과 진행자 케미가 좋아졌다니 다행인데요. 반면에 조금 걸리는 부분은 없었을까요?
3: 다만 현재 청취자가 장점으로 꼽는 출연자 말을 자르지 않고 다 들어줘서 듣기 편하다와 같은 진행 방식에 묻혀 지적할 것을 놓치고 넘어갈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겠습니다. 지난 9일 이슈 인터뷰에 출연한 이정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앞에 세력들을 싹 갈고 18년을 해요. 그런데 또 다음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을 몰아내고

0: 김영삼 대통령까지가 그렇게 했어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1: 네.
0: 정치의 쇄신적인 판가리가 필요하다며 지금의 캠프 정치를 경계하는 의도로 한 발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정현 전 의원이 판가리가 잘 된 예로 든 시기 대부분에 장기 집권과 군사정권 시절이 포함된다는 건데요.
1: 네.
0: 군사 독재 기간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리는 부분은 진행자가 지적했어야 했습니다.
1: 예.
0: 또한 지난 12일 정면 토론에서 정민철 더불어민주당 정책부의장이 민주당이 2030 유권자를 잃었다며 대다수의 아이들이 학교 가서 민주당, 이재명 정부 지지한다고 하면 왕따당하고 따돌림당한다는 제보들이 정말 많이 온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발언에서 언급한 학교 가는 아이들은 유권자가 아닌 10대에 해당할 테고요. 현 정부 지지하며 왕따 이런 발언은 사실관계를 굳이 따질 필요도 없는 비약인데요. 이 부분도 진행자가 아무 말 없이 넘어간 점이 의아했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짚어주실 부분은요?
0: 그리고 아직은 진행자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처럼 진행하는 것에 익숙해 코너를 제대로 끝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1: 네.
0: 제가 시간을 착각해서 3분도 남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끝내라고 하네요라든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듣겠습니다 하고 게스트나 패널의 인사조차 듣지 못하고 마무리하는 것은 공영방송 진행자로서 줄여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은 뉴스 정면 승부 이동영 작가의 진행으로 개편이 됐죠. 여기에 대한 모니터 평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지금까지 옴부즈맨 김승민 평가원이었습니다.
2: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1: 모든 미디어는 결국 소통을 위해서 존재하죠. SNS, 너튜브 등 다양해진 소통의 창구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어필해야 할까요? 소통의 비법들에 대해서 김섭 PI 컨설턴트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5월 말에 나오시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나요?
3: 네, 맞습니다.
1: 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복습하는 시간을 짧게 가져볼게요. PI라는 단어 낯선 분들 계실 겁니다.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의 줄임말인데요. 정치인이나 회사 대표 등의 정체성을 시각적 그리고 언어적인 부분에 담아내는 그런 작업을 뜻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설명을 했을까요?
3: 네,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정체성 확립 작업이 가장 저희가 공을 들이는 작업입니다.
1: 정체성 확립 작업. 자, 지난번에 사실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다가 지방선거부터 시작해서 뭐 오바마, 트럼프 이야기까지 넘어갔는데 그래서 그때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PI 컨설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을 못 들었는데 실제 업무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3: 네, 뭐 실제로 고객들의 사례를 뭐 직접 언급하기는 약간 뭐 실례가 될 수 있어서 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좀 더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뭐 가정을 해볼게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1: 네.
3: 물론 언변이라는 게 타고났으면 좋은 능력이고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변이 뛰어나지 않아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요즘 유권자들은 후보의 이렇게 화려한 말재주보다 그 사람만의 진정성 있는 정체성에 더 주목하거든요.
1: 맞아요.
3: 바이오로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진정성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전에는 카메라 앞에서만 겸손한 척하거나 또 서민인 척하는 게 좀 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노출되는 미디어의 영역이 무한대로 이렇게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말로만 하는 가식은 뭐 그야말로 유권자들이 금방 알아채게 되죠.
1: 한마디로 무슨 척 하는 거를 다 잡아낸다라는 거죠.
3: 네, 맞습니다. 네,
1: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에 요즘 유권자들은 감동을 하고 또 호감을 갖는 것 같은데 요즘 유권자들이 또 정말 날카롭지 않습니까?
3: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이 일꾼형 후보라면은 억지로 뭐 달변가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말보다 뭐 일로 증명하는 사람 그리고 조용히 끝까지 해결하는 사람으로 정체성을 선명하게 잡는 게 훨씬 후보에게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0: 이미지를 진정성 있게 그리고 단순한 메시지로 반복 노출을 계속하는 게 핵심인데요. 일하는 정체성이 강력한 분이라면 뭐 태블릿 PC나 뭐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주민들 민원을 일일이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희들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음 방문 때 지난번에 말씀하신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라고 후보가 먼저 말할 수 있다면 뭐 말재주보다 훨씬 더 강한 신뢰를 유권자들에게 줄수 있게 되겠죠. 또 같은 시장, 또 같은 골목을 반복해서 찾아가는 유권자들도 선거 때만 반짝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이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체성을 이미지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PI는 후보를 멋있게 포장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사실. 후보가 가진 실제 정체성을 찾아서 대중이 단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을 저희가 일관되게 설계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창한 말보다 또잘 설계된 진정성 있는 PR 전략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뭔가를 새롭게 지어내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제 정체성을 찾아서 이를 일관되게 좀 보여주는 작업. 이렇게 일하면 될것 같은데 지금은 정치인의 선거운동을 예시로 들어주셨잖아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파트 부녀회장이나 학생회장, 상인회 회장 등 선거에 나갈 분들이 있을 거예요.
0: 네.
1: 이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을 하나 전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0: 사실 뭐 간단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뭐 생각보다 의외로 스스로를 잘 돌아본 적이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내 안에 많은 긍정적인 소재들을 찾는 게 먼저입니다. 그 소재를 찾으려면 이게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요. 마인드맵 작성을 해보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1: 마인드맵이요.
0: 네. 그 마인드맵이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선행하고 긍정적인 자기만의 소재를 찾았다면은 그 이후에는 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녀회장 선거라면은 민원은 칼같이, 답답함에는 사이다처럼 해줄 해결사 뭐 김섭입니다.
1: 너무 좋은데요?
0: 네, 요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소통하겠다,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는 말보다 훨씬 더 임팩트 있고 명료해서 사람들의 머리에 오래 남게 됩니다. 대신에 사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 한마디로 나를 진정성을 담아 설명할 수 있다면 완벽한 일상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여러분도 되실 수 있습니다.
1: 나를 좀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찾아내는 게 관건이겠고 가장 좀 어려운 작업일 것 같아요.
0: 네, 그게 가장 뭐 기본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1: 최근에 PI 관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두개 나왔더라고요.
0: 네.
1: 하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과거 미담이 재조명된 이야기고 또 다른 하나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 때 장녀 매디슨 황의 역할에 관한 기사인데, 자, PI 전문가 관점에서 이두 사례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0: 네, 저도 이번 기사를 보고 굉장히 흥미롭게 기사를 봤는데요. 두 사례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PI의 핵심을 좀잘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재용 회장 사례는요,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한 경우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삼성 본사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청소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이 회장이 모든 일정을 미루고 수행원이나 화환 없이 홀로 빈소를 찾았고요. 사비로 장례비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PI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거는 이재용 회장이 직접 뭐 저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입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한 장면으로 뭐 저희 속담에 백마디 말보다 훨씬 강하게 이 사람을 기억하는 리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까지 챙기는 리더라는 인상을 좀 자연스럽게 연출해낸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의 진정성을 증명한 좋은 사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 온라인 기사를 보니까 그 댓글들을 쭉 봤거든요. 재벌의 품격이다. 스스로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따뜻한 재벌은 처음이다. 이런 댓글들이 주로 이루고 있더라고요.
0: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좀 참고해야 할 중요한 PR 전략이 있다고 보는데요.
1: 뭔가요?
0: 네, 많은 리더들이 사실 자신의 장점을 뭐 미디어에 나와서 좀 노출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는

0: 뻔한 얘기긴 하지만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들 하잖아요.
1: 너무 많이 들었어요.
0: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진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1: 네.
0: 근데 사람들은 사실 그런 형용사보다 어떤 그 사람의 현장의 장면 이런 것들을 좀 더 훨씬 오래 기억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정말 사람을 중시하고 챙기는 리더라면은 사람을 기억하고 챙기는 장면이 좀 쌓여야 되겠죠. 그래서 현장형 정치인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선거철에 시장을 한번 방문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1: 네.
0: 다시 찾아가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주차 문제 한번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라고 말하는 그런 정치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PR 전략에서 정체성 그리고 그런 증거들 이런 반복되는 것들이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 네.
0: 그래서 먼저 나는 어떤 리더인가를 정하고 그 정체성을 증명하는 실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반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긍정의 효과를 내는 PR 전략은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대중이 먼저 저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라는 뭐 조언을 좀 드립니다.
1: 자, 그럼 이제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젠슨 황 CEO가 최근에 우리나라 홍대 입구에서 그 치맥 회독을 했잖아요.
0: 네.
1: 일본에서는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꼬치구이 회동을 했더라고요. 매디슨 황 수석 이사가 사실상 뭐 그림자 의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는지요?
0: 네, 저는 이 사례가 PI 전략에서 조금 뭐랄까요? PI가 좀 오래 지속됐던 뭐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좀 잘 쓰였던 한마디로 시스템이 잘 작동했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젠슨 황을 떠올려 보면은 뭐 저희가 요즘에 잘 알듯이 세계 최고의 기술 뭐 회사를 이끄는 CEO지만
1: 네.
0: 뭐 저희가 노출되는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자유롭고 또 대중문화에도 열려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기사를 저희가 보면은 매디슨 황 수석 이사는 단순히 가족으로 동행한 것이 아니라 일정 조율과 현장 지원 그리고 젠슨 황의 소통까지 맡았고요. 과거 깐부치킨 회동의 콘셉트과 장소 선정에 관여한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0: 이번에는 형님 저요라는 이름의 고깃집이 선택됐는데 식당 이름 자체의 뭐랄까요? 상징성과 화제성까지 고려됐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또 취재진에게는 직접 2차는 치킨집으로 간다라고 알려주는 등 이 딱딱한 의전보다는 친근한 방식으로 언론과 소통했다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1: 네.
0: 그래서 PI 관점에서는 이런 점이 제일 흥미롭습니다. 젠슨 황에게 없던 새로운 캐릭터를 뭐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요. 원래 가지고 있던 세계 최고의 기술 리더이지만 권위적이지 않고 유쾌하고 또 대중과 쉽게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장소와 장면을 선택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젠슨 황 CEO가 또 야구장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 잡히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계산된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젠슨 황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기술 초고도 기업의 리더 이런 이미지도 있지만 소탈하고 대중과 융합하고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는 리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 그 춤추는 장면이 방금 말씀하신 그 이미지가 다 그 장면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리더 혼자만 사실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과 조직까지 같은 메시지를 이해하고 함께 움직였을 때 비로소 효과를 보고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주목한 부분이었는데요. PI가 정말 강해지려면은 리더 혼자만 본인의 캐릭터를 이해하고 표출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참모나 뭐 홍보팀, 콘텐츠 팀까지 우리 리더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에 대한 대답이 모두 다 같아야 돼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친근한 리더라는 PI를 갖고 접근했는데 뭐 의전은 너무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보도자료도 너무 딱딱하고 그리고 뭐 SNS는 또 전혀 다른 캐릭터라면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라는 약간 정체성의 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PI는 단순히 기업 홍보팀이 사진을 찍고 보도자료를 내는 게 아니라 리더의 정체성이 모든 대외 접점에 있는 사람들, 직원들 이런 분들이 같은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성취의 언어 저자이자 PI 컨설턴트 김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런치백의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초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에는 강한 호우가, 남부에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충청, 전북, 강원 남부 지역에 최대 120mm, 영남에는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새벽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의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4도, 청주 25도로 보이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차량은 적은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양화대교와 성산대교 사이 4차로에 사고 발생했고요. 올림픽대로 따라서 하남이나 공항 쪽 모두 대체로는 여유가 있는데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 위에서 속도가 내려갑니다. 영동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가는 길 3차로에 사고 있어서 이 부근으로 주의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 곳곳으로 빗길입니다. 빗길 안전 운행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이제 시구간 포함해서도 차량 자체가 적은 모습이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쪽으로 여주 부근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령이나 강릉, 여주 일대로는 빗길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3: 밤부터 새벽 사이에 또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새벽 사이 강원과 충청,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녁 7시 20분 경북 의성군과 대구 군위군에, 7시 45분에는 경북 청송군과 안동시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대구, 경북 지역에 최대 150mm 이상이 내릴 전망입니다. 대전 충북과 강원 내륙에도 최대 120mm 이상, 경남 서부 내륙에 80mm 이상이 예보되는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이 오늘 밤 장맛비 영향권에 놓이겠습니다. 가장 강한 비가 예상되는 시간은 내일 이른 새벽 시간입니다. 강원과 호남에는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에, 대전과 충청에는 0시부터 아침 9시까지, 경북은 새벽 3시부터 9시까지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부터 잠시 잦아들겠지만 장마는 끝나지 않고 다음 주에도 비가 그쳤다가 내리길 반복하겠습니다. 밤사이에 수도권에 극심한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대응 2단계를 가동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 흙탕물이 들어차 나무 합판만 떠다닙니다. 저수지처럼 변한 주차장에는 버스 하부까지 물이 아슬아슬하게 차올랐습니다. 간밤 수도권의 퍼부은 비로 인천의 버스 차고지가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경기 김포에서도 공장이 침수돼 소방당국이 양수기로 배수 작업에 나서는 등 곳곳에서 침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밤사이 수도권에 쏟아진 비는 그야말로 물폭탄이었습니다. 서울엔 은평구에 130mm 넘는 비가 쏟아졌고 경기 김포에 최대 148mm, 인천 서해구에도 120mm 이상 맹렬한 폭우가 기록됐습니다. 은평구와 강서구에는 올해 서울에선 처음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될 정도였습니다. 올해 신설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100mm 이상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 85mm와 15분 누적 강수량 25mm가 동시에 관측됐을 때 보냅니다. 두 자치구에 더해 마포구까지 세 곳에는 시간당 50mm 이상,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일 때 내려지는 침수 경보도 발령됐고, 은평구, 도봉구엔 각각 산사태 주의보와 산사태 예비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풍수의 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하고 중대본 2단계 비상근무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3: 밤새 수도권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경기 양주시 단독주택 옹벽이 무너져 60대 주민이 다쳤습니다.
4: 새벽부터 5시간 동안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도로가 통제돼 시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6: 무너진 벽에 파란 방수포가 덮였고 그 위로는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경기 양주시에 있는 단독주택 옹벽이 밤새 계속된 비를 버티지 못하고 새벽에 무너진 겁니다. 옹벽 아래 놓여있던 컨테이너는 붕괴 충격으로 2m쯤 밀렸고 지금은 통행을 위해 한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주민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 2명이 대피했습니다.
7: 그 시간에 비가 많이 왔어요.
8: 사고 목격자입니다.
7: 과정에서 갑자기 뭐가냐 웅쾅 하는 거예요.
6: 양주시는 사고 직후 긴급 조치를 마쳤다면서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된 비에 서울 곳곳에서는 도로 통제도 이어졌습니다. 산책로가 잠길 정도로 중랑천 수위가 오르면서 동부 간선도로는 새벽부터 5시간 동안 양방향 통제됐고 내부순환로 사근나들목과 마장나들목 사이 구간도 한때 통제됐습니다. 성동구 가람길, 불광천길, 금포로 등 하천과 가까운 도로 곳곳에서도 차량 통제가 이뤄졌는데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뒤에야 해제됐습니다. 폭우로 한강 수위가 오르면서 잠수교 보행자 출입도 한때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3: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경기 고양시 화전동 일대 16세대가 침수됐습니다.
4: 반나절 만에 물은 빼냈지만 1년 만에 또 반복된 침수 피해에 주민들 걱정이 큽니다. 배민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9: 이른 새벽 거센 빗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로가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미처 치우지 못한 세간사리가 둥둥 떠다닙니다.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경기 고양시 화전동에 있는 마을이 침수된 겁니다.
10: 도로와 인접한 주택으로 들어가는 골목길도 물이 가득합니다. 성인 남성 종아리 높이까지 물이 들어찼고 집 안쪽으로도 넘쳤습니다.
9: 장판과 벽지는 물론 냉장고, 밥솥 같은 가전제품도 물에 잠겨 못 쓰게 됐습니다. 10여 세대에 걸쳐 주민 20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당혹스러움을 나타냈습니다.
11: 수시간에 물이 차더라고요. 그럼 작년에도 저희 집안에요.
12: 마을 주민입니다.
11: 그래갖고 다 갖다 버리고 작년에도 뭐 그냥 가전제품 뭐 다 갖다 버리고 다시 사다 놨는데.
9: 연신 배수 작업을 벌인 끝에 반나절 만에 물은 모두 빼냈지만 피해를 복구하는 길은 막막합니다.
13: 신난하죠. 또 뭐 이게 금방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장판 다 걷어내고 바닥 말려야 되고 이제 볼락해서 말려야 되고.
9: 미처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비 소식이 예고되며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11: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불안해서.
12: 마을 주민입니다.
11: 어떻게 물은 소리 없이 들어오잖아요.
9: 한밤중 수도권을 강타한 장대비는 가장 취약한 곳에 또다시 수마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4: 이틀 동안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나 토사 유출 등 5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전 10시까지 집계한 피해 상황을 보면 주택이나 도로 침수, 토사 유출과 나무 쓰러짐 등이 54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6개 시도, 13개 시군에서 95명이 침수 우려 등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3: 기록적인 폭우로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곳곳에서 고립되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4: 불어난 물에 계곡에서 발이 묶여 있거나 다리가 잠겨 캠핑장 안에서 물이 빠지길 기다린 이용객도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빠르게 흐르는 물살 위에 로프가 설치돼 있고 구명 조끼를 입은 주민이 아찔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한 시간이나 고립돼 있었지만 힘을 합친 소방관들 덕분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강원 지역에 밤새 많은 비가 내렸고 계곡물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겁니다. 경기도 포천에선 캠핑장 외부로 연결되는 다리가 완전히 잠겨 가족과 함께 몇 시간씩 물이 빠지길 기다린 이용객도 있습니다.
15: 숙박이 만석인데 다들 못 나가고 있는데 비는 지금 이용객입니다. 거의 그쳤는데 물이 범람해서 다리가 이제 낮아요 되게. 그래서 못 나가고 있어요. 물이 좀 빠져요.
14: 경기 연천군 임진강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필승교 수위는 기준을 넘기면서 야영객과 인근 주민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스에서 폭우가 내릴 거란 예보를 들었다면 가급적 물가 캠핑은 삼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16: 내 지역뿐만 아니라 내 지역의
12: 이영주 경일대 소방단지학과 교수입니다.
16: 상류 지역에 비가 얼만큼 많이 오냐에 따라서 기상 정보들을 정확하게 잘 확인하시고요.
14: 특히 시간 단위로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불가피하게 캠핑을 간다면 주변의 안전한 대피소 위치부터 확인하라고 강조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3: 대구 경북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4: 특히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는 기상청이 올해 도입한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처음 발송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피해 현장을 오세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7: 밤사이 1시간 만에 90mm에 가까운 비폭탄이 쏟아진 대구 수성구.

0: 오 지산동. 날이 밝자 피해 현장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땅을 파서 도로보다 낮게 만든 원룸 건물 주차장은 여지없이 물에 잠겼습니다. 침수된 차량은 아직 수습도 안 됐습니다.
1: 어디에 외출하고 오니까 여기 물이 한강이에요.
2: 대구 지산동 침수 피해
1: 그래서 배수구를 확인하니까 낙엽으로 배수가 다 막혀 있었어요. 산에서 내려오면서 낙엽이 다 속에 내려온 거예요.
0: 밀려든 빗물에 배수구가 역류하면서 1층 상가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가게 바닥에 놓인 고가의 가전제품은 모두 망가졌습니다. 겨우 수습에 나서보지만 생계가 걱정입니다.
3: 오늘 예약 손님들 일단 다 취소했고요. 가전들 물에 다
2: 침수 피해
3: 잠겨 있어서
2: 주민입니다.
3: 전기로 연결하는 것들 조명 켜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전동베드도 지금 작동이 안 되고요.
0: 이번 대구 지역에 내린 폭우로 기상청이 올해 도입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까지 처음 발송됐습니다. 예보를 웃돈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23년 만에 최악의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4: 이 개딸이 일도 힘 그 뭐가 없는데
2: 침수 피해
4: 이런
2: 주민입니다.
4: 피해까지 입으니까 대구 수성구라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 상황이 있다 하는 게 내가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0: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집계되지 않은 상황. 설상가상으로 이번 주말까지 또한 차례 많은 비가 예보돼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5: 수도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하천에 살던 물고기가 도로로 넘어오는 등 도심 곳곳에 물이 들어찼습니다.
6: 아찔한 상황을 겪은 시민들의 호우 제보 영상을 권민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7: 성난 물살이 모든 걸 집어삼킬 듯 휘몰아칩니다. 나무도 운동기구도 머리만 겨우 내밀고 있습니다. 폭우 탓에 서울 월계동 우이천은 교량 밑까지 아슬아슬 차올랐습니다. 제보자는 산책로 밑으로 잔잔히 흐르던 개천이 급격히 불어나 흘러넘치지 않을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흙탕물 범벅인 아스팔트 바닥에 팔뚝만한 물고기가 드러누워 있습니다. 잡으려 하자 신경질적으로 몸통을 흔들어 빠져나갑니다. 서울 북가좌동 불광천이 범람하면서 바로 옆 등산 지하차도로 월남한 겁니다. 물고기는 지자체 공무원 도움을 받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주차장 진출입로엔 달갑지 않은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빗물이 한꺼번에 들이치면서 내리막길 경사로가 물그릇이 된 겁니다. 여행객들은 차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을까 마음 졸이며 거북이 운행을 했습니다. 새벽 시간 집중된 호우로 파주시 교화동 도로는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세찬 물보라를 일으켜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귀가하던 시민은 다급히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5: 이른 아침부터 쏟아져 내린 폭우에 전국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6: 강원도 강릉에서는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4명이 크게 다쳤고, 정선에서는 산비탈을 따라 토사가 유출돼 한때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버스가 도로 한복판에 넘어져 있고 반대편에는 승용차가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아침 8시쯤 강원 강릉시 사천면의 한 도로에서 25인승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12명이 타고 있었는데 탑승객 4명이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 화물차 한 대가 쓰러져 있고 크레인을 동원해 현장 수습에 나섰습니다. 새벽 4시쯤 서울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남단에서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사고 수습을 위해 4개 차로 중에 2개 차로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비탈면 위에서 토사와 빗물이 콸콸 쏟아져 내려옵니다. 정오쯤 강원 정선군에서는 갑작스러운 폭우에 산에서 도로 위로 토사가 유출됐습니다. 지자체와 소방당국이 한때 도로 일부를 통제하고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난간이 크게 파손돼 있고 커다란 바위들이 도로 위를 덮쳤습니다. 강원 영월군 상동읍의 한 도로에 낙석사고가 발생해 이틀째 도로가 통제됐고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톱을 이용해 도로 위에 쓰러진 나무를 자릅니다. 기습적인 폭우에 대전과

0: 세종에서는 도로 위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만 6건이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과 지자체가 안전조치에 나섰고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저지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4: 어떤 라디오를 자주 듣는지 조사하는 게 뭐지?
5: 라디오 청취율 조사.
4: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몇 번?
5: 02.
4: 요즘 제일 핫한 라디오?
5: YTN 라디오.
4: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자주 듣는 라디오 뭐라고 해야 되지?
5: YTN 라디오.
3: 7월 7일부터 20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됩니다.
6: 이번에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우리 둘이 하니까 너무 사건 X파일 같지 않아?
6: 아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보라니까.
4: 어떻게 다르게?
6: 아이 그래도 다르게 해야지.
7: 라디오는 YTN 라디오 잘 부탁드립니다.
3: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8: YTN is FM.
9: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강원 남부와 충청, 전북과 경북을 중심으로는 호우 예비특보도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내일도 습도 높은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제주와 남부지방의 체감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전남 남해안과 경남, 제주 지역은 열대야주의보 또한 발효 중입니다. 장맛비는 다음 주에도 계속될 전망이고 내일 저녁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영동대교 다리 위에서는 사고 처리가 다 끝이 났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청담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5차로 쪽에 또 방금 사고가 났습니다. 9시 7분경에 난 사고로 청담대교에서 영동대교 쪽 진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살피셔야겠고요. 그리고는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차량이 많습니다. 현재 강변북도 일산 쪽으로 계속 양화대교와 성산대교 사이 4차로에 사고 처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처리 전인 상황이라 조심히 통과하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채워지는 시간. YTN 라디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7월 18일 토요일 밤이에요.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는 뉴스 앤 뮤직 가족분들 위해서 청취율 조사 이벤트 계속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첫 곡 듣고 와서 소개해 드릴게요.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 첫 곡은 보스턴이 부릅니다. 어맨더.

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FM 94.5MHz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보스턴의 어맨더 듣고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뉴스 앤 뮤직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 오후 9시 20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전달된 호우 돌풍 대비 국민행동 요령 관련 자연재난 안내방송 내용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재난지역은 전국이고요. 오늘 지역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호우시에는 되도록 야외 활동을 삼가고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캠핑장과 계곡, 강, 하천변 등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곳은 접근하지 마셔야겠습니다. 산비탈과 축대, 옹벽, 담장 등 산사태나 붕괴 우려 지역도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전해드렸는데 모두 주의하셔서 오늘 밤 사이에 비가 내리는 지역은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청취율 조사 한창 진행 중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조사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혹시 이 기간 동안에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가 있다면 차단하지 마시고요. 청취율 조사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 즐겨 들으시는지 질문을 받게 되신다면 저희 YTN 라디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주말 휴일 매시 20분에 시작하는 뉴스 앤 뮤직 재밌게 잘 듣고 있다라고 답해 주시면 저희가 프로그램 제작하고 진행하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이 방송은 밤 9시 뉴스 앤 뮤직이에요. 자, 그리고 늘 애청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 담아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지금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뉴스 앤 뮤직 듣고 계신지 청취 인증 문자 보내주시거나 또 저희 응원해 주시는 문자도 환영합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는데요. 오늘 바로 가는 건 아니고 저희 조사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에 일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무료로 함께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릴게요. 방송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서 또 많은 애청자 가족분들이 인사 전해주셨습니다. 9620번님, 휴일인데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전해주셨어요. 어제부터 사흘 연속 연휴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까지 쉬는 날이 이어지지만 역시나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뭐 여행지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댁에서 편하게 쉬시면서 아니면 각자 일터에서 저희 94.5MHz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도 밤 늦게까지 자정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노래와 실시간 뉴스로 채워볼게요. 자,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랜디 크로포드가 불러요. 알마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리아나 그란데 문나이트까지 만나고 오겠습니다.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국이 7일째 이란을 공습하며 철도와 교량 등 민간시설로 공격 범위를 확대한 가운데 이란도 주변국의 민간 기반시설 등을 공격하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정부는 이란이 이틀 연속으로 발전시설과 담수화 시설을 공격해 일부 발전설비 가동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 국제공항도 미사일과 드론 공격 위협 때문에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 바레인과 요르단, 카타르 등도 방공망을 가동해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 게시물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의 이용료로 월 최대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5천만 원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창구인 트루스 소셜을 운영하는 회사가 다음 달부터 기업을 상대로 판매하는 트루스 API라는 상품의 사용료로 이 같은 액수가 제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루스 API는 일반인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이 공개되기 전 유료 사용자에게 1000분의 1초 단위로 먼저 내용을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면 화성 휴게소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차량이 전기차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앤뮤직 익숙한 가요 그리고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9시 36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015B의 슬픈 인연 이어서 토이가 부릅니다. 너의 바다에 머무네.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캡틴 손흥민 선수가 소속팀 LAFC에서 시즌 마수거리골을 신고하며 반등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주 카슨의 디그니티 헬스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사커 정규 시즌 LA 갤럭시와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12분 쐐기골을 터뜨리며 소속팀의 3-0 완승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날 득점은 이번 2026 시즌 손흥민 선수의 리그 첫 골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소속으로 현재 부상자 명단에 올라 마이너리그에서 재활 중인 김하성 선수가 트리플 A로 승격됐습니다. 애틀랜타 산하 트리플 A 구단인 귀넷 스트라이퍼스 측은 김하성 선수가 오늘부터 재활 경기를 치른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귀넷 구단은 미국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산하 트리플 A팀인 톨리도 머드헨스와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대기질 악화로 수년돼 내일 더블헤더를 벌일 예정입니다. 남자 프로골프 김시우 선수가 남자 골프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디오픈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타수를 줄이며 공동 5위로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김시우 선수는 오늘 잉글랜드 사우스포트의 로열 버크데일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6개를 잡아내고 보기 3개를 엮어 3언더파 67타를 쳤습니다. 전날 1라운드에서 2언더파로 공동 13위였던 김시우 선수는 중간 합계 5언더파 135타를 적어내 공동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5690번님, 서울에도 비가 오나요? 원주는 아침부터 폭우가 오다가 점심때 소강상태였는데 밤이 되니까 다시 비가 내리네요 라고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안전에 주의하시고요. 간밤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8616번님, 오늘 가족 모임 다녀왔어요. 로또 4등 5만 원짜리가 당첨돼서 밥 한 번 산다고 했다가 소고기 먹자고 해서 끙끙 속으로 알면서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먹고 나왔는데요. 계산을 하려는데 가족 공금으로 하자고 해서 체한 느낌이 싹 다 사라졌습니다. 아유 좀 많이 먹을 걸 그랬어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아유 짓궂네요 가족분들이. 그래도 맛있게 드시고 나오셨다니까 참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고요. 이렇게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자, 9시 뉴스앤뮤직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두 분의 신청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5690번님의 신청곡이에요. 앤 머레이의 You Needed M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8616번님의 신청곡 소양의 신기록까지 듣고 저는 밤 10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는데요. 대구와 경북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집중호우 지역이 더 늘어나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충청 이남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한 차례 더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에 최대 150mm 이상, 강원 내륙과 충청 호남엔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려도 무더위는 계속돼서 내일 아침 서울은 24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모두 차량 이동량이 적습니다. 다만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1차로 쪽에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주의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 정체 구간 거의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시구간 포함해서도 큰 막힘이 없는데 서울 쪽으로는 동대입구 분기점 부근에 고장차 한 대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영광 사천 무창포 일대로 빗길이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도 양방향 원활한 가운데 영동고속도로도 강릉이나 인천 쪽 모두 빗길인 여주 분기점 구간으로 조심히 가셔야겠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4: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1: 잠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내일 새벽부터 충청 이남 지방에는 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보됐습니다.
2: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먼저 현재 상황부터 알아보죠. 낮 동안 비가 그친 곳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3: 네, 지금은 다시 산발적으로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비구름이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또 충청과 경북 지역으로 형성되고 있고, 네, 특히 경북 지역은 시간당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저녁 7시 이후 대구와 의성을 시작으로 네, 지금은 청송과 안동, 구미와 김천 지역까지 호우특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앞으로 비는 내일 새벽 사이 다시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수도권보다는 충청 이남 지방으로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커 호우특보 구역도 앞으로 충청과 강원 남부 또 전북 지역으로 더 확대 발령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이번에도 서해상에서 작은 규모의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밤사이 비구름이 더 발달하겠고 주로 충청 이남 지방에서 정체전선이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 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어느 정도인가요?
3: 네, 이번 비는 경북 지방에 최고 150mm 이상이 예보됐고요. 강원도와 충청, 또 호남 지방으로도 최고 120mm 이상이 내릴 걸로 보입니다. 또 이들 중에는 이미 지난밤 극한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곳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북 지방의 경우는 이미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비가 내리면서 호우 피해가 발생한 곳이어서 추가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비구름이 집중된 곳에서는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 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미 200mm 가까이 비가 온 중부지방도 적은 비에도 산사태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는데요. 현재 서울 경기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그 밖의 지역으로는 주의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1: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주택과 도로 침수 등 피해 신고 7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2: 밤사이 강원과 충청 등에 강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호우 피해 현황 정리해 주시죠.
4: 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5시 기준 호우 피해 신고가 708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10시 집계보다 168건 늘어난 건데요. 주택, 도로 등 침수 피해가 231건, 토사, 낙석, 유출 등이 477건으로 집계됐고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호우 피해가 이어진 가운데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거처를 옮기는 경우도 잇따랐습니다. 세종과 경북, 충남 등에서 43세대, 76명이 주택 침수 피해 등으로 대피하거나 사전 대피했습니다. 이 가운데 54명은 귀가했지만 아직 22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와 철도는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시설물 통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산과 설악산 등 국립공원 6곳의 탐방로와 인천 백령 등 여객선 6개 항로 운항 등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호우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지만 오늘 새벽부터 강원과 충청 등엔 시간당 20에서 5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대본은 기상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위험 지역 점검, 통제 등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밤새 수도권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경기 양주시 단독주택 옹벽이 무너져 60대 주민이 다쳤습니다.
2: 새벽부터 5시간 동안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도로가 통제돼 시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무너진 벽에 파란 방수포가 덮였고 구미로는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경기 양주시에 있는 단독주택 옹벽이 밤새 계속된 비를 버티지 못하고 새벽에 무너진 겁니다.
6: 옹벽 아래 놓여있던 컨테이너는 붕괴 충격으로 2m쯤 밀렸고 지금은 통행을 위해 한쪽으로 옮겨졌습니다.
5: 이 사고로 60대 주민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 2명이 대피했습니다.
7: 그 시간에 비가 많이 왔어요.
8: 사고 목격자입니다.
7: 비가 많이 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뭐가냐 웅쾅 하는 거예요.
5: 양주시는 사고 직후 긴급 조치를 마쳤다면서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0: 계속된 비에 서울 곳곳에서는 도로 통제도 이어졌습니다. 산책로가 잠길 정도로 중랑천 수위가 오르면서 동부 간선도로는 새벽부터 5시간 동안 양방향 통제됐고, 내부 순환로 사근 나들목과 마장 나들목 사이 구간도 한때 통제됐습니다. 성동구 가람길, 불광천길, 금포로 등 하천과 가까운 도로 곳곳에서도 차량 통제가 이뤄졌는데,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뒤에야 해제됐습니다. 폭우로 한강 수위가 오르면서 잠수교 보행자 출입도 한때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경기 고양시 화전동 일대 16세대가 침수됐습니다.
2: 반나절 만에 물은 빼냈지만 1년 만에 또 반복된 침수 피해에 주민들 걱정이 큽니다. 배민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3: 이른 새벽 거센 빗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로가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미처 치우지 못한 세간살이가 둥둥 떠다닙니다.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경기 고양시 화전동에 있는 마을이 침수된 겁니다.
4: 도로와 인접한 주택으로 들어가는 골목길도 물이 가득합니다. 성인 남성 종아리 높이까지 물이 들어찼고 집 안쪽으로도 넘쳤습니다.
3: 장판과 벽지는 물론 냉장고, 밥솥 같은 가전제품도 물에 잠겨 못 쓰게 됐습니다. 10여 세대에 걸쳐 주민 20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당혹스러움을 나타냈습니다.
5: 수시간에 물이 차더라고요.
6: 마을 주민입니다.
5: 집안에요. 거리막까지 차었거든. 그래갖고 다 갖다 버리고 장난해도 뭐 그냥 가전제품 뭐 다 갖다 버리고 다시 사다 놨는데.
3: 연신 배수 작업을 벌인 끝에 반나절 만에 물은 모두 빼냈지만 피해를 복구하는 길은 막막합니다.
7: 신난하죠. 또 뭐
6: 마을 주민입니다.
7: 금방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장판 다 걷어내고 가닥 말려야 되고 이제 볼락해서 말려야 되고.
3: 미처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비 소식이 예고되며 주민들은 걱정에 앞섭니다.
5: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불안해서.
6: 마을 주민입니다.
5: 어떻게 또 어떻게 물은 소리 없이 들어오잖아요.
3: 한밤중 수도권을 강타한 장대비는 가장 취약한 곳에 또다시 수마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밤사이 수도권에 극심한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대응 2단계를 가동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8: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 흙탕물이 들어차 나무 합판만 떠다닙니다. 저수지처럼 변한 주차장에는 버스 하부까지 물이 아슬아슬하게 차올랐습니다. 간밤 수도권의 퍼부은 비로 인천의 버스 차고지가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경기 김포에서도 공장이 침수돼 소방당국이 양수기로 배수 작업에 나서는 등 곳곳에서 침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밤사이 수도권에 쏟아진 비는 그야말로 물폭탄이었습니다. 서울엔 은평구에 130mm 넘는 비가 쏟아졌고 경기 김포에 최대 148mm, 인천 서해구에도 120mm 이상 맹렬한 폭우가 기록됐습니다. 은평구와 강서구에는 올해 서울에선 처음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될 정도였습니다. 올해 신설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100mm 이상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 85mm와 15분 누적 강수량 25mm가 동시에 관측됐을 때 보냅니다. 두 자치구에 더해 마포구까지 세 곳에는 시간당 50mm 이상,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일 때 내려지는 침수 경보도 발령됐고 은평구, 도봉구엔 각각 산사태 주의보와 산사태 예비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풍수의 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하고 중대본 2단계 비상근무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대구 경북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 특히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는 기상청이 올해 도입한 극한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처음 발송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피해 현장을 오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9: 밤사이 1시간 만에 90mm에 가까운 비폭탄이 쏟아진 대구 수성구 지산동. 날이 밝자 피해 현장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땅을 파서 도로보다 낮게 만든 원룸 건물 주차장은 여지없이 물에 잠겼습니다. 침수된 차량은 아직 수습도 안 됐습니다.
10: 어디에 외출하고 오니까 여기 물이 한강이에요.
6: 그래서 대구 지산동 침수 피해 주민입니다.
10: 낙엽으로 배수가 다 막혀 있었어요. 산에서 내려오면서

0: 낙엽아 다 쏙이 내려온 거야.
1: 밀려든 빗물에 배수구가 역류하면서 1층 상가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가게 바닥에 놓인 고가의 가전제품은 모두 망가졌습니다. 겨우 수습에 나서보지만 생계가 걱정입니다.
2: 오늘 예약 손님들 일단 다 취소했고요. 가전들 물에 다 잠겨 있어서 전기로 연결하는 것들 조명 켜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전동베드도 지금 작동이 안 되고요.
1: 이번 대구 지역에 내린 폭우로 기상청이 올해 도입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까지 처음 발송됐습니다. 예보를 웃돈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23년 만에 최악의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3: 이 개딴이 일도 힘 뭐 없는데
4: 이 침수 피해 주민입니다. 보니까
3: 대구 수성구라 가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 상황이 있다 하는 게 내가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1: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집계되지 않은 상황. 설상가상으로 이번 주말까지 또 한 차례 많은 비가 예보돼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5: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의성 지역에 오늘 밤 9시 55분부터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조금 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었는데 호우경보로 격상이 된 겁니다. 기상청은 이 지역으로 강한 비구름이 몰리면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밤사이 이 경북 지역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의성 지역 밤 9시 55분부터 호우경보로 격상이 된 상태입니다. 이 지역 계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6: 강원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북한강 상류 수계댐이 수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춘천댐과 의암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수문을 열고 초당 2,000톤 안팎의 물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춘천댐과 의암댐이 수문 개방에 나선 것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설악산 고지대 탐방로를 비롯해 강원 지역 국립공원은 부분 또는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5: 수도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하천에 살던 물고기가 도로로 넘어오는 등 도심 곳곳에 물이 들어찼습니다.
6: 아찔한 상황을 겪은 시민들의 호우 제보 영상을 권민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7: 성난 물살이 모든 걸 집어삼킬 듯 휘몰아칩니다. 나무도 운동기구도 머리만 겨우 내밀고 있습니다. 폭우 탓에 서울 월계동 우이천은 교량 밑까지 아슬아슬 차올랐습니다. 제보자는 산책로 밑으로 잔잔히 흐르던 개천이 급격히 불어나 흘러넘치지 않을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흙탕물 범벅인 아스팔트 바닥에 팔뚝만한 물고기가 드러누워 있습니다. 잡으려 하자 신경질적으로 몸통을 흔들어 빠져나갑니다. 서울 북가좌동 불광천이 범람하면서 바로 옆 등산 지하차도로 월담한 겁니다. 물고기는 지자체 공무원 도움을 받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주차장 진출입로엔 달갑지 않은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빗물이 한꺼번에 들이치면서 내리막길 경사로가 물그릇이 된 겁니다. 여행객들은 차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을까 마음 졸이며 거북이 운행을 했습니다. 새벽 시간 집중된 호우로 파주시 교화동 도로는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세찬 물보라를 일으켜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귀가하던 시민은 다급히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5: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차 상태부터 살피기 마련이지만 요즘 같은 장마철 빗길에서는 시야가 흐려서 뒤차에 들이받치는 사고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6: 이런 2차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5배나 높은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8: 형체를 찾기 힘들 정도로 구겨진 차량. 사고 이후 도로는 꽉 막혔습니다. 새벽 시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현장입니다. 갓길에 정차한 SUV를 냉동 탑차가 먼저 들이받았고 도로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운전자들을 뒤따라오던 8.5톤 화물차가 덮쳤습니다. 두 명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9: 운전자들 두 분이 내려오 계셨던 것 같아요.
0: 대형차량 운전자는 그 전방의 그 사고
4: 강원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네, 제7지구대장입니다.
0: 사고를 냈다.
8: 유사한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도로공사 도중 발생한 작업차량 추돌사고, 터널 내 멈춘 고장차량이나 갓길 정차 차량도 예외는 아닙니다. 빗길 사고가 많은 장마철엔 시야가 어두워 더 자주 발생합니다. 고속도로 2차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 무엇보다 일반 사고와 비교해 치사율이 5배 이상 높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차량 파손 확인보다는 대피가 최우선. 대피 시 비트박스 행동 요령을 따라야 합니다.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 문을 열어둔 뒤 밖으로 대피하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대피할 때는 가드레일 바깥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고 장마철엔 무엇보다 차량 속도를 줄여야 고속도로 2차 참변을 막을 수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5: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곳곳에 산사태 위험도 커졌습니다.
6: 짧은 시간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이른바 극한 호우형 산사태는 과거의 방제 공식에 통하지 않아 더욱 위험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혜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9: 거대한 토성류가 산자락을 따라 무섭게 흘러내립니다. 순식간에 마을을 집어삼킨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최근 발생하는 산사태는 과거보다 피해 면적과 인명피해 규모가 훨씬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가져온 극한 호우를 꼽습니다.
10: 산사태는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발생하는데요. 산사태
4: 이창호 YTN 재난사무위원입니다.
10: 최근에는 산사태로 발생한 흙, 바위, 나무 등이 한꺼번에 내려와 계곡 하류에 인가를 덮치는 토성류 형태로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9: 강우 강도가 워낙 크다 보니 산불로 지지력이 약해진 지역은 물론 일반 산림 지역까지 단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현재의 방제 인프라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0: 기존의 사방댐이나 배수시설은 통상 100년 정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해왔는데 최근 빈발하는 재난성 호우에 대비해서 지역별 최근 5년간 극한 호우를 설계 기준으로 강화하였고 또한 토속류 예측에도 AI 기술을 도입하여
9: 다만 이 같은 재난 예측 체계 전면 고도화에도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의 대피 타이밍입니다. 기상특보나 산사태 특보가 발령되면 산 아래나 계곡 주변 주민들은 즉시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지정된 학교나 마을 회관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보, 경보 전 단계에 추가로 발령되는 예비경보는 산림청이 1시간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받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 바람이 없는데 나무가 흔들리거나 산울림, 땅울림 등 징조가 있으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1: 지금까지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4: YTN New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강원 남부와 충청, 전북과 경북을 중심으로 호우예비특보도 발효 중인 상태고요. 내일도 습도 높은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제주와 남부지방의 체감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전남 남해안과 경남, 제주 지역은 열대야주의보 또한 발효 중입니다. 장맛비는 다음 주에도 계속될 전망이고 내일 저녁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비가 소강

현상들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북단양 부근에 승용차 단독 사고 발생했고요. 동해고속도로 포항 쪽으로 흉해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단독 사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지는 길 또 시야 확보가 좀 어려워지는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일대나 이쪽으로는 안개도 좀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전방 주시 잘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동대구 분기점 부근 고장차가 있고 안성 분기점 부근에도 고장차 소식은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동 차량은 적어서 시가지 구간 포함해서도 크게 막힘이 없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역시 각 방향으로 비교적 원활하게 통과합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강변북로는 구리 방향으로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1차로 쪽에 고장차가 있는데요. 지금 견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청담대교 부근 2개 차로에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가득한 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깊어가는 토요일 밤, 이번 시간은 맥스웰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Whenever, wherever, whatever.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맥스웰의 Whenever, Wherever, Whatever 듣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유료 문자창 열어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뉴스 앤 뮤직 듣고 계신지 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다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는데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해보고 함께 공유해 볼게요.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 비가 오는 곳들이 많이 있다는데요. 지금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어서 지금 호우주의보,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 곳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나 운전하시는 분들 평소보다 속도 좀 줄이시고요. 전조등 꼭 켜시고 앞뒤 차간 거리 유지하시면서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산비탈이 진 곳, 또 강가는 웬만하면 접근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문구들도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스스로가 더 안전에 주의하셔서 절대 사고가 나지 않게끔. 네. 우리가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는 평소보다 좀더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또 안전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저희 YTN 라디오 청취하시면서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도 바로바로 습득하시고 주의하시면서 시간 보내셔야겠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제임스 베이의 Move Together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프리실라 안의 Dream까지 만나볼게요.

전해드립니다. 이틀 동안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나 토사 유출 등 7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오후 5시까지 집계한 피해 상황을 보면 주택이나 도로 침수, 토사 유출과 나무 쓰러짐 등이 70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6개 시도, 13개 시군에서 76명이 침수 우려 등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하천 수위가 높아지며 하천 산책로 5,200여 곳과 둔치 주차장 56곳이 통제 중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55분쯤 인천광역시 서해구 성남동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안에 있던 직원 120여 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을 끄던 소방대원 한 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내부에 가연물이 많아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인근 시도에 소방력을 집결시키는 국가소방총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또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기 군포시에 있는 금정 고가도로 상판에서 지름 80cm에 이르는 포트홀, 도로 파임이 발견돼 한방향 전면 통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군포시는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폭의 방면 차량 통행을 차단하고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통제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FM 94.5MHz 밤 10시 뉴스앤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시각 밤 10시 37분 지나가고 있네요. 자,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슈퍼주니어 예성의 너 아니면 안 돼 이어서 박용하 처음 그날처럼 듣고 오겠습니다.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스의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 선수가 7.8기 만에 SSG 랜더스를 상대로 첫 승을 거두며 팀의 2연승을 이끌었습니다. 기아는 오늘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솔 KBO 리그 원정 경기에서 SSG를 12-2로 크게 이겼습니다. 이날 승리로 2연승에 성공한 기아는 리그 4위를 유지했습니다. 남자 프로골프 노승열 선수가 미국 프로골프 투어 코랄레스 푼타카나 챔피언십 대회에서 가까스로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노승열 선수는 오늘 도미니카 공화국 푼타카나 리조트 앤 클럽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2개, 더블 보기 하나를 써내 1 오버파 73타를 쳤습니다. 중간 합계 3언더파 141타를 기록한 노승열 선수는 공동 65위에 이름을 올리며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박정훈의 오늘 같은 밤이면 2호 공감 한 사람을 위한 마음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한달좀쉬어서몸을추스린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마이크체크는이미끝났습니다오래쉰만큼제대로갈고닦았습니다답답한시사판속시원한돌직구가뭔지정면승부가뭔지확실하게보여드리겠습니다돌아온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평일오후5시라디오와유튜브에서뵙겠습니다
2: 돈되는소식들만모아전해드리는 YTN 경제라디오유튜브채널이오픈했습니다우물정0945번장문100원의이용료가드는문자메시지로유튜브 YTN 경제라디오를구독하셨다는인증샷보내주시면추첨을통해커피쿠폰드립니다핸드폰열고유튜브들어가서 YTN 경제라디오검색한다음구독좋아요버튼누르고화면을캡처한뒤문자메시지보내기로가서샵0945번입력하고사진첨부해서전송버튼누르면끝7월20일까지진행되는 YTN 경제라디오유튜브이벤트에많은관심과참여부탁드립니다
3: 어떤라디오를자주듣는지조사하는게뭐지
4: 라디오청취율조사
3: 청취율조사전화번호는몇번
4: 02
3: 요즘제일핫한라디오
4: YTN 라디오
3: 청취율조사전화받으면자주듣는라디오뭐라고해야되지
4: YTN 라디오
2: 7월7일부터20일까지라디오청취율조사가진행됩니다
4: 이번에도변함없이 YTN 라디오잘듣고있다고응답해주시기바랍니다
3: 우리둘이하니까너무사건 X파일 같지않아
4: 아그러니까좀다르게해보라니까
3: 어떻게다르게
4: 아그래도다르게해야지
2: 라디오는 YTN 라디오잘부탁드립니다
3: 유튜브로도실시간보고들으실수있어요
5: 지금시각은10시57분입니다 YTN is
6: FM 삼성과함께하는 YTN 라디오57분날씨와교통정보입니다경북과대구군위로는호우주의보가발효중입니다호우특보가내려진대구경북은최대150mm 이상의큰비가내리겠고강원남부와충청전북에도많게는 120mm 이상의장대비가예상되고있습니다경기남부를제외한서울등수도권은내일5에서 20mm 의비가내리겠습니다전국적으로산사태위기경보경계의단계도내려져있는데요많고강한비에안전사고나지않도록계속해서대비잘하셔야겠고요내일아침서울과대전은24도로시작해서한낮에는서울과청주가30도로오르겠습니다고속도로차량은적은데곳곳으로고장차소식이많이들리고있습니다서해안고속도로는서울쪽으로동서천분기점부근에고장차소식들리고있고요서울양양간고속도로는남양주요금소부근 6.3km 지점에고장차소식들립니다경부고속도로서울역시안성부근고장차가있고요안성분기점부근에도고장차가있습니다외곽방향으로는남이분기점부근에고장차가있어서고장차구간은조심히잘보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57분날씨와교통정보의박화영이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내륙 곳곳으로 다시 산발적인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남을 중심으로는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충청

0: 이남 지역은 야행성 폭우가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수현 캐스터.
1: 네, 기상센터입니다.
0: 네, 현재 경북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다고요?
1: 네, 현재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경북에 위치하면서 시간당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경남 거창과 경북 의성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영남으로도 호우주의보가 확대됐고요. 강원과 충청, 전북으로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밤사이 시간당 최고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도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경북에 최대 150mm 이상, 강원과 충청, 전북에도 120mm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지대 침수나 산사태 위험도 큰데요. 현재 서울, 경기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그 밖의 지역으로는 주의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강한 비가 집중될 때는 안전한 실내에 머무르시고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더위는 쉬어가지 않겠습니다. 밤사이 충청 이남에는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전도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다음 주 후반까지 장맛비는 강약을 반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0: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경기 고양시 화전동 일대 16세대가 침수됐습니다.
2: 반나절 만에 물은 빼냈지만 1년 만에 또 반복된 침수 피해에 주민들 걱정이 큽니다. 배민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3: 이른 새벽 거센 빗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로가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미처 치우지 못한 세간사리가 둥둥 떠다닙니다.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경기 고양시 화전동에 있는 마을이 침수된 겁니다.
4: 도로와 인접한 주택으로 들어가는 골목길도 물이 가득합니다. 성인 남성 종아리 높이까지 물이 들어찼고 집 안쪽으로도 넘쳤습니다.
3: 장판과 벽지는 물론 냉장고, 밥솥 같은 가전제품도 물에 잠겨 못 쓰게 됐습니다. 10여 세대에 걸쳐 주민 20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당혹스러움을 나타냈습니다.
5: 수시간에 물이 차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저 집안에요.
6: 마을 주민입니다.
5: 그래갖고 다 갖다 버리고 작년에도 뭐 그냥 가전제품 뭐 다 갖다 버리고 다시 사다 놨는데.
3: 연신 배수 작업을 벌인 끝에 반나절 만에 물은 모두 빼냈지만 피해를 복구하는 길은 막막합니다.
7: 신난하죠. 또 뭐 이게 금방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장판 다 걷어내고 바닥 말려야 되고 이제 볼락해서 말려야 되고.
3: 미처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비 소식이 예고되며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8: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불안해서 어떻게 또 주민입니다. 어떻게 물은 소리 없이 들어오잖아요.
3: 한밤중 수도권을 강타한 장대비는 가장 취약한 곳에 또다시 수마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0: 대구 경북 지역에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와 고립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2: 대구 지산동에는 처음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개운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대구 지산동에 있는 주택 주차장이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소방차까지 출동했지만 토사가 덮치며 물을 빼내는데 애를 먹었고 설상가상 전기마저 끊겼습니다.
10: 토사가 밀려와가지고 펌프가 자꾸 이제 슬러지에 막히고 이러니까 좀 애로를 소방관님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계시네요.
9: 시간당 89mm의 폭우가 때린 대구 지산동에는 밤 10시 10분쯤 처음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신속한 대피와 대응을 위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는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1시간 누적 강수량이 100mm 이상이거나 1시간 강수량이 85mm 이상이면서 15분 강수량이 25mm 이상이면 발송됩니다. 지산동뿐 아니라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내린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하천 범람으로 도로가 잠기며 승용차들이 아슬아슬 역주행으로 겨우 벗어나기도 했고
11: 우측 상단으로 올라가는 길이 역주행하는 겁니다.
6: 이제 침수 피해 목격자입니다.
11: 역주행해서 그쪽으로 다시 다 빠져나가는 길이었습니다.
9: 아찔한 차량 고립도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하천 주변과 산책로 등도 물에 잠기며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대구 신천동과 신안동 등에서는 강풍과 호우로 나무가 고압선을 건드리며 400호가 정전됐다 복구되기도 했습니다.

0: YTN 개운입니다.
1: 밤사이 내려진 호우특보로 수도권 등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YTN에 들어온 피해 제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기 포천시 이동면에 있는 캠핑장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폭우로 불어난 하천에 캠핑장으로 연결되는 다리가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가족과 캠핑을 즐긴 뒤 집으로 돌아가려던 제보자는 다리를 건너지 못해서 고립됐다며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 몇 시간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2: 네, 오늘 오전 10시쯤 강원 인제군 남면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불어나서 세차게 흐르는 하천 위로 한 남성이 짚라인을 타고 반대편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 불어난 하천에 주민 두 명이 고립되면서 소방대원들이 구조에 나선 건데요. 제보자는 1시간 반 동안의 구조 작업을 통해 주민들이 무사히 구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1: 네, 오늘 아침 8시쯤입니다. 서울 북과자동 증산 지하차도 영상인데요. 아스팔트 바닥에 흘러기는 검은 물고기 보이시죠? 네, 폭우로 바로 옆 불광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잠겼던 도로에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가 남겨진 겁니다. 물고기는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불광천으로 돌려보내줬습니다.
2: 네, 오늘 아침 8시 반쯤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밤새 비와 함께 분 거센 바람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기줄에 걸렸는데요. 다행히 전기줄이 끊어지진 않았는데 제보자는 쓰러진 나무를 발견하고 사다리를 받쳐놨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나무를 정리했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자 제보 영상이었습니다.
1: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천둥, 번개까지 동반합니다. 지난해 장마철에는 충남 서산에 하루 만에 무려 2년치에 달하는 벼락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2: 이번 극한 호우 역시 낙뢰를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윤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난해 7월 17일 충남 서산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진 폭우. 이와 함께 쉴 새 없이 천둥,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하루 동안 쏟아진 낙뢰가 무려 2,570차례. 2년 동안 떨어질 벼락이 하루에 쏟아진 겁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한 해 낙뢰의 22%가 이날 하루에 집중됐습니다. 낙뢰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랐고 기상 관측 장비가 벼락을 맞아 강수량 자료 전송이 한동안 끊기기도 했습니다. 낙뢰는 대기의 상층과 하층 온도차가 크고 대기가 불안정할 때 생깁니다. 높이가 12km에 달하는 정란운 속 입자들이 부딪히며 마찰을 일으키고 구름 아래쪽에 모인 음전하가 땅에 있는 양전하와 만나며 1억 볼트 넘는 전압이 발생하는 대지방전, 즉 낙뢰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난해 전국의 낙뢰 횟수는 10만 6,750차례로 최근 10년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낙뢰가 특정 지역과 시기에 집중된다는 겁니다. 충남 전북 서해안 지역의 단위 면적당 낙뢰 횟수는 평균의 5배를 웃돌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일찍 발달한 데다 서해를 중심으로 따뜻한 대기가 유입되면서 대기 불안정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태풍이 올 때 대부분 동반됩니다.
4: 서해 바깥쪽에서부터 들어오는 동아시아 몬순 기류들이
5: 김정훈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들을
4: 많이 발생시키면서 낙뢰가 많이 친다라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많은 그런 강수를 유발하는 극한 강수 그런 것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3: 폭염이나 폭우와 달리 낙뢰에는 기상특보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번개를 보고 30초 이내에 천둥 소리가 들린다면 즉시 건물이나 자동차로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등산, 골프, 낚시 등을 계획하기 전에 미리 예보를 확인하고 폭우가 예상된다면 야외 활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1: 네, 이번 연휴에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2: 연휴 내내 폭우가 내려서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전운전 수칙을 김대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 사흘간의 연휴에 차량 이동이 많은 가운데 폭우까지 내려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빗길 운전에 대비해 타이어 점검은 필수입니다. 수막 현상으로 차량 제어가 안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타이어 마모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7: 홈의 깊이가 너무 마모.

0: 그
1: 많이
0: 대림대
1: 돼서 1.6mm 이하가
0: 미래자동차공학부
1: 되면은
0: 교수입니다.
1: 수막 현상이라고 해서 제동을 하더라도 미끄러진다든지 차가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그런 타이어가 있으면 교체를 한다든지.
2: 비가 내리면 평소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이고 폭우 시에는 50% 이상 감속 운행해야 합니다. 앞차와의 거리는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하고 차량 침수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1: 타이어의 과반 정도까지는 진입이
0: 김필수
1: 가능하지만
0: 교수입니다.
1: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진입 안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만 돼도 침수도로 진입하지 말고 우회도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2: 비나 눈의 영향으로 아스팔트 도로가 움푹 파여서 생기는 구멍, 포트홀은 자칫 전복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1: 바퀴가 빠지면서 타이어가
0: 김필수
1: 터진다든지 굉장히
0: 교수입니다.
1: 큰 사고가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포털이 있으면은 달리면서 순간적으로 핸들을 약간만 틀면서 포털을 완전히 피하지 말고 걸쳐서 지나가는 거죠.
2: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비가 지나치게 많이 내릴 경우 아예 차를 운전하지 않는 게또 하나의 안전 요령이라고 조언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3: 전기차가 침수되면 고전압 배터리도 물에 젖어서 감전이나 누전 위험은 없을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4: 어떤 안전수칙을 지켜야 할지 박기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 전기차 배터리는 대부분 차량 하부, 바닥 전체에 걸쳐 넓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승용차 기준으로 바퀴의 3분의 1 정도만 물에 잠겨도 배터리 하단이 물에 닿게 됩니다. 하지만 배터리 자체는 방수와 밀폐 처리가 되어 있어 단순히 물에 잠기는 것만으로 고장이 나진 않습니다. 또 물이 배터리 내부로 스며든다고 해도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가 함께 작동하게 됩니다. 다만 방수 기능도 시간이 지나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침수된 지역은 우회하는 편이 좋습니다.
1: 노화가 되면 될수록 방수 기능은 떨어지고 100%
0: 김필수
1: 안전성이라는
0: 대림대
1: 것은 보장할
0: 자동차학과
1: 수가 없습니다.
0: 교수입니다.
1: 그래서 실제로 우회도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5: 전기차 안쪽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품도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구간으로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충전 역시 장마철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6: 이곳 같은 옥외 충전소는 비가 올 때도 감전 위험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커넥터나 플러그가 젖은 상태에 있다면 다소 위험할 수 있어서 지붕이 있거나 실내에 있는 충전소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 내연기관차 운전자도 장마철 사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최근 3년간 평시보다 노면이 젖어 있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은 1.5배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막 현상으로 제동거리가 늘어나 빗길에는 20% 이상, 폭우 때는 50% 차간거리를 더 확보하고 침수된 도로는 우회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차 안으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면 차 안팎의 수위가 비슷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탈출을 시도해야 합니다. 다만 수위가 높아 이미 차량이 물 위로 떴을 때는 평소 차량 안에 구비해 둔 비상 탈출용 망치를 이용해 신속하게 탈출하는 게 우선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4: 강경화 주미대사가 쿠팡 문제와 관련해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다며 한미 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귀국까지 한 강대사가 쿠팡 사태 해법을 마련해서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7: 강경화 주미대사는 지난 15일 귀국해 한미 간 여러 현안에 대해 관련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사의 귀국은 그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한미 간 현안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강대사는 특히 현지에서 느끼는 미국 정부의 불만과 한국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8: 현장감을 아무래도 DC에 있는 사람하고 또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
0: 강경화
8: 또 다르니까
0: 주미대사입니다.
8: 또 본부의 생각은 또 제가 또 듣고 현장감은 제가 좀 전해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7: 미국 측은 관세 협상에 따른 우리의 대미 투자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해 여전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쿠팡 사태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불만은 오히려 점점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최근 쿠팡 측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가 이 같은 미국 측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8: 이슈가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가는 이슈여서
0: 강경화 주미대사입니다.
8: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7: 이와 같은 미국의 불만은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위한 한미 간 협의 지연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고 전 국민의

0: 개인정보를 유출하다시피 한 쿠팡의 국내법 위반 사항을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할 수도 없는 상황. 외교 안보는 물론 경제부처 관계자들까지 만나 머리를 맞대고 있는 강 대사가 해법을 찾아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축소 움직임에 실수요자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매매 계약을 마치고 이제 잔금을 빌려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이 막혔다며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줄어든 대출 금액을 들고 서울 초소형이나 수도권 외곽 아파트를 찾는 매수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아파트 계약을 마치고 잔금을 치르는 날을 두 달 앞뒀다는 인터넷 부동산 카페 글입니다. 이제 대출이 필요해 은행에 문의 전화를 돌리고 있지만 접수가 끝났다는 답변만 돌아온다며 매매를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호소합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대출이 필수인 실수요자들은 2금융권 문까지 두들기는 상황입니다.
3: 9월에 제1금융권 접수는
4: 9월 부동산 매매 잔금 예정자입니다.
3: 제1금융권은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소진됐다고 나와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2: 시중 5대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이 대출 옥죄기에 돌입한 이유는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이미 올해 상반기 80% 가까이 채웠기 때문입니다. 연말까지 남은 한도가 20%에 불과해 관리에 들어간 겁니다. 이에 KB국민은행이 먼저 부동산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의 최대 6억에서 3억 원까지로 줄인 상황.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이 12억 원을 넘길 정도인데 이 정도 대출만으로 자가를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실수요자들의 자주 섞인 반응도 있습니다. 대출이 더 빠듯해진 탓에 키 맞추기를 하며 서울 집값 상승세를 이끈 10억 원 넘는 아파트 거래는 일단 잠시 주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5: 10억 이하의 지역들이다 보니까
6: 우리 은행 부동산 연구원입니다.
5: 매수자분들이나 매도자분들 간의 거래가 좀 지연됨에 따라서 거래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좀 추정이 됩니다.
2: 다만 줄어든 대출 금액을 들고 더욱 싼 초소형이나 수도권 외곽 아파트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7: 저가 아파트 쪽으로 매수세는
6: 서진영 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입니다.
7: 보여집니다. 수요가 집중되어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2: 부동산 금융 토론회에서도 청년 등 실수요층의 대출은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과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실수요자 주거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할 만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어두운 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깊어가는 밤. YTN 라디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이제 내일과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간 뉴스 앤 뮤직은 엘튼 존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Candle in the Wind.

FM 94.5MHz 밤 11시 뉴스앤뮤직은 엘튼 존의 목소리로 출발했습니다. Candle in the Wind 들으면서 출발해봤고요.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시간 뉴스앤뮤직 출발했는데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문자 쿠폰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기간 동안에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가 있다면 차단하지 마시고요. 청취율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즐겨 들으시는지 조사원분이 질문을 던지신다면 저희 YTN 라디오 꼭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주말 휴일 4시 20분에 시작하는 뉴스앤뮤직 즐겨 듣는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저희가 프로그램 제작하고 진행하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이 방송 밤 11시 뉴스앤뮤직이고요. 늘 애청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 담아서 선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지금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뉴스앤뮤직 듣고 계신지 청취 인증해 주셔도 좋고요. 또 저희에게 파이팅 외쳐주시는 응원 문자도 환영합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는데요. 오늘 바로 가는 건 아니고 조사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저희가 한 번에 일괄 발송해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기다려 주시면 일상생활 하시다가 갑자기 선물로 문자가 찾아갈 겁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렸는데 샵 0945.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무료로 함께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릴게요. 노래 두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팝으로 준비했어요. 먼저 스파이스 걸스가 부릅니다. Spice Up Your Lif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첨바완바의 탑덤핑까지 만나고 올게요.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 서해구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이번 화재의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형 물류시설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기업과 현장 관계자들은 소방시설 점검과 유지관리는 물론 작업장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쿠팡은 인천 서해구 성남동에서 발생한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쿠팡은 오늘 정종철 대표 명의 입장문에서 당사는 화재 인지 뒤 즉시 119 신고를 진행했고 소방당국의 신속한 출동이 이어졌으며 당시 센터에 있던 직원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방관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현장에서 진행되는 소방활동 등을 지원하는 건 물론 관계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전북 남원시 수지면 순천완주 고속도로 순천방향 천마터널 앞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SUV가 수로에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한 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잠깐 졸았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1시 34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청취율 조사 관련해서 이벤트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2682번님, 청취율 조사 1등 가자, 파이팅이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6950번님, 청취율 조사 1등 가자, 파이팅입니다 라고 같이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께 혹시 015 걸려오는 청취율 조사 전화가 갈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 전화를 받는 게 더 어렵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전화 받게 된다면 꼭 YTN 라디오 기억해 주시고요. 잘 듣고 있다. 특히 주말 4시 20분에 시작하는 뉴스 앤 뮤직 재밌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해 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우리 6950번님 그리고 2682번님 두 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015 걸려오는 전화가 있다면 저희 방송 잊지 말고 대답해 주세요. 자,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보고요. 문자가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 문자도 함께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이어서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마이 앤트 메리의 푸른 양철 스쿠터, 그리고 10cm 너에게 닿기를까지 세 곡 듣고 왔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가 연패 사슬을 끊어내고 선두권 경쟁으로 갈 길 바쁜 전북현대 덜미를 잡았습니다. 인천은 오늘 인천 축구 전용 구장에서 열린 2026 하나은행 K리그1 18라운드 홈경기에서 제르소 선수의 결승골에 힘입어 전북을 1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휴식기 이후 FC 서울과 FC 안양에게 차례로 져 주춤했었던 인천은 이날 대열을 낚아 승점 24점을 쌓았습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시즌 첫 4연패를 당해 2위 자리 수성이 위태로워졌습니다. LG는 오늘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솔 KBO 리그 홈경기에서 KT 위즈에게 2대8로 패했습니다. 지난 16일 재개된 후반기에서 KT에게 3경기를 모두 패한 LG는 전반기 최종전에서 삼성 라이온즈에게 패한 것을 포함해 4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반면 올 시즌 처음으로 6연승을 내달린 3위 KT는 시즌 50승째를 거두고 리그 2위 LG와의 거리를 0.5경기 차이로 바짝 좁혔습니다. 우리나라 18세 이하 남자 배구 대표팀이 2026 18세 이하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7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오늘 중국 하이난성 하이커우의 오위안허 체육관에서 열린 7-8위전에서 인도를 세트스코어 3대0으로 눌렀습니다. 8강 토너먼트에서 이란에게 패해 5, 6, 7, 8위 결정전으로 밀린 우리나라 대표팀은 파키스탄에 1대3으로 지면서 다시 7, 8위전으로 내려간 끝에 인도를 물리치고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친 우리 남자 배구 대표팀은 내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 노래로 꾸며본 뉴스 앤 뮤직. 끝곡으로 조지 해리슨의 All Things Must Pass, 이어서 제프 백의 People Get Ready까지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게요. 아나운서 이태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5: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8: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9: 버스가 도로 한복판에 넘어져 있고 반대편에는 승용차가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아침 8시쯤 강원 강릉시 사천면의 한 도로에서 25인승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12명이 타고 있었는데 탑승객 4명이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 화물차 한 대가 쓰러져 있고 크레인을 동원해 현장 수습에 나섰습니다. 새벽 4시쯤 서울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남단에서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사고 수습을 위해 4개 차로 중에 2개 차로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비탈면 위에서 토사와 빗물이 콸콸 쏟아져 내려옵니다. 정오쯤 강원 정선군에서는 갑작스러운 폭우

0: 산에서 도로 위로 토사가 유출됐습니다. 지자체와 소방당국이 한때 도로 일부를 통제하고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난간이 크게 파손돼 있고 커다란 바위들이 도로 위를 덮쳤습니다. 강원 영월군 상동읍의 한 도로에 낙석사고가 발생해 이틀째 도로가 통제됐고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톱을 이용해 도로 위에 쓰러진 나무를 자릅니다. 기습적인 폭우에 대전과 세종에서는 도로 위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만 6건이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과 지자체가 안전조치에 나섰고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저지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1: 인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나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2: 소방대원 한 명이 다치고 근로자 121명이 급히 대피했는데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육중한 잿빛 건물 틈새로 거대한 연기가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릅니다. 불길에 다가서려 굴삭기를 동원해 벽체를 뜯어보지만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인천 성남동에 있는 8층짜리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난 건 새벽 6시 55분쯤. 처음 불길은 미약했지만 창고 안에 3단으로 겹겹이 쌓인 생활용품 등이 타면서 점점 커졌습니다.
4: 불길이 이제 저기서부터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돌아서 연기가 계속 이제 돌았고 한 4시부터 이제 큰 불이 좀 많이 일어났다고 봐야죠.
3: 대응 1, 2단계로도 안 돼 소방당국은 국가소방총동원령까지 발령하고 서울과 경기, 충청, 강원에 있는 소방력을 투입해 총력 진화에 나섰습니다. 열기 탓에 건물 외벽이 구겨지고 뜯겨져 땅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특수장비를 이용해 그 사이로 강한 물줄기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불을 끄던 소방대원 한 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급히 고압산소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만 화재 당시 물류센터에 있던 근로자 121명은 스스로 대피해 화를 면했습니다. 소방당국은 6층과 7층에 연소 확대 저지선을 만들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5: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 여부는 지금 화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향후에 조사될 것으로.
3: 다만 한층 면적이 10,000평, 축구장 15개에 달하고 연기가 끊이지 않아 완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네, 계속해서 호우 관련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를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담양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밤 11시 50분부터 호우 경보가 내려졌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와 함께 남부 곳곳에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서 이 지역 사시는 분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쿠팡 문제와 관련해 생각보다 오래가고 있다면서 한미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2: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귀국까지 한 강 대사가 쿠팡 사태 해법을 마련해서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강경화 주미대사는 지난 15일 귀국해 한미 간 여러 현안에 대해 관련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사의 귀국은 그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한미 간 현안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강 대사는 특히 현지에서 느끼는 미국 정부의 불만과 한국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7: 현장감을 아무래도 DC에 있는 사람하고 또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 또 다르니까 또 본부의 생각은 또 제가 또 듣고 현장감은 제가 좀 전해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6: 미국 측은 관세 협상에 따른 우리의 대미 투자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해 여전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쿠팡 사태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불만은 오히려 점점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최근 쿠팡 측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가 이 같은 미국 측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7: 이슈가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가는 이슈여서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6: 이와 같은 미국의 불만은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위한

0: 한미 간 협의 지연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고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다시피 한 쿠팡의 국내법 위반 사항을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할 수도 없는 상황. 외교 안보는 물론 경제부처 관계자들까지 만나 머리를 맞대고 있는 강 대사가 해법을 찾아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2: 유시민 작가의 날선 발언에 한미 관계 파열음까지 변수가 잇따르고 있는데 23일 열릴 부동산 대토론회가 여론에 미칠 영향도 관심입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MBS에 이어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이어 나토 몽골 순방으로 지지율 반등 흐름이 예상됐지만 소폭 하락하며 정체 흐름을 보인 겁니다. 응답자의 소수였지만 주식시장 대응이 새로운 부정평가 이유로 등장했는데 주가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4: 자, 한국 거래소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
5: 예, 그렇습니다.
4: 보안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시고요.
3: 그동안 대응책을 논의해온 금융당국은 대통령 발언 하루 뒤 기본 예탁금을 늘리는 등 해당 상품 투자 요건을 강화하는 보안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습니다. 여권 대표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의 정계 구상과 검찰개혁에 쓴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와대는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와 맞물려 진영 내 분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6: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을 가지거나 별도 대응하지 않습니다.
3: 여기에 쿠팡 사태와 대미 투자 문제 등으로 강경화 주미대사가 일시 귀국하면서 불거진 한미관계 이상기류도 국정운영의 변수로 거론됩니다. 청와대는 관련 경제부처는 물론 강대사가 함께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위 NSC 상임위원회까지 열며 파장 최소화에 주력했지만 야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7: 결국 강대사의 일시 귀국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미관계의 냉혹한 현실을 정부 수뇌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청와대는 아울러 수도권 민심과 직결되는 부동산 문제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오는 23일 대통령이 참석하는 토론회가 열리는데 이를 통해 해법을 찾고 반전의 계기를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그제 오전 중국 남서부 충칭시에서 집중호우 때문에 발생한 산사태로 8명이 숨지고 34명이 실종됐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SNS에는 산비탈에서 바위와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면서 거리를 덮치는 장면과 희뿌연 연기를 피해 사람들이 도망치는 장면 등이 담겼습니다. 구조당국은 산사태 현장에서 18명이 구조됐지만 이 가운데 8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과학적으로 수색과 구조작업을 조직해 2차 재해 발생을 방지하고 원인을 규명해 잠재적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8: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안내입니다. 앞서 정인용 기자 리포트 도중에 언급된 대통령 국정 지지율,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부정 평가 이후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에 지난 2026년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9: 지금까지 YTN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0: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11: 동반자.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

0: 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뉴스포 이어갑니다.
1: 지난밤 극한호우가 쏟아진 경북지방에 또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6: 비가 강해지면서 안동에는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고 미천에는 홍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경북 지역으로 비가 강해졌네요.
7: 네, 그렇습니다. 이 남부지방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으로는 다시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경북 안동 지역으로 조금 전 자정을 지나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또 조금 전에 전남 나주 지역으로 시간당 75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0시 41분쯤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현재 비구름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남부지방으로 이 붉은색의 다소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 비구름이 머무는 곳에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호우특보 구역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주와 임실, 순천 등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호우경보가 확대가 됐습니다. 경북 안동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특히 이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는 지금 현재 미천 지역을 중심으로 홍수경보가 내려진 지역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금 이 지역이고요. 홍수경보 발령 지역은 미천 지역으로 지방 하천인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됐습니다. 낙동강 홍수통제소에서는 이 부근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렸고 앞으로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150mm가량의 비가 예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홍수경보 기준 수위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의를 현재 당부한 상황입니다. 이 밖에 광주와 나주, 또 임실, 순창 등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도 호우 경보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지역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수위가 점차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산사태 주의보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시면 안동과 군위, 그리고 의정 지역을 중심으로 조금 전 밤 11시를 전후 에서 산사태 주의보가 확대 발령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파란색으로 보시는 지역입니다. 대구 군위 지역과 경북 안동, 또 경북 의성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산사태 특보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실시간 기상 상황을 확인을 해주시고 또 산사태 특보가 내려지면 안전한 대피소를 확인하시고 안내에 따라서 이동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 네, 그럼 앞으로 내릴 비의 양은 어느 정도인가요?
7: 네, 이번 비는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150mm 이상의 예보가 됐고요. 또 강원도와 충청, 호남지방을 중심으로도 최고 120mm 이상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이 지역들 중에서는 이미 지난 밤사이 극한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곳이고 이미 곳곳에서 재난문자가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지방은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발생한 곳이어서 추가 피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비구름이 집중되는 곳에서 24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8: 어제 새벽 수도권에 극심한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대응 2단계를 가동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 흙탕물이 들어차 나무 합판만 떠다닙니다. 저수지처럼 변한 주차장에는 버스 하부까지 물이 아슬아슬하게 차올랐습니다. 간밤 수도권의 퍼부은 비로 인천의 버스 차고지가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경기 김포에서도 공장이 침수돼 소방당국이 양수기로 배수 작업에 나서는 등 곳곳에서 침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밤사이 수도권에 쏟아진 비는 그야말로 물폭탄이었습니다. 서울은 은평구에 130mm 넘는 비가 쏟아졌고 경기 김포에 최대 148mm, 인천 서해구에도 120mm 이상 맹렬한 폭우가 기록됐습니다. 은평구와 강서구에는 올해 서울에선 처음으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될 정도였습니다. 두 자치구에 더해 마포구까지 세 곳에는 시간당 50mm 이상,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일 때 내려지는 침수 경보도 발령됐고 은평구, 도봉구엔 각각 산사태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풍수의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하고 중대본 2단계 비상근무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8: 이렇게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하천에 살던 물고기가 도로로 넘어오는 등 도심 곳곳에 물이 들어찼습니다.
6: 아찔한 상황을 겪은 시민들의 호우 제보 영상을 권민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0: 성난 물살이 모든 걸 집어삼킬 듯 휘몰아칩니다. 나무도 운동기구도 머리만 겨우 내밀고 있습니다. 폭우 탓에 서울 월계동 우이천은 교량 밑까지 아슬아슬 차올랐습니다. 제보자는 산책로 밑으로 잔잔히 흐르던 개천이 급격히 불어나 흘러넘치지 않을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흙탕물 범벅인 아스팔트 바닥에 팔뚝만한 물고기가 드러누워 있습니다. 잡으려 하자 신경질적으로 몸통을 흔들어 빠져나갑니다. 서울 북가좌동 불광천이 범람하면서 바로 옆 등산 지하차도로 월담한 겁니다. 물고기는 지자체 공무원 도움을 받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주차장 진출입로엔 달갑지 않은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빗물이 한꺼번에 들이치면서 내리막길 경사로가 물그릇이 된 겁니다. 여행객들은 차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을까 마음 졸이며 거북이 운행을 했습니다. 새벽 시간 집중된 호우로 파주시 교화동 도로는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세찬 물보라를 일으켜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귀가하던 시민은 다급히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8: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고립되는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6: 불어난 물 때문에 계곡에 발이 묶여 있거나 다리가 잠겨 캠핑장 안에서 물이 빠지길 기다린 이용객도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빠르게 흐르는 물살 위에 로프가 설치돼 있고 구명조끼를 입은 주민이 아찔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한 시간이나 고립돼 있었지만 힘을 합친 소방관들 덕분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강원 지역에 밤새 많은 비가 내렸고 계곡물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겁니다. 경기도 포천에선 캠핑장 외부로 연결되는 다리가 완전히 잠겨 가족과 함께 몇 시간씩 물이 빠지길 기다린 이용객도 있습니다.
12: 숙박이 만석인데 다들 못 나가고 있는데 비는 지금은 거의 그쳤는데 물이 범람해서 다리가 이제 낮아요 되게. 그래서 못 나가고 있어요. 물이 좀 빠져요.
11: 경기 연천군 임진강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필승교 수위는 기준을 넘기면서 야영객과 인근 주민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스에서 폭우가 내릴 거란 예보를 들었다면 가급적 물가 캠핑은 삼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13: 내 지역뿐만 아니라 내 지역의 상류 지역, 한마디로 내가 인접해 있는 하천의 상류 지역에 비가 얼만큼 많이 오냐에 따라서 기상 정보들을 정확하게 잘 확인하시고요.
11: 특히 시간 단위로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불가피하게 캠핑을 간다면 주변의 안전한 대피소 위치부터 확인하라고 강조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6: 연휴 기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침수나 토사 유출 등 7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젯밤 10시까지 집계한 피해 상황을 보면 주택이나 도로 침수, 토사 유출과 나무 쓰러짐 등이 74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기와 충청, 경북, 대구 등 6개 시도, 15개 시군에서 87명이 침수나 산사태 우려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8: 중부지방은 호우 피해가 속출했지만 낙동강 권역은 댐 저수량이 부족해 용수 공급을 줄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 정부는 아직 먹는 물 공급에 문제가 있는 곳은 없다며 남은 장마 기간 충분히 비가 내리면 가뭄이 해소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14: 댐 수문에서 거센 물줄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추가 호우가 예보되자 물그릇을 확보하기 위해 춘천댐이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낙동강 성덕댐은 반대로 생활용수 등 물 공급량을 하루 최대 3만 5천 톤 줄였습니다. 강수량이 부족해 저수율이 30%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장마 기간이지만 비가 오는 곳에만 집중되면서 한쪽에선 가뭄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낙동강 권역이 그렇습니다. 낙동강 안동댐과 이마댐, 밀양댐, 영천댐에 이어 이번엔 성덕댐이 가뭄 주의 단계에 접어들었고 대구시 등에 용수를 공급하는 운문댐은 지난 15일부터 가장 최악인 심각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정부는 도수로와 수계 전환 등으로 먹는 물 공급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5: 기존의 그 금호강 도수로 그다음에 낙동강을 활용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운문댐으로 공급하는 지역에 물 공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14: 그런데 낙동강 권역뿐 아니라 댐 유역 강수량이 올해 들어 어디다 할 것 없이 줄어든 거로 나타났습니다. 사대강 권역 다목적댐과 용수댐 총 34곳 가운데 금강 보령댐을 제외한 33곳의 강수량이 모두 예년 수준을 밑돌았습니다. 섬진강댐과 영산강 평림댐도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한 상황. 정부는 며칠간 전국적으로 큰 비가 예보돼 가뭄이 많이 해소될 거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1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7: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안동과 나주에는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된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경북과 호남 지역은 극한호우가 쏟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호우 상황 기상센터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소연 캐스터.
5: 네, 기상센터입니다.
4: 네, 현재 가장 강하게 비가 집중되는 곳은 어딘가요?
5: 네, 현재 보라색의 강한 비구름이 위치한 전북 임실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도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일부 전남과 경북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호남과 경남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에 최대 150mm 이상, 강원과 충청, 전북에도 12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어제부터 수도권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이어지고 있고요. 경북 안동과 의성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실내에 머물고 가까운 대피소를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까지 장맛비는 강약을 반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4: 어제 새벽 수도권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경기 양주시 단독주택의 옹벽이 무너져 60대 주민이 다쳤습니다. 새벽부터 5시간 동안 동부간선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도로가 통제돼 시민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6: 무너진 벽에 파란 방수포가 덮였고 그 위로는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경기 양주시에 있는 단독주택 옹벽이 밤새 계속된 비를 버티지 못하고 새벽에 무너진 겁니다. 옹벽 아래 놓여있던 컨테이너는 붕괴 충격으로 2m쯤 밀렸고 지금은 통행을 위해 한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주민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 2명이 대피했습니다.
7: 그 시간에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뭐가냐? 쾅 하는 거예요.
6: 양주시는 사고 직후 긴급 조치를 마쳤다면서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된 비에 서울 곳곳에서는 도로 통제도 이어졌습니다. 산책로가 잠길 정도로 중랑천 수위가 오르면서 동부 간선도로는 새벽부터 5시간 동안 양방향 통제됐고 내부 순환로 사근 나들목과 마장 나들목 사이 구간도 한때 통제됐습니다. 성동구 가람길, 불광천길, 금포로 등 하천과 가까운 도로 곳곳에서도 차량 통제가 이뤄졌는데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뒤에야 해제됐습니다. 폭우로 한강 수위가 오르면서 잠수교 보행자 출입도 한때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4: 수도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하천에 살던 물고기가 도로로 넘어오는 등 도심 곳곳에 물이 들어찼는데요. 아찔한 상황을 겪은 시민들의 호우 제보 영상을 권민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8: 성난 물살이 모든 걸 집어삼킬 듯 휘몰아칩니다. 나무도 운동기구도 머리만 겨우 내밀고 있습니다. 폭우 탓에 서울 월계동 우이천은 교량 밑까지 아슬아슬 차올랐습니다. 제보자는 산책로 밑으로 잔잔히 흐르던 개천이 급격히 불어나 흘러넘치지 않을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식탁물 범벅인 아스팔트 바닥에 팔뚝만한 물고기가 드러누워 있습니다. 잡으려 하자 신경질적으로 몸통을 흔들어 빠져나갑니다. 서울 북가좌동 불광천이 범람하면서 바로 옆 등산 지하차도로 월담한 겁니다. 물고기는 지자체 공무원 도움을 받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주차장 진출입로엔 달갑지 않은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빗물이 한꺼번에 들이치면서 내리막길 경사로가 물그릇이 된 겁니다. 여행객들은 차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을까 마음 졸이며 거북이 운행을 했습니다. 새벽 시간 집중된 호우로 파주시 교화동 도로는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세찬 물보라를 일으켜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귀가하던 시민은 다급히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4: 대구, 경북 지역에도 폭우가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는 기상청이 올해 도입한 극한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처음 발송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피해 현장을 오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9: 밤사이 1시간 만에 90mm에 가까운 비폭탄이 쏟아진 대구 수성구 지산동. 날이 밝자 피해 현장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땅을 파서 도로보다 낮게 만든 원룸 건물 주차장은 여지없이 물에 잠겼습니다. 침수된 차량은 아직 수습도 안 됐습니다.
10: 어디 외출하고 오니까 여기 물이 한강이에요. 그래서 배수구를 하긴 하니까 낙엽으로 배수가 다 막혀 있었어요. 산에서 내려오면서 낙엽이 다 속에 내려온 거예요.
9: 밀려든 빗물에 배수구가 역류하면서 1층 상가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가게 바닥에 놓인 고가의 가전제품은 모두 망가졌습니다. 겨우 수습에 나서보지만 생계가 걱정입니다.
11: 오늘 예약손님들 일단 다 취소했고요. 가전들 물에 다 잠겨 있어서 전기로 연결하는 것들 조명 켜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전동배드도 지금 작동이 안 되고요.
9: 이번 대구 지역에 내린 폭우로 기상청이 올해 도입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까지 처음 발송됐습니다. 예보를 웃돈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23년 만에 최악의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12: 이 개딴이 일도 힘 뭐 없는데 이런 피해까지 입으니까 대구 수성구라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 상황이 있다 하는 게 내가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9: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집계되지 않은 상황. 설상가상으로 이번 주말까지 또 한 차례 많은 비가 예보돼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4: 네,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으로 폭우 피해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아침 8시 반쯤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밤새 거센 비바람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기줄에 걸렸는데요. 다행히 전기줄이 끊어지진 않았는데 제보자는 쓰러진 나무를 발견하고 사다리를 받쳐놓았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나무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제보도 함께 보시죠. 어제 오전 9시쯤 인천 송도동에 있는 버스 차고지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는 차고지 내 컨테이너 시설들에 물이 들어차 바닥이 잠긴 상태입니다. 주차장 역시 저수지처럼 변해서 바퀴가 절반 이상 잠긴 버스 하부까지 물이 아슬아슬하게 차오른 상태입니다. 제보자는 비만 오면 침수가 반복되고 있다며 차량 침수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다른 제보 영상입니다. 어제 오전 9시쯤 경기 포천시 이동면에 있는 캠핑장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폭우로 불어난 하천에 캠핑장으로 연결되는 다리가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가족과 캠핑을 즐긴 뒤 집으로 돌아가려던 제보자는 다리를 건너지 못해 고립됐다며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 몇 시간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포천시 관인면에 있는 캠핑장에서도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차량 한 대가 위태롭게 다리를 건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제보자는 물이 더 불어나 캠핑장을 덮칠까 가슴을 졸였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제보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강원 인제군 남면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불어나 세차게 흐르는 하천 위로 한 남성이 짚라인을 타고 반대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불어난 하천에 주민 두 명이 고립되면서 소방대원들이 구조에 나선 겁니다. 제보자는 1시간 반 동안의 구조 작업을 통해 주민들이 무사히 구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쏟아진 폭우에 교통사고도 잇따랐는데요. 강원도 강릉에서는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4명이 크게 다쳤고 정선에서는 산비탈을 따라 토사가 유출돼 한때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승훈 기자입니다.
13: 버스가 도로 한복판에 넘어져 있고 반대편에는 승용차가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아침 8시쯤 강원 강릉시 사천면의 한 도로에서 25인승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12명이 타고 있었는데 탑승객 4명이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 화물차 한 대가 쓰러져 있고 크레인을 동원해 현장 수습에 나섰습니다. 새벽 4시쯤 서울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남단에서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사고 수습을 위해 4개 차로 중에 2개 차로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비탈면 위에서 토사와 빗물이 콸콸 쏟아져 내려옵니다. 정오쯤 강원 정선군에서는 갑작스러운 폭우에 산에서 도로 위로 토사가 유출됐습니다. 지자체와 소방당국이 한때 도로 일부를 통제하고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난간이 크게 파손돼 있고 커다란 바위들이 도로 위를 덮쳤습니다. 강원 영월군 상동읍의 한 도로에 낙석사고가 발생해 이틀째 도로가 통제됐고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톱을 이용해 도로 위에 쓰러진 나무를 자릅니다. 기습적인 폭우에 대전과 세종에서는 도로 위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만 6건이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과 지자체가 안전조치에 나섰고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저지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4: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5: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와이튼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호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날씨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중동 관련 속보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성명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요르단 미군 기지에서 미군 병력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18일 미 중부 사령부가 SNS 성명을 통해 요르단에 있는 미군 병력 2명이 방어 작전을 수행하다가 사망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동 관련해서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남과 경북을 중심으로 극한호우가 쏟아지며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은 이미 많은 비가 내렸던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호우 상황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수현 캐스터.
4: 네, 기상센터입니다.
3: 네, 밤사이 남부 곳곳으로 야행성 폭우가 쏟아지며 산사태가 비상이라고요?
4: 네, 특히 경북과 호남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 위험이 무척 커졌습니다. 조금 전 호남 곳곳으로는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고요. 수도권에는 계속해서 산사태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까운 대피소를 파악해두고 최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한 비구름대는 전북과 경북에 위치한 가운데 경북 예천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구름이 조금씩 이동하면서 지금은 경남 거창에만 호우경보가 남아있고요. 그 밖에 호남과 영남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에 최대 150mm 이상, 강원과 충청, 전북에 12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더위는 쉬어가지 않겠습니다.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곳이 많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30도, 대구 32도까지 올라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 주후반까지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3: 경북 북부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일대 주민과 캠핑장 야영객 등 1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의성군은 오늘 0시를 기해 단촌면 구계 1, 2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50여 명이 마을회관과 문화센터 등으로 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젯밤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구계리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 203호선 일부가 유실돼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동시에서도 일직면 일대 주민 60여 명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새벽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경기 고양시 화전동 일대 16세대가 침수됐습니다. 반나절 만에 물은 빼냈지만 1년 만에 또 반복된 침수 피해 주민들 걱정이 큽니다. 배민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5: 이른 새벽 거센 빗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로가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미처 치우지 못한 세간사리가 둥둥 떠다닙니다.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경기 고양시 화전동에 있는 마을이 침수된 겁니다.
6: 도로와 인접한 주택으로 들어가는 골목길도 물이 가득합니다. 성인 남성 종아리 높이까지 물이 들어찼고 집 안쪽으로도 넘쳤습니다.
5: 장판과 벽지는 물론 냉장고, 밥솥 같은 가전제품도 물에 잠겨 못 쓰게 됐습니다. 10여 세대에 걸쳐 주민 20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당혹스러움을 나타냈습니다.
7: 수시간에 물이 차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집안에요 허리막까지 찼었거든. 그래갖고 다 갖다 버리고 작년에도 뭐 그냥 가전제품 뭐 다 갖다 버리고 다시 사다 놨는데.
5: 연신 배수 작업을 벌인 끝에 반나절 만에 물은 모두 빼냈지만 피해를 복구하는 길은 막막합니다.
8: 신난하죠. 또 뭐 이게 금방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장판 다 걷어내고 가장 말려야 되고 이제 볼락해서 말려야 되고.
5: 미처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비 소식이 예고되며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9: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불안해서 어떻게 또 어떻게 물은 소리 없이 들어오잖아요.
5: 한밤중 수도권을 강타한 장대비는 가장 취약한 곳에 또다시 수마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3: 어제 새벽 5시 50분쯤 경기 양주시 광사동에서 단독주택 건물 축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흙이 쏟아지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60대 여성이 오른쪽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2명이 대피했습니다. 어제 오전 8시쯤 강원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에서 25인승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가 옆으로 넘어져 버스 탑승객 12명 가운데 6명은 스스로 빠져나왔고 나머지 승객들도 구조됐습니다. 승용차에 탔던 2명도 자력으로 탈출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대원 40여 명을 투입해 구조작업을 벌였으며 현재 4명이 크게 다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집중호우로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고립되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불어난 물에 계곡에서 발이 묶여 있거나 다리가 잠겨 캠핑장 안에서 물이 빠지길 기다린 이용객도 있습니다. 이광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빠르게 흐르는 물살 위에 로프가 설치돼 있고 구명조끼를 입은 주민이 아찔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한 시간이나 고립돼 있었지만 힘을 합친 소방관들 덕분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강원 지역에 밤새 많은 비가 내렸고 계곡물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겁니다. 경기도 포천에선 캠핑장 외부로 연결되는 다리가 완전히 잠겨 가족과 함께 몇 시간씩 물이 빠지길 기다린 이용객도 있습니다.
11: 숙박이 만석인데 다들 못 나가고 있는데 비는 지금은 거의 그쳤는데 물이 범람해서 다리가 이제 낮아요 되게. 그래서 못 나가고 있어요. 물이 좀 빠져요.
10: 경기 연천군 임진강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필승교 수위는 기준을 넘기면서 야영객과 인근 주민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스에서 폭우가 내릴 거란 예보를 들었다면 가급적 물가 캠핑은 삼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12: 내 지역뿐만 아니라 내 지역의 상류 지역, 한마디로 내가 인접해 있는 하천의 상류 지역에 비가 얼만큼 많이 오냐 따라서 기상 정보들을 정확하게 잘 확인하시고요.
10: 특히 시간 단위로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불가피하게 캠핑을 간다면 주변의 안전한 대피소 위치부터 확인하라고 강조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3: 연휴 기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침수나 토사 유출 등 7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젯밤 10시까지 집계한 피해 상황을 보면 주택이나 도로 침수, 토사 유출과 나무 쓰러짐 등이 74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기와 충청, 경북, 대구 등 6개 시도, 15개 시군에서 87명이 침수나 산사태 우려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중부지방은 호우 피해가 속출했지만 낙동강 권역은 댐 저수량이 부족해 용수 공급을 줄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먹는 물 공급에 문제가 있는 곳은 없다며 남은 장마 기간 충분히 비가 내리면 가뭄이 해소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13: 댐 수문에서 거센 물줄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추가 호우가 예보되자 물그릇을 확보하기 위해 춘천댐이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낙동강 성덕댐은 반대로 생활용수 등 물 공급량을 하루 최대 3만 5천 톤 줄였습니다. 강수량이 부족해 저수율이 30%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장마 기간이지만 비가 오는 곳에만 집중되면서 한쪽에선 가뭄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낙동강 권역이 그렇습니다. 낙동강 안동댐과 이마댐, 밀양댐, 영천댐에 이어 이번엔 성덕댐이 가뭄 주의 단계에 접어들었고 대구시 등에 용수를 공급하는 운문댐은 지난 15일부터 가장 최악인 심각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정부는 도수로와 수계 전환 등으로 먹는 물 공급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4: 기존의 그 금호강 도수로 그 다음에 낙동강을 활용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운문댐으로 공급하는 지역의 물 공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13: 그런데 낙동강 권역뿐 아니라 댐 유역 강수량이 올해 들어 어디다 할 것 없이 줄어든 거로 나타났습니다. 사대강 권역 다목적 댐과 용수댐 총 34곳 가운데 금강 고령댐을 제외한 33곳의 강수량이 모두 예년 수준을 밑돌았습니다. 섬진강댐과 영산강 평림댐도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한 상황. 정부는 며칠간 전국적으로 큰 비가 예보돼 가뭄이 많이 해소될 거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6: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방금 뉴스 나왔습니다.
17: 네, 감사합니다.
18: 언제 어디서나 내 품 안의 뉴스. 취향은 달라도 뉴스는 YTN.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9: 일어나야지. 해가 중천에 떴어.
18: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2: 94.5 메가헤르츠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남부지방으로 비가 강해지면서 곳곳에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고 미천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산사태특보도 확대 강화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용 기자, 지금 비가 강하게 내리고 있는 곳은 어딘가요?
4: 네, 지금 비가 강한 곳은 전북과 경북 지역입니다. 네, 밤사이 비구름이 경북과 전남 또 전북 지역을 오르내리면서 강한 비를 내리고 있는데요. 네, 현재 무주 등 전북과 경북 일부 지역에 시간당 4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안동과 광주 또 전남 나주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 네, 광주와 나주 지역에서는 시간당 72.5mm의 물폭탄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각각 강한 비로 홍수와 산사태 우려가 커지기도 했는데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여전히 붉은색의 다소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까지 전남 지역에 극한 호우를 뿌렸던 강한 호우 구름대는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상태고 지금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보라색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호우특보 구역도 다시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북 예천과 문경 또 영주 지역으로 호우 경보가 현재 발령 중인 상황인데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지금 경북 지역으로 지금 내려지고 있는데 제가 화면을 좀 이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북 문경과 영주 지역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우 경보가 새로 내려졌고요. 네, 그밖에 전북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지금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호우예비특보 구역을 중심으로도 이 호우주의보가 더 확대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 안동시 운산리 미천 지역에 홍수경보가 내려졌는데 아직 유지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은 수위가 4.6m 정도로 주의보와 경보 사이까지 지금 현재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조금 더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낙동강 홍수통제소의 경우는 이 부근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로 인해서 홍수경보 기준 수위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현재 전국 쪽으로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밤사이 경북과 또 호남 곳곳에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앞으로 내릴 비의 양도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4: 네, 이번 비는 경북 지방에 최고 150mm 이상이 예보가 됐고요. 또 강원도와 충청, 또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도 최고 120mm 이상이 내릴 걸로 예보가 됐습니다. 이미 이들 지역은 100mm 안팎의 비가 내린 상태인데요. 네, 앞으로 오전까지 다소 강한 비가 더 내리고 또 시간당 5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산사태특보와 호우긴급재난문자 등 발표되는 기상특보와 재난문자에 귀를 기울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는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잦아들겠지만 이번 주에는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장맛비와 더위가 번갈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3: 경북 북부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일대 주민과 캠핑장 야영객 등 1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의성군은 오늘 0시를 기해 단촌면 구계 1, 2리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젯밤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구계리로 연결되는 도로 일부가 유실돼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동시에서도 일직면 일대 주민 60여 명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으로 대피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새벽 수도권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경기 양주시 단독주택 옹벽이 무너져 60대 주민이 다쳤습니다. 새벽부터 5시간 동안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도로가 통제돼 시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5: 무너진 벽에 파란 방수포가 덮였고 그 위로는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경기 양주시에 있는 단독주택 옹벽이 밤새 계속된 비를 버티지 못하고 새벽에 무너진 겁니다. 옹벽 아래 놓여있던 컨테이너는 붕괴 충격으로 2m쯤 밀렸고 지금은 통행을 위해 한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주민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 2명이 대피했습니다.
6: 그 시간에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뭐가냐 쾅 하는 거예요.
5: 양주시는 사고 직후 긴급 조치를 마쳤다면서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된 비에 서울 곳곳에서는 도로 통제도 이어졌습니다. 산책로가 잠길 정도로 중랑천 수위가 오르면서 동부 간선도로는 새벽부터 5시간 동안 양방향 통제됐고 내부 순환로 사근 나들목과 마장 나들목 사이 구간도 한때 통제됐습니다. 성동구 가람길, 불광천길, 금포로 등 하천과 가까운 도로 곳곳에서도 차량 통제가 이뤄졌는데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뒤에야 해제됐습니다. 폭우로 한강 수위가 오르면서 잠수교 보행자 출입도 한때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3: 대구, 경북 지역에도 폭우가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는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처음 발송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피해 현장을 오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7: 밤사이 1시간 만에 90mm에 가까운 비폭탄이 쏟아진 대구 수성구 지산동. 날이 밝자 피해 현장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땅을 파서 도로보다 낮게 만든 원룸 건물 주차장은 여지없이 물에 잠겼습니다. 침수된 차량은 아직 수습도 안 됐습니다.
8: 어디에 외출하고 오니까 여기 물이 한강이에요. 그래서 배수구를 하긴 하니까 낙엽으로 배수가 다 막혀 있었어요. 산에서 내려오면서 낙엽이 다 속에 내려온 거예요.
7: 밀려든 빗물에 배수구가 역류하면서 1층 상가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가게 바닥에 놓인 고가의 가전제품은 모두 망가졌습니다. 겨우 수습에 나서보지만 생계가 걱정입니다.
9: 오늘 예약 손님들 일단 다 취소했고요. 가전들 물에 다 잠겨 있어서 전기로 연결하는 것들 조명 켜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전동배드도 지금 작동이 안 되고요.
7: 이번 대구 지역에 내린 폭우로 기상청이 올해 도입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까지 처음 발송됐습니다. 예보를 웃돈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23년 만에 최악의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10: 이 개딴이 일도 힘 뭐 없는데 이런 피해까지 입으니까 대구 수성구라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 상황이 있다 하는 게 내가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7: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집계되지 않은 상황. 설상가상으로 이번 주말까지 또 한 차례 많은 비가 예보돼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3: 밤사이 남부지역에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산사태특보가 확대되고 있다고 앞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런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황보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1: 지난해 7월 경기도 가평, 폭우 뒤덮친 흙더미가 마을을 처참하게 집어삼켰습니다. 때 아닌 날벼락에

0: 주민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다리 난간도 힘없이 부서지고 부근 캠핑장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1: 산 바로 아래라든지 또는 계곡 옆이라든지 이렇게 물길 옆에 조성이 되어 있는 단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건설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런 지역들은 산사태에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0: 주변에 산이 있는 곳에서는 갑자기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면 이런 산사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청은 주의보, 예비경보, 경보의 3단계 예보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낮은 단계인 산사태 주의보는 토양의 수분 함유율이 80%일 때 내려지고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비경보는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최소 1시간의 대피 시간을 벌기 위한 단계입니다. 예비경보가 발령되면 주민들은 짐을 챙기고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2: 산사태 예비경보는 토양 함수율이 90%일 때 내려지며 사전 대피 시간을 1시간가량 추가 확보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0: 산사태 경보는 토양의 수분 함유율이 100%일 때 내려지는 위험한 단계로 지자체 장이 의무적으로 강제 대피를 권고해야 하는 재난 수준입니다.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산림청장이 직접 지자체 장에게 대피를 권고하거나 지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의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물이 샘솟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리고 땅이 울린다면 산사태 발생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 산사태가 일어나면 발생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실시간 산사태 관련 정보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나 스마트 산림재해 앱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0: 어제 새벽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경기 고양시 화전동 일대 16대 세대가 침수됐습니다.
1: 네, 반나절 만에 물은 빼냈지만 1년 만에 또 반복된 침수 피해 주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배민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0: 이른 새벽 거센 빗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로가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미처 치우지 못한 세간사리가 둥둥 떠다닙니다.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경기 고양시 화전동에 있는 마을이 침수된 겁니다.
1: 도로와 인접한 주택으로 들어가는 골목길도 물이 가득합니다. 성인 남성 종아리 높이까지 물이 들어찼고 집 안쪽으로도 넘쳤습니다.
0: 장판과 벽지는 물론 냉장고, 밥솥 같은 가전제품도 물에 잠겨 못 쓰게 됐습니다. 10여 세대에 걸쳐 주민 20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당혹스러움을 나타냈습니다.
2: 수시간에 물이 차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집안에 거리막 같이 찼었거든. 그래갖고 다 갖다 버리고 작년에도 뭐 그냥 가전제품 뭐 다 갖다 버리고 다시 사다 놨는데.
0: 연신 배수 작업을 벌인 끝에 반나절 만에 물은 모두 빼냈지만 피해를 복구하는 길은 막막합니다.
3: 신난하죠. 또 뭐 이게 금방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장판 다 걷어내고 가장 말려야 되고 이제 볼락해서 말려야 되고.
0: 미처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비 소식이 예고되며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4: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불안해서 어떻게 또 어떻게 물은 소리 없이 들어오잖아요.
0: 한밤중 수도권을 강타한 장대비는 가장 취약한 곳에 또다시 수마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5: 밤사이 경북 지역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의성과 안동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6: 경북뿐 아니라 전국에서 주택 침수 등 피해 신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을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먼저 경북의 피해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7: 네,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보자가 어젯밤 촬영한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모습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발생한 산불 피해 주민들이 모여 사는 임시주택 단지인데 이번엔 호우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구계리 일대 주민과 캠핑장 야영객 등 150여 명은 마을회관과 문화센터 등으로 긴급 대피했는데요. 집중호우로 도로 일부가 유실돼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안동시에서도 일직면 일대 주민 60여 명이 마을 회관과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앞서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어젯밤 11시 40분 지방 하천 미천이 지나는 일직면 운산리 일대에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5: 네, 전국 피해 상황도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7: 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 10시 기준 호우 피해 신고가 749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도로 등 침수 피해가 236건, 토사 낙석 유출 등이 513건으로 집계됐고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철도는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김해와 제주 등을 오가는 항공기 4편, 여객선 6개 항로는 통제되고 있습니다. 북한산과 설악산 등 국립공원 6곳의 탐방로와 산책로 등 주요 시설 5천여 곳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는데요.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대본은 기상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위험지역 점검, 통제 등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전해드린 것처럼 밤사이 남부지방으로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곳곳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6: 일부 지역은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혜영 기자, 지금 비가 강하게 내리는 곳은 어딘가요?
8: 네, 지금 비가 강한 곳은 전북과 경북 지역입니다. 밤사이 비구름이 경북에서 전남 지역 또 다시 전북까지 오르내리면서 곳곳에 호우를 내렸는데요. 네, 지금은 비구름이 다소 약화한 채 경북과 충북 경계 지역에 머물면서 영주와 문경 등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경북 안동과 광주, 네, 전남 나주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요. 네, 광주와 나주 지역에서는 시간당 72.5mm의 물폭탄이 기록됐습니다. 호우경보는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발령 중입니다. 문경과 영주, 예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반면 광주와 나주, 담양 등에 내려져 있던 호우특보는 현재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경남 거창 지역은 또 호우경보도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산사태 위험은 전북과 경북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북 장수는 산사태 경보가 유지 중에 있고

0: 전남 광주 곡성 지역의 산사태 경보는 일단 해제가 됐습니다. 예천과 봉화, 영주 등에는 경북지방을 중심으로는 산사태 주의보가 현재 발령 중에 있습니다. 산사태 경보 지역은 토양이 수분을 머금을 수 있는 정도가 100%에 달하면서 산사태 위험이 재난 수준인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실시간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고 주변 안전한 대피소를 확인 후에 지자체장의 안내에 따라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그럼 이번 비는 언제까지 또 얼마나 더 내립니까?
0: 네, 어제와 오늘 사이 경북 영주 지역에는 122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전남, 광주, 담양 지역에도 100mm가 넘는 비가 왔는데요. 오늘 영남 지방은 최고 10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고 강원과 충청,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도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들 지역은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적은 양의 비가 내려도 호우 피해가 가능한 곳입니다. 산사태특보와 호우긴급재난 재난문자 등 발표되는 기상특보와 재난문자에 귀를 더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는 전국적으로 이어지겠지만 서쪽 지방은 낮 동안 소강상태를 보이겠고 경북 지방은 오후 늦게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장맛비와 더위가 번갈아 나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1: 수도권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경기 양주시의 단독주택 옹벽이 무너져 60대 주민이 다쳤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선 도로가 통제돼 시민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무너진 벽에 파란 방수포가 덮였고 그 위로는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경기 양주시에 있는 단독주택 옹벽이 밤새 계속된 비를 버티지 못하고 새벽에 무너진 겁니다.
3: 옹벽 아래 놓여있던 컨테이너는 붕괴 충격으로 2m쯤 밀렸고 지금은 통행을 위해 한쪽으로 옮겨졌습니다.
2: 이 사고로 60대 주민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 2명이 대피했습니다.
4: 그 시간에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뭐가 하냐? 쾅 하는 거예요.
2: 양주시는 사고 직후 긴급 조치를 마쳤다면서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된 비에 서울 곳곳에서는 도로 통제도 이어졌습니다. 산책로가 잠길 정도로 중랑천 수위가 오르면서 동부 간선도로는 새벽부터 5시간 동안 양방향 통제됐고 내부 순환로 사근 나들목과 마장 나들목 사이 구간도 한때 통제됐습니다. 성동구 가람길, 불광천길, 금포로 등 하천과 가까운 도로 곳곳에서도 차량 통제가 이뤄졌는데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뒤에야 해제됐습니다. 폭우로 한강 수위가 오르면서 잠수교 보행자 출입도 한때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이번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는 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는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4명이 크게 다쳤고 정선에서는 산비탈을 따라 토사가 유출되면서 한때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승훈 기자입니다.
5: 버스가 도로 한복판에 넘어져 있고 반대편에는 승용차가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아침 8시쯤 강원 강릉시 사천면의 한 도로에서 25인승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12명이 타고 있었는데 탑승객 4명이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 화물차 한 대가 쓰러져 있고 크레인을 동원해 현장 수습에 나섰습니다. 새벽 4시쯤 서울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남단에서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사고 수습을 위해 4개 차로 중에 2개 차로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비탈면 위에서 토사와 빗물이 콸콸 쏟아져 내려옵니다. 정오쯤 강원 정선군에서는 갑작스러운 폭우에 산에서 도로 위로 토사가 유출됐습니다. 지자체와 소방당국이 한때 도로 일부를 통제하고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난간이 크게 파손돼 있고 커다란 바위들이 도로 위를 덮쳤습니다. 강원 영월군 상동읍의 한 도로에 낙석사고가 발생해 이틀째 도로가 통제됐고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톱을 이용해 도로 위에 쓰러진 나무를 자릅니다. 기습적인 폭우에 대전과 세종에서는 도로 위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만 6건이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과 지자체가 안전조치에 나섰고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저지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1: 밤사이 남부지방에는 강한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산사태 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 내려진 산사태 주의보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산사태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황보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 지난해 7월 경기도 가평, 폭우 뒤덮친 흙더미가 마을을 처참하게 집어삼켰습니다. 때아닌 날벼락에 주민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다리 난간도 힘없이 부서지고 부근 캠핑장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7: 산 바로 아래라든지 또는 계곡 옆이라든지 이렇게 물길 옆에 조성이 되어 있는 단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건설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런 지역들은 산사태에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6: 주변에 산이 있는 곳에서는 갑자기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면 이런 산사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청은 주의보, 예비경보, 경보의 3단계 예보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낮은 단계인 산사태 주의보는 토양의 수분 함유율이 80%일 때 내려지고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비경보는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최소 1시간의 대피 시간을 벌기 위한 단계입니다. 예비경보가 발령되면 주민들은 짐을 챙기고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8: 산사태 예비경보는 토양 함수율이 90%일 때 내려지며 사전 대피 시간을 1시간가량 추가 확보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6: 산사태 경보는 토양의 수분 함유율이 100%일 때 내려지는 위험한 단계로 지자체 장이 의무적으로 강제 대피를 권고해야 하는 재난 수준입니다.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산림청장이 직접 지자체 장에게 대피를 권고하거나 지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의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물이 샘솟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리고 땅이 울린다면 산사태 발생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 산사태가 일어나면 발생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실시간 산사태 관련 정보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나 스마트 산림재해 앱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1: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고립되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불어난 물에 계곡에서 발이 묶여 있거나 다리가 잠겨 캠핑장 안에서 물이 빠지길 기다린 이용객도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9: 빠르게 흐르는 물살 위에 로프가 설치돼 있고 구명 조끼를 입은 주민이 아찔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1시간이나 고립돼 있었지만 힘을 합친 소방관들 덕분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강원 지역에 밤새 많은 비가 내렸고 계곡물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겁니다. 경기도 포천에선 캠핑장 외부로 연결되는 다리가 완전히 잠겨 가족과 함께 몇 시간씩 물이 빠지길 기다린 이용객도 있습니다.
10: 숙박이 만석인데 다들 못 나가고 있는데 비는 지금은 거의 그쳤는데 물이 범람해서 다리가 이제 낮아요 되게. 그래서 못 나가고 있어요. 물이 좀 빠져요.
9: 경기 연천군 임진강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필승교 수위는 기준을 넘기면서 야영객과 인근 주민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스에서 폭우가 내릴 거란 예보를 들었다면 가급적 물가 캠핑은 삼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11: 내 지역뿐만 아니라 내 지역의 상류 지역, 한마디로 내가 인접해 있는 하천의 상류 지역에 비가 얼만큼 많이 오냐에 따라서 기상 정보들을 정확하게 잘 확인하시고요.
9: 특히 시간 단위로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불가피하게 캠핑을 간다면 주변의 안전한 대피소 위치부터 확인하라고 강조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1: 이번 연휴에 장거리 운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연휴 내내 폭우가 내려서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전 운전 수칙을 김대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 사흘간의 연휴에 차량 이동이 많은 가운데 폭우까지 내려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빗길 운전에 대비해 타이어 점검은 필수입니다. 초막 현상으로 차량 제어가 안 되는 경우를

0: 막기 위해서는 타이어 마모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1: 홈의 깊이가 너무 마모가 많이 돼서 1.6mm 이하가 되면은 수막 현상이라고 해서 제동을 하더라도 미끄러진다든지 차가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그런 타이어가 있으면 교체를 한다든지.
0: 비가 내리면 평소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이고 폭우 시에는 50% 이상 감속 운행해야 합니다. 앞차와의 거리는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하고 차량 침수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1: 타이어의 과반 정도까지는 진입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진입 안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만 돼도 침수도로 진입하지 말고 우회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0: 비나 눈의 영향으로 아스팔트 도로가 움푹 파여서 생기는 구멍, 포트홀은 자칫 전복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1: 바퀴가 빠지면서 타이어가 터진다든지 굉장히 큰 사고가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포트홀이 있으면은 달리면서 순간적으로 핸들을 약간만 틀면서 포트홀을 완전히 피하지 말고 걸쳐서 지나가는 거죠.
0: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비가 지나치게 많이 내릴 경우 아예 차를 운전하지 않는 게 또 하나의 안전 요령이라고 조언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타트 1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1부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3: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YTN 라디오가 7월 6일 여름 개편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실까요?
4: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오전 6시 20분 해외 봅시다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밤사이 외신, 뉴욕 증시 마감, 우리 증시와 하루의 이슈까지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셨죠? 해외 봅시다.
5: 충성!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7월 6일부터 싹 달라진 YTN 라디오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6: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대신 12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분 확대 편성 한번 해봅시다.
7: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많이 듣던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평일 오후 5시 뉴스 정면 승부. 제가 누군지 직접 확인해봅시다.
8: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9: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026년 7월 19일 일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인테데이. 안녕하세요. 듀에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고양이 춤 박종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 곡은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쳐봤을 곡입니다. 이 곡뿐만 아니라 엘리제를 위하여 소녀의 기도, 은파 같은 곡도 익숙합니다. 이런 곡들은 연주회에서 자주 연주되거나 음반에 자주 수록되는 클래식 작품은 아니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가장 친숙한 곡이기도 합니다. 피아노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면 엘리제를 위하여나 소녀의 기도 같은 곡을 언제쯤 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통 클래식 작품과는 달리 이런 소품들은 조금만 연습해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작품에 속하죠. 물론 깊이 있게 하려면 다르겠지만. 피아노 소품 준비했습니다. 바다르체프스카의 소녀의 기도, 양고운의 바이올린, 키아루 아이자와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어서 베토벤 엘리제를 위하여 맥리언 맥파틀랜드의 재즈 피아노 연주입니다.

바다르체프스카의 소녀의 기도, 양고운의 바이올린, 키아루 아이자와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맥년 맥파틀랜드의 재즈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 재즈 버전 어떠셨나요? 듀에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연구사업원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일요일 인테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280님입니다. 테디,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막공까지 힘차게 달려온 두 달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드미테리 덕분에 웃고 울고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아무런 내용도 모른 채 첫 공을 봤을 땐 띠용띠용 물음표가 가득했는데 그 물음표들이 하나하나 느낌표로 바뀌면서 한 회 한 회가 새롭고 보는 저도 정말 참 재밌게 달려온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드미테리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이번 작품을 하면서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뭐랄까 자신에 대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다 드러낸 인물이라는 게 스트레스도 적고 되게 좋았어요. 뭐 시원한 그런 기분이 있던데요. 약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인데 하면 편한 거 있잖아요. 뭐 문이 안 열린다고 문을 부수고 나오진 않잖아요. 문을 부수고 나오고 뭐 짜증나는 사람이 있으면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고 이런 상상으로는 아마 0388님입니다. 테디의 북감이 드디어 막을 내렸네요. 정말 애정하는 작품이라 너무 아쉽고 오래오래 잊지 못할 거예요. 지난 두 달간 멋진 드미테리 덕분에 행복하고 가슴 벅찬 시간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잠시만 쉬고 곧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박해나 백인태의 더 프레이어 신청합니다. 참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작품 참 잘 됐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0737님입니다. 요즘 정말 습하고 덥네요. 오늘 베란다 창문을 여는데 숨이 턱. 사실 어제까지는 드미테리가 있는 놀시어터에서 더위를 피했는데 이제 어디서 더위를 피하나요? 테디의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 궁금하네요. 더위를 피하는 방법은 찬물 샤워를 하고 나서 에어컨을 틀면 됩니다. 선풍기랑 같이 틀면 더 좋죠. 떼깨로님입니다. 감정 소모가 역대급이었던 작품 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결론은 사랑. 식구들 더 사랑하며 살아야겠어요. 밖에 나가는 게 무섭네요. 하루 종일 에어컨 빵빵하게 하고선 집 콕. 저녁도 배달 음식으로 시켰어요. 이게 하루 종일 덥고 짜증나면 진짜 음식도 하기 싫은 날이 있고 그런 날은 또 가족들끼리 맛있는 거 시켜먹는 그 재미가 또 있잖아요. 불 앞에 있기엔 너무 덥죠. 불 보기도 싫으니까. 그리고 또 그 정도 배달 음식은 사 먹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죠? 0657님입니다. 여름 저녁에 세빛섬에 갔는데 보트와 카약 타는 사람들 보니 풍경이 외국 못지않았고 한강 배경으로 사진 찍는 외국인도 보였어요. 날씨가 많이 더우니 듀에토의 시원한 성량으로 구름에 달가듯이 듣고 싶습니다. 구름에 달가듯이 자체가 뭔가 쓸쓸한 겨울로 넘어가기 전에 그런 가을의 느낌이라 시원할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거 느껴요. 외국인의 빈도수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다. 마치 일본 진짜 우리가

그게 뭐 어디로 조금 이동을 많이 해도 그런 빈도수를 보이는데, 예전에 서울에는 뭐 광화문 아니면 강남 요런 데는 외국인이 많았는데, 그 우리가 뭐 연신내역 뭐 신도림역 이런 데는 외국인이 많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곳에 굉장히 외국인이 많이 지나다니는 걸 볼 수 있게 되고, 또 알바생들도 진짜 일본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외국인들이 이제 진짜 많아졌어. 고깃집 갔는데 뭐 베트남, 뭐 몽골, 뭐 아니면 진짜 뭐 미국 사람 이런 알바생들도 많아져갖고 아주 뭔가 기분이 좋아요. 아, 우리도 이제 진짜 문화적으로도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또 찾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요. 룬님입니다. 위스키는 도수가 있어도 숙취가 없는 편인데 보드카는 숙취 대박이더라고요. 바카디 75 마시고 하루 종일 목소리가 안 나와서 말을 못한 적도 있긴 해요. 술은 적당히 하는 게 좋죠 라고 하셨는데, 아니 룬님 그게 아니죠. 바카디는 도수가 너무 세잖아요. 바카디는 75도잖아. 75도. 아니 제가 예전에 군대를 가기 전에 두 달 전에 딱 친구들이랑 해서 해운대에 놀러 갔는데 뭔가 이렇게 비싼 술을 먹고 싶잖아. 근데 이제 저의 고등학교 친구들은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갔으니까, 아, 걔네들이 인천이고 나는 나름 서울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바카디가 불이 붙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딱 친구들이랑 있었을 때 잔에다가 술 따르고 불 붙이는 걸딱 보여주니까, 이거 너무 좋은 술인 줄 아는 거죠. 사실 비싸지가 않아요. 도수는 엄청 세고. 그래서 저희 남자들끼리 먹고 진짜 그 다음날 퇴실이라고 해서 그때 일어났어. 아주 시간이 그냥 날라갔다. 굉장히 마음 아팠었던. 샘프레님입니다. 반포 한강공원에서 시원한 맥주 마셔도 덥네요. 테디의 독일 생활 재밌네요. 독일에서 보드카라니요. 독일은 맥주인데요. 독일은 맥주인데, 맥주도 스타일이 진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에일류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맥주류가 라거류라서 저는 라거 맥주를 좋아해서 독일 맥주 먹었을 때 맛있긴 했지만, 예. 해롱이님입니다. 대학생 때 연애가 안 좋게 끝난 적이 있었는데 친구가 위로 차원에서 보드카에 오렌지 주스를 말아줬어요. 마시면서 울고 웃고를 반복했던 그때가 떠오르네요. 인태님에게도 흑역사가 있었군요. 흐흐흐. 인태님 어린이집에서 동화 읽어주는 선생님이었다면 아이들한테 인기 만점이었을 것 같아요. 네. 야, 근데 진짜 보드카에 오렌지 주스 먹으면 죽습니다. 콜라에 소주에, 아우, 피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마리안나님입니다. 진짜 동화 같은 내용의 오페라네요. 인태님 목소리, 연기랑 너무 잘 어울려서 재밌게 잘 들었어요. 테디 연기는 오늘도 반짝반짝. 흐. 청취율 전화 받아보는 게 소원입니다. 내일 아침 5시 25분, 뿌띠 뒤더클에서 만나요. 잘 일어나 볼게요. 해주셨습니다. 또그 목소리 연기랑 잘 어울렸나 봐요. 아주 그런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동심들이 다 살아나셨나 봐요. 퓨어보이스님입니다. 테디 그거 아세요? 전 뿌띠 듣고 출근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일러지니까 시간이 남는 것 같아서 느긋하게 출근 준비를 하니까 오히려 출근 시간이 늦어져요. 이건 피곤해서 일찍 일어나면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갈 때가 있어요. 뭔지 알죠? 잠깐 멍 때렸다. 근데 심지어 잠을 잔건 아니야. 근데 꿀떡 5분이 지나가 있지. 차라리 늦게 일어나는 게 시간의 흐름을 정확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죄송하네요, 진짜. 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가 오면 전화를 받아주시고요. 청취율 조사 전화면 끝까지 들으셨다가 듀에토의 더 클래식 잘 듣고 있다고 대답해 주세요. 개편과 더불어 청취율 조사 기념으로 커피 쿠폰을 더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물정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당첨

분들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쿠폰은 조사 종료 후에 발송됩니다. 우물정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듀엣토 구름의 달 가듯이 이어서 백인태 박해나의 더 프레이어 듣겠습니다.

듀에토 구름에 달가듯이 이어서 백인태 박해나의 더 프레이어 듣고 왔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안네소피 무터의 새 음반이 발매되었습니다. 예전의 연주 중에서 직접 선곡한 도시 시리즈 두 번째 음반인데요. 마이 베를린 음반 중에서 한 곡, 브람스 헝가리 무곡 5번 안네소피 무터의 바이올린, 램버트 오키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7월 19일 일요일 인테데이 1분 여기까지입니다. 지난주였습니다. 7월 12일 롯데 콘서트홀에서는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베를린 필의 첼로 단원들 12명이 모인 이 앙상블은 정통 클래식부터 팝 재즈까지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폴의 파반느,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치고요. 전 2부로 먼저 출발할게요. 인테랑 같이 가주실 거죠?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뉴스택보 이어갑니다. 밤사이 남부지방에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곳곳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3: 일부 지역은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자세한 비 상황은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다연 캐스터.
4: 네, 기상센터입니다.
2: 네, 지금도 남부 쪽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겁니까?
4: 네, 일단 서울, 경기는 지금 비가 내리지 않지만 강원도와 충북, 남부에는 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경북 문경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북 문경과 영주, 예천엔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 조금 전 주의보로 다시 약화가 됐고요. 그 밖에 경북과 전북, 무주, 장수, 남원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미 100mm가 넘는

0: 비가 내린 경북은 앞으로도 최고 100mm, 또 강원과 충청, 호남, 경남에서는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라 산사태 위험도 큽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까운 대피소를 파악해 두고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가 내려도 더위는 계속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5도, 대구가 22.7도고요. 그리고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 30도, 청주 30도, 대구도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무더위와 장맛비가 반복하면서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이렇게 밤사이 경북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의성과 안동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2: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주택 침수 등 피해 신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먼저 경북 피해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3: 네,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보자가 어젯밤 촬영한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모습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발생한 산불 피해 주민들이 모여 사는 임시주택 단지인데 이번엔 호우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구계리 일대 주민과 캠핑장 야영객 등 150여 명은 마을회관과 문화센터 등으로 긴급 대피했는데요. 집중호우로 도로 일부가 유실돼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안동시에서도 일직면 일대 주민 60여 명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앞서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어젯밤 11시 40분 지방 하천 미천이 지나는 일직면 운산리 일대에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북 동화군 춘향면 서병리 일부 구간에선 나무가 쓰러지고 토사가 흘러나와 도로가 통제됐고요. 경북 예천군은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신예천교 하상도로를 통제한다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1: 네, 전국의 비 피해 상황도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3: 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 10시 기준 호우 피해 신고가 749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도로 등 침수 피해가 236건, 토사 낙석 유출 등이 513건으로 집계됐고,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철도는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김해와 제주 등을 오가는 항공기 4편, 여객선 6개 항로는 통제되고 있습니다. 북한산과 설악산 등 국립공원 6곳의 탐방로와 산책로 등 주요 시설 5천여 곳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북권과 전북 동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원도와 경상권에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대본은 기상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위험 지역 점검, 통제 등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수도권에 극심한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대응 2단계를 가동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4: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 흙탕물이 들어차 나무 합판만 떠다닙니다. 저수지처럼 변한 주차장에는 버스 하부까지 물이 아슬아슬하게 차올랐습니다. 간밤 수도권의 퍼부은 비로 인천의 버스 차고지가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경기 김포에서도 공장이 침수돼 소방당국이 양수기로 배수 작업에 나서는 등 곳곳에서 침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밤사이 수도권에 쏟아진 비는 그야말로 물폭탄이었습니다. 서울의 은평구에 130mm 넘는 비가 쏟아졌고 경기 김포에 최대 148mm, 인천 서해구에도 120mm 이상 맹렬한 폭우가 기록됐습니다. 은평구와 강서구에는 올해 서울에선 처음으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될 정도였습니다. 두 자치구에 더해 마포구까지 세 곳에는 시간당 50mm 이상,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일 때 내려지는 침수 경보도 발령됐고, 은평구, 도봉구엔 각각 산사태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풍수의 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하고 중대본 2단계 비상근무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대구, 경북 지역에도 폭우가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 특히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는 기상청이 올해 도입한 극한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처음 발송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피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5: 밤사이 1시간 만에 90mm에 가까운 비폭탄이 쏟아진 대구 수성구 지산동. 날이 밝자 피해 현장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땅을 파서 도로보다 낮게 만든 원룸 건물 주차장은 여지없이 물에 잠겼습니다. 침수된 차량은 아직 수습도 안 됐습니다.
6: 어디에 회출하고 오니까 여기 물이 한강이에요. 그래서 배수구를 하긴 하니까 낙엽으로 배수가 다 막혀 있었어요. 산에서 내려오면서 낙엽이 다 속에 내려온 거예요.
5: 밀려든 빗물에 배수구가 연결하면서 1층 상가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가게 바닥에 놓인 고가의 가전제품은 모두 망가졌습니다. 겨우 수습에 나서보지만 생계가 걱정입니다.
7: 오늘 예약 손님들 일단 다 취소했고요. 가전들 물에 다 잠겨 있어서 전기로 연결하는 것들 조명 켜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전동배드도 지금 작동이 안 되고요.
5: 이번 대구 지역에 내린 폭우로 기상청이 올해 도입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까지 처음 발송됐습니다. 예보를 웃돈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23년 만에 최악의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8: 이 개딴이 일도 힘 뭐 없는데 이런 피해까지 입으니까 대구 수성구라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 상황이 있다 하는 게 내가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5: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집계되지 않은 상황. 설상가상으로 이번 주말까지 또 한 차례 많은 비가 예보돼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1: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하천에 살던 물고기가 도로로 넘어오는 등 도심 곳곳에 물이 들어찼습니다.
2: 아찔한 상황을 겪은 시민들의 호우 제보 영상을 권민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9: 성난 물살이 모든 걸 집어삼킬 듯 휘몰아칩니다. 나무도 운동기구도 머리만 겨우 내밀고 있습니다. 폭우 탓에 서울 월계동 우이천은 교량 밑까지 아슬아슬 차올랐습니다. 제보자는 산책로 밑으로 잔잔히 흐르던 개천이 급격히 불어나 흘러넘치지 않을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흙탕물 범벅인 아스팔트 바닥에 팔뚝만한 물고기가 드러누워 있습니다. 잡으려 하자 신경질적으로 몸통을 흔들어 빠져나갑니다. 서울 북가좌동 불광천이 범람하면서 바로 옆 등산 지하차도로 월담한 겁니다. 물고기는 지자체 공무원 도움을 받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주차장 진출입로엔 달갑지 않은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빗물이 한꺼번에 들이치면서 내리막길 경사로가 물그릇이 된 겁니다. 여행객들은 차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을까 마음 졸이며 거북이 운행을 했습니다. 새벽 시간 집중된 호우로 파주시 교화동 도로는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세찬 물보라를 일으켜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귀가하던 시민은 다급히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1: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불안한 하천에 고립돼 발생하는 인명피해가 되풀이되곤 합니다.
2: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경기 안양시가 사각지대에도 대피 안내를 할 수 있는 자율비행 드론을 투입했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10: 곡성에서 드론이 이륙하더니 하천을 따라 비행합니다. 6km 정도 떨어진 시청 청사에서 원격 제어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현장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드론이 출동해 AI 기술로 보행자를 찾아내고 탑재된 스피커를 통해 대피를 유도합니다.
11: 안양시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가 높아져 하천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현재 계신 보행로에서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현장 출동이 어렵거나 고정형 스피커의 소리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도 시민 대피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경로 점검을 마치면 드론은 원래 있던 옥상 거점으로 알아서 복귀합니다. 안양시는 현재 드론 두 대를 운영 중인데 지난 9일 집중호우 때는 하천 인근에 있던 시민 10여 명의 대피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12: 안양천 하계천만 해도 15km가 넘어서 직원들이 걸어서 관리하기엔 한계가 많은데요. 드론은 공중에서 걸리는 것 없이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점검의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10: 드론 통합 상황실은 시의 재난 안전 상황실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13: 안양시는 위험한 곳에 사람 대신 드론이 먼저 간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AI 드론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10: 안양시는 앞으로 산불 감시와 취약 지역 순찰 등으로 드론 활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1: 전기차가 침수되면 고전압 배터리도 물에 젖어 감전이나 노전 위험은 없을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2: 어떤 안전수칙을 지켜야 할지 박기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4: 전기차 배터리는 대부분 차량 하부, 바닥 전체에 걸쳐 넓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승용차 기준으로 바퀴의 3분의 1 정도만 물에 잠겨도 배터리 하단이 물에 닿게 됩니다. 하지만 배터리 자체는 방수와 밀폐 처리가 되어 있어 단순히 물에 잠기는 것만으로 고장이 나진 않습니다. 또 물이 배터리 내부로 스며든다고 해도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가 함께 작동하게 됩니다. 다만 방수 기능도 시간이 지나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침수된 지역은 우회하는 편이 좋습니다.
15: 노화가 되면 될수록 방수 기능은 떨어지고 100% 안전성이라는 것은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회도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 전기차 안쪽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품도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구간으로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충전 역시 장마철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6: 이곳 같은 옥외 충전소는 비가 올 때도 감전 위험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커넥터나 플러그가 젖은 상태에 있다면 다소 위험할 수 있어서 지붕이 있거나 실내에 있는 충전소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4: 내연기관차 운전자도 장마철 사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최근 3년간 평시보다 노면이 젖어 있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은 1.5배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막 현상으로 제동거리가 늘어나 빗길에는 20% 이상, 폭우대는 50% 차간거리를 더 확보하고 침수된 도로는 우회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차 안으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면 차 안팎의 수위가 비슷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탈출을 시도해야 합니다. 다만 수위가 높아 이미 차량이 물 위로 떴을 때는 평소 차량 안에 구비해둔 비상 탈출용 망치를 이용해 신속하게 탈출하는 게 우선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1: 어제 오전 인천 성남동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 불이 23시간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2: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밤샘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화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밤사이 화재 상황 전해주시죠.
17: 네, 어제 새벽 6시 55분쯤 인천 성남동 8층짜리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난 불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23시간, 그러니까 꼬박 하루 가까이 소방당국의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밤샘 작업에도 불길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으면서 저희 YTN에도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제보 영상을 보면 어두컴컴한 밤에도 화재 건물 위로 시커먼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걸 목격할 수 있고요. 이 불이 난 층에선 여전히 시뻘건 불길이 주변으로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물류창고 안에 3단으로 쌓여있는 생활용품 등이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이어서 진화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많은 연기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소방대원이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소방은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낮 12시 25분쯤 대응 2단계로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길이 잡히지 않자 오후 3시 15분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고 인근 지자체 8곳의 소방력이 총동원됐습니다.
1: 네, 이 불이 처음에는 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됐는데 다른 층으로도 번졌다고요?
17: 네, 그렇습니다. 이 건물 6층에서 난 불은 외벽을 타고 7층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당국은 6층과 7층에 연소 확대 저지선을 만든 상태입니다. 이 화재 진압 과정에선 이 소방대원 한 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급히 고압 탄소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화재 초기 물류센터에 있던 근로자 121명은 스스로 대피해 화를 면했습니다. 이 소방은 이 건축 구조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이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무리한 내부 진입보단 건물 측면 등을 활용한 진압 작전을 밤사이 전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회의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한층 면적만 해도 만평으로 축구장 15개를 합친 것만큼 커서 동이터도 진화 작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이번 화재의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형 물류시설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기업과 현장 관계자들은 소방시설 점검과 유지관리는 물론 작업장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9: 코리아 트렌치.
18: 코리아 트렌치.
20: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1: 합성 목재 예스팀바.
20: 경동산업 주식회사.
22: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2부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3: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4: 김나입니다.
23: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4: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4: 듀엣 웨더 클래식, 오늘은 인테데입니다.

인테데이 2부 첫 곡은 헝가리의 민속 무곡입니다. 차르다시 로비 라카토스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따라다라단 따라다라란 따라다라다란 엄청 신나는 노래인데 어떻게 다 신나게 들으셨나요? 잠이 확 깨죠? 라카도스는 클래식 바이올린이 아니라 정통 집시 바이올린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입니다. 라카도스 밴드를 조직해서 헝가리 집시 음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테 오페라 극장. 지난주까지는 체코의 오페라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헝가리의 오페라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바르톡의 푸른 수염 영주의 성입니다. 푸른 수염 이야기는 원래 샤를 페로의 잔혹 동화입니다. 부유하지만 수상한 귀족, 푸른 수염과 결혼한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남편은 성의 모든 방은 열어도 되지만 작은 방만은 절대 열지 말라고 합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아내가 그 방을 열자 그곳에는 푸른 수염이 살해한 이전 아내들이 시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푸른 수염은 아내마저 죽이려고 하지만 그녀의 오빠들이 달려와 푸른 수염을 처치하면서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런데 작곡가 바르톡은 이 공포 동화를 인간의 심리를 탐구하는 상징적인 오페라로 새롭게 재구성했습니다. 성에 있는 일곱 개의 문은 푸른 수염의 마음을 상징하고 문이 하나씩 열릴수록 그의 기억과 상처가 드러납니다. 결국 이 작품은 공포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사랑과 인간의 고독을 그린 심리극으로 읽힙니다. 이 오페라의 음악과 구성은 아주 독특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등장인물은 단두 명밖에 없고 이렇다 할 아리아 없이 음악이 이어집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은요. 유디트 역의 헤르타 퇴퍼, 푸른 수염 역의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 그리고 프랭크 프리차이가 지휘하는 베를린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자, 바르톡의 푸른 수염 영주의 성 시작합니다.

막이 오르기 전 나레이터가 등장해 이 동화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어느 성에서 있었던 전해오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막이 열리자 푸른 수염을 가진 영주의 성 안입니다. 어둡고 큰 방이고 안쪽에는 계단이, 위쪽에는 철문이 있습니다. 벽에는 7개의 문이 보입니다. 철문이 열리자 푸른 수염이 새로운 아내 유디트와 함께 등장합니다. 푸른 수염은 젊은 아내 유디트에게 부모 형제를 다 두고 이 성으로 시집 온 것을 후회하진 않느냐, 집에 돌아가고 싶진 않은가? 라고 묻습니다. 유디트는 후회하지 않아요. 전 이곳에서 살겠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게 이 성을 다 보여주세요. 야망이 있는 여잔가? 와, 방이 크니까 좋은가 봐. 7개의 문을 다 열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시집 오기 전에 이 7개의 문에 대한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푸른 수염은 그 문은 결코 열어서는 안 된다 라고 거절하지만 유디트는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재촉합니다. 아, 열어주세요. 궁금합니다. 열어주세요. 유디트가 첫 번째 문으로 가자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유디트가 재촉하자 푸른 수염은 하는 수 없이 문의 열쇠를 줍니다. 첫 번째 문을 열자 고문실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고문 기구들이 보이고 붉은 빛이 온 방에 비치고 있죠. 유디트가 벽이 붉은 빛이에요 라고 말하자 푸른 수염은 그것은 피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무섭지 않느냐.

이제 그만둬라라고 타이르지만 유디트는 모든 문을 다 열어보겠어요라고 말합니다. 프룬스염이 왜 그러느냐, 왜 이 잔혹한 방들을 다 보고 싶은 것이냐라고 묻자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푸른 수염은 하는 수 없이 두 번째 열쇠를 주고 유디트는 두 번째 문을 엽니다. 이번에는 주황색의 빛이 새어 나옵니다. 그곳은 무기고였습니다. 많은 무기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왜 주황빛이냐면 온전히 빨간색이 아니고 피가 반은 묻어있고 반은 은빛 칼날 색깔과 섞여서 주황빛으로 보인 거죠. 유디트는 그 무기들을 보고 푸른 수염의 절대적인 권력 뒤에는 얼마나 많은 잔혹함과 희생이 숨어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0: 유디트는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 여자 계속 같은 말만 하니까 다른 문의 열쇠도 다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푸른 수염은 왜 부르려고 하느냐라고 묻자 그녀는 다 같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합니다. 유디트가 계속 재촉하자 푸른 수염은 세 번째 열쇠를 줍니다. 유디트가 세 번째 문을 열자 눈부신 금빛이 흘러나옵니다. 금과 다이아몬드 등 각종 보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은 영주의 보물 창고. 유디트는
1: 우리 남편의 재산이 이렇게 많았다니.
0: 남편의 재산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놀랍니다. 결혼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몇 배는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영주는 그건 모두 너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남편의 왕관에도 피가 묻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번에는 푸른 수염이 먼저 네 번째 문을 열어라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방에는 아름다운 초록색 빛이 흘러나옵니다. 유디트는 아름답고 진기한 꽃이 가득한 화원을 보고 경탄합니다. 아, 아름다워. 푸른 수염은 이곳은 나의 비밀의 화원이다. 어떤 꽃이든 네가 원하는 대로 필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디트는 화원과 꽃과 풀 사이로 보이는 땅에 역시 피가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디트는 남편에게 이 피는 누구의 것인가요? 라고 묻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마라. 넌 오직 나를 사랑하기만 해다오 라고 말합니다.

0: 푸른 수염은 유디트를 다섯 번째 문 앞으로 데리고 가서 문을 열게 합니다. 화려하고 밝은 푸른 빛이 흘러나옵니다. 푸른 수염은 자신만만하게 그곳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나의 왕국이다. 아름답고도 광활한 나라이지. 그곳에는 끝없이 펼쳐진 산과 강이 있습니다. 유디트는 넋을 잃고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1: 당신의 나라는 과연 아름답고 크네요? 하지만 하늘의 구름은 피처럼 붉군요.
0: 푸른 수염은 이 모든 것은 다 당신 것이다. 자, 이제 내 품으로 와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디트는
1: 아직 두 개의 문이 남아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0: 유디트는 다음 열쇠를 달라고 하지만 푸른 수염은 주저합니다. 유디트가
1: 왜 여기선 보여주지 않는 거죠? 방에 두 개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0: 푸른 수염은 그렇다면 단 하나의 열쇠만 주겠다고 하며 여섯 번째 문의 열쇠를 줍니다.

여섯 번째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자 우는 것 같은 낮은 소리가 들립니다. 희뿌옇고 조용한 호수가 보이는데 물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무슨 물이죠? 라고 유디트가 묻자 푸른 수염은 그것은 눈물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유디트, 내게 입 맞춰다오. 아무것도 묻지 말고 나를 안아다오. 마지막 문은 열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0: 유디트는 더 이상 문을 열려고 하지 않고 잠시 멈추죠. 그녀는 푸른 수염의 품에 가만히 안깁니다. 두 사람은 긴 입맞춤을 하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유디트는
1: 이전에 당신이 어떤 여자를 사랑했는지 알려주세요
0: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1: 일곱 번째 문을 열어요. 다 알고 있어요. 전 일곱 번째 문 속에 무엇이 있는지, 거기는 당신이 사랑했고 죽었던 여자들의 시체가 있겠죠. 소문은 사실이겠죠.
0: 라고 말합니다. 푸른 수염은 어쩔 수 없이 이 열쇠를 가져가라 라고 말합니다.

0: 일곱 번째 문이 열립니다. 그 안엔 세 명의 여자들이 있습니다. 푸른 수염의 전처들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푸른 수염은 유디트에게 설명합니다.
1: 첫 번째 여자를 발견한 것은 새벽이었다. 날마다 새벽은 그녀의 것이었지. 앞으로도 새벽은 그녀의 것이다. 두 번째 여자를 발견한 것은 낮이었다. 날마다 낮은 그녀의 것이었지. 영원히 낮은 그녀의 것이다. 세 번째 여자는 저녁에 발견했다. 저녁은 영원히 그녀의 것이다.

푸른 수염은 유디트에게 다가갑니다. 유디트는 뒷걸음을 치죠. 푸른 수염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여자를 발견한 것은 밤이었다. 유디트는 겁에 질려 그만하세요. 전 아직 여기 살아있어요. 라고 말하죠. 하지만 푸른 수염은 유디트에게 화려한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무거운 장신구를 걸어줍니다. 유디트는 저항하지 못합니다. 그는 유디트에게 당신은 아름다워. 앞으로 모든 밤들은 모두 당신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디트는 저항도 하지 못하고 점차 몸이 굳어져 앞에 세 여자와 같은 모습이 되어 일곱 번째 방으로 들어갑니다. 혼자 남은 푸른 수염은 이제는 언제까지나 밤이야 라고 중얼거립니다. 일곱 번째 문이 닫힙니다. 이제 푸른 수염은 혼자입니다. 성안은 점점 어두워지며 막이 내립니다.

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0: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네, 인태의 오페라 극장. 오늘은 바르톡의 오페라 푸른 수염의 영주의 성 어떠셨나요? 약간 잔혹동화네 진짜. 그리고 우리 예전에 초콜릿으로 만든 집, 거기 마녀의 집 가는 걔네들 그 누구지? 아, 헨젤과 그레텔. 그것도 사실 그 당시에 중세에 있었던 헨젤과 그레텔이 원래는 저 그때는 막 산에 혼자 사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었죠. 살인범이었다는 거야. 죽이고 나서 그 여자를 이제 마녀로 몰아가고 약간 이런 잔혹동화? 그런 거 듣는 느낌이었어. 근데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에 대한 존재를 믿는다면 그 신은 항상 우리에게서 어떠한 것을 앗아가고 덕분에 무엇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냥 주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 샤를 페로의 잔혹동화 푸른 수염은 바르톡 이전에도 여러 작곡가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펜바흐의 푸른 수염, 뒤카의 아리안과 푸른 수염 같은 작품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데 끝곡으로 오펜바흐의 작품 전해드리면서 7월 19일 일요일 인테데이 마치겠습니다. 푸른 수염 서곡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연주입니다. 전 듀에토 백인태였고요. 슬기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돈 되는 소식들만 모아 전해드리는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 YTN 경제 라디오를 구독하셨다는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핸드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YTN 경제 라디오 검색한 다음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화면을 캡처한 뒤 문자 메시지 보내기로 가서 샵 0945번 입력하고 사진 첨부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끝!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i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휴일인 오늘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으로 비 소식이 있고요. 내일과 모레로 갈수록 빗줄기가 점점 더 굵어지겠습니다. 화요일인 모레는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서울은 23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30도까지 오릅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를 비롯해서 올림픽대로 북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상황은 아직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강변북로 행주대교를 시작으로 잠실대교 쪽으로 무리 없이 이동하고 있고요. 내부순환로 종암이나 그리고 정릉 부근 통과할 때도 막힘이 없습니다.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도 복정을 중심으로 양방향 원활하고요. 제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파를 중심으로 판교까지 7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송파에서 하남까지도 6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영천분기점 부근 3차로에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 있었기 때문에 부근으로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3: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YTN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6: 밤사이 경북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의성과 안동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7: 경북뿐 아니라 전국에서 주택 침수 등 피해 신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먼저 경북의 피해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8: 네,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보자가 어젯밤 촬영한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모습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발생한 산불 피해 주민들이 모여 사는 임시주택 단지인데 이번엔 호우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구계리 일대 주민과 캠핑장 야영객 등 150여 명은 마을회관과 문화센터 등으로 긴급 대피했는데요. 집중호우로 도로 일부가 유실돼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안동시에서도 1등면 일대 주민 60여 명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앞서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어젯밤 11시 40분 지방 하천 미천이 지나는 1등면 운산리 일대에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북 봉화군 춘향면 서병리 일부 구간에선 나무가 쓰러지고 토사가 흘러나와서 도로가 통제됐고요. 경북 예천군은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신예천교 하상도로를 통제한다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6: 네, 전국적인 피해 상황도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8: 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5시 기준

0: 호우 피해 신고가 793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도로 등 침수 피해가 253건, 토사 낙석 유출 등이 540건으로 집계됐고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철도와 항공기는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인천과 백령 등 여객선 6개 항로는 통제되고 있습니다. 북한산과 설악산 등 국립공원 17곳의 탐방로와 산책로 등 주요 시설 5천여 곳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기상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위험 지역 점검, 통제 등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밤사이 호남 지역에도 곳에 따라 10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2: 간밤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된 가운데 당국이 피해 상황은 없는지 집계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3: 네, 전북 전주시 전주천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호남 지역의 호우 상황은 어떻습니까?
3: 예, 어제 오후부터 이곳 전주도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보이는 것처럼 비구름대가 지나가서 대체로 평온한 모습입니다. 전주천 수위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밤사이 전북에는 무주와 장수 등 동부 산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린 가운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 저녁 6시부터 오늘 새벽 6시 사이 강수량은 무주 덕유산이 109mm로 가장 많았고 임실 73mm, 순창 70mm 순이었습니다. 특히 임실에는 새벽 1시 15분쯤이었죠. 시간당 53mm의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전남 광주 담양에는 104mm, 나주 80mm 등 곳에 따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나주에서는 오늘 새벽 0시 42분쯤 시간당 73mm의 집중호우가 관측됐습니다.
2: 네, 그럼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3: 예, 아직까지 호남 지역의 비 피해는 구체적으로 집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는 밤사이 혹시 모를 피해가 없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소방 신고가 맞지 않았던 터라서 위급한 상황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일단 날이 밝으면 정확한 피해 여부가 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호남에 화요일까지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다고 예보된 만큼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북 전주시 전주천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1: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경기 고양시 화전동 일대 16세대가 침수됐습니다.
2: 네, 반나절 만에 물은 빼냈지만 1년 만에 또 반복된 침수 피해, 주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배민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4: 이른 새벽 거센 비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로가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미처 치우지 못한 세간살이가 둥둥 떠다닙니다.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경기 고양시 화전동에 있는 마을이 침수된 겁니다.
5: 도로와 인접한 주택으로 들어가는 골목길도 물이 가득합니다. 성인 남성 종아리 높이까지 물이 들어찼고 집 안쪽으로도 넘쳤습니다.
4: 장판과 벽지는 물론 냉장고, 밥솥 같은 가전제품도 물에 잠겨 못 쓰게 됐습니다. 10여 세대에 걸쳐 주민 20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당혹스러움을 나타냈습니다.
6: 수시간에 물이 차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집안에 거리막까지 찼었거든. 그래갖고 다 갖다 버리고 작년에 뭐 그냥 가전제품 뭐 다 갖다 버리고 다시 사다 놨는데.
4: 연신 배수 작업을 벌인 끝에 반나절 만에 물은 모두 빼냈지만 피해를 복구하는 길은 막막합니다.
7: 신난하죠. 또 뭐 이게 금방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장판 다 걷어내고 가장 말려야 되고 이제 볼락해서 말려야 되고.
4: 미처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비 소식이 예고되며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8: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불안해서 어떻게 또 어떻게 물은 소리 없이 들어오잖아요.
4: 한밤중 수도권을 강타한 장대비는 가장 취약한 곳에 또다시 수마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수도권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경기 양주시 단독주택 옹벽이 무너져 60대 주민이 다쳤습니다.
2: 네, 어제 새벽부터 5시간 동안 동부 간선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도로가 통제돼 시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무너진 벽에 파란 방수포가 덮였고 구미로는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경기 양주시에 있는 단독주택 옹벽이 밤새 계속된 비를 버티지 못하고 새벽에 무너진 겁니다. 옹벽 아래 놓여있던 컨테이너는 붕괴 충격으로 2m쯤 밀렸고 지금은 통행을 위해 한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주민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 두 명이 대피했습니다.
10: 그 시간에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뭐가냐 쾅 하는 거예요.
9: 양주시는 사고 직후 긴급 조치를 마쳤다면서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된 비에 서울 곳곳에서는 도로 통제도 이어졌습니다. 산책로가 잠길 정도로 중랑천 수위가 오르면서 동부 간선도로는 새벽부터 5시간 동안 양방향 통제됐고 내부 순환로 사근 나들목과 마장 나들목 사이 구간도 한때 통제됐습니다. 성동구 가람길, 불광천길, 금포로 등 하천과 가까운 도로 곳곳에서도 차량 통제가 이뤄졌는데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뒤에야 해제됐습니다. 폭우로 한강 수위가 오르면서 잠수교 보행자 출입도 한때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기록적인 폭우로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곳곳에서 고립되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2: 불어난 물에 계곡에 발이 묶여있거나 다리가 잠겨 캠핑장 안에서 물이 빠지길 기다린 이용객도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11: 빠르게 흐르는 물살 위에 로프가 설치돼 있고 구명조끼를 입은 주민이 아찔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한 시간이나 고립돼 있었지만 힘을 합친 소방관들 덕분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강원 지역에 밤새 많은 비가 내렸고 계곡물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겁니다. 경기도 포천에선 캠핑장 외부로 연결되는 다리가 완전히 잠겨 가족과 함께 몇 시간씩 물이 빠지길 기다린 이용객도 있습니다.
12: 숙박이 만석인데 다들 못 나가고 있는데 비는 지금은 거의 그쳤는데 물이 범람해서 다리가 이제 낮아요 되게. 그래서 못 나가고 있어요. 물이 좀 빠져요.
11: 경기 연천군 임진강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필승교 수위는 기준을 넘기면서 야영객과 인근 주민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스에서 폭우가 내릴 거란 예보를 들었다면 가급적 물가 캠핑은 삼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13: 내 지역뿐만 아니라 내 지역의 상류
14: 이영주 경희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입니다.
13: 상류 지역에 비가 얼만큼 많이 오냐 따라서 기상 정보들을 정확하게 잘 확인하시고요.
11: 특히 시간 단위로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불가피하게 캠핑을 간다면 주변의 안전한 대피소 위치부터 확인하라고 강조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1: 이번 연휴 동안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2: 네, 곳곳에 폭우가 내려서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전운전 수칙을 김대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5: 사흘간의 연휴에 차량 이동이 많은 가운데 폭우까지 내려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빗길 운전에 대비해 타이어 점검은 필수입니다. 수막 현상으로 차량 제어가 안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타이어 마모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16: 홈의 깊이가 너무 마모가 많이 돼서 1.6mm 이하가 되면은
14: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입니다.
16: 미끄러진다든지 차가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그런 타이어가 있으면 교체를 한다든지.
15: 비가 내리면 평소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이고 폭우 시에는 50% 이상 감속 운행해야 합니다. 앞차와의 거리는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하고 차량 침수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16: 타이어의 과반 정도까지는 진입이 가능하지만은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진입 안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만 돼도 침수도로 진입하지 말고 우회도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15: 비나 눈의 영향으로 아스팔트 도로가 움푹 파여서 생기는 구멍, 포트홀은 자칫 전복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16: 바퀴가 빠지면서 타이어가 터진다든지 굉장히 큰 사고가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포트홀이 있으면은 달리면서 순간적으로 핸들을 약간만 틀면서 포트홀을 완전히 피하지 말고 걸쳐서 지나가는 거죠.
15: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비가 지나치게 많이 내릴 경우 아예 차를 운전하지 않는 게 또 하나의 안전 요령이라고 조언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1: 폭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은 강원도와 영남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고 영월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다소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1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경북에는 앞으로 최고 80mm, 강원도와 충청, 호남, 경남은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라 산사태 위험도 큽니다.

0: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까운 대피소를 파악해두고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중부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다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려도 더위는 계속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23.2도 보이고 있고요. 대구가 22.5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는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주 후반까지 무더위와 장맛비가 반복하면서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어제 오전 인천 성남동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24시간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밤샘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밤사이 화재 상황 전해주시죠.
2: 네, 인천 쿠팡 8층짜리 물류센터 화재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YTN에도 걱정스러운 시청자분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은 오늘 새벽 6시 무렵 화재 현장을 촬영한 모습입니다. 불이 시작된 6층 그리고 불이 번진 7층 주변으로 연신 물을 뿌리고 있는데요. 화재 진압 노력에도 시뻘건 불길은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또 하늘 위로는 끊임없이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진화 작업 와중에 구조물, 즉 파편 일부가 건물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제보자는 YTN과 통화해서 펑 소리가 나면서 불길이 커지고 있다며 건물이 붕괴할 위험도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다른 제보자가 보내온 영상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난 층은 시커멓게 그을렸고 사다리차까지 동원한 소방의 진압 노력에도 불길은 잠재워지지 않습니다. 이 제보자 역시 화재 진압이 계속되는데도 규모는 점점 더 커지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1: 네, 이런 당국의 진화 노력에도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건데요. 소방은 국가 소방 총동원령을 유지하고 있죠.
2: 네, 어제 새벽 6시 55분쯤 불이 시작됐으니 이제 24시간 꼬박 하루가 지났습니다. 인근 지자체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을 유지한 채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힐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소방당국은 물류창고 안에 3단으로 쌓여있는 생활용품 등이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이어서 진화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많은 연기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소방대원이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건축 구조물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반영해 무리한 내부 진입보단 건물 측면 등을 활용한 진압 작전을 밤사이 전개했는데요. 6층과 7층에 연소 확대 저지선을 만든 가운데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회의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지금까지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1: 오래쓰는 건전지 오렉스.
2: 교통안전 1분 터.
3: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

0: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한입니다. 작년 여름 큰 사랑을 받았던 서울 썸머비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물론 올해는 세종로 공원까지 넓어졌고 에너지 가득 충전할 푸드트럭도 기다립니다.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서울 썸머비치에서 워터슬라이드와 대형 수영장을 즐겨보세요. 선선한 바람과 휴식이 필요한 열대에는 청계천 광교 아래 청계 소울 오션을 들리셔도 아주 좋습니다. 사계절 내내 즐길거리 넘치는 서울, 서울관광재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노무관리 중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소송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했듯이 공인노무사는 화해와 조정으로 모두 승자가 되는 노사관계를 만듭니다. 제2의 노동관청으로 기업과 노동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인노무사회, 인정받는 공인노무사,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4: 이 캠페인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합니다.
5: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위로 이동 차량이 적은 것에 비해서 돌발 구간이 곳곳으로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서광주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석대가 부딪힌 사고 있었습니다. 6시 48분경에 발생했고요. 중앙고속도로 따라서 부산 쪽으로도 제천터널 부근에 고장차가 있는데요. 6시 48분경에 고장차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성주 휴게소 부근 92.6km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서울이나 외곽 쪽 모두 대체로는 여유가 있는데, 서울 쪽으로는 영천분기점 부근 3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전시간 승용차 관련한 사고 현재 정리하고 있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쪽으로는 거창 휴게소 부근에 고장난 화물차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로나 영광 일대로 빗길인 가운데 서울로 진입하는 일측에서 금천 포함해서도 크게 막히지 않고 흐름이 좋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강릉이나 인천 쪽 모두 여유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안개의 길인 곳도 있기 때문에 전방주시 잘하셔야겠고요.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도 대체로 한산합니다. 내부순환로나 북부간선도로 대체로 막힘이 없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동호대교 부근 5차로에 작업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저는 양수진입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이자 일요일인 오늘도 뉴스 앤 뮤직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실시간 주요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들 만나볼게요. 7월 19일 일요일 아침 함께하는 7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입니다. 샤론 캠벨의 Tell Me on a Sunday.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FM 94.5MHz YTN 라디오 휴일 음악 감상 프로그램 오전 7시 뉴스의 뮤직 첫 곡 듣고 왔습니다. 샤론 캠벨의 Tell Me On A Sunday 함께 들어봤는데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좀 잦아들었지만 일부 남부에는 비가 더 내릴 거라고 하죠. 월요일인 내일 출근길에는 다시 충청, 경기 남부, 중부권에 강한 비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안전한 휴일 마무리와 함께 다가올 한 주 대비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뉴스앤뮤직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신청곡과 사연 있으시다면 문자와 YTN 라디오 앱 채팅창 통해 참여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오늘도 역시 문자로 뉴스앤뮤직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내일까지입니다. 7월 20일 월요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이 기간 조사 전화 받게 되신다면 주말과 휴일에는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 잘 듣고 있다고 응답해 주시고요. 문자로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 아이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해 드릴게요. 브래드의 If, 짐 크로스의 I Got A Name까지 노래 두 곡 만나봅니다.

7시 뉴스의 뮤직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충남 부여군 석성면에 있는 요양원 보일러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요양원 입소자와 요양보호사 등 6명이 대피했고 80대 입소자 2명은 대피 과정에서 찰과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재개된 미군의 공격으로 이란 내에서 50명이 사망하고 500명 이상이 다쳤다고 이란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호세인 케르만프루 보건부 홍보센터장의 말을 인용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이란 전역에서 발생한 미군의 공격으로 여성 5명과 어린이 2명을 포함해 모두 5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460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고 37명은 입원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7시 뉴스의 뮤직 함께해주고 계신 분들 0120번님, YTN 라디오 경제 유튜브 채널 YTN 경제 라디오 구독하시고 콘텐츠 보고 있다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경제 라디오 구독하신 인증사진 보내주셔도요. 저희가 커피 선물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YTN 경제 라디오 검색하세요.

윤상 그리고 변진섭 목소리 차례로 듣고 왔습니다. YTN 하루 7시 뉴스 뮤직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미국과 이란이 일주일째 군사적 충돌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란 최고 지도자 모제타바 하메네이가 미국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이란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저항의 축이 잊지 못할 교훈을 안겨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은 모제타바 하메네이가 현지 시간 18일 국영 언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모제타바 하메네이는 또 미국은 양해각서에서 합의된 약속을 여러 차례 어겼다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은 가치가 없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강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5천억 원 상당의 재건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성명을 통해 IMF로부터 3억 4,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원을 조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자금은 지진 피해를 본 가구의 주택과 기반 시설, 필수 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필요 사항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 물류창고 등을 드론으로 공격해서 모두 9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18일 모스크바시에서 동쪽으로 50km 떨어진 엘렉트로스탈과 400km 떨어진 코토프스크에 있는 러시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와이드베리스의 물류창고가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코토프스크 물류창고에서 야간 근무자 7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으며 모스크바 지역에서는 61명이 다쳤고 부상자 중 한 명이 사망했다고 각 주 정부가 밝혔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7시 뉴스의 뮤직 모노의 넌 언제나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청출 조사 기간맞이 커피 쿠폰 이벤트 8시 때도 이어가니까요. 이어지는 시간도 함께해 주세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관리하며 AI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3: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마셔봐. 금방 집중력 좋아질 거야. 한 모금만 마셔봐.
4: 한 모금 같은 소리 안 해. 집중력은 내가 올려. 난 그런 음료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거절한다.
3: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5: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들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5: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두루다니면서 활동하셨다.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0: 없어지지 않고 이름 석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은 소강 상태를 보이거나 약한 빗방울만 떨어지는 중이고요. 새벽 동안에는 강원과 충청 이남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에선 오늘 오후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때가 있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비가 소강에 접어든 곳이 많겠고요. 오늘 한낮 최고기온 서울과 대전이 30도, 광주 29도, 부산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아직까지 대체로 한산합니다. 경부고속도로 통해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 양재와 서초 부근으로도 한산하늘은 보이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내촌이나 양양분기점 일대로도 한산하게 지납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쪽으로는 거창휴게소 부근에 고장난 화물차 한 대 서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수월하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도 칠서 부근에 고장차 소식 들립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 동서간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고요. 서부간선도로나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상황도 좋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2: 오늘 미쳤다.
3: 미쳤다.
4: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5: 미쳤다. 오, 오,
6: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 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 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7: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중북부 폭우에 이어서 오늘 새벽에는 남부 곳곳에서도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시간당 7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요. 일부 지역에는 산사태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2: 제헌절 연휴 사흘 동안 전국에 내린 비의 양이 장마철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정혜윤 기상재난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네.
1: 어제 이 시각에는 수도권 상황이 심각했는데 지금은 남부지방으로 호우가 비상입니다. 먼저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3: 네, 지금 비가 강하게 내리고 있는 곳이 경북지방하고 강원 남부지방입니다. 새벽부터 이제 경북에서 뭐 전남지방, 그리고 전북지방, 그리고 이 경북, 그리고 강원도까지 비구름이 계속해서 이 남부지방에서 다시 강원도까지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호우특보 지역도 강해졌다가 또 약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변화가 좀 심한 상황입니다. 앞서 이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안동과 그리고 광주 또 전남 나주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오늘 새벽에도 역시 발송이 됐고요. 또 광주와 나주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72.5mm에 달하는 물폭탄이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현재 비구름 모습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금은 이전 시간보다는 비구름이 한층 더 약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경북 지방과 또 강원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구름이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호우주의보가 일단 경북 지역은 모두 다 해제가 됐다가 다시 강원 남부 지역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영월과 정선 산지 지역에 다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네. 이번에 제헌절 연휴 동안 전국에 내린 비양이 장마철 기간 내릴 비의 양의 절반 이상이라는데 숫자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건가요?
3: 네, 우선 전국적으로 뭐 서울 등 수도권과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내린 남부지방의 강우량을 지역적으로 좀 따지면 200mm 안팎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상청 관측 자료에 의하면 경북 영주 지역이 지금 201.4mm, 그리고 김천 지역이 149mm, 철원도 171.1mm 정도가 되고요. 예. 수도권에도 어제 새벽에 좀 반이 왔는데 파주 지역에서 197.5mm의 호우가 기록이 됐습니다. 보통 중부지방의 경우에 장마철 한 달 동안 내리는 장마 기간에 내리는 비의 양이 중부지방에 378.3mm고요. 그리고 남부지방에서는 341.1mm 정도의 비가 평균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이 양을 좀 따져봤을 때 이번에 내린 이 사흘간의 양이 한 달간 장맛비 양의 한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이제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곳곳으로 좀 쏟아졌고 피해를 입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본다면 서서히 스며들어야 할 이 수자원이 한꺼번에 지면으로 쏟아졌다, 꽂혔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피해가 만만치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1: 네,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만큼 곳곳에 산사태 특보도 내려진 상황인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3: 일단 이제 비가 그치거나 좀 약해지면서 경보는 좀 해제가 되거나 좀 약화된 상황인데 그래도 이 산사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 함유율이 포화 상태를 보이는 곳이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때문에 서울, 인천, 경기 지역도 지금 비가 그쳤지만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남, 광주와 부산, 대구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도 주의 단계가 현재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주의보도 장수와 예천, 봉화를 중심으로 현재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사태 특보 같은 경우에는요,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있어요. 그런데 산사태 경보가 오늘 새벽에도 내려졌거든요. 산사태 경보 같은 경우는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토양의 수분이 이제 머금을 수 있는 정도가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지자체장이 대피를 권고해야 하는 그 의무를 갖고 있을 정도로 재난 수준에 해당하는 특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보 문자를 받으신다면 실시간으로 기상 정보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 또 확인을 해주시고 주변의 안전한 대피소를 확인하신 뒤에 지자체장의 안내에 따라서 좀 이동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2: 네, 오늘도 지금 뭐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네. 앞으로 남은 비 양은 얼마나 되나요?
3: 네, 앞으로 내릴 비 양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80mm 정도가 예보가 됐고요. 그 밖에 강원도와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한 60mm 정도의 비가 산발적으로 더 내릴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레이더 상황에서 보셨지만 이 강원도와 지금 경북 지방 쪽으로 좀 산발적으로 비구름이 있잖아요. 네. 그 지역에 비구름이 무척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청 이남 지역에도 비구름이 오전까지 또 오후까지는 조금 더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어제 오늘 호우 상황 보면 이번 비가 장마 시작 이후에 가장 많이 또 세차게 내린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3: 네, 우선 이번 비는 이 정체 전선에 이제 강하게 발달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서쪽 해상에서 찬 공기와 더운 공기 사이에서 우선 정체 전선이 만들어졌고 또 서해상에서 중규모의 저기압이 또 유입이 되면서 발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진 것은 이 하층 제트라는 이 더운 바람이었는데요. 이 밤에 폭우를 또 일으키는 유일한 연료가 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밤에 이제 바람 남쪽에서 따뜻한 바다에서 발생한 이 수증기를 빠르게 실어 나르는 그런 바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실까요?
2: 네.
3: 네, 우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어제 오전 화면입니다. 어제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잖아요. 지금 보시면 중규모 저기압이 서쪽 해상에서 이렇게 다가왔고요. 그리고 남서쪽에서 강하게 발달한 수증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도권 쪽으로 이 수렴대가 지금 모이는 게 보이시죠? 네. 이 때문에 이제 강한 바람이 이 수도권 쪽으로 모이면서 서울 경기와 그리고 더 북쪽으로는 시간당 8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렸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른데요. 오늘 상황을 좀 비교해 보시면 오늘은 경기만 쪽으로 저기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남서쪽에서 들어오는 기류가 눈에 보이시죠? 조금 더 약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지금 정체 전선이 형성이 돼 있고 찬 공기와 더운 공기 사이에서 지금 비구름이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더 약한 비구름이 만들어졌고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조금 더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예, 벌써 오늘이 7월 19일이고 이제 곧 하순으로 접어들 텐데 장마가 과연 언제쯤에 끝날까요?
3: 원래 이제 평년 시기라면 이번 주 이제 끝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정도의 이제 시그널이 보이고 있지는 않고요. 우선 이번 주에도 비와 더위가 좀 번갈아 나타나면서 바깥 활동을 좀 힘들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지금 유입되는 가운데 호우와 폭염이 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자, 지금까지 정희윤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 호우 상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재판부에 자신의 부모도 울고 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2: 피해자와 유족은 외면한 채 감형만 노린 보여주기식 호소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반성문이 형량을 낮추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윤기가 최근 재판부에 첫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신을 보고 부모가 눈물을 흘렸다는 등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보다 선처를 호소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 반성문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렇다면 반성문이 실제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까?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뺑소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 씨도 재판 과정에서 130여 장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죄질을 더 무겁게 받고 진정성 있는 반성인지 의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5: 특히 구속 피고인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거든요.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법정에서
0: 윤지상
5: 온다고 해서
0: 변호사입니다.
5: 건 당연히 아닐 거고요. 뭐 워낙 연기도 잘하고 하니까요.
4: 대법원 양형 기준에는 감형 요소 가운데 하나로 진지한 반성 여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반성문 제출이 사실상 필수 절차처럼 여겨집니다. 반성의 태도를 서류로 남기지 않으면 오히려 뉘우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 일단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다만 실제 양형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객관적인 사정이 훨씬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6: 합의가 이루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반성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제출하는
0: 변호사입니다.
6: 태도나 어떤 변론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4: 사법부가 요구하는 진지한 반성은 결국 실질적인 행동이 뒷받침돼야 인정되는 건데 장윤기 사건처럼 피해자가 숨져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성문만으로 형을 감경받기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집값이 치솟고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2030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2: 주거 불안을 우려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실질적인 청년 주거 안정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7: 지난 14일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 청년들은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주거 불안정성도 높다고 소했습니다.
8: 그래서 10명 중 8명이 세입자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0: 혈향은 민달팽이 유니온 활동가입니다.
8: 월세만 포함해서 30%를 초과한 것이 관리비나 공과금 이런 것까지 다 판다면 이런 주거비 부담이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7: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나날이 치솟고 대출 한도는 점점 깐깐해지는 가운데 2030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은 12억 5,500만 원에 달합니다. 전세 중위 가격도 6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39세 이하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2억여 원인 점을 고려하면 부모 등 주변 도움 없이는 서울 아파트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셈입니다. 안 그래도 높은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져 구매 여건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했는데 원래 수도권과

0: 제 지역에서 15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었던 최대 6억 원 한도가 3억 원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7%대 중반까지 치솟으며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지는 상황.
1: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개인의 상환 능력보다는 어떤 부모의
2: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입니다.
1: 주택 구매가 가능할 수 있어서 청년층 내부 간의 어떤 격차를 더 확대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0: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거나 청년층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등 여러 대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0: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9: 건강해.
10: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0: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1: 건강기능식품.
12: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4: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1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5: 말뿐인 정책을 넘어 오늘의 출퇴근길을 바꾸는 일. 거창한 구호 대신 우리 아이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 1420만 도민과의 약속을 안고 제11회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문턱을 낮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세를 낮춰 소중한 일상을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증명하는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 오직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가 바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7: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8: YTN New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새벽 동안에 강원과 충청 이남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요.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대구와 경북에선 오늘 오후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강하게 집중될 때가 있겠습니다. 하천변이나 지하차도 산사태 위험지역에 출입은 삼가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소강에 접어드는 곳이 많겠고요. 오늘 한낮 최고기온 서울과 대전은 30도, 광주는 29도, 부산은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시내 여전히 통행량 자체는 좀 적은 편입니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나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상황 좋고요. 현재 강변북로 성수대교 부근으로도 여유있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대교 부근으로도 여유있게 통과해서 성수대교나 마포대교 지나기도 원활합니다. 경부고속도로 포함해서 주요 고속도로 상황도 꽤 좋은데요. 다만 경부 고속도로 따라서 외곽 쪽 가는 게 신갈분기점 부근 394km 지점에 고장차 있습니다. 라이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티엔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이번 연휴 내내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주변의 위험 요인도 크게 늘었습니다. 날이 점차 개면서 못했던 외출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인 오늘도 주변 안전 잘 살피는 휴일 하루 보내야겠습니다. 7월의 셋째 주 일요일 아침 함께하는 8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 첫 곡은 알람파세스 프로젝트의 Eye in the Sky, 이 노래로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7월 19일 일요일 아침 함께합니다. 어느덧 7월도 중반을 지나 7월의 셋째 주 휴일 아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1976번님 주말 아침마다 좋은 음악들 빠른 뉴스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국가기술고시 실기시험이 있는 날이라 문제 복원을 위해 출근 중인 강사입니다. 우리 학생들 모두 합격하길 기원합니다 하셨어요. 그러시군요. 휴일 아침 이렇게 출근길에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데 1976번님은 출근길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 오늘 또 시험을 보러 국가고시 시험을 보러 또 시험장으로 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어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다 따르길 그리고 오늘도 일하고 계신 일요일의 노동자들에게도 조금 더 힘이 날 수 있는 하루이길 바랍니다. 이천은 날이 흐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가 있는 서울 상암동도 7시 때만 해도 굉장히 먹구름이 짙었는데 조금씩 개면서 해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의 날씨 상황은 어떤가요? 이야기 전해주시죠. 신청곡과 사연 있으시다면 문자번호 샵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크리스 노먼의 Living Next Door to Alice, 신디 로퍼의 Time After Time 노래 두

8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연휴 기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침수나 토사 유출 등 7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새벽 5시까지 집계한 피해 상황을 보면 주택이나 도로 침수, 토사 유출과 나무 쓰러짐 등 793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기와 충청, 경북 대구 등 6개 시도 18개 시군에서 264명이 침수나 산사태 우려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휴전 이후 이란 공격으로 첫 미군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에 대한 8일째 야간 공습에 나섰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SNS에 올린 글에서 요르단의 미군 장병을 공격한 이란 혁명수비대를 신속히 응징하기 위해 새로운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습이 군 통수권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운항을 위협하는 이란의 능력을 더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8시 36분 막 됐습니다. YTN 라디오 생방송 8시 뉴스 이미지. 이어지는 음악 두 곡인데요. 1976번님 신청곡이에요. 손디아의 어른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알렉스의 화분까지 노래 두 곡 더 듣고 옵니다.

손디아 어른 1976번님 신청곡, 이어서 알렉스의 화분까지 노래 두 곡 만나고 왔습니다. 8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파리 공연에 9만 2천 명의 관객이 방문해 역대 BTS 공연 중 단일 회차 최다 관객 기록을 세웠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현지 시간 17일 프랑스 파리 북부에 있는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아리랑 앨범 유럽 투어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BTS의 파리 공연 현장은 시작 전부터 프랑스와 유럽 곳곳에서 찾아온 아미들로 축제 분위기를 이뤘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부부도 아미 밤을 들고 있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잡혔는데 마크롱 대통령은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한 공연 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파리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적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새 영화 오디세이가 개봉 첫날 북미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는 오디세이가 개봉일인 17일 5,100만 달러, 약 760억 원을 벌어들이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개봉 후 첫 금, 토, 일 성적을 집계하는 첫 주말 예상 흥행 수입은 1억 2천만 달러로 올해 개봉한 실사 영화 가운데 최고 기록을 세울 전망입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항상 주말 아침은 양수진 아나운서신가요? 후배들에 대한 배려인가요? 특근 수당을 위한 그림? 아니면 육아 탈출? 하시면서 항상 아나운서님과 스태프분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진짜 궁금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우리 청취자님 문자에 답변을 드리면 제가 아침형 인간이어서 그런 걸로 정리를 해볼까요? 뭐 육아 탈출에 대한 큰 그림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진실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며 8시 뉴스 앤 뮤직 끝곡 3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 바비킴 거미의 러브 레시피, 롤러코스터의 숨길 수 없어요 전해드립니다.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정체 전선이 남하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흐린 하늘만 이어지고 있고

있고요. 오늘 중부지방은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전 동안 비가 주춤하다가 오후부터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새벽 사이 강원과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이미 많은 비가 내렸는데 강원 영월과 정선 산지에는 여전히 세찬 비가 내리면서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습도 높은 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 서울과 대전이 30도, 광주 29도, 부산 31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시내나 고속도로 여전히 한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사이 1차로 막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는 차간격 좁히면서 지체와 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 쪽으로도 역시 작업의 영향으로 부근 지나기는 어려운데요. 동작대교 남단 부근입니다. 한강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4차로 쪽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를 통과하는 차량들은 정상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이번에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서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2: 네, 나와 있습니다.
1: 네, 교수님 조금 전에 기자들 연결하는 그 현장 상황 확인하셨습니까?
2: 네.
1: 예, 현장 상황 어떻게 판단하세요?
2: 아, 지금 현재 그 겉으로는 뭐 이렇게 그 커튼홀 벽체가 있는 부분이지만 내부에서 저렇게 짙은 연기가 계속 나오고 진압이 안 되는 부분은 화재가 지속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 위험이 매우 축적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붕괴나 2차 피해 이런 것들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3: 네, 그 현장 상황을 화면으로 보니까 뭐 콘크리트 파편들도 떨어지고 또 뭐 크고 작은 파편이 계속해서 지금 건물 외벽에서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건물 붕괴 위험이 얼마나 큰 상황입니까?
2: 네, 일단 그 건물의 붕괴에는 그 노출된 범위나 그리고 시간 그리고 경도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면 또 미리 말씀드릴 부분이 좀 정확해질 수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 해당 그렇게 대형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위험성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철거를 더한 해당 건축물은요. 500도씨 이상이 노출이 되면 그 구조물의 강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버틸 수 있는 안전율을 2배 이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는 현재 그 있는 하중, 버티는 구조체 하중만으로도 붕괴가 될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30도씨 정도 되면은 방재선진국에서도 소방대 철수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고요. 예. 붕괴 위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데 더군다나 지금 그 소방대 철수의 과정에서 콘크리트 박리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네. 콘크리트 박리는 뭐냐면 뼈대가 돼 있는 철근 겉으로 콘크리트가 붙어서 인장과 압축 강도를 버티는데 이 열을 버티지 못하고 철근들이 떨어져 나오죠.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오는 거죠. 철근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 자체의 내부 철근이 또 열에 더 노출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붕괴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위험한 상태로 붕괴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붕괴가 되는 경우에는 3층에서 붕괴가 되면 붕괴되는 와중에 붕괴물의 하중들이 전체적으로 아래층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래층에 화열에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